0: 딱 읊을 때마다 우리 스님하고 우리 아나운서님 어떤 게 와닿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1: 그러게요.
0: 1번 개혁가,
1: 개혁가.
0: 2번 조력가, 3번 성취가, 4번 예술가, 5번 탐구가, 6번 충성가.

0: 쪽이 좀더 두드러지는 것 같고.
1: 저도요, 스님.
0: 그렇다고 이제 성취가라든지
2: 아.
0: 열정과
2: 네.
0: 뭐 탐구가 이것도 또 도전도 그렇고 이게 좀 복합적으로
2: 네.
0: 있는 것 같아요.
1: 저 근데 스님 말씀 듣자마자 제
2: 네.
1: 몸속에서 소름이 촥! 말씀하신 거 그대로 저예요, 스님. 근데 사실 이제 뭐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지긴 하지만 전 사실 제가 탐구가는 아니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2: 네.
1: 근데 스님 말씀 딱 들어보니까 제가 뭐 하나에 꽂히면 그거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알아보고 판다고
0: 그렇죠.
1: 하잖아요. 그 탐구가 맞는 거죠, 스님.
2: 맞아요. 에냐그램 공부를 그냥 하실 필요가 없네. 워낙.
1: 근데 대다수 분들이 저희처럼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많이 꼽으세요. 어떠세요?
2: 이제 에냐그램으로 이제 성격을 이제 검사해 보면 처음에 그냥 한 가지가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두 개, 세 개는 이제 사회 안에서 이제 성격이라는 게 이제 많이 이제 변형이 되는 거죠.
1: 맞아요.
0: 그렇죠.
2: 예. 스님처럼 이렇게 우리 부처님 모시고 이렇게 경건하게 사시면 화합가의 마음이 그대로 이렇게
1: 그래.
2: 하시지만 얼굴 표정을 보면은 아주 저 장난기가 좀 있으셔요, 얼굴에.
0: 아, 그러세요?
2: 그러니까는 방송에 이렇게 MC로 하시는 거 보면 그 열정가들이
1: 그렇죠.
2: 그런 걸
1: 열정가 있으시죠.
2: 잘하거든요.
1: 맞아요.
2: 예, 그래서 얼굴에 다 나타납니다.
0: 어쩌면 이제 스님들은 이제 각각의 대상에 따라 덕목들이 필요하거든요.
1: 맞아요. 맞춤으로, 그쵸, 스님.
0: 그렇죠. 제가 가져야 될 덕목도 있지만 필요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다 갖추려고 하죠. 예, 특별히 제가 어느 한 부분만 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됩니다.
2: 맞아요.
0: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회적으로 뭐 그냥 후천적으로 그런 걸 갖춰가는 것이
1: 네,
0: 아닌가
1: 맞아요,
0: 그런
1: 스님.
0: 생각도 들게 됩니다.
2: 맞습니다. 스님, 원래 이 애니그램이 동양의 이제 이런 그 고유한 그런 문화, 이런 그 전통적인 트레디셔널한 거를 서양 사람들이 이게 너무 좋으니까 가져가서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다시 동양에 팔아 이런 가정으로 한국에 들어오게
0: 와, 요즘
1: 역사가 그렇게
0: 명상과
1: 된
0: 같네요.
2: 거군요.
0: 네. 그러면 흔히 이제 요즘 MBTI가 많이 보급돼 있잖아요.
2: 네.
0: 차이는 어떤가요?
2: 제가 자료도 하나 보내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애니어그램의 어떤 차이를 한눈으로 볼수 있게 이렇게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애니어그램이 네 번째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1: 창자.
2: 예, 아주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는 거고 저 제일 겉에 있는 그 디스크라든가 MBTI는 behavior,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일 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이고 행동의 강점을 찾는 게또 MBTI예요. 네, 그러니까 디스크의 하위 유형이 MBTI니까 엄마하고 자식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부터 이제 T라는 이제 교류 분석이라는 성격이 드러나는데 저때부터 이제 이거 자아가 나타나요. 이 자아 안에 우리의 그 에센스가 보는 게 이제 애니그램이에요.
1: 찬자.
2: 네.
1: 우리
0: 찬자. 불교하고도 좀 많이
1: 그니까요,
0: 유사한데
2: 스님.
0: 불교 유식이라는 것이
2: 네,
0: 있거든요. 유식에
2: 맞아요.
0: 보면 전오식이 있습니다. 전오식. 그다음에 육식에 이제 의식이 있고요.
2: 의식이 있고요.
0: 그다음에 제7식이 이제 만화식이 있고요.
2: 네.
0: 8식이 이제 함장식, 그래서 아뢰야식.
2: 네.
0: 그 밑에 이제 참자, 이제 우리는 자성이라는
2: 네.
0: 게 있는데 뭐 똑같진 않지만 행위의 부분은 전오식으로 드러나잖아요. 이게 안, 이비, 설, 신으로
2: 네,
0: 드러나는 거.
2: 맞아요.
0: 그 기저에 이제 마음이 있죠. 그
2: 네.
0: 성격이 그게 이제 의식이에요. 근데
2: 맞아요.
0: 그 밑에 이제
2: 네.
0: 그 7식이 만화식인데 오염식이란 뜻이거든요. 뭐가
2: 아.
0: 오염됐냐면 실제 내가 아닌데 나로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2: 맞아요.
0: 그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오염식.
2: 네.
0: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무명이거든요. 그 밑에 이제 근본 모든 저장된 정보, 그 정보 밑에 본래 본질인 이제 우리의 자성이 있다. 이제
2: 맞아요.
0: 청정무구식 이렇게 말하죠.
1: 그럼 애니어그램을 판단할 때도 그런 문답이나 자기 문답 이런 걸 통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2: 아우, 정말 좋은 질문을 해주시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내 성격의 내면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스님이나 우리 아나운서님은 이제 대화를 통해서 저분이 어느 정도의 이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알수 있지만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으니까 타스트라는 걸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성격 검사 이제를 하죠. 그거를 제가 이제 한국에서 우리 연구소에서 개발을 했어요.
1: 아, 그러셨군요.
2: ETI 검사라 그래갖고

0: 문항으로 그냥 10분만 문답을 하면 내면의 깊은 1번부터 9번까지의 번호 중에 하나가 딱 나와요. 그걸 이제 저희가 R&D를 갖고 있어요.
1: 많은 분들이 이제 스스로의 참 자아에 대해서 한번 알고 싶다 하시면 애니어그램 꼭 기억하셨다가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성격 자본이라는 말을 이제 세계 최초로 고안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성격 자본.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2: 그러게요.
0: 선생님, 우선 처음 들어보시죠? 그러셨을 거예요. 성격이란 말도 있고 자본이란 말도 있어요. 이두 가지를 이제
1: 합쳐졌을 때.
0: 합쳐서 하나의 이제 그런 용어로 창안을 했는데,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는 이제 삼성생명의 이제 영업사원들 있죠. 영업사원들이 매일 고객들을 만나는데, 내가 만나고 싶은 고객이 있고 또 만나기 싫은 고객이 있잖아요.
2: 그렇죠.
0: 그런데 영업사원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 성격에 맞는 사람만 만난
1: 가릴
0: 거예요.
1: 수 없죠.
0: 그리고 나머지 고객들은 다 이제 떨어뜨린 거죠. 그런데 이제 성격 자본에 대해서 알게 되면 모두를 다 만날 수 있는 자기의 근본이 돼버려요. 자기 성격에 맞춰서 타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3만 명이 시청하는 그 삼성생명 그 라이브 TV에 제가 애니어그램 세일즈를 소개를 했어요. 그게 이제 성격 자본 세일즈인 거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때, 이제 LG 하우시스라고, 이제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그 문항 몇 가지만 이제 이렇게 풀어보면 내가 좋아하는 꿈의 드림, 집을 인테리어 소재를 소개시켜줘요. 맞추면 그게 이제 성격
1: 맞춤으로.
0: 자본이에요. 실제로 논현동 가구 매장에 가면 이렇게 로보트가 이렇게 와요. 그 로보트는 이제 거기서 만들어준 거, 거기에 들어가는 알고리즘을 제가 만들어 드린 거죠.
1: 오, 너무 좋네요.
0: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29세지라는 이제 그 감성 셀렉션 샵인데, 우리 아나운서님이 너무 아름다우시잖아요. 저는 옷을 이제 저런 취향의 옷을 입고 싶어. 구두랑 소비 성향에 맞는 그 이제 한 그런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앱을 개발해서 판매도 하고, 그게 이제 성격이 자본이 된 거죠.
1: 야, 요즘에 그 정말 AI 때문에 더 완전 활성화가
0: 네,
1: 되고 생활
0: 맞아요.
1: 밀착이 된그 알고리즘을 또
0: 이미
1: 미리부터
0: 10년 전에 했어요.
1: 계획하고 시작을 하신 거네요.
2: 상황이 앞서가시네요.
1: 대단하십니다.
2: 우리 우리가 사주를 본다든지 이런 것도 사주가 좋은 사람 있잖아요. 관상이 좋은 사람 있고. 사실 그것만큼 훌륭한 자신의 행복을 얻는 도구가 없죠. 자본의 행복을 얻는 일종의 이제 조건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0: 맞습니다.
2: 그러니까 그것만큼 이미 가지고 있는.
0: 맞아요.
2: 그다음에 그 성격은 이미 오래도록 내가 만들어 왔으니까 그걸 통해서 나머지 또 내가 원하는 행복의 조건을 찾아가니까 그게 훌륭한 명칭을 이제 처음 들어봤지만 어쩌면은 우리들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능력? 그것이 자본으로 변화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0: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 아이고 무슨 말씀이세요.
1: 국내 최초라는 이제 타이틀이 붙을 정도로
2: 그러게요.
1: 시대를 앞서서 굉장히 발빠르게 많이 시도해 보시고 또 이뤄내신 건데요. 대신님 전공이 미술
2: 그
1: 전공하셨다고.
2: 심리학 전공
1: 그러니까
2: 아니셨어요?
1: 저는 한 심리학이나 무슨 뭐 최소한 뭐
2: 정신과 막 그렇죠.
1: 아동복지학이라도. 어떻게
2: 아니 뭐
1: 이렇게 좀
2: 경제학이라도
1: 인연이 돼요, 이렇게.
0: 저는 이제 감성이 굉장히 예민했고, 그래서 엄마가 참 손이 많이 가고 키우기 힘들었다는 말을 해요. 다른 애들은 잘 놀고 하는데 저는 항상 까다로우니까. 그래서 힘들었는데, 그래서 미대를 갔더니 이제 제가 할수 있는 것들을 막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사회에 이제 취업을 하고 제가 군인 회사를 우연하게 들어가게 됐어요. 군인 회사에. 그래서 대기업에 이렇게 첫 직장은 대기업이었고 너무 힘드니까 이제 좀 편한 이제 철밥통, 그래서 이제 군인 회사에 이제 교육 담당관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죠. 근데 거기 들어오니까 이제 교육과 관련된 일을 이제 하면서 저의 이제 예술가적인 성향은 이제 또딱 뒤로 이제 불러 뒤로 접어놓고 이제 교육과 관련 일을 하면서 이제는 이제 교육학을 공부를 했죠.
1: 새로운 공부가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네요.
0: 그래서 교육학 공부해서 이제 박사 과정까지 마치고 제가
1: 박사까지요.
0: 이제
1: 와.

0: 교육 심리로 넘어가서 이제 성격 심리.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인간의 마음을 제대로 공부해야 되겠다는 심리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담 심리학 박사까지 이제 마쳤죠.
1: 그러면은 잠깐만요. 박사 타이틀이 지금 몇 개나 어마어마하신데요.
2: 그러면 열정 가시네.
1: 공부한 부처님이 기간이 엄청 길겠어요.
0: 20년 동안 공부만 한것 같아요. 예.
1: 와.
0: 그런데 저보고 미용실 원장님이라고.
1: 억울해요, 억울해. 그리고 또 30여 년간 이제 애니어그램이 필요하다 싶은 곳에는 어디든지 그렇게 달려가셨다던데요. 뭐 국내, 해외 가리지 않으셨다고요.
0: 네.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제 성격 분석가라는 말을, 이제 하는 사람이 없고, 제가 처음 쓴 거예요. 그래서 국제활동하면서, 그림이 또 나네. 아, 이거는 이제 중국에서 이제 활동할 때인데요. 이제 그 소수민족인 묘족이에요. 제가 이제 후원하고 있는 개가 크잖아요, 저렇게 묘족에.
1: 정말 작으시네요,
0: 예, 평균
1: 키가.
0: 신장이 130, 140이 성인
1: 340.
0: 신장. 예. 우리나라 60, 70년대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예. 저기 이제 애니어그램을 보급을 하고, 저기 이제 아이들이 거의 문해자가 많거든요. 그리고 소수민족 아이들을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어릴 때 꿈이 뭔지, 정체성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하는 그런 이제 일을 갖다가 한 10년 정도 했어요. 이제 이게 어머니고 또 아이들도 있어요. 애들이 너무 순수하고, 요즘 아이들, 여기 지금. 제가 왔더니 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이제 그 공연을 해준 거예요. 세상에서
1: 그냥
0: 가장 평생에 한번 입는 옷이래요, 이게 민족 의상. 그래서 저렇게 순수한데, 그러니까 먹고 살수 있는 게 녹차잎을 따서 이제 수입하는 게 유일한 생계수단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글씨는 당연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저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후원을 했죠. 그래서 무려 저한두 아이 정도를 후원을 했는데, 아니, 많이 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뭐 부자도 아니고, 저희가 뭐만 원만 도와줘도 한 달을 살아요. 예. 그래서 이제 학교 보내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일을 이제 제가 10년을 넘게
1: 10여
0: 했어요.
1: 년 이상 또
0: 예, 그래서
1: 후원하시고.
0: 4살 때 만났는데, 얘가 이제 10살이 넘어간 거죠. 대학생이 됐는데, 갑자기 이제 중국에서 추방을 당한 거예요. 저희, 소수민족하고 연결하는 그곳을.
1: 어머.
0: 그래서 연이 끊겼어요.
1: 아유.
0: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제가 많은 또 봉사를 시작했어요. 근데
1: 계기가
0: 그게
1: 돼서.
0: 아쉬우니까, 그냥 강제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그게 스님 말씀대로 또 다시 꽃피우는 계기가 된것 같아요.
2: 그럼 우리가 이제 행복을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행복의 조건들을 찾잖아요. 근데 행복의 조건들을 찾아서 실천해서 행복을 얻어가는데 그 근본 바탕이 선행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도 선행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고통의 원인이 되고요.
1: 그렇군요.
2: 어떤 조건도 훌륭한 여기서 애니어그램을 누가 열심히 배웠는데 그걸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성격을 알아가지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면 오히려 고통의 원인을 줘요.
1: 그렇네요.
2: 근데 그것을 이용해서 도움을 주려고 하고 행복을 주려고 하면 그 선행이 되고 내가 원하는 행복에 도움이가 되고요.
0: 스님, BTN 방송에 후원하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만 원짜리 있죠?
1: 거짓말도 통하지 않는 신통방통한 애니어그램. 만약에 부처님 당시 애니어그램이 있었다면 우리 부처님은 어떤 유형에 해당될지 혹시 불자로서 생각해 보셨을까요?
0: 야, 정말 제가요, 우리 아나운서님 질문대로 제가 부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니까 성격이 어떤지 너무 궁금했어요. 스님, 죄송한데.
2: 안 보셨어요, 그래?
0: 제가 성격 분석가다 보니까 부처님 성격을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문 같은 데 칼럼도 내고 했는데, 부처님은 이제 애니어그램에 이제 대상화된 이제 성격 유형으로 보면은 1번부터 9번 중에 이제 5번, 다섯 번째예요. 그래서
1: 뭐였죠?
0: 탐구자.
1: 탐구자 역시.
0: 원래 부처님은 부자지 왕실의 그렇죠. 후손입니다. 예, 그래서 아주 적통으로 이제 태어나셨는데 이제 바깥 세상은 못 보게 했잖아요. 계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바깥에 일어나는 일들을 몰랐는데 호기심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밤에 그 사람의 늙고 생로병사를 경험하면서 이제 딱 생각을 했죠. 왜 인간은 늙고 왜 죽고
2: 죽어야 되나.
0: 병들어야 되는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 호기심이 많고 그거를 탐구 정신으로 깊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식을 많이 쌉니다. 부처님이 정말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바깥 세상에 들어와서 그 5번 유형의 탐구자가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하고 무지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무지를 싫어하기 때문에 지식을 탐구하다가 계속 역량을 쌓다가 어느 날 통찰이 와요. 깨달음이 온단 말이에요. 네. 그 깨달음고 나면은 우리는 어때요? 다 해탈이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다 이제 오버컴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부처님의 성격의 이제 전인데 그 부처님이 이제 어떤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냐면 이제 8번의 에너지로 가요. 5에서 8번으로 변형을 해요. 그게 뭐냐면은 부처님이 원래 이제 5번의 성격을 타고났지만 이제 바깥 세상으로 나가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깊은 명상하고 이제 수행을 통해서 우리의 이제 생명의 근원인 그런 그 영혼에 그 아트만이 있다라는 걸 깨닫잖아요. 부처님이. 그런데 이렇게 그 종교적인 지식이나 아니면은 이제 요가를 통해서 얻는 이런 것보다는 실존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 깨달음을 얻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깥에 나가서 고통도 즐기고 그 행동에 나가는 게 8번으로의 변형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지식을 얻었지만 머리와 몸과 가슴을 통해서 완전 해탈의 경지까지 올라간. 그래서 부처님은 정말 제가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째 정말 너무나 탐구자에서 정말 실행가로 그다음에 깨달음 그 어웨니스 해서 완전히 그 통찰에 이르잖아요. 그다음에 또 뭐예요? 그걸 막 알리려고 하지 않고 묵묵히 그냥 이렇게 늘 미소와 잔잔한 미소로 그냥 조용히 진짜 알미라는 거는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부처님은 그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격 분석 내가 잘했네 속으로.
1: 스님 잘 해주신 것 같으세요? 어때요?
2: 이제 부처님의 그런 모습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출가 전에 모습, 근데 출가하고 나서의 수행자의 모습, 그 다음에 이제 깨달음 얻은 모습, 깨닫고 나서 이제 중생들을 이제 제도하는
1: 모습.
2: 그런 모습. 이제 불교적으로 입장으로 보면 그런 모습들은 사실 이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미 이제 이번 생에 태어나시기 전에 보살이셨거든요. 보살이란. 아까 말한 이제 맞아요.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까 말한 에니어그램이란 상태하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아트만이라는 상태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깨달음의 상태는 약간의 미묘한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과정으로 볼 때 부처님이 이미 이제 그 과정을 다 마치셨기 때문에 보살이 된 거고요. 보살이 되고 나면 그 깨달음을 이제 전해주려고요. 아까 이제 성격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 성격이 나눠져 있는 모든 성격들은 자신이 행복을 얻기 위해서 이 방향이 최고로 필요해라고 해서 스스로 만들어 온 거거든요. 우리는 이제 업식이라 한다 그랬죠. 그렇지만 어느 한 방향으로는 완성되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이게 결국엔 이게 이제 아홉 가지가 동시에 다 완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 동시에 완성이 되면 어떨까요? 더 이상의 행복을 구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행복에 가겠죠.
1: 그렇죠.
2: 그게 이제 깨달음의 상태예요. 그래 깨달음의 상태로 가면 어떠한 특별한 조건이 필요하지 않죠. 그것들은 이제 깨달음의 상태 가기 전에 행복을 구할 당시에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그 상태로 가게 되면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근데 부처님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어떤 유형의 어떤 성품의 어떤 행위를 해야만 우리 이제 마음과 말과 행위 이렇게 말하는데 세 가지를 어떻게 실천해야만 완전한 행복인 해탈 열반에 갈 수 있는지를 네네. 직접 이제 보여주신 거죠. 네. 그래서 말씀하신 탐구가의 마음, 네. 그내 몸으로 실천해서 직접 체득을 해야 되거든요. 네. 배워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고 나서 깨닫고 나서는 일체 중생에게 행복을 주고자 무한한 자비심을 가져야 되고요. 이게 다 완성된 모습이라서
1: 완성형.
2: 부처님 이제 그런 것들 필요에 따라서 하나하나 단계별로 보여주셨다. 예. 이렇게 이제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지금 부처님 말씀하신 교수님 말씀하신 네. 그

0: 모습 딱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교의 입장에서는 네. 아니다 본래 갖추었지만 근데 그걸 인도하기 위해서 네. 이럴 땐 이게 필요해. 그 다음에 이게 필요해.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깨달음에 가면 이 상태가 돼야 돼라는 것을 직접 몸으로 보여주셨다 이렇게 맞아요. 말합니다.
1: 맞아요. 보여주셨죠. 네.
2: 정말 네. 제가 지금 30년째 교육업계에 있는데 네. 가끔가다 제가 하는 게 맞는가 제가 함부로 사람을 재단하거나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직업상 어쩔 수가 없거든요.
0: 그렇죠. 네,
2: 딱 보면 아니까 근데 가만 내려놔요. 그래서 저 성격 이면에 뭔가가 있겠지 하면서 또다시 겸손해지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어젯밤에 제가 스님한테 이런 말을 들으려고 말씀을 들으려고 제가 연꽃을 한땀한땀 만들면서
0: 아이고, 감사합니다.
2: 스님 생각하면서 이게 연꽃을 네.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네. 네. 너무 행복해요.
1: 너무 예뻐요.
0: 너무 감사합니다.
2: 시청자분들 좀 보여드리고
1: 그러게요. 어 예쁘네요.
2: 마이크가 있어갖고
0: 교수님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현장에 적용을 하고 네. 또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그 자신의 삶이 되니까 누구든지 관심 안 가질 수 없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더 나은 행복으로 가는 방향 또 직접 보살행을 실천해서 자비심을 실천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네. 어쩌면 부처님도 그 모습을 원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우리처럼 종교적인 틀에 갇히지 않고 삶에 적용되고 실천하는 모습이 불교의 모습이었을 거고요.
1: 맞아요.
2: 아유, 그래서 제가
1: 불교적인 네. 이제 가르침이나 이런 사상과 또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애니어분의 네, 있기 때문에
0: 이렇게 일맥상통해요. 네.
1: 그래서 공부하고 또 더욱 연구하실수록 신심도 나셨을 것 같고요.
0: 그럴 것 같아요. 네.
1: 자, 그런 우리 교수님께 우리 프로그램 공통 질문 좀 그럴까요?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0: 우리 프로그램에 네.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불자로서 특히 어떨 때 자긍심과 자부심을 느끼실 수 있는지.
2: 아, 제가 20년 동안 이제 외국에 나가서 또 수학도 하고 한국에서 또 이제 마음 심리 공부도 하고 이러면서 그렇게 찾아 헤매면서 돌아다녔는데 우리 마음 속에 예, 부처님이 딱 있듯이 네. 왜 그걸 몰랐을까? 네. 예. 아, 부처님 내 마음에 있고 제가 생각하던 그 찾아 다녔던 그 파랑새가 내 마음속에 있다라는 거를 비로소 제 집에 돌아오고 나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참 제가 어리석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음 수련이 최고다. 마음을 끝까지 아름답게 잘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네.
0: 그야말로 수행자 같은 말씀이시네요.
1: 맞아요. 네. 일체유심조가 또 이 또 일맥상통하는 게 아닐까 맞아요. 싶은데
2: 미용실 원장 같지 않죠?
1: 교수님 기왕 이렇게 나와주셨으니까 끝으로 많은 불자님들 또 시청자분들께 내가 가진 이제 성격 자본 잘 활용할 수 있는 팁이 있다면 예 짧게 한 말씀 더 부탁드립니다.
2: 예. 불자님들, 저는 2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의 성격을 분석하는 게 직업이었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한 가지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에게 친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1: 스스로를 사랑하라. 네. 예, 귀한 말씀.
0: 너무 멋진 말이네요.
1: 실천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도 너무 유익했어요. 그쵸,
0: 선생님? 그러게요.
1: 예,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같은 마음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애니어그램, 예, 저도 꼭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후학들을 또 양성하시고 더 훌륭한 자취를 남기시길 저희가 함께 응원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네,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처음으로 만난 우리 류지연 불자님.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세요라고 말씀하셨던 그 마지막 네. 예, 가르침이 또 울림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정작 내 자신을 되돌아볼 기회는 참 바쁘다 보니까요, 스님.
0: 그렇죠.
1: 놓치고 사는 것 같아요. 예.
0: 우리는 자신을 놓치고 내가 원하는 것만 쫓아서 살거든요.
1: 네.

0: 그런데 사실은 그 원하는 것이 본래는 나를 위해서인데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것들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1: 네.
0: 지금 우리 교수님을 함께 하면서 우리 쭉 보니까 불교의 수행이라든지 부처님의 가르침 핵심들을 현대적인 언어로 현대적인 그런 방법으로 또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1: 맞아요.
0: 그 방법으로 네. 전하고 함께 하시는 것 같았어요.
1: 탁월하셨습니다. 네. 자, 늘 스스로를 성찰하고 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불보살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또 우리 바로 부따회 가족분들 아니겠습니까?
0: 네, 맞습니다. 자,
1: 신행 공동체인 부따회 울타리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수행하고 또 부처님 법을 널리 알리는 법보시에도 동참해 보시면 어떨까요? 1855-0108번, 1855-0108번 전화 주시면 여러분도 부따회 가족이 되실 수 있습니다.
0: 누구나 행복을 원하죠. 행복을 얻는 가장 쉬운 방법이 선행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 선행의 실천을 공덕이라고 하는데
1: 네.
0: 그 공덕 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것이 바로 법보시고요. 네. 법보시 중에서도 이왕이면 보다 많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부따회 가입을 통해서 방송 포교의 원력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1: 네.
0: 1855-0208번으로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자, 이제 두 번째 초대 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만나본 류지연 불자님은 국내 1호 성격 분석 전문가이셨는데요. 자, 오늘은 1호 특집입니다. 자, 이번에 모실 분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싱잉볼 명상을 전파한 국내 1호 싱잉볼 마스터이시라고 합니다. 스님, 싱잉볼 네. 아십니까?
0: 요즘 이제 명상이 많이 보급되면서
1: 네.
0: 그 명상하는 과정 중에 꼭 싱잉볼이 들어있더라고요.
1: 맞아요.
0: 예, 싱잉볼이란 노래하는 그릇 이런 말 뜻이잖아요. 인도, 네팔, 티벳 쪽에서 오랫동안 사용된 명상 도구인데
1: 네네.
0: 그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아주 편안해지고
1: 맞아요.
0: 마음이 아주 경쾌해집니다.
1: 아, 여러분도 그 소리 오늘 들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소리를 통한 치유와 또 명상 교육을 하고 계신 젠테라피 내추럴 힐링센터 대표 천시아 불자님을 만나보겠습니다.

0: 천시아 불자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0: 네. 우리 불자 가족분들께 인사 나눠주실까요?
2: 네, 안녕하세요. BTN 불교TV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싱잉볼 마스터 천시아입니다.
0: 아, 싱잉볼 마스터. 국내 1호. 여러 책이나 또 매체에서 영성 상담가, 뭐 힐러, 영상가, 작가, 싱잉볼 연주가 다양하게 소개되고 계시던데요.
2: 네.
0: 어떻게 불릴 때 가장 기분 좋으신지 또 어떻게 불렸으면 좋은지 한 말씀 해주세요.
2: 네. 네.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힐러 천시아가
0: 힐러 천시아.
1: 힐러 천시아.
0: 모든 걸 다 아우르는 게 힐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2: 그렇죠. 특히 요즘 시대에는 정말 사람들을 치유하는 이런 일들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럼 힐러라는 말과 구루라는 말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2: 구루는 일종의 이제 스승이죠. 그래서 뭔가 가르침을 전하고 뭐 이렇게 제자들이나 사람들을 어떤 이제 의식의 차원으로 이제 이끄는 뭐 스승이라면 힐러는 말 그대로 이제 치유자죠.
1: 치유자.
2: 네, 치유라는 대상이 이제 뭐 몸일 수도 있고 마음일 수도 있고 의식일 수도 있고.
0: 네네네.
2: 네.
1: 그럼 평상 이제 그 싱잉볼을 통해서 치유도 하고 또 스스로 이제 수행도 하고 같이 연결돼 있나요?
2: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치유와 명상은 두 개가 떨어져 있지 않고요.
0: 네.
2: 다 비슷한 지점에서 이렇게 유기적으로 일어나고 또 이런 이제 치유가 잘 되면 사실 우리의 의식도 이제 조금 더 진화하고 우리가 조금 더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살아가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0: 아니 근데 표정이나 음성이 다 말씀하시는 순간 뭔가 치유되는 느낌.
2: 네.
0: 오늘도 이렇게 싱잉볼 직접 가지고 나.

0: 아주셨는데 우선 이 싱잉볼에 대해서 좀 설명 들어볼까 봐요.
1: 네, 싱잉볼은 노래하는 그릇이라는 설명을 아까 이제 스님께서 해주셨는데 그게 맞고요. 정말 국내에는 이제 들어온 지한 십몇 년, 이제 크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0: 그렇군요.
1: 그래서 이 사실 이 싱잉볼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명상하는 도구로 알고 있지만, 명상이라는 어떤 행위를 하기 이전에 이런 이제 저희가 히말라야 지역에 인도나 이제 네팔 혹은 이제 부탄의 이제 히말라야 지역에 실제로는 그릇으로 사용된 하나의 이제 주방용품. 네. 그래서 이제 보울이라는 이제 이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네팔이나 인도에 가보면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이제 그릇들이 있는데 모두 소리가 나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날의 이제 이 소리가 가진 어떤 힘에 의해서 이제 이런 사운드 테라피 혹은 사운드 명상의 일환으로 이제 치유 도구 혹은 명상 도구로 이제 많이 각광받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역사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이제 히말라야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용한 한 그릇이 오늘날 형태의 이제 명상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2: 그 일부에서는 이제 어떤 수행자들의 그 우리가
1: 네,
2: 바루처럼
1: 맞아요.
2: 밥을 음식을 담아 먹는 그릇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소리가 미묘하니까 그걸 통해서 수행의 도구로 활용하게 되었다. 이런 말도 들은 적이
1: 맞습니다.
2: 있거든요.
1: 왜냐하면 그 예전에 이제 그 부처님 시대에 이제 바루를 들고 다니잖아요.
2: 그렇죠.
1: 그런데 그 동네에 혹은 그 시대에 이 그릇 자체가 사실은 목기였을 수도 있고 토기였을 수도 있고 이런
2: 맞아요.
1: 청동 그릇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2: 네.
1: 근데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이걸 이제 하나의 뭐 그릇 혹은 이제 밥 그릇으로 이제 사용됐기 때문에 물 발을 씻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릇의 용도로 사용돼 왔는데 이제 오늘날에는 어머 이 그릇이 소리도 나네라고 해서 이제 조금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0: 우리가 이제 싱잉볼의 매력을 좀 제대로 느껴보려면 연주하시는 모습을 직접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영상으로 담아봤거든요. 짧게 감상해 보세요.

0: 와, 스님. 신비롭다는 느낌도 들고.
1: 본래 이제 우리들이 보통 쓰는 악기들은 마음을 들뜨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밖으로 이렇게 나가고. 근데 지금 연주하는 걸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0: 맞아요.
1: 고요해지고,
0: 맞습니다.
1: 스스로 이제 내면을 볼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 같아요.
2: 그게 이 싱볼이 가진 소리의 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싱볼 음악은 일종의 진동들의 음악이에요.
1: 그렇죠.
2: 그래서 보통의 이제 악기들은 그 진동의 이제 잔여음이 굉장히 짧은 편이에요. 그래서 멜로디 중심으로 연주가 된다고 한다면
0: 맞아요.
2: 싱잉볼은 온전히 그 진동을 경험하면서 진동이 결코 빠르게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1: 그렇죠.
2: 천천히 진동이 변화하는 이 흐름 속에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명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0: 여러 개를 두고 아까 연주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크기도 다르고.
2: 맞습니다.
0: 지금 거기서 나는 소리도 당연히 다른 거잖아요.
2: 그렇죠. 네. 이 소리라는 것은 결국 이제 주파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싱잉볼을 이제 크기나 어떤 두께 여러 가지 이제 변수에 의해서 이제 이 주파수의 이제 레벨이 다르게 되고 결국은 이 정확한 주파수를 갖고 있다는 건 저희가 연주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0: 그렇네요.
2: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른 악기랑도 이제 협업이 가능합니다.
1: 원래 그러면 특별한 크기의 특별한 주파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러한 형태의 주파수의 소리를 우리가 골라내나요?
2: 후자죠. 네, 그래서 보통 이제
0: 곤란해서
2: 동영상에 보신 이 싱잉볼은 크리스탈 싱잉볼이라고 해서 공장에서 정확한 주파수가 만들어져 나와요. 네. 근데
0: 기성품들이
2: 이제 우리가 보통 아는 이런 이제 금속 재질의 히말라야 싱잉볼들은 사실은 저희가 정확한 주파수를 컨트롤하기 어렵다 보니까 정말 수작업으로 수많은 싱잉볼들 중에서 그 하나의 소리를 찾아내야 돼요.
0: 찾아내는 거예요?
2: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1: 쉽지 않겠네요.
2: 맞습니다.
0: 최근에 이제 네팔에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팔에 좀 자주 가시나요?
2: 네, 저는 개인적으로 자주 가는 것 같아요.
1: 주로 어떤 목적으로 가시죠?
2: 메인으로는 제가 아무래도 싱잉볼을 직접 고르다 보니까, 네, 저는 하나하나 다
0: 싱잉볼 만나러.
2: 골라와서, 이거를 한국에 이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싱잉볼 마스터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고르기 위해서는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네, 그래서 이제 좀
1: 그렇겠죠.
2: 자주 가는 편이고, 또 이제 수행하러도 이제 네팔에 가는 편입니다.
0: 아니, 지금 이 사진도
2: 네.
0: 네팔인가요?
2: 네, 네팔의 동굴이에요.
1: 저기 어디예요?
2: 네팔에 한 시골 산속이 있어요. 그 마르티카라는 이제 동굴이 있는 이제 한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만주시리 동굴이
1: 예,
2: 있어요. 네, 거기 동굴의 한 장면.
1: 그 불교에서는 만수실리 문수보살이라고 해요.
2: 맞습니다. 네.
0: 와.
1: 아니, 저렇게 앉아 있으니까
2: 네.
1: 네팔 사람 같아요. 아니, 지금 저기 그 외모를 보면 네팔 사람 같은 느낌이 나요.
2: 오, 아마 인연이 있나 보죠.
1: 네.
0: 그러게요. 그
1: 그,
0: 느낌이.
1: 느낌이 딱
2: 네.
1: 그 네팔에, 저도 이제 자주 가지 않았지만, 네팔이나 뭐, 다람살라나 이쪽으로 가보면, 그쪽 특유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2: 아마 전생에 좀 그쪽 동네에
1: 그래요.
2: 많이 있었나 봐요.
0: 네팔 공주님이셨을까요?
1: 그러게요. 이
0: 이 모습은 여기도 네팔인가요?
2: 네, 여기는 옆 동굴,
0: 옆 동굴.
2: 네, 옆 동굴, 마르테카 동굴. 그리고 여기는 이제 파드마삼바바님이 이제
1: 파드마삼바바.
2: 깨달음을 얻으신
1: 얻은
2: 동굴이에요.
1: 동굴이에요.
2: 그래서 제가
1: 진짜요?
2: 이제 금강승 불교를 이제 수행하고 있는데, 이제, 네,
1: 금강승.
2: 거기 금강승 불교, 이제 탄테라 불교를 이제 알려주시는 이제 라마글렌님이시고, 네. 옆에는 이제 청월님, 그 제자 청월님, 그리고 이제 같은 이제 그룹들이 함께 명상하는
1: 파드마삼바바 존자가 이제
0: 장면입니다.
1: 금강도 불교의 시조죠.
2: 맞습니다.
0: 와, 이게 다 함께하는 도반 분들이신
2: 네, 그래서
0: 거예요?
2: 저희는 이제 약간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이제 전부 금강성 불교를 수행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한 1년에 몇 번씩 이제 해외에서 이렇게 수행하러 가고 그렇습니다.
1: 어떻게 금강성 불교를 수행하고 계시나요?
2: 네, 여기는 굉장히 큰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싱잉볼 하면 티벳 싱잉볼이라고 많이 알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1: 그렇죠. 네.
2: 그래서 저는 이 싱잉볼 마스터다 보니까 싱잉볼이 과연 정말 언제부터 왜 만들어졌는지, 왜 사용됐는지, 그리고 이게 정말 명상 도구라면 명상법도 알고 싶고
0: 네네.
2: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티벳의 이제 이런 문화를 이제 제가 이제 찾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티벳 불교 쪽에도 이제 이렇게 찾아가서 이제 처음에 이제 물어봤어요. 제가 림포체님이나 이제 사람들 만날 때마다 싱잉볼을 아느냐? 나는 티벳 싱잉볼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0: 아, 그랬어요?
1: 사실 지금 현재 네. 이제 티벳에 있는 그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중심으로 한 네. 그 수행자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2: 맞아요.
1: 본 적이 없거든요.
2: 맞아요. 네. 아니 그 사실이 너무 놀랍잖아요. 왜냐면 그렇죠. 이거 티벳 싱잉볼인데 네. 티벳 사람들이 티벳 사람들을 만났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더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티벳 문화에서 티벳 불교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이제 정신적인 뿌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티벳 불교에는 이제 이런 차크라라는 게 있다고 들었어요.
1: 차크라 있죠.
2: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저도 이제 이 싱잉볼을 차크라 힐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 싱잉볼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서 티벳 불교를 이제 조금씩 기웃기웃 거렸는데 그때 제가 한 법문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저 라마 글레님의 법문을 이제 들은 적이 있는데 한국에서. 그 내용이 굉장히 많이 와닿는 거예요.
0: 어떤 내용이었어요?
2: 그 내용이 공성에 관한 법문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들었던 그 어떤 법문보다도 굉장히 쉽고 너무 저한테 많이 와닿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전에 제로라는 책을 이제 먼저 출간을 했는데 네. 이 제로라는 책도 이제 사실은 공성에 대한 이 세계의 어떤 공성 시스템에 관한 내용인데 제가 아는 내용이랑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저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은 처음 봤다. 근데 그게 티벳 불교에서는 너무 베이직 이론이래요.
1: 그렇죠. 네. 티벳 불교는 공성과 보리심 두 가지가 수행의 근본이에요.
2: 맞습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거와 너무 똑같이 얘기를 해서 저는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0: 아, 네.
2: 그리고 또 차크라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조금씩 기웃기웃 거리다가 이제 좀 본격적으로 왠지 내 전생이 여기와 연관이 있는 것 같다 라고 해서 사실 제가 이미 알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저는 그 뿌리가 궁금했었거든요. 내가 이걸 왜 알고 있지? 이건 어디서 기인됐지? 그러다가 이거는 금강승 불교였구나 라는 걸 저는 이제 확신을 하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과 싱잉볼이 짜맞춰졌어요. 최근 몇 년 사이에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 그야말로 전생사네요.
0: 전생사죠. 그런데
2: 맞아요.
0: 특이한 게 또 집안은 오히려 타종교를
2: 네, 기독교 집안이죠. 네.
0: 예수님 희한한 거예요. 저
1: 그게 또
2: 어렸을 때부터 끊임없이 나이가 맞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굽히지 않고 싸우는 거죠, 부모님이랑. 네, 강하게 컸고. 근데 저는 기독교 교리가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냥 이제 뭐 믿으라고 하는데 믿기지가 않았고 분명히 저만의 정신세계가 있는데 근데 저는 이거를 굽히고 싶지가 않았어요. 분명히 이게 맞으니까 저한테는.
1: 그렇죠. 네.
0: 그게 몇 살 때 든 생각이신 거예요?
2: 어렸을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0: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부터?
2: 저만의 정신세계가 있었죠. 네, 저는. 네.
1: 그야말로 전생에 금강승 수행자였나 보네요.
2: 지금 봐서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1: 사실은 그 이웃 종교 같은 경우는 워낙 차단을 시켜놓으니까
0: 맞아요.
1: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불교를 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접하는 자체가 본인들이 부담이거든요.
2: 네.
1: 근데 그 과정에 그걸 이겨내고 했다는 게 보통이 아니죠.
2: 뚝심이 있죠.
0: 그것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
1: 그래 말이야. 네.
2: 그래서 이제 엄마가 자꾸 그 이제 뭐 교회 가면 뭔가 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 집사 집안이었기 때문에 자꾸 이제 엄마는 저를 위해 기도해요. 우리 어린 양이 주님 품으로 들어오기를. 그럼 이제 저는 맨날 하는 소리가 뭐냐면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어. 그리고 나는 늘 기도하고 있고 늘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왜 엄마는 나를 잃어버렸다고 얘기를 해? 그리고 엄마는 그 말이 교회 가기 싫어서 하는 얘기인 줄 아는데,
1: 그렇죠.
2: 그러니까
1: 이해
2: 어이
1: 못
2: 철없다
1: 하시죠.
2: 이제 자꾸 이러는데 그건 제 진심이었어요, 사실은.
0: 대학교 때는 멀티미디어 창작 전공하셨고요. 이제 그 후로 대체의학 대학원을
2: 네.
0: 다니셨더라고요. 특히 이제 정신 치료 분야로 석사 논문 받으셨는데, 스님,
2: 네.
0: 석사 논문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2: 네.
0: 무위에 의한 마음 챙김 명상에 만선 통증 경감에 관한 연구. 네, 자초월 정신의학을 중심으로.
2: 아, 네.
0: 제목 진짜
2: 아주
0: 길죠?
1: 제목만은 너무
0: 예.
1: 어려워요. 설명 좀 해주세요.
0: 어렵고 쉽진 않지만
1: 예.
0: 좀 짧고
1: 너무
0: 쉽게
1: 길고.
0: 가능하실까요?
2: 네. 그 제가 제 논문을 2011년에 썼고요. 석사 논문을.
0: 벌써
2: 그
0: 15년 됐네요.
2: 네네. 굉장히 빨리 석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제로라는 책을 이제 출간을 했어요. 정신세계사에서.
0: 그때가 몇살 되세요?
2: 27살 때.
0: 야.
2: 네. 그때가 제가 정신세계사 최연소 저자였는데, 한국 저자였는데, 그때 이제 제가 제로라는 책을 출간하고 그 내용을 이제 논문을 쓴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중요한 키워드가 이제 이 무위라고 하는 거. 그리고 마음 챙김 명상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 툴이 아니라 이거를 하는 우리의 마음이
0: 바탕,
2: 정말
0: 예.
2: 비워져 있어야지 이게 효과가 있다는 거를 이제 증명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이제 논문은 실험 논문인데, 똑같이 마음 챙김을 하는 집단과 나는 나을 수 있어 라고 이제 간절히 염원을 이제 하는
1: 그렇죠.
2: 집단,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집단이 이제 이렇게
0: 세
2: 이제

0: 비교군이네요.
1: 네, 통증을 이제 경감하는 걸 이제 우리가 뇌파로 이제 실험을 하는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또 시크릿이
2: 네,
1: 유행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2: 유행했죠.
1: 원하면 이루어진다.
2: 아, 맞아요.
1: 이제 뭐 이런, 그러니까 날수 있어, 날 거야. 그러니까 이런 집단과, 근데 이제 이 위파사나도 이제 사실은 이제 그 허상을 바라보면서 이제 의도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제가 긍정하는, 그러니까 제가 동의하는 이 무의랑 이제 연결돼 있는 게 사실은 이 아라차리 위파사나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집단. 근데 결국은 이제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난 나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집단보다, 이게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나는 이제 그 결과에 얽매이지 않아. 낫지 않아도 괜찮아. 그냥 나는 바라볼 뿐이야. 라고 하는 집단이 더 우수하다는 거를 이제 그 밝히는 이제
0: 와,
1: 논문이었는데, 그
0: 진짜요?
1: 메커니즘이 뭐냐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메커니즘에는 이제 사성제나 이제 이런 의도하지 않는 마음들, 그리고 이제 이런 결국 이제 자아 초월, 그러니까 낳고 싶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나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0: 그렇죠.
1: 무의라고 하는 거, 내가 낳으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냥 있는 그대로 현상을 바라보고 바라지 않는 게 이제 더 좋은 치유 효과를 낸다. 그래서 이제 자아 초월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2: 무의라는
1: 네.
2: 네, 개념이 들어갔고요.
0: 말씀 들어보니까 뭔가 습이나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과 또좀 비슷한 느낌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2: 그렇죠.
0: 선생님?
2: 이제 근본적인 이제 무의는 이제 금강에서 나오잖아요.
1: 네.
2: 금강에서 나오는 말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제 위라는 말이 무엇을 위해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목적지가 있어요. 어떤
1: 맞습니다.
2: 내가 원하는 행복을 얻으려는 거예요.
1: 네,
2: 그리고는
0: 그렇지.
2: 지금의 불편함이나 불만족에서 벗어나서 편안하고 만족을 얻으려는 거죠.
1: 네.
2: 그런데 그 행위를 하는 목적이 우리가 원하는 행복인데 사실은 그렇게 하는 행위가 또 다른 필요한 조건들을 구해야 돼요.
1: 인과의 바퀴를
2: 예,
1: 또 돌리게
2: 또
1: 되죠.
2: 구해야 되고 결국에는 이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육신이 꼭 필요하고요.
1: 맞습니다.
2: 그 육신을 갖게 되면 생로병사를 해야 되고요. 다시 필요하니까 다시 생사의 윤회를 해야 되고요.
1: 맞습니다.
2: 그런데 우리의 근본 마음으로 돌아가면 내가 불만족하고 싫어하는 마음도 나잖아. 내 마음이죠. 만족하고 좋아하는 마음도 나예요. 그러면 우리는 불만족에서 만족을 얻으면 불만족한 내가 만족한 나라고 나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나는 똑같아요.
1: 그렇죠.
2: 하루 종일 마음이 나잖아요. 평생 마음이 나의 마음이니까, 주인 같으니까. 그 이치를 알아서 자성을 깨달으면, 아, 이게 할 필요가 없다고 알게 되는
1: 막
2: 거예요.
0: 그래서
1: 맞습니다.
0: 초월이라는
2: 그래.
1: 그렇죠. 그렇죠.
0: 말이네.
1: 자아를
2: 그래서
1: 초월하게
2: 초월한다.
1: 되는.
2: 그 마음을 나로 여겨서 괴로운 나와 즐거운 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자아예요.
1: 맞아요.
2: 예, 그걸 이제 하기 위해서 몸이 필요하니까 몸을 집착을 한 나로
0: 그렇죠.
2: 착각하고요.
0: 그렇죠. 이해가
2: 예,
0: 됐습니다.
2: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자성의 상태에서 어떤 마음을 일으켜도 그건 나는 항상 똑같은 게 필요 없는 거였잖아. 안 해도 되는
0: 그렇네요.
2: 건데도
0: 맞아.
2: 그렇게 나에게 필요 없어라고 알고 하는 모든 마음과 행위를 무의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상태로 가면
0: 오히려.
2: 우리가 이제 고통을 벗어나려는 마음 자체도 자아를 유지하려는 거예요,
1: 그렇죠.
2: 그게. 그런데 자성으로 돌아가면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1: 그렇죠.
2: 그러니까 필요 없는 상태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귀중하게 여기지 않고 가치별하지 않으니까 나도 모르게 고통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수 있거든요. 이 육신에 대한 통증도 사실 육신을 유지하려는 메커니즘이에요, 이게.
0: 그런데
2: 그것도 벗어날 수 있죠.
0: 그거를 이제 실험을
1: 맞습니다.
0: 하실 때
2: 그렇죠.
0: 실제 그게 실천이 되는 분들을 이걸 이렇게
1: 아니죠. 일반인들을 이제.
0: 그러니까 하는데 그게 되는 것도 저는 신기한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들을 모집을 하잖아요. 근데 한 집단은 날수 있어, 난날 거야 라고 이제
0: 계속 주문을
1: 네네네
0: 외우고.
1: 그러면서 이제 집중 명상 날수 있어, 나는 내 몸은 건강해진다
2: 네,
1: 이러는
2: 의념을 가지고 하죠.
1: 집단과 다 명상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이게 그냥 이제 바디 스캔을 하는데 통증이 있네 하는데 나으려는 마음도 내려놔라. 낫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0: 뭐 큰 그렇죠.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었네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쉬운 방법이에요. 근데 이 어떤 실험의 이제 기본 그 전제 자체가

0: 너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1: 그렇죠.
0: 예.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마음 챙김을 해라기보다는 그 마음 챙김을 하는 그 이면에 정말 너가 아무도가 없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걸 이제 저는 증명하고 싶었죠.
2: 워낙 스스로 인생을 개척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0: 네.
2: 대학 시절에 스님 이제 전공은 원래 다른 걸 하셨잖아요. 최연소 영상 디렉터 예. 를
0: 네.
2: 또 꿈꾸시면서
0: 네,
2: 굉장히 매진을
0: 맞아요.
2: 하셨다고 해요. 상도 많이 받으셨다던데.
0: 제 인생이 뭐 하나 하면 끝장 보는 성격인가 봐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사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그냥 일반 고등학교 나가서 그냥 대학 가길 원했는데 제가 이제 저는 한시라도 시간을 낭비하기 싫어서 고3 때 이제 직업 고등학교에 갔어요. 스스로. 그래서 영상 만드는 거 애니메이션 배워서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상은 제가 다 탔어요.
2: 야,
0: 그래서 1년 만에 한 스무 몇개막다
2: 재밌네.
0: 타고 근데 그걸로 대학을 간건 아니에요. 수능 보고 남는 시간에 도서관 가서 수능
2: 공부도
0: 보고
2: 잘하셨구나.
0: 머리가 좋았나 봐요. 네, 그래서 하여튼 뭐 나쁘지 않은 대학교 이제 졸업하고 네, 그래서 그냥 저는 제 인생이 제가 하고 싶은 건다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2: 그러면서 이제 또 다시 석사는 뭐 대체의학 쪽으로
0: 네,
2: 아예 분야가 또
1: 그랬다가
2: 바뀌고
1: 그래요.
2: 옮겨가신 거잖아요.
1: 전혀
0: 제가
1: 다른데.
2: 주변에서 뭐 반대라던가 혹은
1: 특히
2: 잔소리라던가
1: 부모님이
2: 예, 없었나요?
1: 말리지 않으셨어요?
0: 사실 부모님은 일단은 제가 하는 거에 대해 이해를 할수 없었기 때문에 이게 왜 제가 이제 영상을 안 하고 이제 또 절로 가는지 이해를 할수
2: 그렇지.
0: 없었고 사실
2: 모르니까.
0: 그 당시도 대체의학은 초창기였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왜 어린 제가 저기 있는지 이제 이해할 수가 없죠. 그때도 제가 제일 어렸으니까. 예, 근데 어떻게 보면은 선구자적인 선택이었죠. 그 당시는.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시작했어요?
1: 그러게요.
0: 근데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걸한 건데요. 예. 근데 그때는 힐링이나 명상 이외에는 별로 관심 있는 게 없었어요.
1: 이제 우리가 자신의 이제 인연이 있잖아요. 과거 제 인연이 있으면 평상시에 우리가 인생에 와서는 이제 교육과 사회적인 뭐 그런 규칙이나 제도 이런 거에 의해서 이게 올바른 거고 이게 최선이고 이게 중요한 거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렇게 해도 또 특히 수행자의 어떤 인연이 있는 분들은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다 수행자 길을 가요. 어떤 길을 가도 마치 예를 들어서 지상에 있는 모든 물은 바다로 가잖아요. 어떻게 가다 보면 그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2: 답정너네요, 스님.
1: 네, 가요, 다. 네, 갈
0: 맞아요.
1: 수밖에 없어요.
0: 갑자기 끌려갔던 것
1: 네,
0: 같아요.
1: 그게 뭐 내가 선택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길을 나도 모르게 가게 돼요.
2: 싱잉볼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그럼?
0: 오, 싱잉볼도 이제 전생의 인연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제가 대학교 다닐 때쯤 이제 사실은 2008년부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젠 힐링샵이라고 하는 힐링 명상 쇼핑몰을 이제 시작을 했었고, 그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원석이라든지, 뭐 그때 만다라 같은 것도 제가 팔고 있었고, 이제 싱잉볼도 이제
2: 그중
0: 팔고
2: 하나야,
0: 있었는데,
2: 그건
0: 네, 그중
2: 그죠?
0: 하나 도구인데, 아무도 이거에 대해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이걸 어떻게 쓰는 건지, 왜 써야 되는 건지, 사실 아무도 알지 못해서, 저도 궁금하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더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정말 사운드 테라피, 사운드 힐링, 명상이라는 분야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때 이제 저도 이제 워크숍 같은 걸 다니면서 배웠는데 많은 경험들이 있었어요, 저한테는. 근데 그런 경험들을 토대로 제가 원래 이런 이제 공성에 대한 걸 알고 있었고 또 그때는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아무리 이제 사람들한테 이 비워진 마음이 중요하다, 이 공성의 세계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머리로 알고 머리로
2: 그냥
0: 이제
2: 스쳐
0: 지나가버리는 거.
2: 지나가죠.
0: 예, 변화가 없어요, 사람들이. 근데 제가 그때 싱잉볼을 만나고 싱잉볼을 사람들한테 해줬을 때 사람들이 내가 말하고 싶었던 그 단계에 바로 들어가는 걸 저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나는 입 아프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 싱잉볼이 다 알아서 해주고 이 진동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후부터는 이제 저는 주구장창 싱잉볼만 했던 것

0: 같아요.
1: 그럼 좀 바로 들어가고 싶어요, 저도.
2: 저기 화면에 나오는.
0: 네, 교육
2: 와.
0: 장면입니다.
1: 오, 이렇게 남녀노소 많은 분들이 배우시네요.
0: 네, 그래서 이 싱잉볼을 이용해서 이제 저희는 여러 가지를 하는데 치유도 하고 명상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싱잉볼 치유의 장면이에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어떤 테크닉마다 이제 좀 다른 위치 혹은 이제 다른 이 음계의 이제 싱잉볼들을 사용하기도 하고
1: 공간이 부족할 정도로 정말
0: 아,
1: 많은
0: 정말
1: 분들이 함께 하고
0: 많은 분들이요.
1: 계시네요.
0: 네,
1: 이야.
0: 꽉꽉 채워서 하고
1: 그만큼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또더 배우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0: 네.
1: 스님께서도
2: 스님도 한분 계시네요.
0: 예,
1: 배우셨어요?
0: 스님분들도 종종 오십니다. 네.
1: 스님들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0: 스님분들도 되게 좋아하시고요. 왜냐면은 이제 사실 저희가 싱잉볼이지만 저희도 철학이 있거든요. 싱잉볼에도 물론 제가 만든 철학이지만, 예, 근데 이제 저희의 철학은 이 비워진 마음을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고 진동은 그냥 매개체이기 때문에 이 어떤 치유자의 비워진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예, 그래서 저희는 의식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편이고 스님들도 물론 이제 공감을 하시죠. 별로 충돌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매체를 이제 어떤 포교 활동에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이죠.
1: 당장 좀 실천해 볼수 있을까요?
2: 그러게요.
1: 싱잉볼 제로 명상. 좀 시연을 좀 부탁드려도
0: 네,
1: 될까요?
0: 그럴까요? 네, 이 싱잉볼 제로 명상은 여러 가지 싱잉볼 명상 중에 우리가 이 제로 의식 상태를 경험할 수 있게 고안된 이제 짧은 명상이에요. 이 싱잉볼 제로 명상은 우리가 이 소리가 처음에 시작돼서 점점점 사라져 갈 거예요. 언젠가는 소리는 멈추죠.
2: 그렇죠.
0: 근데 우리가 이 멈춤의 끝을 따라갈 거예요. 계속 집중을 하다 보면 소리가 있나 없나 계속 이제 주의를
1: 흥미해질
0: 기울이게
1: 때.
0: 될 건데 이때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면 소리를 놓치고 말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이제 딴데 가면은 소리를 놓치겠죠.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이렇게 이제 소리를 듣다가 그냥 가만히 끝인가 하면 한번 이렇게 손을 들어보세요.
1: 그럴게요.
0: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손을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데 한번 해보세요.
1: 예,
0: 네.
1: 알겠습니다.
0: 그래서 이제 내 나름대로 이제 소리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한번 이제 손을 들어보시고요. 그럼 끝났잖아요. 내가 지켜보는 그 대상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지켜보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가만히 고요한 상태에서 머물러 계실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다시 싱잉볼 치면 다시 소리가 생겼기 때문에 이 소리를 듣다가 또 언제 끝나지, 언제 끝나지 이 끝을 가만히 있다 보면은 또 끝나는 순간이 있겠죠? 그럼 가만히 그 끝난 순간에 잠깐 몇초 머물러 볼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비워진 상태에 잠깐 머무는 경험들을 하실 거예요.
1: 알겠습니다.
0: 이 소리가 지금 이 공간이 커서 잘안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잘
1: 더
0: 주의를
1: 집중할게요.
0: 기울이시고 이제 잘 소리 들어보셔야 됩니다. 자, 편안하게 눈을 감으시고요. 이제 자세 좀 편안하게 하시고 네, 소리를 듣다가 그냥 편안하게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0: 자, 싱잉볼의 소리에 가만히 의식을 집중하세요. 그리고 소리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바라봅니다. 나의 주의가 계속 소리에 머물 수 있도록 하세요. 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것을 따라서 나의 의식도 소리를 계속 따라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소리가 멈춰졌다고 생각되면 가만히 손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잠시 멈춰진 순간에 가만히 머뭅니다. 네, 천천히 이제 눈을 뗄게요.
1: 선생님, 저는 숨을 못 쉬겠는데요. 집중을 하다 보니까
0: 네.
1: 자꾸 숨을.
0: 맞아요. 왜
1: 그쵸?
0: 그러냐면 긴장을 해서 그래요.
1: 기침 나잖아요.
0: 네. 네.
1: 오,
0: 그래서
1: 이런 분들이 좀 있나요?
0: 네. 사실

0: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나운서님처럼 이제 그러잖아요. 그럼 제가 한마디 더 해요. 자, 두 번째는 숨을 쉬면서 들어보세요.
1: 숨을 쉬어야 돼.
0: 네. 왜냐면 그 긴장도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명상도 잘 하려고 하면 무의식적으로 힘을 주거든요. 긴장을 하게 돼요. 네.
1: 그러게요.
0: 그러니까 내 호흡을 놓치지 말아야지, 잘해야지, 졸지 말아야지. 사실은 이것도 무의식적인 긴장이에요. 근데 정말로 이제 우리가 깊은 명상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긴장마저도 놓아야지 이제 편안한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그걸 바라보고 이제 해야 되는데 사실 이 시행불 명상은 이 진동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이완을 시켜요, 몸을. 그래서 처음에는 다들 긴장을 하고 있는데 이 시행불을 듣다 보면은
1: 시차를
0: 나도 모르게, 네,
1: 반복하면
0: 나도 모르게 이제 이거 제가 안내를 하죠. 힘을 내려놓으세요라고.
1: 안내자가 있어야
0: 네,
1: 돼요.
0: 방금은 안 했어요, 일부러. 근데 이렇게 이제 힘을 내려놓다 보면은 우리가 편안해지거든요. 그러니까 편안한 상태에서 우리가 편안하게 그냥 이 집중, 호흡이든 소리든 잠깐 집중을 하고 이제 그 집중하는 행위를 애쓰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잠깐
1: 그렇지.
0: 하고
1: 그게 중요한 것
0: 멈추고.
1: 같아요.
0: 네.
1: 역시 우리 스님께서는 뭐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편안한 모습으로
0: 네,
1: 미소까지 띄고
0: 잘하셨어요.
1: 계시던 것 같아요, 스님. 딱
0: 글쎄,
1: 떴어요.
0: 내가 안 보니,
1: 스님
0: 저를 못
1: 됐을 때.
0: 보니. 네.
2: 이제 그 호흡, 이제 우리가 수행 과정 중에 수행의 깊이에 따라 이제 호흡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낮은 차원에서는 말씀하신 처음에 초심자들은 호흡을 나도 모르게 긴장해서 못 쉬게
1: 못
2: 되고요.
1: 쉬었어요.
2: 그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 호흡이 가빠져가지고 바로 깨어나게 되고요.
0: 맞아요, 맞아요.
2: 그 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호흡을 쉬면서 하고 더 깊은 단계로 가려면 이제 자연스럽게 고요해진 호흡 자체도 다시 이제 고요해집니다.
0: 그쵸.
2: 호흡이 점점, 근데 호흡을 의식한다는 말그 자체는 아직 집중이 완성되지
1: 안된
2: 않은
1: 거죠.
2: 거예요.
1: 예, 그렇네요.
2: 완성이 되면 호흡은 아주 미세해지죠.
0: 네.
2: 그래서 이제 일부러 호흡 미세한 연습을 해서 집중으로 들어가는 방식도 있어요. 이게 이제
0: 맞습니다.
2: 호흡을 통해서 명상을 통해 들어가는 방식이죠.
0: 네.
2: 그런데 이제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스러워야지 인위적으로 하게 되면 오래 못 간다.
0: 네,
2: 뭐
0: 맞아요.
2: 들어 나올 수밖에 없는.
1: 정진하겠습니다.
2: 아유, 잘하고 계시네요. 그 정도로.
0: 네.
2: 이제 말씀 듣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천지하불자님께도 우리 프로그램의 공통 질문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0: 네.
2: 불자로서 어떨 때 자긍심과 보람을 느끼시는지요?
0: 제가 하는 치유와 명상은 어떻게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녹아있는 치유와 명상이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치유의 과정 속에서 이제 이렇게 상담도 하고 이제 우리가 대화를 나누잖아요. 근데 가끔은 이제 이 사람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관점 혹은 패턴들 혹은 진리를 이제 우리가 전달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싸우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싸우기 때문에 이 사람이 믿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진리의 말씀을 이제 상담 과정에 전하거든요. 결국은 이 모든 것들도 어쨌든 뭐 어떤 인연에 의해서 혹은 뭐 그게 너의 마음이 잠시 일어나서 그런 것일 뿐 마음이
1: 그렇죠.
0: 줄어들면 또 그것도 줄어든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깨달음의 말씀을 이제 전할 때 이제 그 사람이 그것들의 감정이나 상황들을 놓아버리고 치유를 이제 선택하게 되고 그 어떤 상황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일들이 이제 우리 힐링에서는 일어나거든요. 그때 이제 사실은 그 사람 입장에서는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은 이 삶을 좀더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팁과 방법을 알게 되는데
1: 맞아요.
0: 사실은 그 모든 가르침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고 저는 그거를 하나의 힐링이나 명상의 방법으로 사람들한테 전달을 하게 되고 결국은 이제 사람들이 어떤 그래 이 세상이 내가 바라보는 대로 존재하는 게 아니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구나 혹은 이 모든 것도 그냥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고 그냥 그뿐이구나라는 어떤 사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접적으로 알게 됐을 때, 모든 사람들은 자유로워져요. 그래서

0: 사실은 부처님이 그 당시에 이제 전하고자 했었던 어떤, 내가 이걸 깨달았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어떤 굴레에서 고통에서 벗어나면 좋겠다라고 해서 사실은 제자들한테 알려준 거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도 사실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이제 공감을 하고, 이것보다 더 위대한 진리는 없다. 그래서 나는 그 진리를 알고 있어서 굉장히 기쁘고 자부심이 있고, 그거를 또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 있어서
1: 있어서.
0: 너무나 좋다. 네, 그래서 그런 게 어떤 자부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보다 더한 자부심이 없죠.
0: 네.
1: 부처님의 가르침을 방편으로 싱잉볼 제로 명상을 통해 이제 깨달음으로 가는 그길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처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조금 더 노력해서 수행 정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0: 네,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네.
1: 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불로 삼아 스스로 행복을 찾고 또 다른 이들도 행복의 길로 안내하고 계신 두 분을 만났습니다. 국내 1호 성격 분석 전문가 류지연 불자님, 또 국내 1호 싱잉볼 마스터 천시아 불자님. 자, 새로운 길을 개척해 간다는 거 힘든지만 정말 멋진 일이지 않나 합니다.
2: 멋지죠. 우리 행복에는 이제 단계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단계는 육신의 집착에 의해서 생존의 단계죠. 생존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더 나아가서 내 감각의 즐거움을 구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감각의 즐거움을 넘어서 마음의 행복을 구하는, 만족을 구하는 단계고요. 그 다음 단계로 가면 이제 그것조차도 내려놓고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한 단계가 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바로 해탈 열반의 단계입니다. 어느 것도 필요하지 않은 단계. 그런데 이제 수행은 이제 감각의 즐거움을 벗어나서 마음의 만족을 구하고 더 나아가서는 마음이 편안함과 고요함을 구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해탈 열반으로 가는 것인데 그 가는 길을 오늘 두 분을 보면 각자 자신의 방법으로
1: 맞아요.
2: 또 어떤 틀에 매이지 않고 보다 더 현대사회 사람들에게 현실적이고 다가가는 방법으로 실천하고 계셨습니다.
1: 맞습니다.
2: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법하는 좋은 방편이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함께 행복을 찾아가는 좋은 방법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1: 네,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 우리 불자 가족이 바로 이렇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시간 되셨나요? 자, 이 시간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인 시간이고요. 이 시간을 통해 내 이야기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 내 주변의 도반, 가족 추천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1855-0108번, 1855-0108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2: 예, 누구나 행복을 원하지만 사실 행복을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해서 보시를 하는 겁니다. 그중에서도 법보시가 가장 내가 한 노력 대비 가장 효과적이고요. 그중에서도 네, 여러분들이 부따에 함께 동참해서 방송폭의 원력을 함께 한다면 그것만큼 최고의 방법이 없습니다. 185에 0108번 모두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네. 나의 성격이 훌륭한 자본이 된다.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다. 자,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면 두려운 마음에서 빨리 빠져나와라. 뭐 등등 오늘 인생의 지침이 될 좋은 가르침 참 마음에 많이 새겼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2: 네. 너무 훌륭한 말씀이셨습니다. 내 것에 속지 말고, 내 욕망의 대상에 속지 말고, 이내 욕망의 주인인 나, 그 다음에 내 것의 주인인 나, 그 본래 나로 돌아가서 산다면 그것이 가장 멋지게, 당당하게 행복해 사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 네. 바로 불자답게 당당하고 멋지게 살아가는 행복한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십시오. 함께 신을 가고
2: 함께 나누는
1: 우리는
2: 우리는
1: 불자 가족입니다.
2: 불자가족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불자가족입니다의 목종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우기윤입니다. 스님, 이 세상에서 네. 가장 손쉽고 빠르게 방송 포교에 동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0: 아, 그럼요. 우리 BTN 불교 TV를 보시다가 너무 재밌다. 아, 너무 감동적이다. 라고 하실 때 060-800-7000번을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후원금을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1: 야, 역시 우리 BTN을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목종 스님 짱! 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방송 포교 후원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간편한 ARS 후원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의 마음 많이 많이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0: 060-800-7000번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1: 네, 우리는 불자가족입니다.

0: 대구 산모사조지 동훈입니다. 60여 년 수행 법력과 회안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부처님 45년 설법을 불자님 두 손에 담아드리고자 다시 섰습니다. BTM 불교TV를 매주 시청하시면서 부처님 말씀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1: 비티엔 투어에서 7월 26일 일요일 경상북도 예천으로 특별한 순례를 떠납니다. 깊은 산사에 울려 퍼지는 풍경 소리, 수행의 향기가 머무는 천년 고찰, 예천 용문사 국보 대장정과 천년의 지혜를 품은 윤장대, 고요한 산사 속에서 찬란한 불교 문화유산의 숨결을 만납니다. 새롭게 국보의 가치를 인정받은 계심사지 5층 석탑, 천년의 시간을 견디며 묵묵히 중생의 길을 밝혀온 국보 앞에서 잊고 있던 마음의 평화를 만나보시죠. 이번 순례에는 BTN 가족기도 도원 스님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의 뜻깊은 시간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은 수행이 되고 한 번의 합장은 기도가 되는 시간. BTN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2: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소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3: 천년을 향한 이 대작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2: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궁제산 아래 호수와 산이 함께 어우러진 천년 고찰 오어사. 이곳은 CNN이 선정한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사찰 33곳 중 하나로, 사찰 앞으로 펼쳐진 호수 오어지와 함께 어우러진 풍경이 진짜 예술이에요. 포항 여행 계획 중이라면 무조건 가야 할 곳, 오늘은 바로 이곳 포항의 힐링뷰 맛집 오어사에 다녀왔습니다. 오어사의 일주문을 지나 쭉 걸어가다 보면 주차장과 연결된 뒷문이 보이는데요. 하지만 진짜 오어사의 정문은 따로 있습니다. 주차장 좌측 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다 보면 그 길 끝에 정갈한 느낌의 오어사의 본문이 나옵니다. 바로 이 계단을 올라야 비로소 오어사의 진짜 정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오어사라는 이름 참 독특하지 않나요? 오어사는 신라 진평왕 때 창건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약 15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진 천년 고찰이죠. 사실 창건 당시의 이름은 황사사였는데, 신라시대 원효대사와 회공선사가 이곳에서 수행하던 중 서로의 깨달음을 시험하기로 했답니다. 두 스님이 물고기 한 마리를 삼킨 뒤 다시 살려내기로 했는데요. 놀랍게도 한 마리는 죽고 다른 한 마리는 살아서 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때 두 스님이 서로 저건 내 물고기라 주장하면서 나오 물고기 어짜를 써서 오어사가 되었다고 해요. 이렇게 원효대사와 인연이 깊은 오어사엔 유물 전시관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원효대사가 쓰셨다고 전해지는 삿갓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수백 년의 시간이 고스란히 스며든 듯한 모습이죠. 집이 달아 군데군데 색이 바래고 곳곳에는 작은 구멍까지 나 있어요. 7세기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원효대사의 수행의 자취가 고스란히 남아있죠. 그 옆에는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오어사 동종이 놓여 있습니다. 이 오어사 동종은 대한민국 국가지정 보물로 1995년 11월 절학보수 오어지 공사 도중 발견되었는데요. 1216년에 대장장이 순광이 만들었다는 기록이 전해지는 이 동종은 묵직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 소리를 내지 않아도 그 깊은 울림이 느껴집니다. 이제 오어사의 풍경을 살펴볼 차례인데요. 오어사는 포항 12경이라 불릴 정도로 아름다운 경관을 품고 있어요. 또 전체적으로 평탄한 평지를 이루고 있어 산책을 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꽃들이 춤추고 새들이 쉬어가는 오어사의 풍경을 편안하게 걸으며 즐길 수 있었습니다. 경내 곳곳에 어우러진 정각과 생명들이 그 자체로 한 폭의 수묵화를 보는 것 같았어요. 편안하게 걸으며 좋은 풍경을 즐길 수 있으니 정말 기분 좋은 여행이었어요. 오어사의 여행 코스는 사찰 앞에 호수 오어지 둘레길로 이어지는데요. 오어사 앞쪽으로 호수를 가로지르는 커다란 다리 원효교가 보입니다. 주변 자연과 함께 어우러진 원효교는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저도 원효교를 건너서 오어지 둘레길을 한번 걸어보았는데요. 이 둘레길은 경사가 거의 없어서 편안하게 걸으며 산책이 가능해요. 길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산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둘레길을 따라 천천히 걷다 보면 곳곳에 보이는 경관들이 정말 아름다워요. 둘레길을 걷다가 보이는 오어사의 풍경도 정말 멋진데요. 산책을 하며 마음이 자연스럽게 편안해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포항의 명소 오어사를 찾아 선만리를 떠나보았는데요. 보이는 모든 곳이 한 폭의 그림 같은 오어사. 직접 가서 보면 정말 아름다운 풍경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었어요. 포항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곳 오어사를 꼭 들러보세요.

꼭 출가라는 것이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진짜 호심 출가, 정말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그런 마음으로 임하신다면 출가의 그 마음, 정신이 계속 함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946년 서울 삼각산에 피어오른 정법의 위대한 첫 불꽃. 부침과 시련 속에서도 굴하지 않은 거룩한 원력은 종단의 굳건한 정통성이 됩니다. 가르침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 속에서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들. 우리는 자랑스러운 법화 행자입니다. 백만 독송의 원력은 고귀한 실천의 결실로 피어납니다. 전국 각지 도량에서 전방위적 포교를 넓혀온 법화종. 혼탁한 이 시대에 부처님의 법을 실현하며 사바세계를 향한 새로운 희망의 길을 제시합니다. 국태민안을 발언하며 도약할 미래 백년의 문. 6월 28일 통영 안정사에서 법화행자의 장엄한 걸음이 시작됩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2: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1: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3: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4: 정말요?
3: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5: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4: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6: 안돼! 중앙지검입니다. 박지아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4: 설치했어요.
7: 당했다!
8: 아빠 봐봐, 나 핸드폰 깨졌어.
9: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4: 이게 뭐야?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한 거야?
10: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무진신 변제삼보전

인능사팔 연등이도 성지 참배동 참지자 능각기 다급생 내외 소유지업장 실계소멸불법문중

충촉 유아 대한민국 국운융창 남북평화통일속성치 국태민안 우순 풍조 만민 안락 천하 태평 불일정의

사바세계 차사천하 남선부주 해동 대한민국 부산 금정구 청룡동 금정산하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 청

재불보살님 갚이지 묘력으로 강급일에 지우금일 일체 소작지 제업 실계 소멸 불법 문종 시인심 경고 발보리심 영불 대전 속성 정가 광도 인천지 대원시의 합은 각기 각각 등복이 범어사 창근 이래 지우금일 제대 선지시 역대 조사 강령 범어사 도량 내외 일체 유주 무주 각열이 열명 영가 나무 서방 정토 극락세계 칭견 미타마 정수기 도노무생 법인지 이대원 범어사 참배인연 공덕으로 범어사 불자 등 각기 각각 등 모체 1년 내내 동서사방 출이 왕환 상봉길경 불봉제 관제 구설 삼제 팔란 사백사병 일시소멸 일일요 천상지경 시시무백해지제 수상고월복해의 왕량지 이대원 연우원 세세상행보살도 구경원성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지에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 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손녀가 수능인데 기도하러 가빠이 가고 싶은데 내가 무릎이 아파.
2: 이렇게 하면 되는데.
3: 나 사열에 몰려 사열에 몰려
4: 연불 좀 듣고 싶은데.
5: 아이, 이걸 이렇게 쉽게 올려놓으면 연불을 들 수 있잖아요.
3: 84,000
0: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상조가 돕겠습니다.
6: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0: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상조는 가족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대름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 드립니다.
7: 우주의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돋보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8: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라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강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0: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나광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9: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0: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깊은 시간의 결이 켜켜이 쌓인 전통. 그 안에 담긴 한 가지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복과 지혜를 온전히 담아내고자 했던 수행의 정수, 불복장. 고려시대부터 700년이 넘도록 이어져온 이 의식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조용히 전해져 왔습니다. 장인의 손끝에서 탄생한 불상. 그러나 그것은 아직 형상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비로소 생명과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그 중심에 불복장의 의식이 있습니다. 부처님 몸속, 보이지 않는 공간에 사리와 곡식, 보석과 거울을 담은 후령통을 봉안하고 경전을 함께 모시는 일. 이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우주의 질서와 인간의 염원을 함께 담아내는 정교하고도 깊은 수행의 과정입니다. 체계적으로 정립된 의례와 상징, 그리고 세대를 넘어 이어진 전승의 힘은 세계 유산으로서의 가치 또한 충분히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복장과 점안의식으로 완성되는 한국의 불복장 작법은 중국, 일본과는 또 다른 독창적인 전통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형상을 넘어 신앙의 대상으로 사람들의 발언과

믿음이 깃든 불상은 의뢰를 통해 부처님의 복과 지혜의 성품을 얻고 비로소 성상으로 거듭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담긴 진심, 그 깊은 정신을 이어가는 일. 불복장은 단지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져야 할 살아있는 전통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정 기획 249만 원으로 떠나는 붓다의 길. 인도 네팔 7대 불교 성지 순례는 8월 23일과 9월 13일에 중국 4대 성지 관음도량 보타산과 지장도량 구화산 순례는 8월 10일에 진행합니다. 2026년 대만 인구 공승법회 및 성지 순례가 8월 29일에 BTN 가족기도 도안 스님과 함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11월 10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2: 부처님이 내리신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경기도 청평.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달마공원 관음사는 불자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이 모두 성취될 수 있도록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와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방생은 업장 소멸, 액난 병고 퇴치, 소원 성취에 좋습니다. 달마공원 관음사는 도보 2분 거리에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공덕을 쌓는 방생과 천도를 해드립니다. 병고 액난에서 벗어나고 관야지혜가 솟아나는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에서 드리는 기도와 방생을 통해 공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0: 대한불교 조계종 마곡사에서는 백범 김구 선생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되새기고 평화의 중요성을 배우며 수행자 원종 스님의 화해와 협력, 이해와 배려의 가치를 후세에 전해드립니다.

0: 지원하고자 제77조기 다래제 및 추모 문화제를 개최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는 041-841-6221번입니다. 공익법인 세계법왕 일봉문도중앙회에서는 일봉 서경보 존자님 탄신 112주년 기념 및 원적 30주기를 맞아 추모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오는 6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 안성 영평사에서 진행되는 이번 추모법회에 인연 있는 사부대중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2: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다시 찾아온 드라마 붓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붓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붓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연불은 마음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이루는 힘입니다. 믿음과 발언으로 함께하는 생활 속 연불 수행으로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산신용주림신 주야 신종주가신 주하

목관 찰중생시엠 보구중생묘덕신 석점험매주야신 소일체주야신

지방삼세 부처님과 84,000 금법보와 보살성문 스님 내게 지승기비하옵나니 자비하신 원력으로 구별 살펴 주옵소서. 저희들이 참된 성품 등지었고 무명 속에 뛰어들어나고 죽는 물결 따라 빛과 소리 물이 들고 힘술 굳고 욕심내어 온갖 번뇌 쌓으며 보고 듣고 맛보므로 한량 없는 죄를 지어 잘못된 길 갈팡질팡 생사고에 헤매면서 나와 남을 집착하고 그런 길만 찾아다녀 여러 생에 지은 업장 크고 작은 많은 허물 삼보 전에 홀력 빌어 일심 참회하옵나니 바라옥근대 부처님이 거시고 보살님 내 살피어서 고통받아 헤어나서 열반은 덕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을 길이길이 장성하고 오는 세상 불법지에 무럭무럭 자라나서 날정마다 좋은 국토 밝은 서성만 나오며 바른 신심 굳게 세고 아이로서 출가하여 귀와 눈이 총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하며 세상 일에 물 안 들고 청정 범행 닦고 닦아쓰리 같이 엄한 계율 틀끝인들 범하리까. 점자는 그 동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여 이내 목숨 버리어도 지성으로 보호하리 삼재 판란 만나지 않고 불법 인연 구족하며 반야지에 드러나고 보살 마음 경고하여 재불정법 잘 배워서 대승 진리 깨달은 뒤 육바라밀 행을 따가 아성직업 뛰어넘고 곳곳마다 설법으로 청견만견의심 끊고 마군중을 항복받고 삼보를 배사올제 시방제불 섬기는 일 잠깐인들 시오리 가운가 법문 다 배워서 모두 통달하오거든 복가지에 함께 늘어 무량중생제도하며 여섯 가지 신통 얻고 무생법인 이룬 뒤에 관음보살 대자비로 시방세계 다니면서 보현보

가기 나쁜 곳엔 광명어코 신통보연의 모양을 보느니나 내 이름을 듣느니는 보리 마음 호두내여 흉내 고를 벗어나되 화탕지어 끌러 물은 감노수로 변해지고 금수도 산날생 갈날 영꽃으로 화하여서 고통받던 저 중생들 극락세계 왕생하며 나는 새와 기는 짐승 원수 맺고 빚진이들 가증 고통 벗어나서 좋은 복락 누려지다 모진 질병

누구할 것 없이 얼피였던 내정금 고삼계고에 벗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흑공 끝이 사온들 이내 소원 다하리까. 유정들도 무정들도 일체

0: 뇌종양입니다.
1: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부부의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0: 부처님, 제발 남편을 살려주세요.
1: 선생님, 이 사람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0: 기적이 찾아왔고 희망은 다시 피어났습니다.
2: 여보, 절에 같이 갑시다.
0: 기도와 보시는 우리의 삶을 다시 살아 움직이게 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희망이 됩니다.

0: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 네, 예수님!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으로 눈물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5: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 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 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울산 백양사 지선 스님이 한시로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 화림산책.
1: 하물산 백양사 산신각을 올라가면서 천리향운 망고찰 천리향나무 꽃향기가 천년 고찰에 그득하니 108석계 경보보 108 돌 계단을 오르는 걸음걸음마다 경쾌하네 하물 산신 호삼보 하물산 산왕 대신님이 삼보를 보호하고 일출 금풍 청신조 동해에서 해 떠오르고 가을바람 부니 이른 아침 청량하네
2: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성취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연 해피달마도 김류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전국에 계신 BTN 시청자 여러분, 삼사 불교인문대학에 오신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리도차제론 깨달음의 길을 묻는다면 원담입니다. 염념보리심 처치할락국을 어떻게 만들어갈까 했던 불교 교육 방식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인도에서 나란다 대학 오세기경에서 1400년 때까지 지속됐다고 하는 그 나란다 대학에서 학풍이 바로 여기였고 그 나란다 대학의 학풍이 인도의 다섯 개 명문 대학이 있었는데 바로 오늘날 벵글라데시의 비크라마실라 대학에 전해 내려오고 있었어요. 거기에 대학자 학장 선임인 아티샤 존자가 982년에서 1054년까지 73세를 살았는데 이때 우리나라는 통일신라였다가 신라가 망하고 후삼국을 통일해가지고 태조 왕건이 918년에 고려를 건국해가지고 고려가 이제 한 100년 정도 지냈던 때예요. 그럼 중국에는 지금 송나라 있고 북쪽에 여진조와 거론조가 있고 뭐 저 몽고에는 이제 몽골 민족이 아직 운가하고 그런 세계 역사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아티샤 존자는 당시에 인도에서 전해내는 모든 학문과 기술과 철학을 다 한 몸에 갖추신 지식의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야 될까?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그때에 오늘날 보면은 저기 국외왕국이라고 해서 티벳 불교 역사를 저번에 했는데 티벳 불교가 불교를 파괴한 왕이 나와가지고 한 200년 정도 지금 파불 시대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때에 이제 그 국왕의 자손들이 저쪽에 서쪽에 아리 지방이라고 하는 오늘날 국외왕국 거기에 왕국을 세워가지고 나라가 조그만 작은 나라가 있었는데 거기에 예시외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예시외가 자기 티벳의 사정을 감안하여 티벳 불교를 지금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신한테 자문하고 자기 밑에 두 스님이 있었는데 린첸 쌍보 스님한테 상의를 하니까 대왕이시여 티벳에 전성되어오는 모든 불교의 지혜는 비크라마실라의 학장이신 아티샤 존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을 초청하시면은 티벳 불교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시외라고 하는 이 왕이 그러면 좋다. 그러면 이제 사신을 보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이에는 히말라야 4,000m, 5,000m, 8,000m가 쫙 연봉이 있어요. 가려고 하면은 벵글라데시에서 바로 티벳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벵글라데시 북쪽으로 가면은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고 부탄은 아주 해발 4,000m 이상이라 거기서는 티벳으로 갈 수가 없어요. 너무 고지가 높아서. 땅으로 가자면 땅이 강 주변에 거기 습지가 있어서 상당히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부탄도 지나고 네팔에 들어와서 네팔도 가면은 8,000m 그 봉우리들이 쫙 북쪽을 막고 있어요. 넘어갈 길이 막연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히말라야 8,000m 중간에 계곡을 타서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낮은 곳이 4,000m 정도가 있어요. 제일 쉬운 길은 여러분 네팔을 이제 포카라라고 아십니까? 안나푸르나요? 안나푸르나로 가려면 거기가 있는데 안나푸르나 이제 등산하러 간 사람은 안나푸르나를 가고 이제 거기서 무스탕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무스탕 로만탕이라고 옛날에 왕국이 있었어요. 로만탕 사람이 서양 사람이 발음을 잘못하죠. 로만탕인데 그걸 무스탕이라고 이렇게 발음해가지고 그런데 로만탕으로 가가지고 로만탕에서 이제 쭉 걸어 나가면 바로 국외 왕국이 나와요. 이제 그러려면 그게 한 달은 걸립니다. 옛날에 당나귀 타고 노새 타고 천천히 걸어가려면. 그래서

대립감과 마실 물과 음식을 다 갖고 와야 되고 혼자 갈 수가 없고 한 최소한 중대 병력 20, 30명은 데리고 가야 돼. 그러면 그게 재력이 보통 있어야 되는 게 아니죠. 예. 길도 잘 아는 사람이 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라에서 국력을, 재정을 보충해 줘야 돼요. 그래서 예시의 왕이, 예시의 왜가 이렇게 해가지고, 비크라마실라에 도착했어요. 물론 자금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도착했다고 바로 대학에 가가지고 아, 진짜 좋은데 학장님을 바로 만나서 스님, 가십시다. 이렇게 되질 않아요. 왜냐면 그 대학에서 보내주려고 하질 않으니까. 그 대학에서 그렇게 인재를 고위권에 보내주려고 하겠습니까? 거기서 한 며칠을 기다려야 돼. 3, 4일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스님 외출했을 때 살짝 몰래 만나가지고, 아, 지자 스님, 우리가 국외왕국에서 왔어요. 국왕이 모셔오라 해서 왔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 지자 원자가, 아, 나도 예감했다. 나도 티벳의 불교를 위해서 이제 말년에 60까지 이제 살았으니까 뭔가 포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생각 중이었는데 마침 잘 왔다. 근데 내 맘대로 내가 학장이라고 내 맘대로 떠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책임자가 있는데 일종의 자기를 보호하고 모든 걸 지원해 주는 주의스님 같은 분이 있어요. 주의스님 허락을 받아야 해요. 그냥 무턱대고 떠날 수가 없어요. 그 주의스님은 허락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 보증금을 맡겨놔야 돼. 그냥 떠났다가 안 돌아오면 안 되니까. 옛날에 딱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차츰차츰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사신이 보낸 황금 덩이를 주지스님한테 맡겨놓고 제가 3년만 다녀오겠습니다. 제 처음에 바로 티벳 간다 하면 안 되고, 제가 보드가야 성지순례를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예, 성지순례는 다녀오셔야죠. 그래가지고 성지순례 다녀온다 해놓고, 이제 몰래 저 밖에서 사신을 만나서 미리 짐 보낼 책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다 빼돌려 놨다가 중간에 만나가지고 드디어 이제 국외왕국으로 가게 됩니다. 국외왕국 가니까 벌써 국왕이 뭐 3, 4일 정도 미리 앞에 와가지고 환영하러 배웅하러 왔어요. 그래서 이제 국외왕국에 돌아가서 며칠 지내자 국왕이 이제 삼배를 드리고 아 지자존자님 국왕 이 누추한 왕국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제 소원은 무엇인가 하면은 티벳 불교인들이 불교를 모릅니다. 처음부터 자세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깨달음에 이르는 순서와 차례대로 순서대로 하는 교과서를 하나 써주십시오. 그래, 그때 썼던 게 바로 보리도 등론입니다. 보리도 등론. 보리는 보디빠따 브라디빠. 보디빠따 보디는 인도 말로 보디는 깨달음. 중국 사람은 보디를 발음 못하니까 보리로 읽어요. 보리. 그냥 보리. 그래서 우리도 이제, 아니, 중국 사람은 저 위에 뼈없는 보리 중에서 보제로 쓰는 게 한문으로는 보자, 제자 써요. 그럼 중국 사람 아마 보디 이렇게 발음할 거예요. 왜냐면 지를 중국 사람은 디로 발음하니까. 그래서 그 보리, 우리는 한국에는 보리라고 해요. 보리가 깨달음이래. 빠따. 가는 길, 도, 깨달음을 가는 길, 브라디파, 등불, 디파는 등불이에요. 등론, 보리도 등론. 보리도 등론은 67항목이고 100페이지가 안 돼요. 짧아요. 이게 이제 깨달음을 가는 길, 차제로 쫙 이렇게 순서와 단계로 깨달음을 가는 길까지 책을 하나 딱 썼는데 이것이 티벳 불교의 이제 씨앗처럼 쫙 퍼져나갑니다. 근데 이게 바로 순조롭게 되었느냐? 아닙니다. 예시의 왕이, 사신을 보내가지고, 티체 존자를 초청하려고 여러 번 초청했어요. 초청했는데, 황금을 구해야 돼요. 노자돈도 구해야 되고, 거기에 비크라마 학장으로 계시는 그 대학에 보증금으로 맡겨내려고, 황금이 필요해요. 옛날에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화폐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황금이 제일 통용돼.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달러가 언제
무효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르니까 사람들이 경제가 어려우면은 전부 금을 살라고 하죠. 그와 같아 옛날도 그랬어요. 황금으로 통용되거든. 그 예시베 왕이 이제 황금을 구하려고 군사를 이끌고 사방으로 다녀요. 그 국왕 거기 국의 왕국에는 진흙으로 된 땅이기 때문에 광산이 없어요. 이게 군사를 이끌고 산이 있다든지 광맥을 찾아다녀요. 찾아다니다가 근처에 어떤 다른 나라 돌궐족, 옛날에 돌궐족이라고 들어보셨죠? 돌궐이 바로 투르크, 오늘날 터키 혹은 저기 투르크메니스탄 그쪽으로 가면은 거기를 중국말로 돌궐이라고 그래요. 돌궐족의 왕한테 붙잡혀가지고 이제 나라에 못 들어오니까 그 조카 장축배가 이제 몸소 찾아가요. 그 아버지가 잡혀있는 그 나라에 가가지고 그 나라의 왕한테 아이고 우리 작은 아버지 우리 삼촌 좀 내주세요.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면 내 꺼내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몸통만한 황금을 가져와라 그러거든. 아니 황금 손바닥만한 것도 찾기 힘든데 어디 가서 몸통만한 황금을 어디서 찾아요? 몇 년 동안 이제 아주 고생해가지고 사방으로 쫓아다니면서 집에 있는 모든 그 묻히는 백성들 다 모아서 어쨌든 모아가서 이제 그 돌궐족 왕한테 갖다 바칩니다. 갖다 바치니까 바치기 전에 그 감옥에 있는 자기 예시외 삼촌한테 가니까 삼촌이 말하기를 예시외 왕이 내가 이제 살 만큼 살았다. 내 60 넘었는데 더 살아서 뭐 하겠니? 내가 감옥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수 없는 윤회 전생하는 동안 진리를 위해서 불교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친 적이 있었던가? 내가 불교를 귀의했다 하고 부처님한테 귀의했다 하지만 부처님을 위해서 불교를 위해서 내가 희생한 게 있느냐? 없었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희생해? 이제 내 생명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난 불교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겠다. 나를 위해서 내 보석금으로 가져온 그 황금덩이를 그 돌골왕한테 바치지 말고 그것을 아치자존자에 모셔오는데 노잣돈으로 쓰라. 그렇게 해서 장초배 자기 조카한테 왕위도 물려주고 보석금으로 가져온 황금도 도로 갖고 갔어요. 그래서 예시외 왕이 불교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아치자존자가 티벳으로 초청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모든 불교의 이 법문들은 누군가 목숨을 바쳐서 우리 손으로 지금 우리 눈앞에 있게 된 동기입니다. 이것이 보리도 등론 이제 나오게 된 동기고 여기서부터 서서히 티벳 불교가 개혁됐는데 완전히 개혁되지는 않았어요. 300년 후에 종카파 대사가 나왔는데 종카파 대사는 1357년에서 1419년까지 63세를 살았어요. 종카파 대사 1357년 때의 시대 배경은 어떻게 됐느냐 그걸 잠깐 알아봐야 시대 배경을 알 수가 있어요. 고려가 918년에 개국해가지고 1392년에 이성계의 혁명에 의해서 고려가 이제 조선으로 넘어갔죠. 조선 1392년이니까 종카파 대사는 1357년에 태어났으니까 종카파 대사가 살아계실 때 고려가 조선으로 넘어갔고 중국은 어떻게 됐느냐? 중국은 원나라가 통치하다가 원나라가 통치한 지 거의 100년이 지나가지고 원나라 말기에 들어와요. 원나라 말기가 들어와가지고 원나라 말기가 되니까 조정이 부패하고 전국에 탕가놀이가 득시하면서 원나라가 멸망의 조짐에 처해요. 그때 여러분이 10년 전에

드라마 기왕호 봤죠? 기왕호가 원나라, 몽골이 중국에 통치했던 원나라인데, 원나라의 마지막 황제, 토건 테무르의 왕비였어요. 고려의 궁녀로 끌려가가지고, 궁녀에서 어렵게 신분으로 탁 상승해가지고 왕후가 되었는데, 그때가 원나라의 마지막 황제, 토건 테무르였는데, 토건 테무르가 무능하게 그때 왕이 막 원나라가 멸망했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왕조가 저 몽골 중국의 중원당을 버리고 몽골로 그냥 다 도망갔어요. 그때 기왕후가 이제 생사가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요. 그 아들은 이제 아유다를 시리는 황제가 됐죠. 그래가지고 그때 가지고 몽골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고 북쪽 북자에다가 원자 북원이라는 나라가 새로 세웠어요. 그 나라가 있고, 그럼 중원에는 어떻게 됐느냐? 주원장이 나와가지고 명나라를 세웠어요. 원나라에서 명나라로 넘어가게 됐어요. 명나라로. 나라가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때 대변혁기에 원나라가 명나라로 가고 조선은 고려에서 조선으로 갈 때, 그때 종까파 대사는 태어났는데, 종까파는 종까 지방에서 태어난 큰 스님이라 해가지고 종까파라고 그 이름 붙여요. 이 스님이 나와가지고 티벳 불교를 개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보리도 등론에 대한 주석을 써가지고 보리도 차제광론이란 논서를 씁니다. 보리도 차제광론. 보리도 차제광론은 이제 티벳 말로 람비 챔모 이렇게 되는데, 그걸 줄여서 람님이라고 해가지고, 람님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된 깨달음의 길을 묻는다면의 원본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책 표지에 람님이라고 써놨죠? 예, 넓은 길이란 뜻이에요. 넓은 길. 이 넓은 길에, 람님은 티벳 말로 람님이고, 한글로 이제 깨달음의 길을 묻는다면 해가지고 티벳 불교가 이렇게 개혁이 되었어요. 근데 책만 썼다고 바로 개혁되느냐? 아닙니다. 종카파 대사는 복이 있어가지고 불세출의 제자를 두었어요. 그리고 불교 대학을 10개를 세웠어요. 오늘날 라싸에, 티벳 수도 라싸에 가면은 거기서 2시간 거리에 있는 간덴사원, 또 라싸의 대뽕사원, 세라사원, 10대 불교대학을 세웠는데, 전성기는 불교대학이 전부 10,000명씩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거기서 불교 교학을, 10년 이상 교학을 연차내야 돼요. 지금 티벳이 이제 인도로 망명해가지고, 망명정부가 들어서면서 다람살라했고, 남부 인도의 문덕옷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그대로, 티벳에서 가져온 그대로 모습으로 불교대학이 남아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지금도 불교대학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카파 대사는 그 조카가 있었는데, 겐딘 듀비라고 하는 분인데, 우리 종카파 대사의 법문은 세세생생 이어져야 된다. 그 중에 조카가 환생을 발언해요. 환생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환생해서 나중에 달라이라마 1세가 됩니다. 달라이라마 그때부터 시작돼요. 1세, 2세, 3세, 4세. 예. 라싸에 가면은 라싸에 바코로 광장이 있어요. 매일 아침 라싸의 시민들은 그 광장을 한 바퀴 도는데, 이렇게 온만의 반면하면서 도는데, 그게 절하는 데가 있습니다. 조캉사원이라고. 조캉사원에 앞에서 정초가 되면 보름, 정초 보름까지 모든 성녀가, 10,000명 이상 성녀가 황장소에 모여서 보름 이상 기도를 합니다. 국가를 위한 기도회예요. 그 분위기가 불교를 삽시간에 바꿉니다. 우리가 정초에 광화문 광장에서 전국의 스님들이 5,000명 다 모여서 보름 기도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3: 다시 찾아온 드라마 붓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붓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붓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4: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2: 탄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하남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종파를 초월하여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5: 우리의 정해선원은 이곳 하남도량에서 승가를 위한 원대한 서원을 세우려고 합니다. 일생을 부처님의 법에 따라 수행하고 중생을 위해 포교하셨으나 정작 자신이 머물 곳은 살피지 못하신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정해선원에서는 종단의 차별 없이 안락한 승방의 건립을 위한 불사를 하려 합니다. 모든 종단의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회향하실 수 있는 정해선원 하남도량의 승방 신축 불사,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이 지극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발언드립니다.
6: 자냐?
7: 아니, 근데 눈은 왜 감고 있냐?
6: 헤이지! 우와, 세계가 알아주는 사찰이네!
7: 당연하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떠나볼까?
8: 스님, 귀한 술인데 한 잔 드시고 하십시오.
9: 저 용이 도술을 부린 모양입니다.
10: 내일 아침 제일 먼저 만난 사람에게 반드시 시주를 받아라.
11: 저기
8: 무슨 일이시지요, 스님?
12: 스님, 우리 스님.
8: 공주가 이리 사람을 반기는 아이가 아닌데.
7: 몽이와 동이에?

BTN 투어에서 7월 26일 일요일 경상북도 예천으로 특별한 순례를 떠납니다. 깊은 산사에 울려 퍼지는 풍경 소리, 수행의 향기가 머무는 천년 고찰, 예천 용문사 국보 대장정과 천년의 지혜를 품은 윤장대, 고요한 산사 속에서 찬란한 불교 문화유산의 숨결을 만납니다. 새롭게 국보의 가치를 인정받은 계심사지 5층 석탑, 천년의 시간을 견디며 묵묵히 중생의 길을 밝혀온 국보 앞에서 잊고 있던 마음의 평화를 만나보시죠. 이번 순례에는 BTN 가족기도 도원 스님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의 뜻깊은 시간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은 수행이 되고 한 번의 합장은 기도가 되는 시간. BTN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동안.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지금부터 성당사, 여정장사, 서봉암, 병원연 음력 4월, 관음제일, 장기 항생법회를 동행하겠습니다. 동정야의 고전한 법문을 참하는 청법계가 있겠습니다.

나라 유월

옛도인들이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비난에게 사는 것은 지가 짧아 그렇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나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데 만인에게 앞서는 밝은 지혜를 갖춰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잘 살 수도 없고 출세할 수도 없습니다. 부모가 재산을 잔뜩 물려줘도 지키지를 못한다. 지혜가 밝은 사람은 사리 판단이 정확하고 모든 경력에 앞서가니 따라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밝은 지혜는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느냐? 밝은 지혜는 우리가 생활하는 그 가운데 참선을 잘해서 마음의 번뇌와 갈등이 싹 소멸이 될 때 뚜렷이 밝아집니다. 지혜가. 사람 사람의 몸뚱이는 100년 이내에 죽어서 화장하고 묻어버리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몸뚱이는 썩어 없어지니 참내가 아니다. 그러면 부모에게 이 몸 받기 전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 화두를 들고 일생생활 가운데 오매불망 간절히 가나 오나 서나 안지나 서나 산책을 하나 농사를 지으나 장사를 하나 오매불망 간절히 챙기고 의심할 것 같으면 마음 가운데 이 생각 저 생각이 다 없어지고 간절한 하도 한 생각만 흐르는 시냇물과 같이 쭉 흘러갑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많은 생에 익혀온 시기 질투 고만 아만 등 중생의 나쁜 숙기가 봄바람에 눅눅듯이 녹아 없어지는 동시에 지혜가 서서히 밝아집니다. 그렇게 하루에도 참

번만 하도를 챙기고 의심하다 보면 문득 참의심이 시동이 걸리게 되는데, 참의심이 시동이 걸리면 그때에는 보는 것도 잊어버리고 듣는 것도 잊어버리고, 앉아 있어도 밤이 지나가는지 낮이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하도 일념에 푹 빠져서 며칠이고 몇 달이고 흐르다가 호련이 사물을 보는 찰나에, 소리를 듣는 찰나에 하도가 박살이 나면서 자기의 참 모습이 훤히 드러납니다. 그러면 한 걸음도 옮기지 않고 진리의 문에 들어가서 모든 부처님과 도인들의 법문을 한꼬쟁이 다 끼어버리고 억말년토록 편안한 진리의 낙을 누리게 되는 것이 이 참선입니다. 이러한 좋은 법이, 참선법이 부처님 참선법에 있지 다른 종교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좋은 법을 만난 김에 항시 밝은 지혜를 닦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여상의 참선 수행을 꾸준히 연마하실 것 같으면, 마음의 모든 번뇌와 갈등이 봄바람에 눅눅 듣게 녹아 없어지는 동시에 뚜렷이 밝아져 나고, 밝아져서 드러나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에 경기도 양주 망월사에 전국 발심한 시인네들이 3, 40명이 모여서 이 대오 견성을 위해서 산문을 나가지 않고 30년 결사를 하자 해서 용맹정진에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에 용성선사를 조실로 모셨고 조계종 초대 종정을 지내신 서구선사를 선덕으로 모셨고, 운봉선사를 입성으로 모셔가지고 여법히 참선정진에 몰두했습니다. 그렇게 정진에 몰두한 지 어느덧 반사님이 도래했는데, 반사님이 도래한 그 법회 날 조실 스님께서 법상에 오르시어 법문을 하시기를, 나의 참 모습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성인들도 보지 못하며 역대의 도인들도 보지 못하며니, 여기에 모인 모든 대중은 어느 곳에서 산성의 참모습을 보려는고 하고 멋진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러자 대중 가운데 운봉선사가 일어나서 유리독 속에 몸을 감췄습니다 라고 아주 멋진 답을 하셨다. 이에 용성선사께서 아무 말 없이 즉시 법상에서 내려가서 조실방으로 갔다. 조실님은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하면 한마디 평을 해야 되는데 말 없으면 법상에 내려서 조실방으로 갔다. 그러면 법석에 있고 나서 40년 세월이 흐른 후에 산성의 스승이신 행곡선사께서 하루는 산성에게 물으셨다. 진제 내가 만약 이그 당시에 용성선사가 되었던들 유리독 속에 몸을 감췄습니다 하고 답을 할 적에 뭐라고 점검을 하고 내려가겠느냐 그렇게 물었었습니다. 산성께 하심에 산성이 즉시 답을 하시기를, 사자가 멋진 사자우를 하셨습니다 하고 답을 하니, 한국선사께서 아주 칭찬을 하셨습니다. 바른 답을 했다 해가지고, 우리가 이 참선을 잘해서 이 지혜가 뚜렷이 밝아지면 어떠한 물음을 물어도 이렇게 석화정강으로 바른 답이 척척 나오는 법이로다. 또한 당시에 망공선사께서 회상을 열어 참선 지도를 하고 계셨는데, 하루는

몇몇 수자들과 마루에 앉아서 한담을 나누던 그러한 자제에 집 처마 끝에서 새가 한 마리 불 날아가니 망공선사께서 물으셨다. 저 새가 하루에 몇이나 날아가는고? 이 물음에 수자 그 가운데 보월스 스님이라는 이가 일어나서 초보도 처마를 여의지 않았습니다. 처마 끝을 여의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아주 멋진 답을 하셨다. 훗날 망공 스님이 열반에 드시니 산중회의를 열고 고봉선사를 조실로 모셨다. 결제일에 도래하여 고봉선사께서 결제 법문을 하기 위해 이 법상에 오르라는 차제에 금호 선사께서 뒤를 따라가서 고봉선사의 장삼자락을 잡으면서 선사님 법상에 오르시기 전에 한 말씀 이르고 법상에 오르십시오 그러거든 하니 고봉선사께서 장삼자락 나아라 하셨다. 재차 한 말씀 이르고 오르십시오 하니 또 장삼자락 나아라. 그래서 조실되어야 그래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리의 바른 진리의 바른 눈을 갖추었다면 장삼자랑 잡고 한 말씀 이르고 오르십시오 하면 척 한마디가 나야 된다 그 말이야. 그래야 만 사람을 지도할 자격이 있다. 그 40년 세월이 흘러 하루는 행곡선사께서 산승에게 이 대문을 들어 또 물으셨다. 너가 만약 당시에 고봉선사가 되었던들 금호선사가 장삼자락을 붙잡고 한마디 이르고 일러라 할 적에 뭐라고 한마디 하려는고 행곡선사가 산승에게 물었습니다. 행곡선사의 말에 떨어지자마자 산승이 억 하고 백력 같은 하를 했습니다. 한국선사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가 만약 그렇게 하를 할진단 부산 시민을 다 눈을 멀려가리라 하셨다. 이에 산승이 소승의 허물입니다. 아니 한국선사께서 아시고는 노승의 허물이라 당신 허물이다 그러거든 법담이라는 일이 흘러가야 되는 법입니다. 장삼자락을 붙잡고 이르라 할 때는 산승이 즉시 하를 한 것은 묻는 상대의 안목을 시험하기 위한 한 번은 흔들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흑백을 척척 가릴 수 있어야 선지식이 되고 만 사람에게 지도할 그 자격을 갖춘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수승 없이 깨달았다 하는 자는 천마이도다. 이 고준한 그 진리의 세계를 혼자서 알았다는 것은 망령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부처님의 최고 진리의 경계에 이제 눈이 열리어서 만 사람을 지도할 짝이 있는 법입니다. 하도 일념삼매에 며칠이고 며칠이고 지속되어 밤이 지나가는지 낮이 지나가는지 모르고 모든 분별이 다 죄가 되어 죽었다가 살아나야 행상의 일구를 토과해서 진리의 그 가운데 우뚱가는 진리가 행상구입니다. 행상의 일구를 토과해서 모든 부처님과 조사스님들이 설해 놓은 일일법문을 한 꼰쟁이에 다 끼어야 빌린다. 이제 그렇게 되는 법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물음을 물어도 척척 바른 답이 나오게 되고 이것을 일러 견성이라 한다. 성품을 바로 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조그마한 속에는 다 놓아버리고 그 너무 바른 견성이 아니니까 대오 견성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정진에 몰두해야 허송세월이 없는 법이로다. 옛날 중국 당나라 때 하면 우리나라 신라 때입니다. 우문선사라는 유명한 도인이 계셨는데 그
이 삼법을 널리 서양하시다가 연로해서 세인이다에 가니 제자들을 다 불러나

모아놓고 난 세 가지 법문을 물으셨다. 첫 번째, 어떠한 것이 부처님의 진리의 도입니까? 도인가? 두 번째, 어떠한 것이 제바조인가? 96종의 의도를 조각받은 제바조인가? 또 인도 당시에 96종의 그 인도 예도들이 서로 자기 종교가 제일이라고 하고 막 온 국민의 어지럽게 했니 나라가 혼란스러운데 있었다. 이에 국왕이 모든 종파의 지도자를 다 모아놓고 토론을 벌려서 가장 뛰어난 한 종파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없애도록 했다. 그 당시에 부처님 시민법을 제15대 이으신 가나제바 존자가 뛰어난 지혜와 방편으로 96종의 예도들을 모두 조복받았다. 벙어리를 만들어 빌었다. 그래서 가나제바 존자의 법이 인도 전역에 크게 떨쳤다. 세 번째, 어떠한 것이 진리의 보배의 검인가 칼인가? 이 세 가지 물음에 여러 제자들 가운데 판응이라는 스님이 나와서 아주 멋진 답을 했다. 세 가지 법문이 있는데 어떠한 것이 부처님의 진리의 도인가 하는 물음에는 진리의 도이냐 물음에는 눈 밝은 이가 깊은 우물에 떨어졌습니다. 눈 밝은 이가 깊은 우물에 떨어졌다 했거든. 그렇게 답을 했거든. 어떠한 것이 제바조인가 96종의 의도를 접하거든 제바조인가 하는 데는 은장반의 흰눈이 소복히 쌓였습니다 라고 또 했거든요. 세 번째, 어떤 것이 진리의 복음인가 보배의 칼인가 하는 데는 산호나무 가지가지에 밝은 달이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운문선사께서 이 세 마디 답처를 들고 매우 기뻐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열반에 들거든 너희들은 나의 기일에 가지가지의 음식과 그 과일들을 차리지 말고 이 세 가지 법문만 항상 일러다오라고 했습니다. 방금 말한 세 가지. 예전에 한국 선사께서 이 법문에 대한 산성이 물으시는데 척척 답을 하니 한국 선사께서 아주 좋아하시며 나의 길에 항상 이 세 마디 법문을 들었다고 썼습니다. 한국 선사께서 열반 5일 전에 돌아가시기 열반 5일 전에 전국 선지역 시민들을 방문해가 다섯 군데를 방문해가지고 임제탁발화 법문에 대해서 물었는데 시원한 답을 하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 그만치 일 없습니다. 중국 당나라 송나라 때 무슨 도인이 나왔는데 그것도 입을 다물었거든요. 임제탁발화는. 한국 선사께서 전국을 돌아보서 다섯 군데를 다 돌아보시고 마지막에 산승이 주석하고 있는 해운정사에 오셨다. 정신을 고향을 하고 이제 마당을 산책을 하고 있는데 들어오시거든요. 스님 잘 오십시오. 예. 인사를 그걸 딱 드리니 딱 바로 보시고 보자마자 마당에서 선체로 이 법문을 모셨다. 덕산 임제탁발화 법문을 모셨거든요. 너가 만약 임제선사가 되었던들 노보살이 대문을 알카닥 닫고 들어갈 때 뭐라고 한마디 하려는고. 이에 산승이 즉시 답을 척하니 한국 선사께서 산승의 두 손을 꽉 잡으면서 과연 나의 제자로구나. 이제 이러한 것을 바로 보는 눈이 있어야 만 사람을 지도할 짝이 있습니다. 운문 삼진에 이걸 모르면 전혀 견성이 아니고 만 사람을 지도할 짝이 없는 법입니다. 그러니 앞에서 말한 운문 선사의 세 가지 법문 어떠한 것이 부처님의 진리의 도냐 하는데 눈 밝은 이가

눈물에 떨어졌다 하거든. 이거는 어찌 된 게냐 그러면 눈 밝으니까 깊은 눈물에 떨어졌다. 어떠한 것이 96종의 의도를 조복받은 지바조인고 96종의 의도들을 벙어리를 만든 지바조인고 하는 데 있어서는 은장반에 흰눈이 소복히 쌓였습니다. 이게 글이 다 버렸습니다. 어떠한 것이 진리의 보배의 검인가 칼인가 하는 데는 산호나무 가지가지에 빨간 달이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이 세 마디 임제선사의 법문을 하려면 막 천하통일되고 내가 뭐 해운정사를 달라면 해운정사를 주고 성남사를 달라면 성남사를 죽입니다. 그러려고 내가 지었습니다. 이 세 가지 법문과 임제탁발화 법문에 대해 바른 답을 하는 분이 있을 것 같으면 산성의 이 주장자와 들어보인 이 주장자입니다. 두 손으로 전해서 제자를 봉한다. 아무래도 제자를 보는 건 아닙니다. 필경의 진리의 한마디는 어떠한 것인가? 천은 만은 무인의 아니 우가야당 추수심이라. 심오한 진리를 천 가지를 말하고 만 가지를 말해야 그 진미를 아는 이가 없으니. 가을비가 많이 내려서 들못에 가득 고이니 가을물이 유달리도 막더라. 가을에 뭐 가을비가 와서 못에 가득 고이니 그 물이 말아가지고 그 물을 밑까지 다 보인다 그 말이에요. 뭐 오늘 본문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0: 남의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 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1: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짜마다 출세와 문학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꿈에 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일념이 지속되겠고 원수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0: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부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 복음전을 낙성하여 천일 관음 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 관음 기도에 동참할 것인가.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 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 기도 동안 선빵 스님들이 매일 축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2: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권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 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 관음 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 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0: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 관음 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3: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0: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1: 1946년 서울 삼각산에 피어오른 정법의 위대한 첫 불꽃. 부침과 시련 속에서도 굴하지 않은 거룩한 원력은 종단의 굳건한 정통성이 됩니다. 가르침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 속에서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들. 우리는 자랑스러운 법화 행자입니다. 백만 독송의 원력은 고귀한 실천의 결실로 피어납니다. 전국 각지 도량에서 전방위적 포교를 넓혀온 법화종. 혼탁한 이 시대에 부처님의 법을 실현하며 사바세계를 향한 새로운 희망의 길을 제시합니다. 북태민안을 발언하며 도약할 미래 백년의 문. 6월 28일 통영 안정사에서 법화행자의 장엄한 걸음이 시작됩니다.

0: 재단법인 선학원에서는 설립조사이자 민족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만해 한용운 스님의 82주기를 추모하는 추모제와 달해제를 6월 29일에 봉행합니다. 추모제는 오전 11시 심우장에서, 추모 달해제는 오후 4시 HW 컨벤션에서 열립니다. 문의는 02734-9654번입니다. 월암 스님의 효효선 출판 기념법회와 저자 사인회가 오는 7월 4일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진행됩니다. 효효선은 쉼 없이 앞만 보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쉼의 의미를 전하는 선명상서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8861-2959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한안도량에서는 한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빵 건립불사를 봉행합니다.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도량을 여법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2: BTN 붓다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사랑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 달마도, 행복한 붓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 달마도. 김유연의 해피 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 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 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무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소나무를 통해서 수많은 분들에게 행복도 불행도 다 내가 지은 업이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그러니 늘 부처님께 염불하고 기도하고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마음을 잘 닦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늘 드렸습니다. 그래서 소나무를 보고 열심히 기도하셔서 엄청난 가피를 체험하신 수많은 불자님들에게 감사 인사도 받고 실제로 만나 뵙기도 하고 그분들에게 생생한 가피 체험담을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분들의 그 가피와 체험을 제가 목격하고 들으면서 아, 불보살님의 가피는 분명하구나. 불보살님의 가피는 현재 진행형이구나라는 것을 수없이 수없이 느끼고 소나무를 통해서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이 소나무를 법문 준비를 하면서 오히려 제 신심, 부처님을 향한 불심이 훨씬 더 제가 강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주변에 저한테 이런저런 또 좋은 편지도 많이 보내주시는데요. 그렇게 수많은 편지들을 받았지만 아, 일일이 편지들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편지들을 다 제가 소개를 못해드린 게 너무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좀 쌓여있는 편지들 좀 이렇게 소나무 방송 때 좀 많은 분들에게 공개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요새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감동이 깊은 또 우리 소나무 시청자분들의 편지를 제가 준비했는데요. 내용이 정말 정말 좋습니다. 귀를 한번 싹 열어서 잘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소나무 찐팬들의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편지의 내용입니다. 제가 계룡산 원호사에서 초청법문을 갔을 때 그때 여성 불자님께서 이렇게 몸이 좀 불편한 아들을 두신 여성 불자님께서 제 손을 꼭 붙들고 스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이 몸이 좀 불편한데 항상 스님 법문만 듣습니다 항상 늘 스님 법문만 듣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제 주머니에 짧은 편지를 이렇게 넣어주셨어요. 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불자님이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실 수도 있겠네요. 광우 스님께 스님 늘 건강하시길 두 손 모아 발원 올립니다. 저는 세종시에 살고 있는 암흑의 엄마 열애심입니다. 저의 아들은 사지마비 환자입니다. 나무 약사 여래불

나무 약사 열의 불, 나무 약사 열의 불. 저의 아들은 사지마비 환자입니다. 듣는 것만 할 수 있어 소나무 광우스님 법문을 온종일 들으면서 행복한 얼굴로 살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요. 스님, 정말 고맙습니다. 어느덧 10년이란 시간입니다. 우리 아들은 지금 수행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라고 짧은 편지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때 절에서 실제로 만나 뵀어요. 우리 보살님도 만나 뵙고 불자님도 만나 뵙고 그 아드님도 만나 뵙고 손도 이렇게 만져드리고 나무 약사열의 불 염불도 해드리고 근데 얼굴이 환하시더라고요. 얼굴이 환하시더라고요. 그 어머니 되시는 여성 불자님도 스님 저 스님 법문 들으면서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냥 수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행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부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불자님이 계십니다. 우리 불자님 그리고 우리 아드님 늘 편안하시고 늘 건강하시고 늘 고운 날 되시길 바랍니다. 나무 약사열의 불,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행복하소서. 다음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두 번째 이야기는요, 우리, BTN, BTN 유튜브 채널에, 소나무,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영상에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그분 이름도 모르겠어요. 닉네임으로 돼 있어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댓글의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까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감동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예요. 항상 듣고 계시는 찐팬이라고 하시니까 이거 내가 댓글 달았던 내용인데? 하고 아마 지금 보고 계실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댓글에 있는 내용이라서 최대한 원문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문장을 조금 매끄럽게 바꿨다는 것은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고 원문의 내용은 거의 제가 바꾸질 않았습니다. 문장만 좀 매끄럽게 바꿨는데 그 소나무 시즌 3 257회에 달린 댓글입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좋은 댓글 달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5년 전 남편이 위 내시경을 받고 부작용으로 딸꾹질이 2주 정도 멈추지 않아 고통받을 때 일입니다. 위 내시경을 받고 딸꾹질이 2주 동안 멈추지를 않았대요. 와, 우리 딸꾹질 2시간만 해도 막 숨 넘어갈 것 같은데 와, 2주 동안 딸꾹질이 멈추지 않았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밤에 금강경 기도 끝내고 방에 들어가니 남편이 자면서도 딸꾹질하고 있더군요. 멈추는 약도 없고 스스로 멈출 때까지 기다리라는데 멈출 기미는 없고 그때 저는 완전 초보 불자라서 금강경 기도밖에 아는 게 없었던 때라 소나무에서 광호 스님이 들려주신 법문이 생각나서 남편 옆에 무릎 꿇고 앉아 손을 잡고 울면서 관세음보살 염불을 했습니다. 남편 옆에 무릎 꿇고 앉아서 손을 잡고 울면서 관세음보살 염불을 했대요. 와, 금슬이 엄청 좋으신가 봐요. 남편 손을 잡고 울면서 염불을 해줄 정도로. 해줄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서 온갖 보석들이 박혀있는 까만 하늘에서 사다리가 걸쳐지더니

예쁜 옷을 입은 아름다운 분이 사뿐사뿐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더니 제가 남편 손을 잡고 옆으로 쓰러져 있었는데 체감상 약 10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주위가 조용해서 보니 남편이 새근새근 단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먹먹한 마음이었습니다. 진짜로 뭔가 있구나. 타인을 위한 간절한 기도는 분명히 들어주시는구나 싶은 마음에 주위에서 어렵고 힘든 인연을 만나면 같이 기도드립니다. 그 가피로 인해 불교에 비읍자도 꺼내지 말라던 남편이 지금은 불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더 큰 가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피 받으셨네요. 감사합니다. 가피 받으셨네요. 불교의 비읍자도 꺼내지 말라는 남편분께서 불교 공부를 하고 계시다니 이것이 바로 가피지요. 훌륭합니다. 광호 스님의 법문으로 인해 늘 부처님을 뵀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나무 대원 본존 지장보살 마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분이 딸꾹질이 자꾸 나와서 2주 동안 멈추지를 않았는데 남편을 위해서 누워있는 남편의 손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관세음보살을 염불했는데 그때 하늘에서 보석이 박혀있는 까만 하늘에서 사다리가 다 나타나가지고 하얀 옷을 입은 아름다운 여인이 사뿐사뿐 내려왔대요. 하얀 옷을 입은 분이면 누구예요? 백이관음이잖아요. 백이관세음보살, 백이관음. 하얀 옷을 입은 아름다운 여인이 사뿐사뿐 내려와서 깜짝 놀라서 정신을 차려봤더니 자기가 남편 손을 붙들고 관세음보살 염불하다가 옆에 이렇게 쓰러져서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이후로 남편의 딸꾹질이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관세음보살님. 참으로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래도 관세음보살을 안 부르실 겁니까? 이래도 염불을 안 하실 겁니까? 불보살님의 카피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저 꾸준히 꾸준히 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 댓글을 달아주신 이 불자님께서 거기에 또 두 번째 댓글을 다셨어요. 자기가 원래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친정 어머니와의 인연 때문에 부처님 법을 만났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댓글의 내용인데요. 같은 분이 쓰신 댓글입니다. 이것도 감동이에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두 번째 댓글. 친정 어머니께서 저와 한마디 이별의 말조차 나누지 못하고 심장마비로 급작스레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기독교, 엄마는 불교. 평생 방생을 다니시고 절에 열심히 다니셨는데 돌아가시기 전날 가족 앨범을 꺼내 몇 시간에 걸쳐 찬찬히 보시고 10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를 저승에 가서 찾을 수 있다며 옷장 서랍에서 사그라질 정도로 낡은 사주단자를 꺼내서 내가 죽으면 품에 넣어달라 동생한테 부탁하셨답니다. 우와.

다음 날 아침에 깨끗이 씻으신 후 그렇게 떠나셨는데 대단하시다. 돌아가시기 전날에 가족 사진 다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고 저승에 가면 먼저 저승에 간 남편분을 만나시겠다고 그 남편분의 그 다 낡아빠진 그 사주단자 그걸 품에다가 내가 죽으면 품에 넣어달라 저승에 가면 남편을 다시 만나겠다 그렇게 부탁을 하시더니 돌아가시는 날 그날 아침에 깨끗이 씻으신 후에 그렇게 홀홀 떠나셨다니 와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가 살기도 잘 살아야 되지만 떠날 때도 잘 떠나야 됩니다. 저도 항상 법문할 때마다 제 인생 목표 중에 하나가 죽을 때, 숨 끊어질 때 염불하면서 죽는 게 내가 인생 목표다라는 말씀 자주 드리는데요. 저도 이렇게 깨끗하게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열심히 염불해서 기도 열심히 하고 우리 이번 생 수행 잘해서 우리 떠날 때 부처님 이름을 부르면서 깨끗하게 떠납시다. 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 염불하면서 부처님 세계로 갑시다, 여러분. 와, 어머님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다음 날 아침에 깨끗이 씻으신 후 그렇게 떠나셨는데 너무나 죄송하고 미안해서 49제 시작하는 날에 스님께 여쭤보고 금강경을 매일 독송해드리기 시작한 것이 부처님과의 인연이었습니다. 생전에 엄마가 스님 법문 들으러 절에 가자고 했을 때는 콧방귀 끼고 들은 채 만체했었는데 돌아가시고 나서야 엄마가 좋은 곳으로 떠나시려면 금강경 읽어드리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울고 불며 독송하고 또 독송했었습니다. 자면서도 금강경 독송하려고 외우고 어머님이 우리 불자님이 금강경 열심히 읽어서 우리 친정 어머님이 분명히 좋은 데 가셨을 겁니다. 그리고 저 세상에서 너무나 기쁘고 고마워하시고 흐뭇해하실 겁니다. 우리 어머님이 참으로 좋습니다. 참으로 좋은 인연입니다. 그렇게 개종을 하고 불법을 공부하다 보니 친정엄마가 저에게 부처님과 인연을 맺게 해주신 관세음보살이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남겨주신 위대한 유산이니 남은 생동안 감사히 쓰고 열심히 수행할 생각입니다. 가피는 제가 걸어가는 길이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귀한 선물이지만 부처님 제자이기에 성불할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수행하는 것이 저에게는 제일 큰 원력이 되었습니다. 광우스님, 소나무를 들으며 부처님이 어떤 분이고 불법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듣고 수행하고 공덕을 쌓으면서 성불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중한 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소서 나무 관세음보살. 세 번째 편지입니다. 세 번째 편지는 인천에서 어느 여성 불자님이 보내주셨는데 스님 제 이름은 가명 처리해주세요. 제 이름은 밝히지 말아주세요. 라고 그렇게 편지에 보내주셨습니다. 편지 내용이 너무 좋아요. 정말 놀라운 가피를 체험하셨어요. 여러분,
이 지금 읽어드리는 편

뭔지 한번 잘 귀담아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인천의 아무개님이 보내주신 편지입니다. 광우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24년 9월 4일부터 독실한 불자가 된 54세 54살 여성 신도입니다. 큰딸은 지장제일에 태어났고 작은딸은 관음제일에 태어났습니다. 와, 두 불보살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소 절에 가서 대웅전에 삼배하고 오는 정도였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지도 몰랐고 불교의 기초 지식도 없었습니다. 2년 전 지인의 말을 듣고 작은 가게를 운영하게 되었는데 불행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난생 처음 하는 가게가 저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바로 가게를 접기로 하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경기는 더욱 바닥을 치고 건물주는 임대료를 올리며 가게를 빼고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어구구구. 작은 딸은 유학을 다녀온 지 2주 후에 가출하고 그러다 말도 안 되는 시비와 구설에 휘말려 소송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겪을 수는 없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2년을 버텼고 저는 점점 말라갔습니다. 에구구구,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가 뭐할 때다?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다.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너튜브를 뒤지다 광우 스님의 소나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편을 보았는데 바로 이거다 싶더군요. 그날이 24년 9월 4일입니다. 당장 기도를 시작했고 그날 밤 꿈을 꾸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고 그날 밤 꿈을 꾸었어요? 야, 빠르다. 그날 밤 꿈을 꾸었습니다. 진흙구덩이에 빠져 꼼짝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닥에서 물기둥이 솟아 저를 안전한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살려주십시오 하며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관세음보살님을 부르고 대비주 심묘장구 대달하니 대비주를 하루 10번 사경하며 금강경 32분과 천수경을 독경했습니다. 와, 대단하시다. 꿈에서 진흙구덩이에 빠져서 막 꼼짝 못하고 있는 거는 지금 내가 괴로움에 빠졌다는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바닥에서 물기둥이 솟아서 진흙구덩이에 빠져있는 나를 안전한 바닥으로 딱 나를 탈출시켜 주었다는 것은 아, 이제 이 괴로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정말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되었구나 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관세음보살님 염불하면서 대비주, 신묘장구 대달하니를 다른 말로 대비주라고 하죠. 대비주를 하루에 10번을 사경하고 금강경 독송하고 천수경을 독경하고 정말 간절하게 하셨군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금강경 32분 독경에 금강경이 모두 32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30분 시간이 30분 걸리던 것이 15분으로 줄고 대비주와 천수경을 외우게 되더군요. 한 달에 두 번 미꾸라지 방생도 꼭 했습니다. 대비주 1200번쯤 사경했을 때, 와, 대비주 신묘장구 대달하니 1200번쯤 사경했을 때 평생 고질병이었던 허리 통증이 없어졌다는 걸 알았습니다. 순간, 아, 부처님 갚이구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허리 통증도 없어지고 몸도 날아갈 듯 가볍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조용히 합장하고 죽는 그날까지 부처님 은혜를 갚으며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내 업보라는 걸 깨달았어요. 더욱더 기도에 집중했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생일을 살펴보니 지장제일이 많았습니다. 100일 동안 108배 참회 기도를 한 후 지장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잠잘 때도 지장정근을 틀어놓고 잤습니다. 24년 9월 4일 기도 시작 후 7, 8개월쯤 지나 가게도 순조롭게 나갔고 모든 송사도 해결되어 저는 지금 다시 행복을 찾았습니다. 요즘은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다시 행복을 찾았습니다. 요즘은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니 너무나 많은 가피를 받았지만 그중 몇 가지만 소개합니다.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 이 고통에서 벗어나면 광우 스님께 꼭 편지 드리겠다고 부처님께 약속드렸습니다. 잘하셨네요. 잘하셨네요. 큰딸이 3살쯤 되었을 때 친정 언니 집에 갔는데 아 그거 이게 오래전 일이네요. 오래전 일이네요. 밤 12시경 갑자기 큰딸이 온몸에 식은땀을 흘리며 방끝에서 끝까지 떼굴떼굴 구르며 울었습니다. 당시 31살이었던 저는 어찌할 줄 몰라 언니를 깨워 같이 염주를 잡고 온만이 밤매홈을 간절하게 불렀습니다. 20분쯤 불렀더니 다시 조용히 잠들었어요. 그때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온만이 밤매홈, 온만이 밤매홈, 온만이 밤매홈. 관세음 보살님 감사합니다. 약 15년 전쯤 제가 이유 없이 기침을 3년 동안 했는데 서울대병원 폐기능 검사까지 받았지만 정상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좋다는 건 다 먹었지만 차도가 없고 누우면 기침이 더 심해져서 잠도 못 자고 심지어 갈비뼈까지 아프고 요실금도 생겼습니다. 아이고구구 얼마나 힘들었을까. 3년째 되던 어느 날 작은 비구니 스님 암자에 갔는데 축 처지고 병색이 완연한 제 얼굴을 보시면서 대비주 신묘장구 대달하니를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 10

10번씩 100일간 독경과 사경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어찌나 지루하고 재미없고 뜻도 모르겠고 발음이 어렵던지 100일이 가까워진 어느 날 사람들을 잔뜩 태운 비행기가 멀리 날아가는 꿈을 꾸면서 기침은 멈추고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스님, 저는 이제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남은 저의 인생을 독실한 불자로 부처님 은혜를 갚으며 살고자 불자회에도 가입하고 법당 청소 및 각종 봉사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훌륭하시네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광호 스님의 정토 삼부경 강의가 너무 재미있어서 25년부터 불교대학 입문반에 등록했습니다. 이제 저는 죽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부처님 불법 아래 하루하루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광우 스님 늘 건강하시기를 바라며 너른 포교 활동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일체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나모 대원본존 지장보살 마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에서 편지를 보내주신 우리 암흑의 불자님, 늘 행복하고 고운 날 되소서.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지장보살 마살. 예, 여러분, 감동과 가피의 체험이 가득한 편지를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가피가, 불보살님의 가피가 책에만 있거나 멀리 옛날 옛적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현재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생생하게 부처님의 가피를 체험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부처님 감사합니다. 불보살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이래도 염불을 안 하실 겁니까? 이래도 기도를 안 하실 겁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부처님의 가르침 앞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머뭇머뭇거리고 계십니까? 들어오세요. 부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세요. 부처님 가르침 법의 문 안으로 들어오세요, 여러분. 부처님의 찬란한 지혜의 광명과 자비롭고 따스한 손길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스님, 제가 이제 스님 소나무 방송을 보고 기도를 시작하려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어떤 기도를 해야 효험이 좋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건 관세음보살을 부르건 지장보살을 부르건 옴마니반매음을 부르건 신묘장구다라니를 하건 지장경을 독송하건 금강경을 독송하건 법화경을 사경하건 삼천배를 하건 옴마니반매음을 하건 광명진언을 하건 능엄주를 하건 부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은 에너지가 하나로 통합니다. 관세음보살이 좋으시면 관세음보살을 부르시면 됩니다. 단, 간절하게 부르세요. 지장보살님이 좋으신 분들은 지장보살의 이름을 부르시면 됩니다. 단, 간절하게 부르세요. 천수경, 신묘장구다라니를 해도 좋고 금강경을 독송해도 좋고 법화경, 사경을 하셔도 좋습니다. 간절하게 해야 됩니다. 스님, 간절하게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0: 간절하게 기도하는 첫걸음이 꾸준하게 하는 겁니다. 꾸준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냥개비, 성냥을 킬 때 처음에 잘 안 키지더라도 그래서 성냥개비를 키고 키고 키다가 불이 확 일어나지 않습니까? 꾸준히 꾸준히 꾸준히 하다 보면 정말 그 간절한 에너지의 불이 확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염불을 하면서 혹은 자기 기도를 하면서 자기가 하고 있는 기도와 나 자신이 하나로 딱 맞아떨어지면 쑥 하고 집중이 될 때 저 불보살님의 에너지와 주파수가 딱 맞아떨어지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피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기도가 좋아요? 라고 따지지 말고 그냥 지금부터 나무아미타불 염불 해보세요. 해보세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 좋으면 그냥 지금 소나무를 보면서 관세음보살 해보세요. 지장보살이 좋으면 지금 소나무를 보면서 지장보살 해보세요. 신묘장구 다라니를 외워보고 금강경도 독송해보고 법화경 사경도 해보세요. 부처님께 108배, 3000배도 해보세요. 온만이 반매음 기도도 한번 해보세요. 하고 하다 보면 점점 자기한테 맞는 기도법을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꾸준히 해야 됩니다.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오직 부처님을 의지하면서 꾸준히 할 뿐입니다. 스님, 저 스님 말씀 듣고 기도 열심히 했는데도 나쁜 일이 자꾸 생겨요. 아, 크게 받을 것 작게 받고 있는 거구나. 수 없는 과거 전생부터 내가 지은 빛과 업보와 두터운 업장들이 헤아릴 수도 없이 많았는데 기도하고 마음을 닦으면서 크게 받을 업보를 지금 작게 받고 있는 업장이 소멸하는 과정이구나. 그러니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마음을 닦는 수행을 하면서 나쁜 일이 생긴다고 해도 흔들리지 마세요. 제대로 수행하는 수행자가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은 크게 받을 거, 작게 받고 있고 빚을 갚고 있는 업장 소멸의 과정이다라고 팔만대장경에도 말씀하셨고 큰 스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오직 할 뿐, 염불할 뿐, 기도할 뿐, 수행할 뿐, PTM 불교TV 소나무를 볼 뿐. 개인적인 홍보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부처님의 품 안에서 항상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
1: 방송 포교 후원에 동참해 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세상을 향기롭게 하는 차 초이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ARS에 동참해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설악산 닥터왕 인터내셔널에서 해양심층수 TNTN 정혈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ARS에 동참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주는 팔공산 갑바위 부처님 염불 소리샘을 선물로 드립니다.
0: 여러분,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복을 지어야 합니다. 선업을 지어야 합니다.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0: 해야 합니다. 복짓는 것 중에 최고의 방법이 바로 벚공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교TV BTN에서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벚공양 해주십시오. 방송포교 후원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 벚공양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고 늘 고운 날 되소서.
1: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2: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중생구제와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3: 이제 정해선원은 원대한 소원을 세웠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 포교하였으나 정작 기거할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모든 종단의 스님들을 위한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작은 보시가 큰 복덕으로 휴양될 것입니다.

용성조사 대원 명법사 실천회에서는 용성조사의 탄생 162주년을 맞아 봉찬대제를 봉행합니다. 용성조사의 대원을 실천하며 탐진치를 벌이고 참회 정진하실 분은 육신보살님께 한 달에 1,000원씩 공양 올리시면 됩니다. 문의는 031-655-3215번입니다. BTN 불교TV 합창단 정기연주회 바바나 콘서트가 오는 6월 21일 일요일 오후 5시 부산 금정문화회관에서 개최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맑고 아름다운 선율로 전하는 감동의 무대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9345-8137번입니다. 정읍칠보산 보림사주지 종진스님의 두 번째 찾아가는 선명상 법회를 봉행합니다. 종진스님의 명상 토크쇼에서는 화를 다스리는 법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명상을 지도합니다. 삶의 활력과 변화를 만나고 싶은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참가 문의는

0: 063-535-6800번입니다. 구람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칠보탑 불사 원만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바라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0: 기술은 발전했지만 인간은 더 외로워졌다. AI 시대, 인간의 길을 다시 묻다. 퇴우 정념 스님의 신간, 퇴우 정념 시대를 깨우다. 6월 19일 출판 기념회 및 특별 대담. AI 시대와 한국 불교의 미래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민족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02732-2403번입니다.
1: 신라시대, 불교를 깊이 배우고자 당나라로 향한 의상스님은 마침내 등주 해안에 닿았습니다. 그곳 신도의 집에 머물게 된 의상스님. 그 집의 딸 선묘는 의상스님의 고결한 모습에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깊은 사모의 정을 품은 선묘는 마침내 의상스님에게 혼인을 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의상스님은 오히려 불법의 진리로 그녀를 감화시켜 세속의 사랑을 뛰어넘는 보리심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선묘는 영원히 스님의 제자가 되어 그 큰 뜻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겠노라 굳게 서원하였습니다. 그 후 의상스님은 종남산으로 들어가 화엄하게 깊은 이치를 깨우치는 데 매진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귀국하는 길, 의상스님은 선묘의 집에 들러 감사를 표했으나 뱃길이 바빠 곧바로 포구로 향했습니다. 스님을 위해 정성껏 법복을 준비했던 선묘가 달려왔을 때 야속하게도 배는 이미 뭇을 떠난 뒤였습니다. 선묘는 스님에게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상자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선묘는 스님의 뱃길을 지키겠다는 서원과 함께 푸른 바다에 몸을 던져 거대한 용으로 변했습니다. 용이 된 선묘는 거친 파도를 헤치며 신라에 도착할 때까지 의상스님의 배를 안전하게 지켰습니다. 무사히 귀국한 의상스님이 화엄의 가르침을 펼칠 봉황산에 닿았으나 그곳은 수백 명의 도적대가 점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용이 거대한 바위로 변해 공중에 떠오르자 혼비백산한 도적들은 모두 흩어졌습니다. 이렇게 용이 바위로 변해서 절을 지을 수 있게 도왔다 해서 지어진 절이 바로 부석사입니다.

0: 무명사회주 무명큰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큰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나광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2: 조선 왕실 최초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의 큰 인연을 맺으세요.
3: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락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강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4: 만불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불자들을 반겨주시는 33m 높이의 대불은 극락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만불사가 극락정토임을 상징하는 아미타 대불을 마주하면 저절로 존경과 찬탄의 마음이 일어나 우리 마음속 번뇌와 악업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발언하게 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멸을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5: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6: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0: 100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식이라고 하겠습니다.
1: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상조는 가족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대름과 광명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 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달마도.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 아는 바다를 밝히고 뱃사람을 지켜주던 태국사의 장엄한 종소리. 하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 그 울림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던 끊어진 아능의 메아리를 다시 잇는 범종불사에 거룩한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태안 태국사 범종 종각불사에 동참하시면 가정에 자비 광명, 후손에게 만대영화가 깃들 것입니다.

게율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저는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게율에 대해 이야기하는 법장입니다. 우리 투게더를 통해 이제 지금은 사회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불교는 어떻게 인식했으며 또는 어떠한 해결책을 냈는가를 게율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대, 뭐 좀 오래된 표현이기도 하지만 무한 경쟁 시대라고 해갖고 수많은 나라들, 작게는 하나의 기업 또는 하나의 사회, 가정에서도 계속 여러 존재들과 경쟁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쟁을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이기도 하죠. 누군가와 함께 선의의 경쟁을 통해 같이 동반 상승을 하거나 그를 통해 많은 것들을 만들고 또는 개발을 해서 우리의 삶에 많은 편의를 주기도 합니다. 우리 이번에 연둥이나 또 여러 가지 뭐 여러 뉴스 속에서도 로봇들이 굉장히 발전을 해서 로봇이라는

표현을 넘어 이제는 휴머노이드라고까지 해서 인간과 비슷한 모습을 갖고 인간의 삶을 같이 해나가기도 하죠. 근데 요새 이 휴머노이드 AI의 발전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엄청난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실 것입니다. 과거 얼마 전만 하더라도 로봇 청소기라고 해서 집에 그냥 왔다 갔다 하던 정도가 지금은 로봇 청소기가 집의 환경, 공기 그런 거를 스스로 측정하고 계산해서 자율적으로 청소를 하고 또는 그 안에 자기의 더러워진 것들을 빨래하거나 그런 모습들이 다 여러 경쟁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확실히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특히 현대사회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덕목이기까지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경쟁이 좀 과열되는 형상이 나타나면서 점차 힘으로써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도 등장을 하고 있죠. 마치 경쟁이 다툼이고 싸움과 같은 모습으로 벌어지기도 하는 게 여러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투게더 우리 주제 힘은 더 큰 힘에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지금은 힘을 기르기 위해 살아갑니다. 사회를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 중 하나는 힘이라고 하죠.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분들에게 힘을 키워야 된다라고 해서 근데 이때 말하는 힘은 분명히 긍정적인 힘입니다. 그 한 존재가 한 아이가 성장해서 그 사회에서 자리 잡고 한 명의 어른으로서 또는 한 사회인으로서 자리를 잡아 살아가는 그 강력한 힘으로 그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을 바로 힘이라고 하죠. 우리 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행력이라고 해서 수행을 해나가는 힘이죠. 어려움이 생기고 또는 여러 가지 고민이 생길 때 그것을 억누르고 한 발 한 발 자신의 수행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강력한 힘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투게더의 주제인 힘은 더 큰 힘에 라는 것은 우리가 지나친 경쟁을 하다 보니 힘으로써 모든 것을 비교하고 힘을 더 큰 힘을 가져서 그 작은 힘을 가진 존재를 억누르고 탄압하는 그러한 어쩌면 이 사회에서 좀 더 부정적이고 그를 통해 사회에서 이루어야 될 여러 가지 화합을 깨뜨리는 그 모습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정말 이 세상을 힘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세상의 힘을 바라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힘이 지배하는 세상 그리고 힘에 지배되는 세상이죠. 우리는 힘을 길러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고 또는 그 힘에 의해 누군가는 또 지배되고 있죠. 그리고 힘이 앗아가는 세상, 힘에 굴복하는 세상입니다. 더 큰 힘을 가진 사람이 다른 나라의 것 또는 어떤 존재의 것을 앗아가려고 하고 그 존재는 미처 자신의 힘을 써보지도 못한 채 힘에 굴복해서 자신을 낮추거나 희생할 수밖에 없는 정말 힘이 지배하고 힘에 지배되고 힘이 앗아가고 힘에 굴복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로 인해 불합리한 세상을 살아가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가지려고 했던 힘이 과연 이런 것일까요? 우리가 말하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길러 그 힘으로써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힘, 파워, 한문으로 역이라고 하는 것은 힘쓰다, 애쓰다, 부지런하다 그런 의미를 원래 가지고 있었죠. 힘을 쓰는 겁니다. 힘쓰다라고 하죠. 그래서 자신의 일을 무언가를 해나가서 자신이 그 기술 또는 그 능력을 얻어가는 것이죠. 그를 통해 살아가면서 애쓴다라고 하죠. 애쓴다.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그렇게 애를 써서 그것을 견뎌나가는 것이고 그를 통해 부지런하게 하루하루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며 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고 불교에서도 바라봤던 힘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 다른 모습의 힘이 존재하죠. 바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듯이 폭력, 무력, 권력. 이 세 단어는 이제 너무 익숙하고 우리의 삶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힘이 사라지고 그 힘이 아닌 자신만을 위하고 자신만이 갖는 무자비한 힘이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힘, 파워, 력으로 대변되고 있죠. 너무나 폭력적이고 무력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려고 하고 권력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그 모습. 거기에는 어떠한 자비의 모습도 들어있지 않죠. 말 그대로 무자비한 모습. 힘이 있을수록 자비로워야 되고 그 자비로움으로써 사람들을 포용하고 이끌어주는 그 힘인 것이죠. 누군가가 쓰러지면 일으켜줄 수 있는 힘, 누군가가 뒤처지고 있으면 뒤에서 밀어줄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힘이 아닌
오히려 폭력적으로

그를 때리고 무력으로 통제하고 권력으로 억누르려고 하는 그러한 힘. 근데 점차 사회는 이러한 힘이 올바른 힘인 양 그 모습을 계속 드러내고 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지켜봐다가 사람이랑 비교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강하면 그를 아래로 내려보고 자신이 그 위

사람들이 따르니 그 사람이 따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잘못되지 않았다, 틀리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디서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회사에서 어떤 일을 시켰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해서 아 나는 그런 일을 못한다. 아니 우리가 월급을 주고 돈을 주지 않냐? 이거 한번 못해주냐? 너가 조금만 노력해서 이걸 해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아 이런 불합리함에 나는 절대 따를 수 없다. 그리고서 회사를 박차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게 굉장히 좀 늦은 시간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자신이 택시를 딱 잡아갖고 집에 가려고 너무나 화가 나니까 대중교통을 못 타겠고 택시를 잡아서 기사님한테 이제 일산 어디 깊은 쪽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일산 어디 쪽으로 좀 가주십시오라고 했더니 기사님이 아 거기는 못 들어갑니다. 거기 지금 너무 늦어서 들어서 갔다 나오면 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저도 퇴근해야 됩니다. 라고 했더니 아니 기사님 제가 돈 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돈 더 드릴 테니까 그 안에까지 좀 들어가 주십시오. 그러자 기사님이 아예 아닙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지금 그 시간에 가면 가족들이랑 저녁도 못 먹어서 못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화가 나서 아니 제가 돈 드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더 드린다고요. 라고 하는 순간 자신의 머리를 탁 때리면서 아 이 기사님의 모습이 방금 전에 자신의 모습이었던 걸 깊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곧바로 기사님께 죄송합니다 기사님. 제가 실례한 것 같습니다 해서 기사님을 보내드리고 곧바로 그 회사 선배님께 전화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자신의 그러한 어떻게 보면 과오, 자신이 또 잘못했다라고 생각한 것도 있었지만 똑같은 모습을 내가 했다라는 걸 크게 느끼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일 돌아가는 대로 말씀하신 거 곧바로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생각해보니 저도 똑같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크게 뉘우쳤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정말 그러한 반성의 모습, 참회의 모습이라도 있으면 되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현자입니다. 굉장히 현명했던 거죠.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남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자신의 기준으로 그건 틀렸다, 나는 못해 라고 하지만 그게 곧바로 나의 일이 되는 순간 아니 그거 못해주냐고 내가 그렇게 해서 합당한 무언가를 주지 않냐 똑같이 폭력, 무력, 권력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바로 나의 입장이 됐을 때 나는 그것을 올바르게 자비심이 있게 아랫사람을 잘 포용해서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자는 것이 바로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힘에 대한 모습이고 그 힘을 나는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자는 것이죠. 법망경 제21경계 불인위범계에서는 이와 같이 이 내용에 대해 설명합니다. 살생을 살생으로 갚는 것은 효순하는 도리가 아니니라. 아랫사람을 때리고 꾸짖으며 날마다 삼업을 일으키고 입으로 무량한 죄를 지어서는 안 되거늘 하물며 고의로 치력죄를 지어서야 되겠는가. 보살이 자비심 없이 원수나 육친의 원수에 이르기까지 보복한다면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즉 힘으로써 자신보다 낫거나 자신에게 화를 냈던 사람 또는 자신에게 무언가 창피를 주거나 어려움을 줬던 사람을 그렇게 똑같이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그것을 품을 줄 알고 자비심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기준으로만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그것이 옳다라는 것이 아닌 때때로 우리를 제3자의 입장에서 한 번 더 확인해 나는 혹시라도 그 힘에 취해서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누군가를 똑같이 대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거에 나로 인해 누군가가 또다시 힘들어하는 것은 아니었을까 재차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불교에서 바로 인욕, 참고 함께할 수 있는 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율장이라고 하죠. 사분율 비구계본에서 가장 중요한 출가자 또는 수행의 덕목에 대해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욕이 제일의 도라네. 부처님께서 무의를 가장 뛰어난 것이라 하셨네. 출가를 했어도 남을 괴롭히면 사문이라 하지 않는다네. 인욕, 우리가 참고 견디는 거로만 생각하는데 인욕은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 투게더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설명드렸죠. 지금 당장 내 안에서 일어나는 화를 내가 확인해서 다스리는 겁니다. 단순히 참고 견뎌서 나는 당한다라는 것이 아닌 내가 오히려 참아주고 견뎌서 이 순간을 보내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탐욕, 즉
비교하고 싸우려는 그 힘의 욕망이

자식은 끓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욕망은 나를 화위일으켜서 폭력적인, 그래서 어리석은 행동을 일으키는 탐진치 삼독이 나를 잡아먹기 때문입니다. 탐진치가 발동되는 순간 우리는 중독된 겁니다. 투게더 중독된 삶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독이 발동됐을 때 그걸 바로 알아차려서 통제하고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걸 못하는 순간 화와 어리석음이 이끌어와 똑같은 모습을 할 겁니다. 내가 싫어서 손가락질했던 그 모습, 욕했던 그 모습, 부정하고 비방했던 그것을 나도 똑같은 힘으로 나보다 조금이라도 낫거나 나와 조금이라도 경쟁한다 싶으면 갖다 쏟아붓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에서 항상 자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비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제1은 배려와 존중입니다. 배려와 존중으로 해서 희생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때때로 인욕에 대해서, 자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 사회적 구조로 바라봐서 아 그럼 결국엔 희생을 강요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강요된 희생이 아닌 배려와 존중으로서 함께하기 위한 인욕입니다. 그것은 비슷한 내용인 듯 하지만 굉장히 다릅니다. 내가 먼저 포용해고 끌어안는 것과 그냥 흘려보내듯이 모른 척해서 그냥 참고 보내는 건 이 이후에 벌어지는 일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일 겁니다. 훗날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정신 차려 자신의 주변을 되돌아봤을 때 아, 그때 내가, 우리가 나를 도와준 거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땐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때 고마워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모르고 무분별한 희생을 강요한다라고 생각하거나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 라고 해서 똑같이 남을 괴롭힌다면 그 괴롭힘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폭력이 되는 것입니다. 폭력이 되는 순간 무력이 될 것이고 그 무력을 당한 사람은 그것을 힘의 작용이라 봐 다시 권력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힘은 존중하고 배려하고 자비로서 이끌어주는 힘이어야 됩니다. 힘을 함부로 쓰는 건 그 함부로 했기 때문에 누군가의 무언가를 빼앗고 싶거나 또는 누군가보다 우월하고 싶은 그 탐욕, 그 탐욕에 의한 것이고 그 자체로 무자비한 것이 되는 것이죠. 여기 부처님이 성도하기 직전에 모습이 있습니다. 뒤에 보면 까만색의 모습이 있고 앞에 또 여인들도 있는데 바로 마왕 파순과 그의 딸의 모습을 이렇게 형상한 거죠. 부처님은 이때 인욕하십니다. 화를 내거나 폭력으로, 힘으로도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었겠죠. 최고의 신통을 다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때 바라보십니다. 아, 이 여인들, 마왕 파순의 다섯 딸이죠. 바로 우리가 가진 오용락으로 평가가 되는 것이고 파수는 지금 여기 셋이 있는 이유는 탐진치로 나타내는 것이고 원래 파수는 내 안에 있는 나를 끊임없이 욕망으로 이끌고 나를 안일하게 안주시키려고 하는 그 편안하려고 하는 하나의 마음 바로 탐심이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와 싸우고 힘으로 다스려야 될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고 나를 통제함으로써 이것들을 아울러야겠구나 라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가만히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그 지켜봄 속에서 이것들 또한 지나갈 것이고 이 순간 들끓는 이러한 오용락과 탐진치의 욕망은 반드시 사라질 것이다. 왜냐하면 본인이 추구하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그 모든 것들이 가라앉은 열반, 니르바나를 통한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도 무언가가 욕망으로 끌거나 경쟁을 통해 손해를 본 거나 그래서 화가 난다라고 하면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깨달음이 아닌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애쓰는 이유, 힘을 쓰는 이유가 사실은 행복하기 위한 것이라는 걸 다시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 정말 힘써서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사는 이유는 오늘을 위해 그리고 오늘을 통해 내일 더 행복하기 위한 겁니다. 이 더 행복하기 위한 마음이 어떠한 욕망에 의해서 경쟁과 비교가 되다 보니 다툼이 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근데 그 다툼을 과연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그 다툼의 상대는 그가 아니라 나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스스로 그거를 못 견디고 그보다 더 나았고 싶고 그보다 더 갖고 싶고 그보다 더 힘이 세야 된다라는 그 탐욕이 다시 이끌어
무자비한 모습으로 화를 내고

또 어리석음으로 폭력을 가한 것은 아닐지 깊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더 올라가게 하고 싶습니다. 내가 올라가지 못하니 때때로 타인을 억누르기도 하죠. 그게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모습이고 법망경 제7중계 자찬회탁에서도 똑같은 설명을 하십니다. 자신을 칭찬하고 타인을 함부로 비방해서는 안 된다는 이 계율 속에는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불자들이여, 자기를 칭찬하고 남을 비방하거나 또한 남을 시켜 자기를 칭찬하게 하고 남을 비방하게 해서는 안 되느니라. 보살은 마땅히 일체 중생을 대신하여 비방과 욕됨을 받아 나쁜 일은 자기에게 돌리고 좋은 일은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하거늘 만약 자기의 덕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의 좋은 일을 빼앗아 비방을 받게 한다면 보살의 발아이 째니라. 우리 이 사회에서도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헤이트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에 경쟁이 붙거나 또는 우리 선거나 또는 자신을 드러내야 되는 일이 있을 때 가장 크게 실수하는 게 바로 이 자찬회타입니다. 저 사람보다 나아야 된다는 생각에 나를 막 드러내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게 모자르면 저 사람을 비방하기 시작하죠. 또는 국가 간의 전쟁이나 다툼에서 똑같습니다. 그 나라는 그 나름대로 잘 살고 있는데 내가 바라보니 저 나라는 못 사는 것 같아. 저 나라를 내가 도와줄 수밖에 없어. 라는 말도 안 되는 핑계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죠. 또는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으로 도와준다라는 이름으로 어느 순간 갑자기 그 사람이 못 사는 사람, 불우한 사람, 어려운 사람이라고 표식을 달아버리죠. 그래서 도와주는 거다. 그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비방하고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도 모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이전에 국민학교 시절만 하더라도 학교에서 호구조사라고 하죠. 우리 집에 차가 있냐, 피아노가 있냐. 제가 어렸을 때 기억도 있어요. 칼라 TV가 있냐라도 물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그걸 하는 이유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모든 학우들이 친구가 있는 데서 손들으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 아이에게 얼마나, 그게 없는 아이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겠습니까? 저도 예전에도 그런 걸 보면서 참 창피하고 부끄럽더라고요. 왜 이런 걸 하지라고 하다가 어느 순간 우리가 그래도 도덕과 윤리가 사회 일반적으로 되면서 지금 자연스럽게 다 사라지게 됐죠. 그럼에도 근데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인간의 기본 욕망 속에 탐진치 삼독이 있다 보니 나도 모르게 계속 사회적으로 충돌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우리 흔히 강남 3구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안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들어가려고 막 애쓰고 제가 얼마 전에 뭐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고등학생들이 막 열심히 공부하는 게 나오길래 아 참 애쓴다라고 했는데 좀 사회 부정적으로 비꼬듯이 나오는 거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좀 하거나 엘리트가 되면 다 의대를 가려고 한다. 그리고 의대 중에서도 성형외과나 치과 같은 데만 가려고 한다라는 게 나왔는데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인터뷰를 합니다. 왜 공대나 과학 같은 데 가서 나라를 발전하고 여러 가지를 좀 공을 세워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병원에 의사가 돼갖고 빨리 강남에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로 이사 가고 싶습니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 참 한편으로 되게 씁쓸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이 사회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행복, 성공이라고 하는 게 이러한 비교와 경쟁 속에서 어느 지역, 어떤 집, 무엇이 보이는 것이 마치 성공이냐, 그러기에 없으면은 잘못된 거이냐, 자꾸 그렇게 비춰지다 보니 말 그대로 이 자찬회타의 그런 모습이 너무 사회적으로 깊게 들어가다 보니 우리도 이 시대에 보이지 않는 호구조사를 자신들이 드러내거나 스스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여러 예능 프로그램이나 그런데 연예인들 나오는 모습이나 그런 걸 보면 참 열심히 사는 모습이다. 아, 참 힘들었지만 노력해서 성공했구나. 그렇게 해서 감동을 주는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한편으로 너무 자랑하는 모습이 아닌가. 한강이 보이거나 뭐 강남이나 넓은 집만 등장해서 집을 누군가에게 자랑하듯이 그런 모습을 나오면 방송에 이러는 게 나오는 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연예인들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보면 아이돌이죠. 우리가 그걸 보고 자라고 누군가가 아이돌이 그러한 모습을 아이들이 꿈꾸기도 하는데 꿈을 꾸는 모습이 결국

그렇게 재산 증식, 어떤 집을 갖고 그렇게 해서 어떠한 것들을 누리고 사는 것만이 맞게 되는 건 아닌가? 그러면 우리가 꿈꾸는 모습은 절대로 아닐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자리 잡게 되면 사람은 점차 폭력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거를 얻지 못하면 내가 너무 안 됐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만은 얻어야 된다라는 그 생각에 사로잡히게 돼서 힘을 더큰 힘으로 가지려고 하고 그리고 그더큰 힘을 갖는 순간 누군가를 누르고 그것을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게 얻어진 힘은 그렇게 행했던 폭력은 반드시 더큰 힘에 눌리고 폭력은 더센 폭력에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도 보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좀 싸우는 모습들도 등장을 하죠. 요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심각하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그래서 뉴스에서 보니까 운동회에 학부모님들이 못 들어오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거기에 막 이렇게 우리말로는 이제 보시죠. 보시하듯이 막 서로 경쟁이 붙어서 누구 부모님이 더뭘 내고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로 우쭐해하고 막 그런 것들이 학교 내에서도 막 나타난다라고 해서 이 교육부 차원에서 이제 운동회에 학부모님들이 멀찌감치서 바라보게만 하고 못 들어오게 했다라고 하는데 점차 그런 것들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이들 때 그런 것들이 너무 인식이 되면 커가면서 계속 힘에 그리고 그 힘의 논리에만 따라가려고 하고 그리고 그러한 잘못된 힘의 인식은 폭력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자비의 힘을 길러야 합니다. 자비는 그대로 되돌아와 나로 인해 나와 함께 모두가 자비를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잘하게 돼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열심히 공부를 하거나 어떠한 능력을 키웠다면 그걸 다시 나눌 줄도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그 힘으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하니까 나는 한강 보이는 좋은 집에서 살고 싶어. 그건 너무 이기적인 것이죠. 누군가를 도와줄 수도 있어야 되고, 누군가와 함께 할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인욕을 통해 누군가를 위해 끌어주거나 밀어줄 수도 있는 모습을 갖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인 것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내가 잘났고, 아무리 내가 뛰어나도, 나 혼자만 생각하고, 나 혼자만 잘났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아사가거나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대가 지나고 계속된 발전 속에서 나의 힘은 결국 점차 작아질 것이고 잊혀지기 때문인 것이죠. 제가 항상 투게더를 말씀드리면서도 투게더를 제가 지금 이렇게 할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투게더를 봐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방송, 더 잘하는 스님, 더 좋은 여러 가지들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무언가를 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고, 알아주심 속에서 저는 또 무언가를 더 준비하기 위해 투게더를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 방송국 BTN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애써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자비로서 함께하고, 함께 이 순간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내가 투게더를 하니까 내가 잘난 거야. 그러면 금방 티가 나고, 여러분들이 더 오히려 잘 알아주실 겁니다. 금방 이 방송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건 나를 낮추는 것이지만 그 낮춤 속에서 오히려 내가 낮아진 걸 누군가가 일으켜주는 것이죠. 그 상호작용이 함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에서도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깨달은 보리의 가르침을 중생과 함께 할때 바로 올바른 깨달음이라는 것이 형성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자비인 것이죠. 상구보리, 나는 보리를 구했으니 너희들 위에 있다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와중생, 중생을 위해 다시금 더 낮은 데로 내려가 함께할 수 있어야 된다. 왜? 그 속에 중생이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순간도 수행하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이죠. 즉 우리 불교에서 추구하는 건 자찬회타가 아닙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잘 살고 나 혼자 뛰어나고 너는 못났고 너는 나보다 부족하고 너는 나보다 힘이 약하고가 아닌 오히려 자리이타 나도 좋고 타인도 좋은 이 함께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 바로 자비이며 불교에서 추구하는 최고의 도리가 이 자리이타입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은 결국 나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되어 우리의 배려와 존중이 될 것입니다. 근데 자찬 해타와 같이 교묘하게 나를 띄우기 위해 애쓰고

나만을 위해 무언가를 계속해서 나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면서 타인으로부터 존중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존중받고 배려받고 싶다라고 하면 타인을 먼저 배려하고 존중해야 할 줄 압니다. 저도 과거에는 운전을 할 때 누군가가 막 끼어들려고 하면 못 끼어들게 하거나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도착해서 보면 그 시간이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출가 이후에 제가 가장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이제 해인사 나온 이후로 제가 여러 법문이나 지금 이렇게 방송 활동을 하다 보니 운전을 많이 하는데 꼭 지키려고 하는 게 차 안에서 험한 말을 하지 않는 거. 그리고 내 앞으로 누군가가 끼어들려고 하면 그것을 조금 더 배려해서 자리를 넓혀 들어올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그렇게 들어오신 다음에 비상등을 한번 이렇게 깜빡깜빡 해주시잖아요. 그럼 되게 기분이 좋아요. 저도 참 기분이 좋고 아 저렇게 또 자신이 배려받았다라는 걸 알아주셔서 이렇게 비상등을 한번 눌러주시는 모습에 저도 또 기분이 좋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결국 도착하는 시간은 거의 똑같습니다. 아무리 늘어져도 한 5분도 안 걸려요. 내 인생에 5분을 투자해서 기분이 좋고 뭔가 배려받고 존중받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면 그 5분은 50분 이상의 큰 자비로 되돌아올 겁니다. 근데 악착같이 막 붙어가지고 막 절대 끼워주지 않겠다라고 하고 막 험한 말로 그 사람에게 막 말을 하면 결국 그 차 안에서 그 욕을 듣는 건 접니다. 차에서 아무리 크게 소리 지르고 욕을 하고 빵빵거려도 그 차 안에는 유리가 있어서 밖으로 들리지가 않고 나만 듣게 되죠. 결국 내가 뱉은 그 구업에 막 쏟아낸 욕은 내 귀로만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욕을 하고 욕을 먹는 내가 있으니 얼마나 그 업이 더 두터워지겠습니까? 조금 화가 날 수도 있고 험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심한 말은 하지 마십시오. 그 심한 말은 어느 순간 내 성격을 나쁘게 만들 것입니다. 계속 화가 많고 성질을 많이 내게 되면 어린아이도 점차 인상이 거칠어지게 됩니다. 동물들도 마찬가지죠. 자꾸 막 괴롭히고 어렵게 되면 날카로워져서 무는 강아지가 됩니다. 그리고 고양이도 사람만 보면 할퀴죠. 근데 배려받고 사랑받았던 강아지와 고양이는 사람이 와도 그렇게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게 있죠. 우리 인상이 바뀝니다. 우리 연초나 그런 데 가면은 막 뭐 보러 가시잖아요. 관상도 보러 가시고. 관상을 보러 다니시면서 관상을 신경 안 쓰면 관상이 좋아질 리가 없죠. 좋은 관상을 받고 싶으시면 좋은 관상이 생기게 살아야 됩니다. 자그마한 어려운 일이나 나를 괴롭히는 일이 있더라도 자비로 받아주게 되면 조금 더 웃을 줄 알고 밝게 넘어가면 관상이 바뀝니다. 여기 막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이걸 찍고 막 이렇게 환한 찌푸린 얼굴로 자비를 베푸십시오. 자비로워야 됩니다. 완전 거짓말이죠. 인상에 나오죠, 우리. 그래서 관상은 과학이다라고 요새 사회에서도 많이 말하는데 이 표정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자비로워야 됩니다.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 모습이 관상 속에 그대로 드러나 있죠. 제가 숭산 큰 스님을 참 되게 존경하는데 스님의 모습이 되게 좀 포대화상 같이 밝으시죠? 항상 밝게 웃는 모습으로 법을 설하시고 only don't know, only do. 오직 모를 뿐, 오직 할 뿐. 진짜 그 말 속에, 그 표정 속에 자신이 그러한 수행의 삶을 살아오셨다는 게 그대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청하 스님도 참 존경합니다. 근데 청하 스님의 항상 그 어린아이 같이 미소 지으면서 법을 설하시는 그 모습,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죠. 또 한편으로 법정 스님을 제가 또 굉장히 출가 2년부터 굉장히 존경하는데 스님의 그 날카로운 수행자 같은 모습 속에 스님이 얼마나 이 수행에 대해 진지하고 깊게 생각하셨는지 이 말씀드린 스님들의 모습에는 그대로 법이 담겨져 있죠. 이처럼 관상은, 인상은 자신의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좋은 모습으로서 품격 있고 그리고 자비로운 보살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싶으면 우리의 신구의 모습부터 드러낼 줄 알고 사람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내가 이익이 좀 있어서 저 모습을 저렇게 잘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될지 아니면 조금 더 배려해서 나도 볼 수 있고 모두가 볼 수 있는 이러한 배려의 모습을 가질지. 제가 항상 이 투게더에서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투게더는 딱 이런 모습입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내 것을 조금 주더라도 나도 크게 손해를 보지 않고
그도 나로 인해 더

행복할 수 있는. 그래서 모두가 평등한 높이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세상을 함께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는 어쩌면 폭력으로 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것조차 뺏을지도 모르죠. 자기가 더 높은 데 앉아서 그 위에 털썩 주저앉아 바라보면 더 편하니까요. 하지만 진짜 어른, 수행자, 참된 현명한 사람이라면 바로 이렇게 아이를 배려하고 타인을 배려해서 같은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죠. 우리는 이 시대를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감 속에 자신만을 추구하고 자신만의 삶으로서 그것을 우기고 살아가려고 한다면 어떠한 것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선 모든 존재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존재들과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법계, 이 순간을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제가 여기 1250나한이 있는 사찰의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나한님 한 분 한 분이 다 다릅니다. 키도 얼굴도 표정도 다 달라요. 나한을 우리가 이렇게 모실 때 500나한, 1250나한 다양하게 모시는데 그만큼 깨달은 자가 많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라는 것도 있지만 부처님의 말씀대로 일체 중생 실효불성, 모두가 부처 아닌 존재가였고 이렇게 각기각색의 모든 표정의 존재들도 다 부처이고 너희도 나도 우리 모두 다 부처인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이러한 모든 존재에게 있는 힘껏 자비의 힘을 써주십시오. 할 수 있는 힘을 자비로 써주십시오. 온갖 방법의 힘으로 자비롭게 살아주십시오. 그 존재들 한 명 한 명이 부처와 다름이었고 그 존재들 모두가 다 나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가 자비로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나만이 나는 희생하는 거야 라는 생각보다 나도 베풀고 있으니 그도 나와 함께 자비로서 베풀어줄 것이다. 자리 이타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면 얼었던 땅에서도 꽃이 피듯이 지금 우리가 좀 삭막하고 너무나 지나친 경쟁 속에 살아간다라는 이 무자비한 힘의 세상에서 내가 하는 작은, 우리가 하는 작은 그 자비로운 힘이 얼었던 세상을 환히 밝히며 연꽃이 얼음 위에서도 피어 환히 세상을 비추듯이 우리를 함께 살아가게 해주실 겁니다. 불교에서는 이 연꽃이 굉장히 중요한 상징을 드러냅니다. 어떠함 속에서도 내가 그렇게 인욕하고 정진하고 수행을 닦으면 자비의 힘으로써 꽃과 같이 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꽃이 피어남을 나 혼자 피어남이 아닌 모두가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연꽃밭에 우리가 가면 되게 기분이 좋고 아, 저 참 진흙 속에서도 연꽃이 피었네 라는 말을 하면서 자신에게도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죠. 비록 이렇게 진흙탕과 같고 정말 어려운 세상이지만 환한 연꽃이 피어 세상을 함께 밝혀주듯이 나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얼었던 땅 속에서도 얼음을 뚫고 나와 꽃이 피듯 나도 수행하고 노력한다면 저렇게 꽃을 피워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자비의 실천, 자비의 증명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비교와 경쟁과 다툼의 힘에서 자비와 배려와 존중의 힘으로 살아주십시오. 그게 바로 우리 불자의 행이며 삶입니다. 숫다니파타에서도 말씀하시죠. 우리는 태어남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행을 통해 살아가는 겁니다. 또한 불교에서 말하는 태어날 생자는 그냥 단순한 생이 아닌 태어남의 생을 넘은 살아감의 생입니다. 살아감의 생인 순간 그 안에 행이 들어가고 행을 통해 내 삶을 만들어가는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적인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태어남에 의해 나는 좋은 집안, 돈이 많고 권력에 있는 집안에 태어났으니 우쭐하고 우월한 거야. 그걸 우리는 금수저라고 부르죠. 그리고 너희는 조금 부족하고 힘이 없으니 흙수저야. 그런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수저를 내가 손으로 잘 잡고 맛있게 음식을 떠서 먹고 내 음식이 좀 여유가 있고 많다라고 하면 그 숟갈로 떠서 남에게 덜어서서 보시할 수 있는 그 힘이 있다면 오히려 우리는 훨씬 큰 힘을 되돌려 받을 것이고 그 힘 속에서 우리는 더 큰 행복을 느낄 것입니다. 좋은 일을 하고 나면 기분이 좋죠. 마치 그와 같은 겁니다. 불교에서 선업도 쌓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과 같이
선업을 쌓게 내도 좋

좋지만 선업을 쌓음으로써 내가 저렇게 해줬는데 저 사람은 나에게 왜 저걸 안 해주지?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그저 좋은 마음 한 번의 배려, 끼어들기를 한 번 넣어줬을 때 그렇게 해서 비상등을 켜서 즐거움을 줬던 그 마음, 그리고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즐거웠으면 되는 겁니다. 아니 나는 저 차를 끼워줬는데 내 옆 차는 왜 날 안 끼워줘? 라고 해서 똑같이 빵빵거리고 막 하면 그 온 도로가 다 막힐 겁니다. 그리고 그 도로에 있는 모두가 험한 말을 할 것이고 그 쏟아진 구업에 의해 우리는 더 거칠고 더 어려운 시간을 보낼 것이고 그 정체 속에서 모두가 지각을 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죠. 한 번의 배려는 하나의 자비의 행은 이 모든 걸 해결하는 가장 완벽하면서도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도 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태어남이 어떠했던 그거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태어남이 아닌 태어남의 생을 넘은 살아감의 생으로서 그 생을 행으로 이끌어 이제 여러분의 삶을 다시금 살아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존중받고 여러분의 삶이 이루어졌을 때 그 모습이 여러분을 나타낼 것입니다. 즉 탐진치의 힘을 이제 자비희사의 힘으로 바꿔주십시오. 경쟁을 위한 탐욕이 아닌 자비의 마음으로 함께 살고 화를 내서 그를 통제하려고 하는 진의 힘이 아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희, 즐거움의 힘으로 살아주시고 어리석음, 치로서 그를 폭력을 가하는 그러한 힘이 아닌 사, 나를 낮추는 힘으로서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십시오. 탐진치는 결국 삼독으로 우리를 빠뜨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중독되어 독에 사로잡혀 무엇을 하든 죽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할 겁니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태어났기 때문에 죽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는 노병이 따라올 것입니다. 어차피 태어나 죽을 것이라면 자비희사로 살아야 됩니다. 필연적으로 죽는 것을 넘어 내가 통제해서 살아가다 떠나는 죽음으로 맞이해 주셔야 됩니다. 태어났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닌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유한한 삶을 바라보고 유한하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이 우리에게는 더 절실하고 간절하고 소중할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인연들과 이전을 살았고 지금을 살고 있으며 지금을 통해 내일을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여러 인연들을 또 만나고 생겨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족을 사랑하듯 인연들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듯 그 마음 그대로 자비희사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비롭고 함께 기뻐하고 나를 낮추는 그 힘은 오히려 여러분을 더욱더 자비로 이끌어줄 것이며 여러분을 행복하고 존중받고 배려하는 모습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투게더,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할수록 그 힘은 더 강해질 것이고 그 강해진 힘은 이제 폭력, 권력, 무력을 넘어 함께하는 행복의 수행력이 돼서 우리를 오늘에서 내일로 이끄는 나아갈 수 있는 추진력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곁에 소중한 인연들, 가족들과 함께 내가 지금 행복하게 함께 있다라는 것을 알고 더 힘내셔서 오늘을 더 행복하게 살아주시기를 바람드리며 오늘 투게더를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힘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여러분 더욱 힘내시고 오늘 그 힘으로 더 행복의 오늘로 그리고 내일로 나아가시는 발걸음이 되시길 바람드리며 투게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BTN 불교 TV에서는 보시의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이 걸어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더 좋은 우리 투게더와 BTN 프로그램 제작에 쓰이고 많은 불자님들이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법장입니다. 우리 투게더를 비롯해 BTN의 여러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은 여러분이 항상 아껴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가 큰 힘이 됩니다. 이 여러분이 해주시는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많은 불자님들이 우리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립니다.

이 참선법은 승속이 없습니다. 남녀가 없고 노소가 없습니다. 빈부와 귀천도 없고 유식무식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1: 스님! 네, 스님!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1: 그냥 눈물이 날 뻔해요. 지금도 말만하면 눈물이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4: 남해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5: 모든 인류시여, 라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몸에 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1년이 지속되겠고 본신의 노력을 다할지어다.
4: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재대선사께서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관음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0: 여기 있어 천일 관음 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 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 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 기도 동안 선빵 스님들이 매일 축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권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 관음 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0: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 관음 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연등이 등에 불을 밝힌다는 뜻이거든요. 연등에는 지혜의 등불로 어두운 세상을 환히 비춘다는 뜻입니다.

0: 어떻게 하면 아는 보살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 중이야.
1: 공부는 마음의 양식이랬거든. 수리 수리 마하 수리 불국사로 고고.
2: 스님, 정말로 만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3: 그럼 만배 그 이상의 복을 받을 게다.
4: 모량리의 대성이란 아이가 이제 너희 집에서 환생할 것이다.
3: 귀한 일이군. 일주인이 신하도록 손을 펴지 않으니.
5: 잠깐만요. 아이가 손을 폈어요.
1: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선 석굴암을 지어 효의 마음을 다했답니다. 몽이와 동이의 절따라 전설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6: 비티엔 투어에서 7월 26일 일요일 경상북도 예천으로 특별한 순례를 떠납니다. 깊은 산사에 울려 퍼지는 풍경 소리, 수행의 향기가 머무는 천년 고찰, 예천 용문사 국보 대장정과 천년의 지혜를 품은 윤장대, 고요한 산사 속에서 찬란한 불교 문화유산의 숨결을 만납니다. 새롭게 국보의 가치를 인정받은 계심사지 5층 석탑, 천년의 시간을 견디며 묵묵히 중생의 길을 밝혀온 국보 앞에서 잊고 있던 마음의 평화를 만나보시죠. 이번 순례에는 BTN 가족기도 도원 스님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의 뜻깊은 시간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은 수행이 되고 한 번의 합장은 기도가 되는 시간. BTN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7: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8: 정말요?
7: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8: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9: 안 돼!
10: 중앙지검입니다. 박지환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8: 설치했어요.
11: 당했다!
12: 아빠 바빠? 나 핸드폰 깨졌어.
8: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이게 뭐야?
11: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13: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 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14: 1946년 서울 삼각산에 피어오른 정법의 위대한 첫 불꽃. 부침과 시련 속에서도 굴하지 않은 거룩한 원력은 종단의 굳건한 정통성이 됩니다. 가르침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 속에서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들. 우리는 자랑스러운 법화 행자입니다. 백만 독송의 원력은 고귀한 실천의 결실로 피어납니다. 전국 각지 도량에서 전방위적 포교를 넓혀온 법화종. 혼탁한 이 시대에 부처님의 법을 실현하며 사바세계를 향한 새로운 희망의 길을 제시합니다. 북태민안을 발언하며 도약할 미래 백년의 문. 6월 28일 통영 안정사에서 법화행자의 장엄한 걸음이 시작됩니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1: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한번 재미난 이야기
2: 절을 많이 해서 절이다라는 절로 저절로 돌아가서 절이다라는
1: 지금 이 순간이 카피입니다.

BTN 불교 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 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어,

0: 다음으로 봉행사가 있겠습니다. 본 영산제 보존회 회장이시면서 봉헌사 주지이신 현성 스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녹음이 짙어가는 싱그러운 조여름, 귀한 시간을 내어 영산제 보존 도량인 이곳 봉헌사에 발걸음을 해주신 사부 대중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영산제는 부처님께서 법황역을 설하시던 영산회상을 이곳에 그대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의식을 봉행하는 이유는 법화경에 담긴 자비 가르침으로 우리 삶의 고통을 씻어내고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함께 열어가기 위함입니다. 불기 2570년 6월 6일 국가무형유산 영산제 보존회 회장 현성 합장 성불합시오. 감사합니다.
0: 네, 다음으로 축사가 있겠습니다. 축사는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큰 스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2: 존경하는 영산제 보존회 회장 현성 스님과 무형문화재 제50호 등록되어 계시는 구혜스님과 회원 여러분, 그리고 허민청장님과 오늘 찾아주신 예빈 여러분들께 감사한 인사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산제는 우리 민족의 오랜 역사와 함께 면면히 이어져 온 소중한 국가 무형 문화재이자 한국 불교 태고종을 대표하는 가장 장엄하고 원용한 불교 의식입니다. 이는 단순한 제의를 넘어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온 누리에 해양하고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편안을 이루기를 서원하는 대자대비의 실천이라 할 것입니다. 영산제의 범패와 작법 하나하나에는 이러한 염원이 깃들어 있으며, 이는 시대를 넘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는 우리 불교의 정신적 정수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이번 영산제는 기존 하루 일정에서 나아가 양일간에 걸쳐 시연되는 특별한 자리로 마련되어 영산제 전 과정을 보다 온전하게 재현함으로써 우리 불교 문화의 깊이와 장엄함을 더욱 공고히 전하고자 하는 뜻깊은 시도라고 하겠습니다. 양일간 봉행되는 뜻깊은 이번 영산제를 통해 국민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고 세계적인 평화와 화합으로 포용하는 큰 공덕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국불교 태고종 또한 민중과 함께 호흡해온 전통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불교 의식의 문화적 가치와 사회적 역할을 널리 펼쳐나가며 화합과 평화의 길을 밝히는 데 더욱 정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0: 네, 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을 대신해서 김도영 문체부 종무실장님께서

0: 축사를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1: 아,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 김도희영입니다. 아,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최희영 장관의 축사를 대독하겠습니다. 아, 제38회 영산제 봉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영산제는 약 2500년 전 부처님께서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던 순간을 재현하는 의식입니다. 엄숙하고 화려하고 절제된 춤사위 그리고 미래를 향한 염원을 담은 반야용서는 영산제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국가 무형 문화유산이자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우리의 영산제는 한국 불교 태고종에서 그 전통을 굳건히 지켜오며 우리 정신문화를 풍요롭게 하고 세계인에게 평화와 치유의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영산제와 같은 우리 문화유산이 미래세대에 온전히 계승되고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장엄하고도 평화로운 법석에서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마음을 채우고 우리 사회 전체에 희망과 화합의 기운을 불어넣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 네, 다음으로 허민 국가유산청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2: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오늘 천년의 유서가 깊은 도량 봉운사에서 열리는 국가유산 무형 영산제 공개 행사에 함께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영산제는 부처님께서 원래 영취산에서 설하신 법회의 모습을 오늘의 도량으로 다시 펼쳐내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불교 의식입니다. 석가일의 공덕을 찬미하는 노래인 범패와 그리고 춤으로 행하는 작법이 어우러진 정말 영산제의 장엄한 의식은 살아있는 사람과 먼저 떠난 이들을 함께 생각하며 모두의 평안을 바라는 정말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공동체의 화합을 바라는 정신 역시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산제는 이러한 그 가치를 인정받아 1973년에 대한민국 국가 무형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2009년에는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되어 현재 세계인과 함께 지키는 소중한 자산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영산제는 현충일을 맞아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호국 영령을 추모하고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갈등 속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함께 되새기고자 합니다. 오늘 봉운사에서 울려 퍼지는 범패 소리와 정성어진 의식이 우리 사회는 물론 전 세계에도 따뜻한 그러한 위로가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영산제가 담긴 이 소중한 정신과 전통의 가치가 오늘날 국민 모두의 삶 속에 스며들어가고 나아가서 미래 세대들에게 온전히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도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우리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상진스님 비롯한 여러분 그리고 영산제 보존회장 연성스님과 그리고 구혜스님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함께해 주신 지자체 여러분 또 의원님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다시 한번 기도드리면서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0: 네, 다음으로 오세훈 서울시장님을 대신해서 김선동 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3: 우리 태고종 한국불교 태고종의 우리 총무원장 스님께서 자리를 함께하고 계시고 또 봉산제 또 보존회 우리 봉원사 주지스님께서 함께 자리하고 계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영산제에서 많이 지켜봤고 그랬는데 이틀 동안이나 이렇게 제대로 격식을 갖추어서 하는 행사가 이렇게 이루어진 것 38년 만에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산제의 정신은 구천에 떠도는 그런 영혼들을 천도하게 만들고 또 살아있는 사람에게 넉넉한 마음과 평온을 주는 그런 뜻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평화와 그리고 공존, 화합을 위한 이런 뜻을 같이 담은 이 행사라서 더욱 정말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행사 잘 되시고 내일까지도 많은 분들의 관심 속에서 성대히 거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의 가피가 늘 여러분께 함께 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천발계 열의 응양기 야금득부절 원공일체증 등 삼륜공덕은 발단하야.

0: 대한불교 조계종 마곡사에서는 백범 김구 선생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되새기고 평화의 중요성을 배우며 수행자 원종 스님의 화해와 협력, 이해와 배려의 가치를 후세에 전하고자 제77주기 다례제 및 추모 문화제를 개최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는 041-841-6221번입니다. 공익법인 세계법왕 일북문도중앙회에서는 일북서경보 존자님 탄신 112주년 기념 및 원적 30주기를 맞아 추모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오는 6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 안성 영평사에서 진행되는 이번 추모법회에 인연 있는 사부대중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 지장기도 선지식 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10,000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

0: 해당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1: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2: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3: 안녕하세요. 산말리입니다. 오늘은 SNS에서 난리났던 일몰이 정말 멋진 충북 사찰 여행지를 직접 다녀왔어요. 보통 이런 경치를 보려면 꽤 힘든 산행을 해야 하잖아요. 하지만 이 멋진 풍경을 단 5분의 산책으로 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충북 제천에 있는 정방사입니다. 정방사는 해발 1016m의 금수산 자락에 있는 천년고찰이에요. 신라 문무왕 때 의상대사가 창건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오래전부터 충북 일대에 이름난 기도명당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았던 곳입니다. 정방사 여행의 장점은 아주 편한 접근성인데요. 금수산 아래 능강계곡을 지나 사찰 바로 밑 주차장까지 차량으로 올라갈 수 있고 주차장에서 사찰까지는 5분 정도만 걸어 올라가면 정방사에 오를 수 있는데요. 다만 도로폭이 좁은 편이라 초보 운전자에겐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해서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5분의 산행으로 멋진 경치를 볼 수 있어서 즐겁고 편안한 여행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정방사는 눈에 보이는 모든 곳이 절경인데요. 직접 가보니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아름다웠고 무엇보다 산사에서 내려다 보이는 청풍호와 주변 산이 만들어낸 풍경이 정말 환상적이에요. 마치 병풍처럼 사찰 전체를 감싸고 있는 암벽도 장관이고요. 탁 트인 하늘 아래 멋지게 드러난 암반, 자연과 함께 어우러진 멋진 사찰 절경을 가벼운 산행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 정방사 여행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정방사의 정각들도 정말 멋진데요. 가장 먼저 정방사의 대웅전인 원통보전이 보이고요. 왼편으로 좁은 길이 하나 이어지는데 그 길을 따라가 보면 절벽 아래에 숨겨진 듯 자리한 작은 기도 공간이 있습니다. 바위 틈 아래의 작은 공간이지만 예전부터 아는 사람만 아는 기도 명당으로 소문난 자리라고 해요. 저도 소원 하나 빌어봤는데요. 거대한 자연 한반의 기운을 받아서 2026년 새해에는 저희 채널이 잘 풀릴 것 같습니다. 대웅전 옆에는 약사열의 불과 석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절벽과 함께 어우러진 불상과 탑의 풍경도 이번 여행에 즐거움을 더해주었어요. 다음은 개인적으로 정방사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지장전입니다. 이곳은 후불탱화를 안반에 새겨 지장보살을 모시고 있는데요. 안반에 금색으로 새겨진 후불탱화와 이를 바탕으로 모셔진 지장보살상은 정방사만의 고유한 매력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정방사의 곳곳을 정신없이 살펴보다 보니 어느덧 노을이 금수산 능선을 천천히 물들이기 시작했는데요. 정방산은 일출 일몰 명소로

SNS에서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는 곳이기도 해요. 절벽 아래의 정각들이 붉은 노을빛과 함께 어우러진 풍경은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절경이니까 꼭 직접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정방사의 멋진 노을을 보여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마무리할게요. 정말로 좋은 곳이니 충북 여행하면서 꼭 들러보시고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깊은 시간의 결이 켜켜이 쌓인 전통. 그 안에 담긴 한 가지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복과 지혜를 온전히 담아내고자 했던 수행의 정수, 불복장. 고려시대부터 700년이 넘도록 이어져 온 이 의식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조용히 전해져 왔습니다. 장인의 손끝에서 탄생한 불상. 그러나 그것은 아직 형상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비로소 생명과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그 중심에 불복장의 의식이 있습니다. 부처님 몸속, 보이지 않는 공간에 사리와 곡식, 보석과 거울을 담은 후령통을 봉안하고 경전을 함께 모시는 일. 이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우주의 질서와 인간의 염원을 함께 담아내는 정교하고도 깊은 수행의 과정입니다. 체계적으로 정립된 의례와 상징, 그리고 세대를 넘어 이어진 전승의 힘은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 또한 충분히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복장과 점안의식으로 완성되는 한국의 불복장 작법은 중국, 일본과는 또 다른 독창적인 전통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형상을 넘어 신앙의 대상으로, 사람들의 발언과 믿음이 깃든 불상은 의례를 통해 부처님의 복과 지혜의 성품을 얻고 비로소 성상으로 거듭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담긴 진심, 그 깊은 정신을 이어가는 일. 불복장은 단지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져야 할 살아있는 전통입니다.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를 안아드릴 차례입니다.
1: 비티엔투어에서 특별한 성지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정기획 249만 원으로 떠나는 부다의 길. 인도 네팔 7대 불교 성지순례는 8월 23일과 9월 13일에 중국 4대 성지 관음도량 보타산과 지장도량 구화산 순례는 8월 10일에 진행합니다. 2026년 대만 인구 공승법회 및 성지순례가 8월 29일에 BTN 가족기도 도안스님과 함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순례를 11월 10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전 동궁발심 영산대법회 동참 설판제자 사부대중 각각 등 부채각기 무장무예 만

0: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타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 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 승가 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2: 만불사 경내에 들어오면 3층으로 지어진 전각이 보이는데 세계 최초로 1만 불이 새겨진 황동만불 대범종이 있는 범종각입니다. 우리나라 목조 건축의 대명사인 쌍봉사 3층 목탑을 그대로 재현하여 건립하였는데요. 높이가 20m인 범종각은 일만 부처님을 범종 표면에 새겨 울려 퍼지는 종소리만큼 보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에 대한 경외심이 우러나는 곳입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광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0: 재단법인 선학원에서는 설립조사이자 민족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만해 한용은 스님의 82주기를 추모하는 추모제와 달의제를 6월 29일에 봉행합니다. 추모제는 오전 11시 시무장에서 추모 달의제는 오후 4시 HW 컨벤션에서 열립니다. 문의는 02734-9654번입니다. 월암 스님의 효효선 출판 기념법회와 저자 사인회가 오는 7월 4일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진행됩니다. 효효선은 쉼 없이 앞만 보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쉼의 의미를 전하는 선명상서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8861-2959번입니다.
3: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잇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한안부량에서는 한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빵 건립불사를 봉행합니다.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부량을 여법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4: BTN 부따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 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5: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참태종 청본산 구인사. 1946년 서울 삼각산에 피어오른 정법의 위대한 첫 불꽃. 부침과 시련 속에서도 굴하지 않은 거룩한 원력은 종단의 굳건한 정통성이 됩니다. 가르침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 속에서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들. 우리는 자랑스러운 법화 행자입니다. 백만 독송의 원력은 고귀한 실천의 결실로 피어납니다. 전국 각지 도량에서 전방위적 포교를 넓혀온 법화종. 혼탁한 이 시대에 부처님의 법을 실현하며 사바세계를 향한 새로운 희망의 길을 제시합니다. 국태민안을 발언하며 도약할 미래 백년의 문. 6월 28일 통영 안정사에서 법화행자의 장엄한 걸음이 시작됩니다.

0: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고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우리의 아버지는 늘 귀에서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를 안아드릴 차례입니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000

0: 1300번입니다.
1: 무명사회주 무명 큰 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 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 큰 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0: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는 거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집어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1: 임재의원 선사의 어록인 임재록은 전통적으로 어록 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0: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1: 선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로의 왕 임제로 12번째 시간입니다. 12분교 같은 것은 모두 표현하는 말씀인데, 배우는 자가 이를 알지 못하고 곧장 명칭과 글귀 위에서 이해를 하니, 이는 모두가 의지하는 것이라서 인과에 떨어져 삼계에서 삶과 죽음을 면하지 못한다. 그대가 삶과 죽음, 움직임과 머뭄, 벗어남과 사로잡힘으로부터 자유롭기를 바란다면 지금 법문을 듣는 사람을 알아야 한다. 이 사람은 모습도 없고 뿌리도 없고 머무는 곳도 없고 활발하게 반응하여 수만 가지 경계를 시설하지만 작용하는 곳은 정해진 곳이 없다. 12분교 같은, 이제 12분교는 팔만대장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게 12가지로 분류를 하기 때문에 팔만대장경은 전부 다 말씀이다. 말이란 거죠. 말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 자체는 진리가 아니고 손가락이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근데 그 말에 있는 명칭과 글귀, 그 말을 이해를 하고 자꾸 거기서 뭔가를 찾는다면은 이제 삶과 죽음의 세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건 생각 세계니까. 생각 세계가 바로 삶과 죽음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이제 불교를 얘기할 때 흔히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불교에서 깨달음을 얻으면은 삶과 죽음에서 벗어난다. 그 삶과 죽음을 보통은 뭐 윤회라고 표현합니다. 네? 태어났다 죽었다가 태어났다 죽었다고 반복한 데서 윤회라고 그러는 건데, 어쨌든 삶과 죽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깨달아야 된다는 건데, 그 깨달음이라는 게 이제 어디 뭐 특별한 일이 일어나서 뭐 특별한 초능력을 얻거나 뭐 어디 신의 경지에 들어가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이 삶과 죽음의 세계라는 것은 곧 생각의 세계입니다. 분별의 세계고 그 생각을 분별을 벗어나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이건 불교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상 모든 종교에서 인간

인간을 구원한다는 것은 유일하게 이길 하나밖에 없어요. 어디 뭐 하늘에 무슨 신의 세계가 있느냐. 그런 거 없습니다. 또 무슨 특별하게 우리가 갈수 있는 그런 구원의 땅이라는 게 따로 정해져 있느냐.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불교에서는 뭐 흔히 뭐 서방 극락净토 뭐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서쪽으로 간다고 가면은 거기에 극락 최상의 즐거움이 있는 净토 깨끗한 땅이 있다 이제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 서쪽으로 가면은 그런 게 있느냐 그 없습니다. 그게 전부 다 방편으로 해놓은 말들이에요. 방편으로 해놓은 말들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안으로 건너간다 이런 말 하잖아. 반야바라밀따라는 말을 하거든. 반야바라밀이라. 바라밀이라는 게 이제 저쪽 언덕에 이른다 이런 말인데,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이쪽 언덕이다. 차안이라고 그래요. 한자로. 그럼 저쪽 언덕을 피안. 그 이쪽 저쪽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방편입니다. 이쪽 언덕이 따로 있고 저쪽 언덕이 따로 있느냐 이뭐 지구상에 무슨 이쪽 언덕의 세계가 있고 그걸 벗어난 저쪽 언덕의 세계가 어디 뭐 지구상에 있든지 지구 뭐 밖에 있든지 어딘가 그런 게 있느냐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그게 전부 우리 마음 세계를 가리키는 거예요. 마음 세계를 가리키는 겁니다. 마음 세계는 양면이 있다고 했잖아. 우리가 늘 불교에서 말하듯이 양쪽이 있다. 양면이 있다. 하나는 생각의 세계가 있고 생각하고 분별하고 아는 세상이 있고 우리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분별하고 알수 없는 세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수 없는 우리 마음이 바로 피안인 겁니다. 피안. 서방 극락净토인 거고. 그래서 불교를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은 항상 양쪽을 얘기를 항상 보면은 항상 이쪽 저쪽 양쪽을 자안 피안 얘기하든지 또는 뭐 세간 출세간 말하기도 하고 중생 세계 부처 세계 말하기도 하고 또뭐 속죄 진죄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속죄 진죄 이러면 항상 양쪽으로 나눠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은 우리 마음 세계에 양쪽이 있다, 양면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양면. 그럼 이제 중생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제 보통 사람들이 다 살고 있는 이 정신 세계는 분별의 세계, 아는 세계입니다. 생각의 세계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말도 되죠. 생각하는 대로, 분별하는 대로, 아는 대로 말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먼저, 뭐, 분별되는 세계이기 때문에, 뭐, 감정, 기분, 느낌, 보고 듣는 거, 그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눈에 보이는 색깔을, 뭐, 색깔과 모습, 귀에 들리는 소리, 다 분별되는 거고, 냄새, 맛, 느낌, 뭐 자기 기분이나 느낌이나 감정이나 다 분별되죠. 좋다 나쁘다 그러고 생각도 이제 다 분별되는. 그걸 전부 이제 말을 하는 이게 중생 세계 우리가 사는 세계입니다. 그럼 피안이라는 게 뭐냐? 그걸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간을 벗어난다 그런 거고 여기는 그런 분별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공이라 그러고 무일물 한 물건도 없다 그러고. 불가사의, 알수 없다 그러고, 텅 비었다, 공이라 그러고, 깨끗하다 그러고, 그런 식으로. 뭐, 얻을 게 없다 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마음 세계, 마음 속에 이런 세계가 있어요. 우리 마음이 양면이 있다고. 그래서 마음을 기실론에서는 거울에 비유를 하잖아. 왜 거울을 비유하냐면, 거울에 양면이 있거든. 거울을 보면은 뭔가가 나타나서 보여. 그래서 뭐, 이거 뭐다, 뭐다, 뭐다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분별이 되고. 근데 또 거울, 실제로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거울 속에 온갖 게 나타나 보이지만 그 안에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울에는 양면이 있는 거지. 한 개의 거울인데, 뭔가가 나타나 있는데 아무것도 없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가 나타나 있고. 또 이제 마음을 마니주, 불교에서 우리가 흔히, 예, 마니주라는 게 뭐냐면 크리스탈 구슬이란 뜻이야. 수정 구슬. 그거 투명합니다. 아무것도 없어 안에. 근데
수증구슬을 앞에 딱 놔두고 보면

보면은 그 안에 뭔가 나타나 있어요. 주위에 있는 모습들이 거기에 탁 나타나 있습니다. 거울이 그렇듯이 주위에 있는 모습이 거기에 다 나타나 보인다고. 근데 사실 그 안에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좀 그런 면이 있다 이 말이지. 그런 양면이 있다. 그래서 생각 세계에 살면은 뭐 여기 뭐 중생도 있고 부처도 있고 삶도 있고 죽음도

자꾸 말하는 이유가 이걸 깨달아라는 거예요. 이걸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는 이걸 깨달아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마음은 거울에 양면이 되지. 이것도 마음이 이런 양면이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그렇다는 거거든. 모든 인간의 마음이 다 똑같단 말이에요. 분별만 쳐다보고 살았거든. 뭐 이런 태어나서 뭐그뭐 엄마 아빠하고 뭐 이제 눈에 보이는 걸뭐또뭐 계속 가르치잖아. 이거는 뭐다 뭐다 하고 뭐. 그러니까 태어나서 우리가 배운 건 전부 분별만 배웠어요. 학교 교육도 전부 그런 거고. 그러니까 이 분별할 수 없고 알수 없는 이 마음 이쪽은 아무도 가르친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관심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막 잊어버리고 살아온 거지. 잊어버리고 살아왔지만은 이거는 변함없이 항상 변함없이 항상 뭐 우리 마음 자체가 양면이 있는 거니까 마음이 예? 있는 사람 뭐다 있는 거지 항상. 예. 그래서 분별에서 벗어나는 경험을 하면은 여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윤회도 없고 해탈도 없습니다. 삶도 삶과 죽음도 없고 삶과 죽음으로부터 벗어남도 없고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그냥 아무 일이 없어요. 그냥 아무 뭐라고 할게 없어. 그래서 깨달은 사람에게는 뭐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자비로운 마음이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건 생각을 하는 말이지. 분별 세계 속에서 하는 말이지, 그런 거는. 텅 비어 있는데 뭐가 있겠어요, 여기에. 그냥 이런 거 이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깨달음을 모르니까 자꾸 이 분별 세계 속에서 우리가 깨달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부처님을 얘기를 하니까 자꾸 뭔가 더 좋은 걸 얘기를 해. 뭐 극락이다. 뭐 최고의 즐거움이다. 뭐 엄청난 자비. 대자대비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최고의 사랑이고 뭐 이런 식으로 좋은 것만 분별 세계 속에서는 늘 좋고 나쁜 게 있으니까 좋은 것만 갖다 끌어당겨가지고 부처님이 이런 깨달은 분은 이런 분이다 하고 그런 이제 가짜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럼 분별 벗어나고 뭐 그런 거 저런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 해탈이 있느냐 없어요. 해탈은 그 번뇌에 묶여 있음이 있을 때 해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뇌에 묶여 있다는 건 이미 분별이거든. 그러니까 해탈도 분별인 거고. 분별 벗어나 버리면 번뇌에 묶여 있는 것만 없는 게 아니고 해탈도 없죠, 당연히. 아무 뭐가 없는데 무슨 해탈이 있겠어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어리석음이 있을 때 깨달음이 있는 거고. 그 분별 벗어나 버리면 어리석음만 없는 게 아니라 깨달음도 없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할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바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이게 도일체 고액이라고. 모든 좋고 나쁜 게다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진짜 깨달음인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생각 속에서 뭘 상상을 하고, 뭐 말을 하고 이러니까 또 사람들이 뭐 대부분 그런 생각 속에서 살지, 뭐 생각을 벗어나 본 적이 없으니까 자꾸 부처님을 가면 뭐가 거룩하고 위대하고 대자대비하고 뭐 훌륭하고 이렇게 자꾸 꾸며내려고 그래요. 그게 전부 망상입니다. 망상. 생각이 만들어낸 허상들이죠. 그러니까 분별을 벗어나야 모든 문제에서 다 벗어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우리 불교만 그렇는지 기독교도 마찬가지. 하느님이 어떻고 뭐 피조물이 어떻고 창조주가 어떻고 뭐 죄를 지은 게 어떻고 죄에서 뭐 벗어나는 게 어떻고 이게 전부 방편의 말인데 분별 세계 속에 있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분별 벗어나 버리면은 창조주도 없고 피조물도 없고 뭐 이러쿵저러쿵 할게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좋고 나쁜 게 있고 아래가 있고 위가 있으면은 분내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위를 향해야 되고 좋은 걸 추구를 해야 되니까 그 분내입니다. 그게 추구할 일이 없고 향할 게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방편으로는 막다 얘기를 해요. 부처가 어떻고 중생이 어떻고 뭐 어리석음이 어떻고 지혜로움이 어떻고 방편으로는 그런 얘기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방편의 얘기고 실제로 이제
그 방편을 얘기를 듣고 발심을 해서

방패는 대부분은 이제 그 공부를 하는 그 마음을 내도록 발심을 유도하는 말들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건 이제 우리가 뭐 인간은 다 중생이로서 어리석음 속에 사는데, 공부를 불법을 공부해서 깨달아서 지혜를 얻으면은 이제 번뇌에서 벗어난다 이러니까 그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러니까 한번 나도 한번 해보자 발심을 해서 공부를 할 수가 있거든. 이제 그런 방편들이에요, 그게 전부가. 그래서 이제 예, 그래서 발심을 해서 선지식의 가르침을 듣고 공부를 해서 자기가 분별을 벗어나면은 이제는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불교의 가르침은 양쪽으로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아직 깨달음이 없는 사람한테는 부처를 말하고 깨달음을 말하고 해탈을 말하고 뭐 열반을 말을 하는데, 이제 분별을 벗어나는 체험을 한 사람한테는 그런 게 이제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직 깨달음이 없는 사람한테는 깨달음을 얻어야 돼. 해탈해야 된다. 열반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해요. 그래요. 발심을 해서 공부를 할 거니까. 근데 이제 분별을 벗어나서 생각을 벗어난 사람은 이제 그런 게 없어야 되거든. 왜냐면 그게 다 생각이고 말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분별을 벗어난 사람한테는 깨달음도 없고 해탈도 없고 열반도 없고 그냥 말일 뿐이다. 그게 다 방편이야. 그렇게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침도 대기설법이라 그러잖아. 사람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물론 이제 체험을 한 사람은 자기가 그뭐안 가르쳐줘도 알아요. 분별을 벗어나 보니까 뭐라고 할게 없는데 또뭐 이러쿵저러쿵 하는 생각을 따라가면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또 생각을 뭔가 생각을 가지고 그걸 추구를 하고 그걸 붙잡으려고 그러면은 엄청 불편합니다. 그런 걸 스스로가 경험을 해. 그러니까 이제 자기 스스로도 터득이 돼요. 아, 이게 뭔가가 있다 그러면 다 이게 생각 따라가는 거니까 내가 불편하구나. 그걸 알 수가 있죠. 그런 거를. 그러니까 실제 체험을 하면은 굳이 뭐, 얘기를 안 해도 이제 알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생각하는 습관이 너무너무 평생을 생각을 하면서 살았으니까, 설사 마음에서 체험을 해서 뭔가 아무 생각 없이 산다라는 게 문득문득 느껴지는 현실을 하더라도 생각을 또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생각하는 그 능력은 그대로 있는 거니까, 양면이 있으니까 거울이 텅 비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거울이 위에 나타나는 모습이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 응? 수정구슬이 투명하다고 한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거기 나타나는 모습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마찬가지예요. 생각을 하고 살죠, 여전히. 그러니까 계속 생각에서 매여가지고 이제 생각은 그냥 세속을 보는 그런 역할밖에 못하는 건데, 이 출세간의 세속을 벗어난 이 깨달음의 세계조차도 자꾸 생각을 가지고 알려고 하는 그 습관이 잘안 없어져요, 이게. 그래서 그 가르침이 필요한 겁니다. 예, 평생을 우리는 생각만 하고 살았으니까 그게 쉽게 이렇게 항복이, 조복이 잘안 돼요. 조복이란 말을 하잖아요. 그 마음을 항복시킨다, 그 마음을 조복시킨다는 게 다른 뜻이 아니고 생각을 벗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생각하는 그 마음을 항복시켜가지고, 조복이라는 게뭐 항복과 같은 뜻이에요. 항복시켜가지고 이제 생각에 매이지 않고 산다, 그런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깨닫기 전에는 뭐, 이런 거 저런 게 있다고 얘기했고, 그렇게 해서 그런 걸 실제 경험해 봐야 돼요. 근데 이제 깨달은 사람한테는 그런 게 있으면 안 되거든. 있으면 여전히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는 거니까 공부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벗어났으면 뭐, 그때부터는 뭐, 뭐라고 할게 없어. 그냥, 이제 본인한테 생각할 것도 없고 어떤 견해를 가질 것도 없고 그냥 삶이에요, 삶. 현실로서 이렇게 살아가면은 저절로
터득이 되고, 뭐, 이제, 그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은, 자기한테 드러난 현실이 이러니까 그 현실 속에서 살아가면서 터득이 되는 거죠. 터득이 된다는 거는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표현은 중도라고 해요. 분별 세계 속에 있는데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분별 세계 속을 여전히 살고 있고, 반신기술 얘기하면 색인데 공이고 공인데 색이라 하는 사실이 이제 점차 이제 터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칭과 긁기 위해서 예를 내니 이는 모두가 의지하는 것이라 의지하는 것이다 생각 속에 있다 이 말이죠. 생각이 의지하고 있는 거지. 인과에 떨어져 인과법이라는 게 바로 분별법입니다. 원인 결과를 자꾸 이렇게 분별하는 거니까 삼계는 중생 세계죠. 중생 세계에서 삶과 죽음을 면하지 못한다. 그대가 삶과 죽음, 움직임과 머뭄, 벗어남과 사로잡힘 이런 분별이죠. 삶과 죽음, 움직임, 머뭄, 벗어남, 사로잡힘 다 양쪽이니까 분별입니다. 여기서부터 자유롭기를 바란다면, 벗어나기를 바란다면은 지금 법문을 듣는 사람을 알아야 한다. 이제 임제는 요거를 법문을 듣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자기 나름으로 방편으로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냥 그거는 임제가 방편으로 붙인 이름이지. 아, 우리의 불성은 법문을 듣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여전히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것이고 망상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건 임제라는 사람이 그냥 자기 나름으로 방편으로 얘기한 거죠. 여기서 법문을 듣고 있다. 뭐 그런 식으로 말을 한 거니까. 그건 어디까지나 이제 방편의 말이고, 실제로 이거를 자기가 이 체험을 하고 깨닫게 되면은 어떤 이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는데 무슨 이름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아무런 분별이 없고 아는 게 뭐라고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살아있는 현실인데 명백하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현실이니까 이게 아주 명백하고 분명한 일인데 생각은 따로 있는 거고 이거는 이거고 뭐 생각이 가지고 이거를 그렇게 할 수는 없, 생각할 수는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한테 그냥 한번 이게 탁 체험이 되고 와닿아서, 살아있는 현실로서 이렇게 와닿으면 돼. 그러면 이제 조금씩 좀 처음에는 뭐 이게 현실감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아직 너무, 낯설고 생소한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차차 이게 현실로서 조금씩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은, 현실로서 차차 이렇게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이게 더 분명하게 되죠. 그럼 나중에는 뭐 아주 이제 나중에 시간이 뭐 충분히 하면 아주 분명하게 이것이 1번입니다. 1번. 1번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이게 가장 명백한 일이고 의심할 수 없이 명백한 일이고 그다음에 이제 생각은 두 번째예요. 생각이란 건 우리가 의심할 수가 있거든요. 그잖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하는데, 이건 우리가 항상 잘못 볼 수가 있고, 잘못 들을 수가 있고, 잘못 생각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그 의심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거든. 이거는 주관 객관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의심이란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1번이야. 이게 가장 명백하고 분명한 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분별하는 세계는 아무리 뭐 분명하다 하더라도 그건 항상 잘못될 오류의 가능성이 있어. 잘못 볼 수가 있고, 잘못 들을 수가 있고, 잘못 느낄 수가 있고, 잘못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믿을 수가 없는 거지. 이제 그건 두 번째죠, 두 번째. 뭐 이제 이런 말할수 있는데 어쨌든 본인이 직접 체험을 해봐야 돼. 체험을 딴데 있는 건 아닙니다. 다 있어. 분별 그렇기 때문에 분별 망상하는 여기에 바로 분별할 수 없는 깨달음이 있어요. 딴데 있는 건 아니야. 따로 분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색과 공이라는 게 분리돼. 반성이 분명히 나오죠.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은 공과 다를 수가 없고 공은 색과 다를 수가 없고. 절대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가, 아니, 나는 지금 망상 속에 있고, 오직 분별 망상 속에 있는 중생인데, 거기에 분별할 수 없는 진실이 거기에 있단 말이죠. 딴데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고쳐야 될게 없어요. 우리는 나는 뭐 마음이 뭐 나쁘고 무슨 뭐 게으르고 뭐또뭐 머리가 나쁘고 하여튼 뭐 아는 것도 없고 뭐 생각이 많고 망상이 많고 욕망도 많고 욕심도 많아.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하려면 내가 고쳐야 돼. 나는 욕심을 좀 줄이고 뭘좀 배우고 뭐 착하게 살고 이런. 그게 망상이에요. 그게 온갖 망상하는 여기에 실상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게 없어. 아무것도 할게 없습니다. 뭐 수행할 게 없어요. 깨닫기만 하면 돼. 왜? 그러잖아. 우리가 거울이라는 게그 거울이 뭐 꽃밭을 비출 수도 있고 쓰레기장을 비출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뭐 인연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지. 그 거울이 꽃밭을 비춰야 뭐 깨끗해진 거울이 되고 뭐 쓰레기장 비추면 뭐 더러워집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거든. 꽃밭을 비추고 있든 쓰레기장을 비추고 있든 그냥 늘 안에는 텅 비어 있어요. 깨끗해.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것은 뭘할게 없어요. 여기서 그냥 한번 문득 이 임재는 뭐 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걸 이제 우리 자기 보려면 뭐 이걸 깨닫기만 하면 돼요. 이게 한번 처음만 딱 되면 되는 거거든. 확인만 되면 된다고. 그래서 물 속에서 물 찾는 것 같고 뭐 머리를 가지고 머리를 찾는 것 같다. 또뭐 어떤 선사는 뭐 중생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밥 광주리 속에 앉아서 굶고 있는 사람이다. 물 속에 앉아서 목마르다고 하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도 말을 했잖아, 옛날에.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여기 있어요. 그래서 뭐 기술론에서는 원래 다 깨달아 있다 이런 말까지 했거든. 사실이거든, 그게. 다 있거든, 우리한테 이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게 없어. 한번 이런 생각할 수 없는 이게 딱 한번 체험만 되면 되는 거라. 무슨 수행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앉아가지고 뭐 잠도 안 자고 뭐 눕지도 안 하고 그런다고 깨달았습니까? 아무것도 할게 없어요. 아무 할 일이 없어. 그냥 깨닫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런 법문을 들어야 돼. 법문에서 이거다 하고 가르쳐 주는데 뭘 알아라는 게 아닌 거든. 이해하라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런 데서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그런 체험이 온다니까 이게. 깨달음이라는 이제 경험을 뭐 우리가 선사들의 그런 뭐 가르침이라든지 그 일대기를 모아놓은 책이 있잖아요. 전등록이라고. 거기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깨달은 거에 관한 얘기가 있는데 거의 90% 이상은 말을 듣고 깨닫는 겁니다. 법문 듣고 깨달았다 이 말이죠. 이제 몇몇이가 한 소수는 뭐 어디 뭐 꽃을 구경하다 깨달은 사람도 있고 어디 물소리 듣고 깨달은 사람도 있고 뭐 이런 뭘 보고 깨달은 사람들이 있긴 하죠. 소수지만은 또는 이제 한대 두들겨 맞고 깨달은 사람도 있고 뭐 발에 한번 차이고 깨달은 사람들 그 이제 그런 사람도 있고 있지만은. 대부분은 그냥 이말 듣고 법문 듣고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법문을 듣는 게 깨달음으로 가는 가장 쉬운 길입니다. 자기가 뭘 국리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건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거니까. 법문을 들으면서 자꾸 이해를 하고 생각을 하고 국리를 하고 하는 것은 계속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는 거거든. 이거는 알수 없고 분별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 법은 그냥 알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고자 하는 사람은 내가 모른다 이래야 되는 거야. 내가 알수 있는 게 아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자세를 가야 돼. 그거 알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체험을 할수 있는 거. 체험으로 드러나는 것이지 알 수는 없어. 생각으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법은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알수 있는 게 아니다. 체험을 해야 되겠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자기가 설사 뭐 이해가 되고 뭐 이렇게 생각으로 뭐가 이해가 되고 하더라도 그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없어요. 그건 그냥 생각일 뿐이니까. 생각은 그냥 중생 세계거든. 어떤 기분 같은 거 역시 분별 세계입니다.
어떤 묘한

안 기분이 들어. 그냥 안 기분일 뿐이에요. 중생세계를 오원으로 나타내잖아. 오원, 색, 육체. 육체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가지고 얘기한 사람도 있어. 뭐, 몸이 어떻다거나. 그 몸이 어떤 걸 뿐이지. 그건 깨달음하고는 상관없어요. 몸에서 나타나는 느낌인 겁니다. 그 다음에 수라는 게그 느낌이에요, 느낌. 색수상에 찍을 때 상은 생각이고, 행은 자기가 뭘 하고자 하는 뭐 의지, 의욕 이런 거거든. 그 다음에 식은 말 그대로 뭘 안다는 겁니다. 이게 전부 분별 망상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뭘, 어떤 몸에서 뭘 느낌이 있거나 기분이 들고 뭐 어디에 생각이 나고 뭐 어떤 뭘 알겠고 하는 거는 그건 전부 분별 망상식이다. 이건 그런 게 아니거든,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그건 알 수가 없어요. 불가사의라고 하죠. 알수 없어. 알 수가 없으면은 체험이 되고 깨닫는 체험을 하면은 이 현실이 돼서 딱 드러나기 때문에 그때는 뭐 내가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이제 옛날하고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달라지기 시작을 하죠. 이게 뭐 하루아침에 100% 달라지는 건 아니고 뭔가 이제 다른 길을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몰랐던 세계가 이제 조금씩 경험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이게 체험이 되는 거. 오로지 체험이지. 뭐 해석을 하고 뭐 이해를 하고 뭐 통찰을 하고 뭐 직관을 하고 그건 다 아르마리 쪽이에요. 뭘 안다라고 하는 건데 아는 것은 전혀 아는 것은 전부 망상입니다. 아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는 사람은 이건 뭐알 수가 없고 직접 체험이 돼야 된다. 그런 태도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꾸 생각을 따라가게 되거든요. 지금 법문을 듣는 사람을 알아야 한다. 이 사람은 모습도 없고 뿌리도 없고 머무는 것도 없고 알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모습이 없어. 뿌리 어디에서 나왔는지도 모르고 머물러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 이 사람은 모습도 없고 뿌리도 없고 머무는 것도 없고 근데 활발하게 반응해 살아 있어. 살아있는 현실이단 말이에요. 활발하게 반응하여 살아있는 현실이 살아있는 현실인데 아무것도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활발하게 반응하여 수만 가지 경계를 시설한다 이 말은 온갖 분별을 다 한다 여기서. 경계라는 게 이제 분별 세계를 경계라고도 뭐 분별할 건다 한다. 볼거 보고 들을 거 듣고 느낄 거 느끼고 생각을 생각하고 뭐다 한다는 거예요. 수만 가지 경계를 시설하지만 그 작용하는 곳은 정해진 곳이 없다. 그러니까 알 수가 여전히 이 온갖 분별을 다 하고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말하고 뭐다 하지만은 여전히 알 수가 없다. 이게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살아있는 현실이니까 뭐 이거는 이제 임제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그 법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사람은 찾을수록 더욱 멀어지고 구할수록 더욱 어긋나니 이름하여 비밀이라고 한다. 선사들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찾으면은 없는데 찾지 않으면은 눈앞에 있다. 이게 딱 그거거든요. 찾는다는 것은 생각으로 헤아려 보는 거잖아. 뭐지? 어디에 있노? 하고. 그러면 절대 찾을 수가 없어. 왜 이걸 그렇게 분별되는 게 아니고 알수 있는 게 아니니까. 찾으면 없는데 찾지 않으면 그냥 아무 생각이 없으면 있으면은 이거는 눈앞에 드러나 있는 거다. 분별하지 않으면 분별을 벗어나면 이거는 늘 눈앞에 드러나 있는 현실이다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찾을수록 더욱 멀어지고 이러면 찾는 거는 생각으로 자꾸 분별해서 알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자꾸 멀어져 알수 없다. 이 사람은 찾을수록 더욱 멀어지고 구할수록 더욱 어긋나. 니 이름하여 비밀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더알수 없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뭐 불교 공부를 뭐몇 년을 하고 온갖 경전을 읽어보고 또 무슨 소승불교 대승불교의 그 교리를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그건 그냥 방편의 말들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내려놔라 그러는데, 그만, 신경 쓰지 않으면 돼. 무시해버리면 되고, 깨달음은 그냥 말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직접 체험하고 겪어봐야 될 일이다. 그럼 체험하고 겪어봐야 될 일은, 내가 체험해 본 적도 없고, 겪어본 적도 없으니까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그런 입장에서 공부를 해야 되고, 슬슬 체험을 하고 깨달았다 하더라도 뭘 아는 게 있느냐 없어요. 그냥 현실이라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있는 현실이니까, 아, 이게 이제 말을 할수 있지, 나름대로. 왜냐면 우리가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니니까. 생각할 수 없지만 분명한 일이다 하고 이렇게 얘기는 할수 있단 말이지, 이게. 근데 여전히 뭘 생각으로 아는 거죠. 생각으로 아는 건 아니에요. 지식으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선에서 직진심이라고 하는 게 그냥 이걸 바로 가르칠 수는 있다 이 말이에요. 직진심, 마음을 바로 가르친다. 이거다 하고 이겁니다 하고 이겁니다 이게 바로 가르칠 수는 있어. 바로 가르칠 수는 있지만은 설명은 안 돼. 설명해주고 이해하고 하는 그건 안 된다. 이거는 바로 가르칠 수는 있다. 그래서 직진심은 교회별진이란 말을 하거든. 교회별진이라는 것은 교라는 것은 경전이라는 뜻이거든요. 어느 문자. 그러니까 경전 밖에서 따로 전한다. 경전으로 말로서 설명하는 게 아니고 직진심이라고 바로 딱 가르쳐 주는 거니까 바로 가르치는 것이다. 바로 가르치고 바로 통하는 겁니다. 아, 이렇게 이제 이게 체험이 되는 거예요. 생각으로 이해하는 건 없습니다. 바로 가르치고 바로 통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이심전심이라고 그래요. 마음에서 마음으로 바로 통한다 이 말이지. 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마음으로 바로 통한다. 말로 뭐 설명하고 이해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다 한 거죠. 그래서 선에서 이제 그런 말들을 하는 거라고요. 다 있습니다 누구한테. 그 계속 바로 가르치고 우리가 뭐 보통 뭐 선에서 흔히 말하는 뭐 똥막대기니 무슨 뭐 잣나무니 삼색은이니 그. 방아차기니 수미산이니 뭐 동산이 무리로 간다는 둥이 전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를 그냥 바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응? 끽다고 뭐 잔잔해 이 말도 차 맛이라는 게 아니라 이걸 그냥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말로 알아들으면 안 되거든. 말로 알아들으면 전부 생각이고 분별이니까 망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더라도 어떻게 행동을 하더라도 뭘 이해할 건 없고 이걸 바로 드러내서 바로 가르쳐서 바로 여기에 딱 이렇게 체험이 돼서 스스로가 자기의 현실 물속에서 물이 확 이렇게 드러나듯이 체험이 되도록 하려고 하는 거거든. 체험이 돼야 되는 거지. 그전에는 뭐 그냥 다 생각이고 말이고 그냥 그건 다 헛거예요, 헛거. 현실이 아니죠. 생각과 말은 그냥 걸어낸 가짜죠, 가짜 전부. 그래서 딱 우리는 물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있는데 망상하는 마음에는 반드시 이텅빈 진실이 있어요. 이게 이것 없이 망상하는 마음만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모든 중생에게는 뭐가 있다 했습니까? 불성이 있다고 한 거예요. 모든 중생은 빠짐없이 다 불성이 있다. 당연하죠. 망상하는 마음 여기에 진실이 있으니까. 분별할 수 없는 진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뭐 자성, 무슨 뭐 불성 이래가지고 견성이란 거는 이제 여기에 통하는 걸 견성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견성, 성불이라. 여기에 통하면은 걸 견성이라 그러고 견성이라는 게 이제 불성을 본단 말인데 뭐 눈으로 보는 건 아니고 이게 통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깨달음이다 해서 성불이라는 것을 깨닫는단 말이거든요. 이룰 성자에 깨달아 그 불이라는 게 붙여 뭐 깨달음이란 말이니까 깨달음을 이룬다 이런 말이거든. 그러니까 딴데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다고 여기에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분명히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예. 다 있어 누구한테나 알 수는 없어 그런데 이제 그알수 없는 그 장벽이 우리가 이제 깨달음을 잘 경험하지 못하는 우리를 뭐든지 알아야 아, 알겠다 이렇게 하거든. 그거는 분별이고 망상이에요. 중생 세계인 거. 근데 알 수는 없지만은 체험이 되고 와닿아서 현실이 되는 거 이게 깨달음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아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니까

가니까 이 말이야. 안다라는 안을 방역 가는 게 뭐지? 찾으러 가는 거 뭐지? 하고 이제 그러니까 못 깨닫는 거라 그게 뭐가 있는 게 아니거든. 드러나 있는데 이미 다 이렇게 명백히 분명히 드러나 있는데 알 수는 없어요. 그 통할 수는 있어 이게 체험은 된다. 그러니까 이제 대책이 없잖아.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알 수가 없는 거니까. 또알 수가 없다니까. 그냥 몰라. 모르면서 모르지만은 내가 한번 체험해봐야 되겠다. 그게 발심이거든요. 그 이제 옛날 사람들이 자꾸 뭐 의심을 가지라 의심을 가지라 하니까 알수 없으니까 의문밖에 없지. 뭘까 하는 의문밖에 없는 알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의문이란 건뭐알수 없다고 하면은 뭐 자연스럽게 의문밖에 없는 거지. 굳이 뭐 내가 의심해야 되겠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일부러 의심할 필요, 일부러 의심하는 건 생각이거든요. 일부러 의심할 필요 없고 그냥 알 수가 없지만은 이미 누구한테나 다 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하잖아. 그게 의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궁금할 뿐이다. 그게 의단이거든. 알 수는 없지만은 나한테 있다는데 알 수는 없어.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궁금할 뿐이지. 아무 뭐, 알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그거 의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어렵게 생각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발심을 하고, 발심을 하고 관심이 있으면은 이제 법문을 들어야 되니까 자꾸 자기 나름대로 혼자서 뭘 이리 궁리하고 저리 궁리하고 해봤자 생각만 자꾸 하고 있으니까 그게 해결이 안돼 그래가지고는 이거는 알 수가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거다. 근데 분명히 이렇게 드러나 있다 누구한테나 깨닫고 나서 보면 뭐 그냥 명백한 현실이니까. 드러나 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자꾸 들어야 된다고. 듣다 보면은 자꾸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쪽으로 따라오다 보면 어느 순간에 원래 누구한테는 있는 거니까 못 깨달을 이유는 전혀 없어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이런 마음이 있는 거니까. 못 깨달을 이유는 전혀 없어. 근데 이런 얘기를 자꾸 들어야 이제 듣다 보면 이제 이쪽으로 이제 따라오게 되고 언젠가는 이게 한번 체험이 되는 겁니다. 다 있습니다. 누구한테나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있는 거니까 어려울 건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

0: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1: 용성조사 대원 명법사 실천회에서는 용성조사의 탄생 162주년을 맞아 봉찬대제를 봉행합니다. 용성조사의 대원을 실천하며 탐진치를 벌이고 참회 정진하실 분은 육신보살님께 한 달에 1,000원씩 공양 올리시면 됩니다. 문의는 031-655-3215번입니다. BTN 불교TV 합창단 정기연주회 바바나 콘서트가 오는 6월 21일 일요일 오후 5시 부산 금정문화회관에서 개최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맑고 아름다운 선율로 전하는 감동의 무대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9345-8137번입니다. 정읍칠보산 보림사주지 종진스님의 두 번째 찾아가는 선명상 법회를 봉행합니다. 종진스님의 명상 토크쇼에서는 화를 다스리는 법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명상을 지도합니다. 삶의 활력과 변화를 만나고 싶은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참가 문의는 063-535-6800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2: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칠보탑 불사 원만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3: 범종강 맞은편에 와불전이 있는데 길이 13m, 높이 4m, 국내 최대 규모로 재질도 일반 청동이 아닌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천폭륜상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32상 가운데 하나로 모든 진리를 깨친 정각자의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발바닥을 세 번 만지고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 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 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4: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고객님 대환 대출 대상자세요.
3: 정말요?
2: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와셔가지고
4: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3: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5: 반대!
6: 중앙지검입니다. 박지아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3: 설치했어요.
7: 당했다!
8: 아빠 봐봐, 나 핸드폰 깨졌어.
3: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이게 뭐야?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9: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조선 철종 때 남원의 벼슬아치 대복은 새로 부임하는 군수를 맞이하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그 사이 한 비구니가 찾아와 대복의 처에게 가사 한 벌을 시주할 것을 청하였습니다. 대복의 처는 남편과 집안의 복락을 기원하며 흔쾌히 옷감 한 피를 시주하였습니다. 신임 군수를 무사히 배웅하고 집으로 돌아오던 대복은 읍내의 다리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리 아래에서 누군가 대복, 대복 하고 부르는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복이 내려가 보니 놀랍게도 큰 구렁이가 머리만 드러낸 채 사람의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뱀은 부인의 시주 덕에 대복이 뱀이 될 운명을 면했다며 자신을 위해 절을 지어 과보를 벗게 해달라 간청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구렁이와 약속을 하고 집에 돌아왔으나 대복은 문득 재물이 아까워 마음이 돌변했습니다. 그는 가장이 없는 사이 아내가 마음대로 옷감을 시주한 사실을 알게 되자 분노하며 아내를 추궁했습니다. 급기야 분을 참지 못하고 아내를 죽이려 활을 당겼으나 도리어 자신이 벼락을 맞은 듯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시각 절에서는 기이한 불덩어리가 날아와 짚고 있던 가사에 두 개의 구멍을 내었습니다. 이를 기이하게 여겨 찾아온 비구니에게 자초지종을 전해들은 대복은 그제야 자신의 어리석음을 깊이 뉘우쳤습니다. 마침내 대복은 자신의 재산을 아낌없이 내어 큰 구렁이를 위해 절을 중창하고 그 이름을 대복사라 바꿨습니다.

0: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어떡하면 반은 보살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 중이야.
1: 공부는 마음의 양식이랬거든. 수리 수리 마하수리 불국사로 고고.
2: 스님, 정말로 만배의 복을 봐줄 수 있는 겁니까?
3: 그럼 만배 그 이상의 복을 받을 게다.
4: 모량리의 대성이란 아이가 이제 너희 집에서 환생할 것이다.
3: 괴이한 일이군. 일주인이 신하도록 손을 펴지 않으니.
5: 잠깐만요, 아이가 손을 폈어요.
1: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선 석굴암을 지어 효의 마음을 다했답니다.
0: 몽이와 동이의 절 따라 전설 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6: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락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광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7: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태안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8: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우리의 아버지는 늘 뒤에서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를 안아드릴 차례입니다.
1: 비티엔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정 기획 249만 원으로 떠나는 부다의 길. 인도 네팔 7대 불교 성지 순례는 8월 23일과 9월 13일에 중국 4대 성지 관음도량 보타산과 지장도량 구화산 순례는 8월 10일에 진행합니다. 2026년 대만 인구 공승법회 및 성지 순례가 8월 29일에 BTN 가족기도 도안스님과 함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11월 10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살아온 지난 날을 참회하옵니다. 성장과 성군 성취만을 위해 지닫고 물질물망에 입살려 가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참회하옵니다.

세워 불태전의 마음으로 정진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넘어진 채 방치되었던 열왕공마의 부처님을 바로 모시어 미래 불교의 희망을 열어 가겠습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불교의 희망을 새로이 세우는 것이며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인과 나누는 물사입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선명상 프로그램과 영상센터를 통해 중생들의 안식과 기초를 제공하여 깨달음의 길로 함께 가고자 합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과거 천년을 세워 희망의 미래 천년을 여는 것이며 불교 중흥을 위한 거룩한 불사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 바로 나오니 온 우주가 감흥하고 부처님의 밝은 지혜와 자비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소원한 천년을 세우다 불사를 통해 중생들이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불교 중흥과 궁은융창으로 세상 모든 일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 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원망하는 마음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붓다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식을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0: 우주의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복보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부를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1: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불국장터로 구현하리라. 굳은 원력으로 세워진 만불보전. 만불보전에 봉안되어 있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노산화 부처님으로 삼존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삼존불 앞에 모신 유리광 열의 불은 온 마음을 다해 쓰다듬으면 만불의 운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운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통일 신라 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 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2: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1: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3: 부처님 교화 공원이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화성 신흥사. 6년의 고행을 끝내고 고요한 선정 속에서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은 노교원에서 다섯 수행자에게 첫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 후 인생에서 바른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던 청소년 야사를 제도해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야사의 친구들도 출가해 아라한과를 얻게 하셨죠. 그리고 56명의 제자들에게 전도 부촉을 선언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다. 그대들 또한 그러하니 비구들이여, 이제 전도의 길을 떠나라. 세상 모든 중생들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화성신흥사 백인의 전법사단은 초전 법륜을 재현하며 새로운 전법 포교의 원력을 함께 나눕니다. 부처님 11분, 존자님 7분, 교화 제자 등 총 1250여 명의 여법한 모습이 당신을 맞이하는 곳.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 한 번만 걸어보십시오. 부처님이 먼저 와 계십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만불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불자들을 반겨주시는 33m 높이의 대불은 극락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만불사가 극락정토임을 상징하는 아미타 대불을 마주하면 저절로 존경과 찬탄의 마음이 일어나 우리 마음속 번뇌와 악업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발언하게 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광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2: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먼저 종정 예하께서 상월 원각 대조사님 전에 헌양, 헌화, 헌달을 하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상호릉각 대조사 제52주기 열반대제를 봉행하겠습니다. 다 함께 3기 의례를 하겠습니다.

0: 다음은 상월 원각 대조사 법어를 종회의장 유하산 스님께서 봉독하시겠습니다.
1: 상월 원각 대조사 법어. 실상은 무상이고 묘법은 무생이며 연하는 무입니다. 무상으로 체를 삼고 무생에 안주하여 무념으로 생활하면 그것이 곧 무상벌이요 무의 해탈이며 무한 생명의 자체 구현이다. 일심이 상 청정하면 처처에 연하겠니라.
0: 다음은 구근융창 기원이 있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첫째, 평화적인 남북통일. 둘째, 대통령 정운 대통. 셋째, 군경장병 무훈장구. 넷째, 우순풍조 국태민화를 부처님 전에 기원드리겠습니다. 시종은 목탁으로 알리겠습니다.

헌양 헌화를 하시는 동안 부처님께 올리는 상단 권공과 대주사님 전에 찬탕 공양 및 조사영변을 김영재 부전스님, 책임 부전스님과 부전스님들께서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열반달의 제봉청제자 천태종 중정여 천태종도

종종 야외 법어를 듣기에 앞서 마음을 고유하는 입정 순서가 되겠습니다. 시종은 죽비로 알리겠습니다.

일색 일향 무비 중도라. 한 빛깔 한 향기가 중도 아닌 바 없으니, 세간과 출세간이 본래 둘이 아니요, 일상과 수행 또한 둘이 아니로다. 대주사께서는 생활 가운데 불법을 밝히셨나니, 일하는 가운데 수행을 찾고 중생 속에서 보살 행을 실천하는 참된 도의 길을 열어 보이셨도다.

0: 정토되고 한 마음이 깨쳐지면 불국토가 이르자리니 이 법을 모두 받아 스스로 마음을 맑히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며 가정과 사회를 위하는 보살의 원력을 굳게 세울지어다. 대조사께서 남기신 법의 등불을 높이여 일심청정의 길에 흔들림이 없이 걸어가라. 국태민안과 국민화합을 발언하고 온 누리의 자비와 지혜의 연꽃을 피어 내릴지어다.
1: 종종 예하께서 감로의 법어를 내려주셨습니다. 사부 대중께서는 마음 깊이 새기셔서 실천 수행할 수 있는 불자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추모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덕수 총무원장 스님께서 추모사를 하겠습니다.
2: 추모사 소백산 구봉팔문이 싱그러운 녹음으로 장엄하고 연화성지 구인사의 법비가 날이나니 우리는 오늘 대한불교 천태종의 중창조이신 상월원각 대주사님의 열반 52주기를 기리는 대법회를 봉행하며 스승님을 그리워하며 큰 가르침을 가슴에 되새깁니다. 거룩하고 장엄한 열반대제를 증명하시는 종정야께 깊은 마음으로 공경과 감사의 정례를 올립니다. 동참하여 주신 각 종단의 대덕 스님들과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오신 모든 천태불자 여러분, 정말로 감사합니다. 상월원각 대조사님께서는 국운이 쇠퇴하고 민족의 명운이 풍전동화의 위기에 처했을 때 이 세상에 혜성같이 출현하셨고 각고 정진과 운수 고행을 통해 대각을 이루셨으며 마침내 억조 창생 구제 중생의 큰 원력으로 구인사를 창건하셨습니다. 손수 길을 닦고 나무를 심고 밤을 낮으로 삼아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이 중생들을 위하여 제도하시며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의 3대 지표를 내걸고 시대를 앞서가는 혁신적인 새 불교 운동을 펼치셨습니다. 중생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상월론각 대조사님께서는 열반에 드시었지만 법신은 항상 저희들과 함께 영원히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종단이 살아있다는 것은 생동하는 신앙입니다. 물러남이 없는 수행정진을 하며 살아있는 절이고 스님이고 신도님인 것입니다. 우리는 대조사님의 크나큰 은덕을 오늘 추모하며 그 유지를 받들어 사명을 수행하는데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상월원각 대조사님 열반 52주년을 봉축 법요식을 맞이하여 대조사님의 자애하신 가르침을 한시도 잊지 말고 천추만대에 이 마음을 두고 정진합시다. 대한민국의 국

0: 날로 융성하고 모든 인류가 평화롭게 살아가는 불국토가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동참해 주신 내외기빈 여러분과 신도님들이 가시는 곳마다 항상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1: 다음은 봉행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천태종 중앙신도회장 이충재님께서 봉행사를 하겠습니다.
2: 네, 안녕하십니까. 천태종 중앙신도회장 이충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월후각 대조사님 52주기 열반제를 맞아 대조사님이 거룩하신 생애와 위덕을 기리기 위해 경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같은 성스러운 법석을 증명해 주시는 종종야전의 지심정례를 올립니다. 또한 열반대제를 준비해 주시는 박덕수 총문장 스님과 자리를 함께해 주신 고승대석 스님들께 공경의 정례를 올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함께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또 불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호론과 대조사님께서는 억조창생 중생 구제중생의 서원을 세워 구인사를 창건하시고 수많은 중생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깨달음의 등불이 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려운 경제 상황과 분열하는 사회 속에 세대 간의 갈등,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모두는 대조사님의 억조창생 구제중생의 서원을 높이 받들어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고 화합과 상생을 통해 그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천태종 중앙신도회도 대조사님의 가르침인 애국불교와 생활불교, 대중불교를 실천하고 종단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구원융창, 세계 평화를 위해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52주기 열반대제를 맞이해서 대조사님의 크나크신 법력과 자비의 광명이 전국 방방곡곡에 두루 비치고 우리들이 삶 속에서 영원히 함께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이 자리를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하며 늘 부처님의 가피와 가피가 함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
1: 다음은 초도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님의 초도사를 대통령실 전성환 경천 통합수성이께서 대독하시겠습니다.
3: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경천 통합수석 전성환입니다. 대통령님께서 G7 정상회의에 가셔서 대신 인사 말씀 전하러 왔습니다. 대한불교 천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제52주기 열반대제 봉행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대제를 준비해 주신 도용종정예화와 총무원장 덕수선임을 비롯한 천태동잔 선임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함께해 주신 불자 여러분께 따뜻한 인사를 전합니다. 상월 원각 대조사님께서는 산중에 머물던 불교를 대중의 일상 속으로 이끄시며 개인과 국가는 물론 온 인류가 더불어 사는 상생의 길을 밝히셨습니다. 대조사님께서 열반에 드신 지 반세기가 지났지만 대립을 넘어 화합을 추구하셨던 그 숭고한 정신은 여전히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가르치는 나침판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한불교 천태종은 대조사님의 유훈을 바탕으로 사회의 화합과 통합을 이끄는 데 묵묵히 헌신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천태종이 우리 사회의 상처를 보듬고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구심점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도 불교계가 열어온 화합과 상생의 길을 함께하겠습니다. 대립과 갈등을 넘어 국민 모두가 하나 되는 통합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한번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며 함께 하신 모든 분의 앞날에 부처님의 지혜와 가피가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6월 15일 대통령 이재명 대독.
1: 다음은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이신 진우 스님의 추도사를 종단협의회 차석 부회장이신 진각종 통리원장 능원 정사님께서 대독하겠습니다.
2: 추모사, 대한불교 청태종의 중창조이신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제52주기 열반대제를 맞이하여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회원 종단의 마음을 모아 깊이 추모드립니다. 오늘 이 거룩한 법석을 봉행하시는 도영 종정 큰스님과 특수 총무원장 스님을 비롯한 사부 대중과 대덕 스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대조사님의 위대한 법향이 더욱 고고히 빛나 천태종과 한국불교가 더욱 융성하기를 지심으로 기원하며 본법회의 무상한 공덕으로 온 세상이 화합하고 평안하기를 발언합니다. 상월원각 대조사님께서는 단절되었던 천태의 법맥을 다시금 일으키시어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라는 3대 지표 아래 한국불교가 나아갈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주셨습니다. 격변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중생구제의 대원력을 온 삶으로 실천하신 거룩한 발자취였습니다. 오늘날 전태종이 대조사님의 종지를 굳건히 수지하고 사회와 고락을 함께하며 불국토 건설에 이바지하는 모습은 실로 대조사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계승하는 현연이라 할 것입니다. 대조사님께서 조명하신 천태의 가르침은 비단 일종단의 가르침에 머무르지 않고 혼탁한 사바세계를 살아가는 무명의 중생들에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마음의 등불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일심상관의 묘연한 지혜를 본받아 차별과 갈등의 벽을 허물고 서로를 존중하며 포용하는 자비의 삶을 실천할 때 비로소 이 사회는 진정한 화합과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구촌 곳곳이 전쟁과 반목 그리고 경제적 고통으로 신음하는 오늘날 대조사님께서 경책하신 자아의 청정한 개현, 밝은 생활의 창조, 밝은 사회의 실현이라는 사자후는 우리에게 더욱 간절하고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물질 문명과 첨단 기술이 고도로 발달할수록 불교의 연기법적 인과와 대자대비 그리고 자리이타의 정신은 인류의 정신적 중심추가 되어야 합니다. 사부대중 모두가 이 자비의 대행에 더욱 정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이 엄숙한 열반대제가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서원을 다시금 되새기고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희망의 대광명이 되기를 서원합니다. 아울러 오늘 법석에 동참하신 모든 대중의 가정에 부처님의 가호가 함께하여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불기 2570년 6월 12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대독.
1: 다음은 충청북도 김영환 지사님의 추도사를 이동욱 행정부지사님께서 대독하시겠습니다.
3: 존경하는 김도용, 종정예하, 박덕수 총무원장 스님을 비롯한 여러 대덕 스님과 불자 여러분, 뜻깊은 자리를 함께하신 내외 기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이동욱입니다. 오늘 중생구제의 대도량인 이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에서 대한불교 천태종 중창조이신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거룩하신 유언을 받드는 열반 52주기 기념 대법회 개최를 166만 도민과 함께

0: 네,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열반 52주기 기념 대법회를 정성껏 준비해 주신 박덕수 총무원장 스님을 비롯한 여러 대덕 스님과 전국에서 오신 신도 여러분들, 또 불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대주사님께서 1945년 음력 5월 5일 신도 8명과 함께 구인사를 창건하시고 주경야선의 새 종풍을 세우시며 우리 민족의 미래에 희망을 심어 주셨습니다. 대조사님께서 주창하신 3대 지표인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의 이념은 우리 충청북도 도민을 비롯한 사부대중 모두에게 새로운 가르침이셨으며 지금의 대한민국과 충청북도를 이루는 마음의 근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대덕스님과 불자 여러분, 오늘로써 대조사님께서 열반에 드신 지 52년이 지났지만 그 위대한 업적은, 그 위대한 가르침은 중생들의 마음속에 빛나며 항상 우리의 앞길을 밝혀주고 계십니다. 찾아가는 불교로서, 생활하는 불교로서 국가와 사회의 구석구석을 살피는 천태종단의 가르침대로 우리 충청북도는 항상 도민을 섬기는 자세로 따뜻한 도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종단의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부처님의 가르침과 자비로 어려움을 나누고 어두운 세상을 밝혀 도민 모두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지속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천태종단이 한국 불교의 중심으로 나아가 이곳 구인사가 세계 최고의 대도량으로 우뚝 서고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가피가 늘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다음은 추모곡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호릉각 대주사님의 위덕을 기리고 추모곡을 합창들의 정성을 담아서 추모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합창단들의 추모곡을 듣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우리의 소원을 담고 대한민국의 국태미랑과 세계의 평화, 종단 발전을 기원하는 관음 정진이 있겠습니다.

0: 사바 오마로누께 사바.
1: 사부 대중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셔서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합창단의 합창 반주에 맞춰 사홍서원을 하겠습니다.

0: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나광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1: 조선 왕실 최초한 잘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

0: 사의 영구이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이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의 큰 인연을 맺으세요.
2: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3: 기술은 발전했지만 인간은 더 외로워졌다. AI 시대, 인간의 길을 다시 묻다. 퇴우 정념 스님의 신간, 퇴우 정념 시대를 깨우다. 6월 19일 출판 기념회 및 특별 대담. AI 시대와 한국 불교의 미래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민족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02732-2403번입니다.
4: 범종강 맞은편에 와불전이 있는데 길이 13m, 높이 4m, 국내 최대 규모로 재질도 일반 청동이 아닌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천폭륜상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32상 가운데 하나로 모든 진리를 깨친 정각자의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발바닥을 세 번 만지고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3: 대한불교 조계종 마곡사에서는 백범 김구 선생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되새기고 평화의 중요성을 배우며 수행자 원종 스님의 화해와 협력, 이해와 배려의 가치를 후세에 전하고자 제77주기 달해제 및 추모 문화제를 개최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는 041-841-6221번입니다. 공익법인 세계법왕 일북문도중앙회에서는 일북 서경보 존자님 탄신 112주년 기념 및 원적 30주기를 맞아 추모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오는 6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 안성 영평사에서 진행되는 이번 추모법회에 인연 있는 사부대중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2: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0: 요청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1: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2: 제주다움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3: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일처가 될 것입니다.
4: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1946년 서울 삼각산에 피어오른 정법의 위대한 첫 불꽃. 부침과 시련 속에서도 굴하지 않은 거룩한 원력은 종단의 굳건한 정통성이 됩니다. 가르침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 속에서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들. 우리는 자랑스러운 법화 행자입니다. 백만 독송의 원력은 고귀한 실천의 결실로 피어납니다. 전국 각지 도량에서 전방위적 포교를 넓혀온 법화종. 혼탁한 이 시대에 부처님의 법을 실현하며 사바세계를 향한 새로운 희망의 길을 제시합니다. 국태민안을 발언하며 도약할 미래 100년의 문. 6월 28일

0: 1 통영 안정사에서 법화 행자의 장엄한 걸음이 시작됩니다.
1: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2: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언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3: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4: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5: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말만 하면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6: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3: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0: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 도량 삼광사. 삼광사는 천태종을 중창하신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주경야선 수행 종풍을 실천하며 마음을 밝혀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돼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입니다. 인연 맺은 불자들이 신앙의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공감하며 종교적 신념으로 소통해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에서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여정을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7: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7: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 즉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8: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9: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100일 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0: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 광명, 자비 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내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2: 남해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3: 모든 인류시여! 라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1년이 지속되겠군 본스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2: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 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 관음 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 관음 기도에 동참할 것인가.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 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 기도 동안 선빵 스님들이 매일 축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4: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권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 관음 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 관음 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이곳 하남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하남 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성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해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5: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해선원은 종단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0: 다채로운 매력을 가진 사람에게 우리는 팔색조 같다는 칭찬을 많이 하죠. 이 팔색조는 실제로 깃털이 8가지 색상을 띠는데요. 어두운 숲속에서도 화려하게 빛이 난다고 합니다.
1: 네, 화려한 만큼 눈에 잘 띄기 때문에 포식자에게 잡아먹힐 위험도 높은데요. 그래서 늘 주변을 경계하고 아주 작은 움직임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0: 이래 가지고 제가 칙칙한 옷을 잘 입어요. 예, 안 그래도 다채롭게 빛나는데 네. 아, 이 옷까지 그냥 화려하게 이렇게 날개를 달면 얼마나 화려하겠어요.
1: 네,
0: 굉장히 화려하겠죠.
1: 알겠습니다.
0: 엄청나게 네. 화려하겠죠.
1: 저 같은 포식자가 노리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0: 네.
1: 자, 오늘도 다채롭게 빛나는 이 스튜디오 다재다능한 두 쾌남들 보러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자, 더욱 더 빛나는 팔색조 같은 쾌남 열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채널
0: 고정! 고정!

0: 나상도
1: 남궁진의
0: 쾌남 열전 정식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쾌남 열전 진행자 나상도고요.
1: 남궁진입니다.
0: 자, 저희가 오프닝에서 팔색조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우리 궁디는 몇 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1: 저요? 뭐 예. 여러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만은 네. 그 또 저희 무궁무진 팬덤 컬러인 레몬색을 때 또 있기도 하고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
0: 그렇죠 또
1: 좋아하는 색 중에 하나는 또 칭찬일색 뭐 이런 거 좋아합니다.
0: 칭찬일색
1: 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오늘이 아... 있지 않습니까?
0: 네. 저는 지금 딱 색깔이 하나 떠오르네요.
1: 네, 나성
0: 정색.
1: 정색. 안색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0: 오, 네. 어 좋아요. 네. 오 좋아요.
1: 아 좋습니다.
0: 아, 좋습니다. 오늘 이끌어 주십시오.
1: 아유 감사합니다. 네.
0: 바로 가시죠. 예. 네. 잠시 후 쾌남 열전 오늘의 초대 손님과 쾌남 초대석 1위 오너라 함께합니다. 어떤 분일지 너무 궁금하시죠?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이야기는 물론 라이브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1: BTN 불교 TV와 BTN 라디오 울림은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과 정성으로 매주 수준 높고 다양한 알찬 방송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0: TV, 라디오, 모바일, 인터넷 등 다양한 미디어 분야의 트렌드에 발맞춰 나가기 위해서 더욱 정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 어떻게 보태냐고요? ARS 060-800-7000번으로 전화주셔서 BTN 불교 TV의 후원에 동참해주세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6회, 3회, 통쾌, 이 3회를 모두 충족하는 쾌남 캐녀들만 모십니다.
1: 입장 조건 까다로운 쾌남 초대석에 오신 손님 큰 소리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0: 쾌남 초대석 1위 오느라 오늘의 손님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0: 네, 오늘 쾌남 초대석 오늘의 손님은 바로 홍성윤 씨였습니다. 아, 네, 어서 오세요.
1: 반갑습니다.
0: 네, 우리 미운사내로 문을 활짝 열어주셨는데요.
1: 예.
0: 우리 방송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과 팬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안녕하세요. 미스트롯4에서 미를 하게 되고 이제는 국악에서 트로트로 희망과 위로를 드리고 싶은 홍성윤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와!
2: 내가 팬이다! 삼촌 팬이다!
0: 목소리가 굉장히 크세요.
3: 저는 진짜 팬이에요.
0: 굉장히 지금까지 이제 게스트분들 중에 제일 지금 환영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3: 지금까지 게스트분들은 좀 시커맸어요. 우중충하고 날씨로 치면 약간 흐린 날씨였는데 오늘 스튜디오에 네. 해가 활짝
0: 진짜로
3: 예.
0: 반갑습니다.
3: 예. 오늘 조명 몇 개 꺼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전기세 좀 아끼겠네.
4: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0: 아 좋습니다. 예. 자, 첫 곡으로 미운 사내로 이제 등장을 해주셨어요. 네. 어떤 곡을 이렇게 좀 불러주셨는지 소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제가 미운 사내를 들려드렸는데요. 미운 사내는 이제 유진아 선배님의, 유진아 선생님의 그 달콤하고 귀여운 목소리가 담겨있는, 그리고 가사 또한 달콤하고 귀여운 노래인데, 오늘 또 이제 여기에 오니까 또 저의 그 달콤한 목소리로 네, 한번 들려드렸습니다. 미운 사내.
3: 제가 볼 때는데 그 성윤 씨가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미운 사내가 없었을 것 같은데.
1: 예, 안타깝게도 예. 미운 사내라는 사내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0: 그런데 예. 아까 저를 유심히 보시면서 미운 사내 딱 저를 찍으시던데요?
3: 예. 네. 이쁘게 생겼어요.
0: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잘하겠습니다.
3: 네, 오늘 두 네. 시간 동안 점수를 네. 좀 따봐요. 저는 지금 처음부터 마일리를 차곡차곡 쌓고 있잖아요.
0: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제가 잘 부탁드립니다.
0: 네,
1: 예.
0: 네 우리 성윤 씨가 쾌남 열전 1위 오느라
1: 예.
0: 첫 번째 여자 게스트 분이십니다.
1: 너무 진짜. 영광입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3: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가 이제 쭉 남자 게스트 분들만 왔잖아요.
0: 네, 맞아요. 예,
3: 남자 게스트 분들만 왔는데 여자 게스트는 과연 누가 처음 올까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예, 성윤 씨
1: 예.
3: 축하드립니다.
1: 너무 영광입니다.
3: 이게 굉장한 타이틀이에요.
1: 정말요.
3: 예, 전부 다 지금 쾌남들만, 쾌쾌한 남자들만, 아니, 쾌활한 남자들만 왔었는데 와, 쾌녀! 첫 번째 쾌녀!
1: 가끔 저를 남자인 줄 아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기도 하는데 예, 저는 쾌녀로, 예, 네. 쾌녀로
3: 진짜 네. 저는 딱 진짜 두 글자로, 세 글자로 표현하면 러블리, 그 자체
1: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또 완전 찐 불교기도 하고 또 중학생 때 잠깐 비구니 스님이 되는 게 제 장래희망이었거든요.
0: 정말요?
1: 그래가지고 제가 이 BTN 불교 방송에 나오는 것 또한 영광이고 이렇게 제가 진짜 쾌남으로 인정하는 두 분의 방송에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된 것도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진짜 너무 감사해요. 오늘 이제 최선을 다해서 하고 가겠습니다.
3: 혹시 또 생각 있으면 괜찮은 이발소 제가 소개시켜드릴게요. 예. 시원하게 빌어드립니다. 시원하게.
0: 갑자기 점수를 이렇게 쌓으시다가
3: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1: 쾌남인 거죠?
3: 예.
0: 자, 오프닝에서요. 팔색조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우리 홍성윤 씨야말로 정말 진짜 팔색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본인의 매력을 자신 있게 한 5가지 정도만 꼽아볼까요?
1: 예, 첫 번째는 네. 제가 이렇게 조금 통통 튀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보시는 것보다 조금 진지한 면이 있습니다.
3: 그래서 엉뚱함, 그런 진지함,
1: 예, 네, 그리고 그 차분함과 또 엉뚱함 그리고 조금 귀엽습니다. 예, 제가 조금 귀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3: 사랑스러워.
1: 제가 또
3: 매력적이에요, 매력적.
1: 아유, 내숭이 조금 없는 편이에요. 근데 또 내숭을 부릴 땐 굉장히 잘 부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 이런 가식 없는 모습 또한 제 매력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제가 의외로 춤도 조금 춥니다. 가르쳐 주시면 춤도 바로바로 따는 편입니다. 예.
3: 여기 또 그 BTN 공식 그 춤꾼이 여기 있거든요. 거의 춤신 춤왕이에요.
0: 그럼요.
1: 어머, 지금 벌써
3: 이렇게 말을 하면 하지 마.
0: 알겠습니다.
3: 추지 마.
0: 알겠습니다.
3: 티내지 마.
0: 정말.

0: 진짜 팔색조라는 표현 자체만으로 좀 부족해요. 네, 너무 진짜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계신 우리 홍성현 씨 모셨습니다.
1: 아,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2: 감사합니다. 네,
1: 너무 귀여워요.
2: 선생님.
1: 자, 우리 본격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0: 네.
1: 제가 쾌남 초대석 일이 오너라 본격적으로 홍성현 씨와 이야기 나눠.

0: 말 그대로 키워드를 통해서 홍성윤 씨를 알아가 보는 시간인데요. 와. 홍성윤 씨 인생을 과연 어떤 키워드로 나타낼 수 있을지 궁금한 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뒤에 모니터를 봐주시고요. 와. 자, 첫 번째 키워드 보여주세요.
2: 보여주세요.
0: 오. AI 스피커?
1: AI 예. 스피커. 요즘 AI가 참 발전되긴 했는데
0: 맞습니다.
1: 스피커
0: 뭐예요? 스피커요? 네. 음악 나오는 스피커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1: 제가 그걸 몰라서 물어봤겠습니까? 네? AI 스피커가 뭔지 물어본 거지.
0: 그러니까요. AI 스피커 뭔가
1: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네. 수 있어요?
2: 아, 예. 사실은 주크박스라고 적으려고 했는데요. 뭐 네. 띡 하면 노래 나오고 하는 그런 AI 그거 있잖아요. 그 노래 틀어줘 하면 이제 노래 나오고 하는 그런 거를 이제 연상해서 요즘에 AI가 또 유행이니까 네. 주크박스보다는 조금 한 단계 발전해서 AI 스피커로 적었는데 네. 제가 학창 시절부터 그 노래 없이는 그러니까 입을 가만히 두지를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늘 그렇게 말을 이렇게 조금 많이 하고 노래도 많이 하고 다니다 보니까 너는 진짜 누르면 노래가 다 나오냐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또 국악을 시작한 것도 노래를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서 시작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예 저를 표현을 하자면 하루 종일 지치지 않고 노래 부르는 AI 스피커라고 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예, 키워드를 말씀드렸습니다.
0: 인생 자체가 노래이시구나.
2: 예, 그렇습니다.
1: 저는 가사를 잘 못 외워가지고 예 스피커기 스피커인데요. 좀 고장 났어요. 가끔 전선 잘못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스피커 AI가 아니라 고장 난 스피커 네, 그런 느낌이에요. 이것도 굉장한 능력인 거예요.
0: 그럼요.
1: 저도 네. 이게 머리가 좋은 거예요.
2: 오, 그런
1: 똑똑한 거예요.
2: 아, 근데 저도 가사는 제 맘대로 부를 때가 있어요.
1: 제가 아시는 분 중에 그런 분이 있습니다. 노래를 자기 맘대로 네. 개사해서 잘 부르는 네. 그 채윤 씨라고. 예. 아우, 귀가 아파요.
2: 아, 나 채윤 씨 너무 좋아요.
0: 네. 아, 그분도 노래 좋아하시잖아요.
1: 아, 네. 굉장히 좋아하죠. 예.
0: 네. 노래를 평소에 얼마나 많이 하시길래. 아,
2: 정말 네. 시도 때도 없이 흥얼거리고 네. 있을 수 있습니다.
1: 아, 그럼 네. 어릴 때 우리 어머님, 아버님께서 키우실 때. 아, 되게 힘드셨을 것 같은데 본인의 그 육아 난이도는 어느 정도였다고 생각합니까? 1부터 10까지 있으면.
2: 아, 제가 또 고등학생 때 서울로 혼자 올라왔어요. 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 세상이에요.
1: 아버지도 굉장히 미남이시네.
2: 아버지만이 닮았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고등학생 때 혼자서 살겠다는 아이를 키우기 쉽지 않잖아요.
1: 그렇죠.
2: 그것부터가. 네, 그래서 저는 아마 최극상이 아니었을까. 네, 육아 난이도 최상. 예.
1: 레벨 10 중에 12.
2: 15까지도.
1: 15 정도. 예, 예.
0: 그래도 홍성윤 씨 같은 진짜 딸이 있으면 저는 뭐 제가 만약에 아버지였다면 너무 행복했을 것 같아요.
2: 네. 감사합니다.
1: 저는 끼고 살았죠. 안 보내죠. 안 보내요.
0: 아, 서울로 예. 네, 못 보냅니다.
1: 또 스피커라는 게 듣는 사람이 있어야 스피커지 않습니까? 맨날 들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2: 그런 생각은 못 해봤는데 너무 감동입니다.
1: 아유, 아닙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도 한번 바로 볼까요? 네.
0: 키워드 보여주세요.
2: 오렌지. 예.
0: 오렌지요? 네. 약간 상큼 발랄한 약간 그런 뉘앙스가 좀 잘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의미죠?
2: 이게 제가 네.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그게 뭐 누구나 다 그럴 것 같지만은 고등학교 3학년 때가 그렇게 힘들었어요. 더군다나 제가 서울에 혼자 있기도 했었고 근데 또 정말 그 생각 없이 연습실에서 맨날 연습만 하고 살겠다고 네. 연습실에서 살았어요. 그게 차보다도 작은 공간인데 그 고시원 같이
1: 예, 뭐 피아노 하나 있고 그냥
2: 피아노도 없어요.
1: 그냥 조그만 그
2: 예, 완전 그냥 방음벽만 있는 예. 그리고 거기에서 예, 기숙사에 나와서 살았는데 창문도 없고 하니까 아이 사람이 죽겠더라고요. 이게
0: 그렇죠.
2: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악기하고 옷 세 벌 그리고 저 누울 정도 제가 또 몸이 작지 않습니까?
1: 네.
2: 그래서 진짜 작은 방, 저 몸 한 번 누우면 다 끝나는 그런 방에서 살았었는데 아 정말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시기에 학교 바로 앞에 그 과일 가게가 있었어요. 네. 거기서 이제 오렌지를 하나씩 한 봉지씩 사다가 그 하루 종일 하나만 까먹고 밥 먹기도 돈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만 이렇게 까먹고 그걸로 버티고 살이 진짜 많이 빠졌었어요.
0: 그래서 빠졌어요.
1: 아니 그 오렌지 다이어트네요.
2: 네, 완전히
1: 오렌지 다이어트.
2: 오렌지 하나씩만 먹으니까 살이 빠질 수가 없더라고요.
1: 아주 상큼한 다이어트네요.
2: 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머니께서 정말 육아 난이도 극상이라고 했던 거와

0: 그 연속으로 주말마다 이제 올라와 주셔서 방까지 또 잡아주시고 기숙사를 한번 나가면은 2년 동안 들어올 수가 없어요. 3년인데 고등학교가. 그래가지고 기숙사는 다시 못 들어가니까 방을 어떻게 무리해서 이렇게 잡아주셨어요. 방을 잡아주셨는데 또 밥도 안 먹고 하니까 주말마다 이렇게 왔다 서울에서 아니, 대전에서 서울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시면서 밥을 그렇게 챙겨주셨어요.
1: 진짜 고생 많이 하셨네.
0: 제가 그때 60kg까지 쪘습니다.
1: 아유. 아니, 고등학교 어디 나오셨죠?
0: 저는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네. 서울의 금천구에 있는 학교인데.
1: 진짜요?
0: 네. 네?
1: 아니, 거기 앞에 그 단골 식당 하나 있어가지고. 맛있어요. 국밥집에 있는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0: 어디인가요?
1: 말씀
0: 다음에 한번,
1: 어떻게든 엮어야 돼요.
2: 알겠습니다.
1: 그냥 점수를 따는 거지.
2: 알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를 한번 좀 더 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0: 예. 토끼.
2: 약간 이 귀염귀염한 게 약간 좀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약간 토끼.
0: 너무 감사하지만 이 토끼는 저희 어머니를 생각해서 뽑은 키워드입니다. 예.
1: 토끼.
0: 저희 어머니께서 7호 토끼띠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1: 예? 잠시만요. 예?
0: 7호요?
1: 용필이 형이랑 동갑인데요?
2: 거의 뭐 저희는 삼촌뻘입니다. 삼촌뻘.
1: 삼촌이 아니고 잠깐만 또 10살 차이시네요.
0: 아버지?
1: 진짜 조카 맞네. 아, 근데 처음 만날 때 제가 그랬잖아요. 삼촌이라고 부르라고.
2: 네, 맞아요.
1: 뭔가 성윤 씨가 오빠라고 하면 되게 불편할 것 같아요. 치우셨구나.
0: 토끼 띠식도 하고.
1: 네, 또 욕삼이 아니셨구나.
2: 어머니께서 또
0: 외모가 또 토끼 같이 귀여우세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화내실 때는 토끼가 화낼 때는 또 잘 화내요. 그렇게 막 빵 하면서 땅을 치기도 하고 또 화낼 때는 자기 그거를 막 표출해내는 친구거든요. 토끼라는 동물이.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화내실 때는 또 굉장히 그 티를 많이 내시고 하시고 그럼에도 너무 귀여운 토끼 같으셔서 토끼라고.
1: 성윤 씨도 근데 토끼 닮았어요.
0: 아유,
1: 원래 콩시보다 콩나고 팥시보다 팥나는 거예요. 예. 어머니 딸인데.
0: 왔습니다.
1: 토끼가 토끼를 낳지 몰라요. 고물라요.
0: 너무 감사합니다.
2: 홍성윤 씨가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어머니의 마음은 또 어떠실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 어머니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홍성윤 씨 어머니와 전화 연결이 지금 되어 있어요. 오늘 어머님이라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나상구입니다.
3: 네, 반갑습니다.
1: 예, 그 제가 그 연세를 몰랐으면 어머님이라고 부를 텐데 누님. 예, 10살 차이밖에 안 나네요, 저랑요. 누님 반갑습니다. 조카 제가 잘 챙길게요.
3: 아유, 감사합니다.
1: 예, 그리고 아까 그 성윤 씨가 그 이야기를 나눈 중에 어린 시절 본인이 굉장히 좀 시끄러운 편이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입니까?
3: 아유, 엄청 시끄러웠죠.
0: 위에 집에서 쫓아왔었어요. 시끄럽다고. 노래 좀 그만 들으라고.
1: 층간소음을 이걸로도 해요?
0: 네.
1: 쿵쿵거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그니까요. 층간소음을 노래로 받았습니다.
2: 어머니 지금 어디 계신가요?
3: 퇴근하고 집에 왔습니다.
2: 어머니께서는 지금 대전에 계십니까?
3: 네네.
2: 또 대전에 계시면서 또 서울에서 이렇게 또 따님을 걱정해 주시고.
0: 맞습니다.
2: 네.
1: 어머니 그 지금 미스트로포 콘서트 대전을 했나요?
0: 아직 안 했습니다.
1: 예정이 아직, 있죠?
0: 예.
1: 그쵸? 어머니 엄청 뿌듯하시겠어요. 내려오면.
3: 그럼요.
1: 너무 뿌듯하겠다. 우리 그 국악을 하다가 트로트를 이제 하겠다고 했을 때 어머님은 반응이 어떠셨어요?
3: 워낙 우리가 국악에 애착이 많았던 나이라 걱정을 많이 했죠.
1: 네.
3: 또 한 번도 경험이 없던 트로트를 했다고 하니까.
0: 맞아요, 맞아요.
3: 근데 뭐 어릴 때도 그랬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도 서울로 가긴 했는데 어릴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저희는 이제 선미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뭐 어떤 선택을 하든 선미를 믿고 지지해주는 편이에요.
1: 약간 엠지엄한
3: 아빠는 아빠는 미스터 트롯 첫째부터 엄청난 애청자라서 동네방네 자랑하고 막 너무 좋아했어요.
0: 맞습니다. 엄청 좋아하셨어요.
1: 충분히 자랑스러운 딸이죠. 너무 자랑스러운 딸이죠.
2: 어머니께서 또 많이 걱정을 하셨다고는 하셨지만 또 그때

0: 막상 또 이렇게 경연 때또 마음을 많이 또 졸이셨을 것 같아요. 그때 마음 어떠셨어요?
1: 아, 솔직한 마음으로 두 번은 못할 것 같아요.
2: 어머님, 제가 뭐제 입으로 이런 말씀 좀 드리긴 그렇지만 그 미스트롯 4 결승 때 제가 투표를 두 명한테 했습니다.
1: 네?
2: 두 명을 찍었거든요, 제가 투표할 때.
1: 정말요?
2: 그 중에 한 명이 성윤 씨였어요.
3: 아, 다른 한 분은
2: 말을 못 하겠습니다. 나머지 한 명은 얘기를 못 하겠어요.
3: 궁금하다.
2: 예. 근데 그분들이 다 진선미가 됐습니다. 자, 2분의 1이니까 알아서 생각하세요. 그럼 특정지어서 얘기를 못 하겠네요.
0: 그때 또 마음 많이 졸이셨다고 했는데 그래도 우리 홍성현 씨가 3위까지 올라왔습니다.
3: 너무 감사합니다.
0: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1: 지금 생각해도 진짜 가슴이 막 두근거려요. 그 결승 때보다 준결승 때 이제 저는 유니집에서 이렇게 보고 아빠는 대전에서 방송을 따로 봤는데 차파이거 안에 들고 나서 둘이 전화통화하면서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엉엉 울었어요.
3: 두 분이서
1: 근데 이제 차파이거 안에 들고 많은 것도 저희는 진짜 정말 말로 표현 못할 정도로 막 감사하고 너무너무 좋았는데 거기다 생각지도 않은 미까지 해서 진짜 아직도 꿈꾸는 것 같아요.
3: 맞습니다.
2: 그렇죠. 이게 어찌 보면 결승전 때는 국민들이 뽑아주는 탑 세븐, 탑 파이브잖아요.
3: 너무 감사하죠.
2: 아, 저도 이제 들어왔으니까. 아, 못 들어가 봤구나.
0: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 성윤 씨가 어머님을 그 토끼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1: 네네.
0: 우리 성윤 씨는 우리 어머니께 어떤 딸인가요?
1: 우리는요. 인정도 많고 눈물도 많고 마음도 여린 딸인데 저의 소울메이트죠.
2: 소울메이트.
1: 함께할 내 편이자 장짝 친구.
3: 맞습니다.
1: 그래서 제 휴대폰에도 영원한 내 편 온 딸랑구라고 저장되어 있어요.
2: 딸랑구. 아이고.
3: 딸랑구.
0: 진짜 말 그대로 친구처럼 지내시는 그런 사이시네요.
2: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게 모녀 관계를 보면 다 애틋하고 엄청 진짜 어떻게 보면 자매처럼 지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희 집은 제가 그렇게 지내거든요. 딸이 그렇게.
3: 너무 좋네요. 네.
2: 아버지랑 10초 이상 통화를 안 하는데 어머니랑 10분 아래로 통화를 안 해요. 3시간도, 엄마랑 3시간 통화해요, 저는.
3: 진짜요?
2: 예.
3: 너무
2: 저도,
3: 좋다.
2: 저도 우리 엄마한테는 토끼예요. 저도 토끼입니다. 아, 부끄럽다, 토끼라.
3: 토끼라.
0: 좋습니다. 또 우리 어머니 이렇게 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어머님께도 뭐 감사하다는 말씀 또 전해주셔도 좋고. 네.
3: 예, 어머니, 제가 앞으로도 효도 잘 하고 참 잘 모신다는 표현이 지금 25살에 맞는 표현일지는 모르겠지만 효도하겠습니다. 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엄마 사랑해요.
1: 엄마 사랑해.
0: 우리 어머님도 우리 성윤 씨께 응원의 한 말씀 혹시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1: 아, 네. 제가 요즘에 콘서트를 따라다니면서 몸으로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이제는 윤희가 엄마 아빠만의 딸이 아니라 모든 분들의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분들의 딸이고 손녀이고 조카라시는 분도 계시고
3: 맞아요.
1: 누나 언니 이렇게 되었더라고요. 그분들한테 이제 받은 사랑을 보다 부탁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 은희가 건강한 모습으로 좋은 노래 많이 부르고 많이 활동해서 예쁜 모습 자주 보여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풀심지 말고 끝까지 우리 은희 지금처럼 사랑 많이 받고 위로하고 행복 주는 그런 자체로 성장했으면 좋겠어. 사랑해요.
3: 오시는데요, 지금?
0: 이 세상 어머님들의 마음.
2: 그렇죠. 아니,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 어머님, 아버님께서 성현 씨를 키워주셨지만 지금부터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키워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도 옆에서 우리 남궁지 씨도 옆에서 열심히 응원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늘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머니 오늘 전화 너무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보통은 원래 이제 딸이 울고 어머니가 이제 안 우시는데 이게 반대가 된 것 같아요. 중간에 코 드시지 마시고.
3: 죄송해요. 죄송해요.

0: 습관이가지고.
1: 아 귀여워, 너무 귀여워.
2: 자, 첫 번째 코너에서요. 우리 예. 키워드로 홍성윤 씨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두 번째 코너에서는 저희가 밸런스 게임으로 홍성윤 씨의 취향을 세세하게 저희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0: 오, 밸런스 게임.
1: 자, 밸런스 게임은 속도가 생명이다. 빠르게 빠르게.
0: 빠르게 빠르게.
1: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2: 네.
1: 자, 3초 안에 대답해야 됩니다.
0: 3초요. 예.
1: 자, 바로 갑니다.
0: 예.
1: 자, 문제 주세요.
0: 세상에 가야금.
2: 오, 금방 보내줍니다. 예. 야. 더 친한 사람.
0: 아, 길러온.
1: 오, 어이야.
2: 더 뿌듯한 나이.
0: 미스트로포 3위.
1: 오, 왜 잠깐만 너무 빠른데? 아. 야, 칭찬.
2: 더 기분이 좋았던 아. 칭찬은.
0: 아, 김수희 선생님을 훔치고 싶어.
1: 오, 예.
2: 눈웃음이 더 매력적인 사람은 누굴까요?
1: 하지마.
2: 나상도. 네.
1: 하지마. 제발 좀. 네.
0: 아. 홍성윤.
2: 아, 예. 아, 좋습니다.
1: 하지마요.
2: 네.
1: 아, 왜 꼭 5번에 나 나오더라?
2: 응? 야, 진짜 빠르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0: 아, 예.
1: 야. 야, 첫 번째 가야금.
0: 네. 네.
1: 마이크 가야금. 더의 차이가 하는 것. 가야금을 선택해 주셨는데 이유를 네. 좀 들어봐도 될까요?
0: 아, 마이크도 너무너무 좋고 노래할 때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지만은 네. 가야금이 없었다면 제가 그 마스터 예심에서도 아마 그게 조금 많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야금이 제 몸값보다 비싸요.
1: 아, 예.
0: 제 몸보다 비싼 친구입니다. 이게 10년 전에 산 친구인데
2: 네.
0: 정말 비싼 친구예요. 그리고 비가 오면은 저는 우산을 안 쓰고 악기를 씌워주고 그렇게 다녔거든요. 그래서 아, 가야금은 저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1: 진짜 금이네요.
0: 네, 금입니다.
1: 네. 금이네.
0: 가야금.
2: 그 방송 첫 무대에서 가야금 연주하시면서 노래하셨잖아요.
0: 맞습니다.
2: 아, 너무 멋졌습니다. 진짜로.
1: 가야금이 12줄이죠?
0: 예, 12줄도 있고 요즘에는 조금 개량돼가지고 18, 18현도 존재하고요. 그리고 25현 가야금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심 때 들고 왔던 건 25현 가야금입니다.
1: 다음, 네,
2: 다음 질문으로 또 더 친한 사람 중에 최재명 씨 대 길려원 씨, 길려원 씨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선택받지 못한 최재명 씨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아, 재명 오빠는 네. 너무 저하고 이제 가족 같은 사이다 보니까 친하다, 만다, 그거를 가릴 수가 없어요. 너무 없어서는 안 될 존재시고 저의 은인 같은 존재예요. 그 미스트롯4 처음에 나왔을 때도 재명 오빠가, 재명 오빠와 그리고 재명작 분들이 아니셨다면 아마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재명 오빠는 감히 그 우열을 나눌 수 없는 저에게 은인 같은 존재시고요.
1: 아, 근데 조금 타이밍이 섭섭했어요. 약간 저 화면이 딱 뜨자마자 에이! 길려와! 근데
0: 아, 그리고
1: 에이! 이거는 최재명 씨를! 아,
0: 그리고 제가 이성보다는 동성이랑 더 친한 사람이라 네, 그래서 그렇죠. 우리 려원이를 선택했습니다.
1: 길려원 씨랑은 굉장히 친한?
0: 오, 네, 제 동생이랑도 동갑이고 려원이 언니랑 네. 저랑 동갑이에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또 서로 의지하는
2: 길려원 씨랑 한 살 차이?
0: 두 살 차이.
2: 두 살 차이시죠?
0: 네.
2: 네, 진짜 가깝게 지내시더라고요.
1: 이게 경연하면서 친해지신 거예요?
0: 에이.
1: 아, 그전에는 몰랐다가?
0: 네, 서로의 존재를 몰랐다가
1: 아, 이게 또 같은 어려운 순간, 어려운 네. 시기를 함께 겪으면
0: 맞아.
1: 약간 우리 군대로 치면 전우회라고 하잖아요.
0: 저 그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예. 예. 전우회 같은 느낌이
1: 약간 그 경연애가 생겨요.
0: 예. 예. 예.
1: 그래서 더 이제 애틋해지고 그걸 또 뭉치는 거죠.
2: 또 나이대도 비슷하시니까
0: 맞아요,
2: 서로
0: 맞아요.
2: 통하는 예. 이야기도 많으실 거고
0: 맞습니다.
2: 아, 자, 그리고 더 기분이 좋았던 칭찬 중에 김용비 씨의 최재명보다 노래를 잘한다. 네, 우리 김수희 선생님의 훔치고 싶은 목소리다.
0: 예.
2: 그래서 김수희 선생님의 말씀을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0: 예. 네. 이게 김용빈 선배님은 마스터 예심 때 해주신 말씀이시고 그리고 김수희 선생님은 레전드 미션 때 해주신 말씀이세요. 그래서 김용빈 선배님의 말씀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했지만은 아, 저는 아직 재명 오빠보다는 조금 멀었습니다. 선배이기 때문에 야. 저희 선배이기 때문에 그리고 용빈 선배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또 너무너무 감사하고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이지만은 레전드 미션 때 그 제가 노래를 했던 레전드 선생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는 아, 정말 인생에서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죽기 전에도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고 죽을 것 같은 그 정도로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났던 그런 극찬이었습니다.
1: 사실 그 이제 오디션 때 이런 대선배님들께서 아니 그 혼내지만 않아도 다행인데
0: 맞아요.
1: 이 정도 맞아요. 이 정도 발언은 극찬이에요.
2: 정말, 아, 진짜로 진짜
1: 정말, 정말 극찬이에요. 네.
0: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1: 그렇죠.
2: 근데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 훔치고 싶은 거는 목소리뿐만 아니라 너무 다양한 뭐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너무 감사합니다.
2: 그

0: 진짜 다양한 정말 팔색조 같은 매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1: 네. 귀여워.
0: 자, 이 다음을 한번 말씀을 한번 예. 해주실까요, 직접? 예. 네.
1: 저 얘기 못하겠어요. 왜 저인지 모르겠네요. 네.
0: 어, 제가 말씀드릴까요? 자, 눈웃음이 더 매력적인 사람은?
1: 근데 지금 느낌은 보세요. 이게 홍선영 씨는 지금 약간 되게 신 오렌지를 먹은 표정이에요. 네. 약간 이런 느낌이고 이런 느낌이고 저는 이거 맞아요. 트랄라 브라더스 때 야. 찍은 사진이네요.
2: 옷도 핑크색으로 또 그렇죠. 아름답게
1: 핑크핑크하죠? 네. 이야, 근데
0: 본인을 선택을 해주
1: 사실 약간 좀 섭섭하긴 하네요. 이렇게 또 예의상 나를 선택할 수도 네. 있는데 본인을 선택했다는 건 그건 자신이 있다. 네. 아니면 나의 나상도의 눈웃음 인정하지 못하겠다. 이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예, 해명해 보시죠.
2: 아, 인정할 수 없는 게 아니고요. 네. 너무너무 매력적이고 좋으시지만은요. 제 눈웃음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야. 예. 그래서
1: 뭐. 한번 이 카메라 2번 네. 카메라를 보고
0: 이거를 예, 예. 한번
1: 바꿔보고 우리 한번 이렇게 네. 웃어볼까요?
2: 예.
1: 자, 하나, 둘, 셋.
0: 아, 귀여워. 야, 아주. 야, 두 분 다 우열을 가릴 수 없지만 저도 송유 씨께 한 표.
1: 나도 한 표. 네.
2: 감사합니다.
1: 3대0.
2: 네. 감사합니다.
1: 예, 아. 잠깐만요. 막 이렇게 지금 눈웃음 때문에 네.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0: 아, 맞습니다. 예,
1: 댓글 달리고 있는데 한번 읽어주시죠.
0: 예, 우리 청취자분께서 이간동님께서 나상도 씨 웃는 사진을 보니까 매운 라면 땡깁니다. 라고 조금 예, 지금 느끼하시는
1: 약간 그, 이게 되게 미식거리세요? 미식거리는 그런 느낌이세요?
0: 아니, 그 정도 아니, 울지 마세요.
1: 죄송합니다.
2: 아이고, 아이고.
1: 제 그 미소를 보시고, 우리 성민 씨 미소를 보신다면, 내려갈 겁니다. 예.
0: 아. 좋습니다. 아, 너무 즐거웠습니다. 진짜. 밸런스 게임. 네.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0: 너무너무 센스있게 답변해 주신 우리 홍성윤 씨 정말 감사드립니다.
2: 네. 네, 감사합니다. 네.
1: 자, 지금부터는 청취자분들께서 보내주신 궁금증에 대해서 대답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요. 자, 그럼 보내주신 사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2: 떨려요.
1: 별남님께서 네. 홍성윤 가수님은 언제부터 노래를 좋아하셨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2: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래를 안 하고 입을 가만히 있으면 정말 죽을 것 같이 몸이 막 그래요. 막 되게 꼬여요. 그래서 그냥 태어남과 동시에 응예 이러면서 태어나지 않았을까.
0: R&B로 태어나셨어요.
2: 응예. 예 이러면서 태어나지 않았을까.
1: 태어날 때 그 응애도 뽕기가 있네요.
2: 응애.
1: 뽕기가 있어.
2: 예.
1: 오, 좋아. 바람결님께서 성윤님의 롤모델이 궁금합니다. 길려원 씨 외 또 친하게 지내는 선배나 동료가 있는지도 궁금해요. 두 가지 질문을 해주셨네요. 네. 일단 롤모델이 누구십니까?
2: 저의 롤모델은 정말 아기 때 그 영상도 있어요. 제 그 SNS 들어가 보시면은 세 살 때 네. 어머나를 불렀던 영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 할아버지도 그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면서 늘 그 카세트 테이프를 장인정 선생님 거를 그렇게 틀면서 산책을 하시고 저를 데리고 그 뒤에 자전거 앉으시고 이렇게 다니셨어요. 그래서 저는 늘 장인정 선생님의 노래를 달고 살았었고 또한 저희 할아버지가 이렇게 장윤정처럼만 되라 하시는 말씀을 많이 하셨었어가지고 저는 장윤정 선생님을 롤모델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홍성윤정. 네? 좋아요.
0: 좋아요. 배우분들은
2: 달라요, 달라요.
1: 저희가 또 언어 유희가 되니까 되잖아요.
2: 알겠습니다.
1: 말장난이 되니까.
0: 알겠습니다.
1: 그리고 또 우리 여원 씨 외에 또 제일 또 친한 선배랑 후배는 누가 있을까? 동료.
2: 아, 저는 사실 다 저희 탑 세븐 멤버 언니들 동생들이 다 너무 너무 좋아요. 정말 정말 잘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로 일곱 명이 이루어졌는지 저 포함해서 예. 일곱 명이 이루어졌는지 저는 저희 탑 세븐 멤버들을 모조리 다 뽑고 싶습니다.
1: 이게 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눈에 뭐만 보인다고.
0: 맞아요.
1: 성윤 씨가 좋은 사람이니까 모든 게 좋게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도 좋은 사람들이지만 본인의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그리고 또 성윤 씨 성격을 보면 이게 약간 안 좋은 것도 되게 이쁘게 보일 것 같아요.
2: 약간 그런 거
1: 긍정적으로.
2: 조금 안 좋은 점이기도 한데 무조건 좋게 보려는 그게 있어가지고.
1: 그렇죠. 아니, 그런 거 진짜 우리가 음식을 줄 때도 만약에 누가

0: 온전한 음식을 줄 때도 있고 반 먹은 걸 줄 때도 있잖아. 왜 나한테 반 먹다 남은 걸 줄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 반이나 남겨줬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1: 아니,
0: 근데 반이나
1: 먹습니다.
0: 남겨줬네라고 생각하는 그런 성격일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예. 그냥 먹습니다. 주시면 주시는 대로.
2: 아, 보고만 있어도 이렇게 서로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매력의 소유자십니다.
1: 네. 선배님들 네. 또한 그렇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2: 아, 감사합니다. 네.
0: 야, 진짜 시간이 또 벌써 반이나 갔어요. 아~ 반이나 남았는지 반이 간 건지는 모르겠는데 네. 일단 1부 마무리할 시간이
2: 네,
0: 됐습니다.
2: 아쉽기도 하고 기대도 되고요. 네. 네.
0: 자, 나산도
2: 남궁진의
0: 크람열전 첫 번째 시간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끝곡으로 어떤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1: 예, 저는 아까 그 레전드 선생님이신 김수희 선생님의 노래인데요. 화등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0: 훔치고 싶은 목소리, 바로 네. 그 노래.
1: 예. 아, 자신 없지만, 예.
2: 오늘 이 노래를 준비하신 이유가 또 있으실까요?
1: 화등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0: 네, 나도 나도 좋아.
1: 근데 이게 원키로 해가지고 조금 낮게 들릴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그 원곡을 한번 들려드리고자 가져와 봤습니다.
0: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럼 홍성윤 씨의 화등 박수로 청해드리면서 홍성윤 씨와 함께하는 첫 번째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잠시 후에요. 홍성윤 씨와 두 번째 시간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성윤 씨 응원하고 싶다면 ARS-060-800-7000번으로 전화 주세요. 그럼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0: 순수하고 예쁘고 귀엽고 감사합니다. 노래도 잘하시고.
1: 가물거리는 추억의 책장을 넘기며.
2: 초심 잃지 말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노래해줬으면 좋겠어. 사랑해.
1: 고마워. 나도.
0: 네, 고독한 연인 대 만개화.
3: 자, 하나 둘 셋. 연애, 국악, 나이, 키, 과거, 고향.
1: 1번 하겠습니다.
0: 연애요? 연애?
1: 하!

0: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쾌남열전에서 웃음과 행복을 전하고 있는 미소천사 나상도입니다.
1: 쾌남열전에서 훈훈함을 담당하고 있는 절오빠 남궁진입니다.
0: BTN 불교TV와 BTN 라디오 올림은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과 정성 속에서 눈부신 발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 앞으로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행복과 즐거움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다양한 미디어 분야의 선두가 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0: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은 ARS 060-800-7000번을 통해 전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쾌남열전을 완성시켜주세요.
2: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는 거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집어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3: 그때 임재의현 선사의 어로인 임재록은 전통적으로 어록 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4: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3: 선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0: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0: 고객 납입금은 주 벌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재단법인 선학원에서는 설립조사이자 민족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만해 한용운 스님의 82주기를 추모하는 추모제와 달해제를 6월 29일에 봉행합니다. 추모제는 오전 11시 심우장에서, 추모 달해제는 오후 4시 HW 컨벤션에서 열립니다. 문의는 02734-9654번입니다. 월암 스님의 효효선 출판 기념법회와 저자 사인회가 오는 7월 4일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진행됩니다. 효효선은 쉼 없이 앞만 보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쉼의 의미를 전하는 선명상서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8861-2959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한남도량에서는 한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빵 건립불사를 봉행합니다.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도량을 여법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2: BTN 부따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 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꼭 출가라는 것이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진짜 호심 출가, 정말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그런 마음으로 임하신다면 출가의 그 마음, 정신이 계속 함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원전 57년 파켜거세로부터 56대 경순환까지 992년 동안 엄청난 긴 기간 동안 유지된 천년 왕국 신라.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는요, 세계 4대 고대 도시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천년 가까이 왕조를 유지한 나라도 드물지만요, 왕조의 역사 동안 수도가 바뀌지 않고 지속된 경우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특별한 곳,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경주 역사 유적지구로 떠나보시죠. 경주 역사 유적지구는요, 총 5개 지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다양한 불교 유적을 포함하고 있는 남산지구, 옛 왕국의 터였던 월성지구,

많은 고분이 모여있는 대릉원 지구, 불교 사찰 유적지인 광룡사 지구, 방어용 산성이 위치한 산성 지구가 이에 당합니다. 대릉원 지구에서는요, 와, 왕의 숫자보다도 더 많은 금관이 발견되었고요. 영롱하도다. 황룡사에서는요, 무려 4만여 점의 유물이 출토되었습니다. 산성지구에서는요, 400년 이전에 쌓은 것으로 추정되는 명화의 산성이 남아있었죠. 정말 이 천년 고도 경주의 유적들이, 야, 정말 이게 천년 가까이 실존해온 그 연륜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유네스코가 선정한 경주 역사 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 기준을 한번 살펴보죠. 경주 역사 유적지구에는요, 불교 건축 및 불교 생활 문화, 또 이와 관련한 뛰어난 기념물과 유적지가 아주 다수 분포하고 있습니다. 고대 중국에서 이 고구려로 전파된 불교를 신라가 받아들이면서 남산은 불교의 성산이 되었고, 또 이곳에 신도들을 끌어모았으며 당대 최고의 건축가들과 장인들이 사찰, 사당, 수도처를 지었는데요. 그래서 이 경주 역사 유적지구에는요, 7세기에서 10세기 사이에 절정을 이룬 정말 이 한국 불교 예술의 뛰어난 전형들이 뭐 조각, 구조, 불탑, 사찰, 왕궁 유적 아주 다양한 형태로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 더불어 신라의 그 수도였던 이 경주 그리고 그 인근에서 발견된 유물 및 유적들은요, 천년간 유지되었던 신라 문화의 그 탁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신라는 7세기에 중국의 당과 손잡고 한반도 대부분을 통일했죠. 10세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왕조를 유지하면서 도시의 많은 공공건물, 뭐 궁궐, 사찰과 성채를 건설하고 도시 인근에는 지배층의 무덤을 남겼습니다. 어느 한 곳이라고 특정할 수 없이 정말 이 경주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유적과 유물들을 살펴보면 신라 고유의 그 탁월한 예술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대 문화가 꽃피운 걸작이라 불리면서 교과서에서 만난 다채로운 유산들이 도시 내에 그대로 존재하는 경주 역사 유적지구. 현대의 일상 속에서 신비한 고대 문화의 숨결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정말 특별한 도시입니다.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BTN 투어에서 7월 26일 일요일 경상북도 예천으로 특별한 순례를 떠납니다. 깊은 산사에 울려 퍼지는 풍경 소리, 수행의 향기가 머무는 천년 고찰, 예천 용문사 국보 대장정과 천년의 지혜를 품은 윤장대, 고요한 산사 속에서 찬란한 불교 문화유산의 숨결을 만납니다. 새롭게 국보의 가치를 인정받은 계심사지 5층 석탑, 천년의 시간을 견디며 묵묵히 중생의 길을 밝혀온 국보 앞에서 잊고 있던 마음의 평화를 만나보시죠. 이번 순례에는 BTN 가족기도 도환 스님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의 뜻깊은 시간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은 수행이 되고 한 번의 합장은 기도가 되는 시간. BTN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4: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0: 우리의 아버지는 늘 귀에서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를 안아드릴 차례입니다.
1: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융,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2: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수행은 수시용심지니다. 수행을 하는 데는 모름지기 마음씀을 참되게 해야 하느니라. 심약진시 도의지니다. 마음이 참될 때에 도는 쉽게 친해지느니라. 미워 이도는 단지야. 미하느냐, 깨닫느냐, 이두 길은 그 단서가 오직 네 개에 있다고 말이야. 내 마음을 미해가지고 생사윤회를 하고 사막도에 떨어지느냐, 내 자성을 바로 깨달아가지고 생사를 해탈하느냐. 이두 갈래 길은 오직 나한테 달려있다. 시비 양자를 막수인하라. 옳고 그르고. 시비 두 글자는 다른 사람을 따라가지 마라. 다른 사람이 시비를 하거나 말거나 거기에 끌려 들어가지 말라고. 이건 고인의 시입니다. 오늘 동안거 결제일을 맞이해서 조실 스님의 법문을 통해서 결제법은 우리가 다 가슴 깊이 감동적으로 그 법문을 들었습니다. 다만 산승이 법상에 올라온 것은 여러 선원에서 조실 스님의 법문을 듣고 마음을 다지고 신심을 다져서 결제에 들어가려는 여러 도반 형제 자매, 여러분께 도반의 입장에서 몇 마디를 노바심재란 당부의 말을 하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처님께서 42장경에 말씀하시기를, 불자들아, 나를 수천리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나의 법을 생각하고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수행을 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도의 결과를 얻을 것이고, 비록 내 좌우에 있어서 항상 나를 보고 지낸다 하더라도 나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면 마침내 도를 얻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록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지 3천년이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부처님의 법문을 깊이 마음에 새겨서 그 법에 의지해서 열심히 수행을 한다면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 것이며 우리의 마음 속에 항상 왕님에 계신 것이고, 부처님을 믿지 않고 부처님의 법을 믿지 않는다면 아무리 머리를 깎고 먹물옷을 입고 절에서 산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또 부처님께서 42장경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목숨이 얼마 동안이나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한 사람이 대답하기를 수일간에 있습니다. 수일간에도 2, 3일간에도 사람 목숨이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대는 아직 도를 모르는구나. 또한 사람에게 물으시기를 사람의 목숨이 얼마 동안에 있는고? 대답하기를 밥 먹는 사이에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기를 그대도 아직 도를 모르는구나. 또 다시 물으시기를 그대는 사람의 목숨이 얼마 동안에 있는고? 대답하기를 호흡지간에도 있습니다. 수만 번 내쉬 그 호흡 한 호흡간에도 목숨이 있습니다. 선재라 좋다 착하다 그대는 도를 닦을 만하다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생사가 얼마나 생사 무상 살귀가 호시탐탐 우리의 목숨을 앗아가려고 노리고 있다고 하는 절박하고 그런 긴박한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항상 무상의 불이 사면에서 나를 향해서 타들어오고 있다. 어떻게 하면 이 훨훨 타들어오는 불을 피해서 목숨을 보존할 것인가? 잠시도 머뭇거릴 사이가 없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고봉 중국의 천목산 고봉 스님께서는 선녀에 말씀하시기를 금일이야 임마, 명일이야 임마. 오늘도 그럭저럭, 내일도 그럭저럭 그렇게 지내면 그러한 사람들은 일일 천천만만을 타살해도 하루에 천명, 만명을 쳐 죽인다 하더라도 요 심마죄가려 무슨 죄가 있겠느냐 이렇게까지 극언을 하셨습니다. 절에 와서 방부를 드리고 선방에 지내면서 그럭저럭 지낸 것이 무슨 큰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음행을 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다뭐 그냥 그럭저럭 지낸 것뿐인데 그런 사람을 천명 만명을 때려 죽여도 무슨 죄가 있겠느냐고 하신 뜻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입고 사는 모든 것은 부처님께서 40년 동안 받으실 복을 우리 말세의 제자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셨습니다. 비록 우리는 그것을 받을 만한 복이 없어도 다만 부처님 계를 받고 부처님 제자가 되었다고는 그 조건 하나로서 우리는 부처님의 유산에 의해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고 있기는 하지만 철저하게 목숨을 걸고 도를 닦음으로

부처님께서 남겨주신 유산을 우리가 수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오늘도 그럭저럭, 내일도 그럭저럭, 그럭저럭 지낸다면 머지않아서 이 목숨이 끊어지자마자 소가 되어가지고 시주의 은혜를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살은

가죽은 옷도 만들고 가방도 만들고 가죽 신발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또 갚아야 하고 대소변은 비료가 되도록 갚아야 하고 내장 하나도 버릴 것 없이 다 빚을 갚는 데 쓰여지는 것입니다. 한 생만 소로 태어나서 갚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죽자마자 또다시 소가 태어나고 또 그렇게 해서 죽자마자 또다시 태어나는데 살 만큼 살다가 목숨이 다해서 늙어서 죽는다면 모르지만 늙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젊어서 살이 연할 때 그때 도살장에 끌려가가지고 물을 몇 바퀴를 강제로 먹여가지고 몽둥이로 쳐서 띵띵 붙도록 때려서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팔려나가는 것이 그런 일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오늘도 그럭저럭 내일도 그럭저럭 그렇게 도저히 지낼 수가 없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조실스님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여러 가지 발심한 동기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포구 발심이 제일이니라 하셨습니다. 두려울 포자, 두려울 고자. 지옥고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소우 과보를 받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발심을 해야 그 발심이 속에서부터서 솟구쳐 나가가지고 신심과 분심과 의단이 동시에 돈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선을 해 나가는데 철저한 신심, 철저한 분심, 그리고 본참 화두에 대한 큰 의심, 이 세 가지 신분의 이것을 삼요라고 하는데 세 가지 요긴한 것이라 하는 이 삼요가 돈발하지 않고서는 미륵불이 화생할 때까지 참선을 한다 해도 그럭저럭 해갖고는 도업을 성취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방에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괴각이라고 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육군비군이 요새 같으면 깡패 노릇을 하는 그런 스님과 비슷한 부류인데 그런 참 대단히 처치하기가 어려운 상대죠. 조실스님 젊었을 때 선방에도 칼수자니 또는 아사리병장이니 아라사병장이니 여러가지 별명을 가진 그런 괴각 스님네들이 있어서 옷을 빗겨서 벗겨가지고 추방을 하기도 하고 또 밧줄로 대중이 전체가 달라들어서 묶어 매놓고 참여를 받고 항복을 받아서 또 그렇게 처치하는 경우도 있고 끄떡하면 칼을 꺼내가지고 휘둘러서 대중이 어찌 해볼 수 없는 그런 난청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벌써 시대가 말세 현상이 온 세계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이런 때인 만큼 그런 사회에서 자란 사람이 결국은 또 출가해서 스님이 될 수도 있고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쩌들은 사람이 보살로서 또는 거사로서 선방에 와서 지내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스님네 가운데 또는 보살님네나 거사님 가운데 정말 발심해서 여법하게 수행하는 스님이 대부분이시지만 한 사람 두 사람은 선방마다 있을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 한두 사람 때문에 대중 분위기가 흐려지고 열심히 정진하려고 하는 스님네한테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출가하시기 전 태자로 계실 때 말을 끌고 다니던 차익이란 사람이 부처님 출가하실 때 자기도 같이 출가해가지고 중이 되었는데 부처님 속가에 계실 때 말끄댕이 끌었다고 하는 것을 유세로 해가지고 아나무인이 되어가지고 겨우 부처님 말씀만 조금 듣고서 대중을 무시하고 큰소리치고 대중의 법도를 지키지 않고 대단히 처치곤란한 존재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때 아란존자에게 그 차이기를 어떻게 상대할까요? 하고 여쭈어 보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묵빈대차하라. 묵빈대차는 일절 그 사람하고는 말도 하지 말 것이며 자르네 모더네 일절 그 사람하고는 상대하지 말라는 그런 대우법입니다. 그래서 묵빈대차라는 건데 사실은 차라리 옷을 벗겨서 쫓아낸 것보다도 더 무서운 거고 밧줄로 묶어서 참여를 받는 것보다는 더 무섭고 옛날에는 부엌 재를 갖다가 한 대, 두 대, 한 말, 두 말을 갖다 놓고 입으로 부는 그런 참여법도 있었는데 차라리 그런 것은 약과인 것입니다. 일절 그 사람에 대해서는 가거나 오거나 무슨 밥을 먹거나 안 먹거나 떠들거나 말거나 그 사람하고는 말을 상대를 안 하고 냅두어 보는 거예요. 지금도 역시 대중의 법도를 어기면은 대중 공사에 의해서 나가라고 이렇게 그런 경우도 덜어는 있습니다만은 이 그런 괴각들이 예를 들자면 조다리 같은 사람도 일종의 부처님을 십생을 따라다니면서 부처님 도닦는 것을 방해를 쳤습니다. 그런 조다리가 결국은 바위를 굴려가지고 피가 나게 한 죄도 범했고 코끼리한테 술을 먹여가지고 부처님한테 몰아가지고 부처님을 짓밟게 하는 하려고 하는 그런 짓도 했고 그랬는데 또 한 가지는 사리불존자나 목련존자가 출타하고 없는 틈을 타서 부처님 회상에 와가지고 대중들에게 나를 따르라. 부처님은 이미 연로하셔서 힘이 없으시니까 나를 따르라. 나한테 오면 계율이 더 엄정하고 더 용맹정진을 하고 나를 따르라고 선동을 해가지고 아직 확고한 신념이 쓰지 아니한 부처님 제자들을 수백 명을 끌고 갔습니다. 목련존자, 아란존자가 와서 보니 대중이 텅텅 비어가지고 그래서 그 길로 가가지고 다시 또 설법을 해가지고 다시 끌고 온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조달이지만 그런 오역죄를 지은 그 죄로 해서 조다리는 땅이 쩍 갈라지면서 불이 펄펄펄펄 솟아오르는 그 속에 생암지옥을 했습니다. 지옥에 떨어져서 고를 받고 있을 때 부처님께서는 아란존자를 보내서 지옥고 맛이 어떠냐 하고 물어봐라 시켰습니다. 지옥고 맛이 어떠냐 하고 물으니까 천상낙보다 더 낫다. 언제 지옥에서 나올 거냐. 서가열애가 지옥에 들어오면 내가 나가마. 서가열애 부처님은 3개의 대도사요 성인이신데 지옥에 들어오실 분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서가열애가 지옥에 들을 분이었으면 내가 어찌 지옥에서 나갈 분이 있겠느냐.
이렇게 돼.

같습니다. 법화경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조다리는 부처님보다 훨씬 먼저 도업을 성취한 선배시고 당신을 격발시켜서 보다 더 크게 보다 더 위대한 보다 더 빨리 성불하게 하기 위해서 자비심으로 출연한 과거의 부처님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미래세의 천황열애라고 하는 부처님으로 출세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방의 괴각 보살 선방이 되었건 시민 선방이 되었건 또는 비구 선방이 되었건 또는 세등선원이나 유봉사나 승련사나 여기저기 비군이 선언에서도 한두 사람이 괴각 스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봐서는 조다리와 같은 자비에 넘치는 보살 화현으로 나타나서 대중을 격발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인가? 그렇지 않고 마왕 파순이의 권속이 한 사람도 제대로 공부를 못하게 해가지고 도업을 성취한 사람이 없기 위해서 온 사람인가? 겉으로 봐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왕 파순이의 제자라고 해서 뿔을 달고 나온 것도 아니고 또 조다리처럼 보살 화현이로 왔다고 해서 무슨 표가 특별한 무슨 증명서를 가지고 온 것도 아닙니다. 오직 부처님만이 그 사람이 무엇인가, 마군인가, 보살 화현인가는 알 뿐이지 우리 일반 사람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중으로서는, 다른 대중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것을 잘 처리를 해야 그 철을 큰 장애 없이 안거를 성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묶어 매놓고 강제로 참여를 받는 것, 옷을 빗겨서 쫓아내는 것, 그러한, 만약에 그 사람이 보살 화인일 때는 그것이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그러거나 말거나, 아까 처음에 개송에 시비양차는 불수인이라고 한 개송을 읊었습니다마는 옳고 그런 것은 다른 사람에 따라가지 마라. 그냥 그런 괴각이 있어도 중심이 흔들리지만 않고 오히려 그것을 보고서 자기를 반성하고 자기를 다짐해서 더욱 신심과 분심을 내서 정진을 해나간다면 그런 괴각이 있어서 조금 난동을 부린다 하더라도 별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시비를 걸어가지고 북적북적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보따리를 싸고 어떤 사람은 못 견뎌가지고 안절부절하고 싸움이 일어나고 이래가지고서는 참으로 발심한 수행자의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번 철에는 뭐 시끌사끌에 그럭저럭 지내자, 이 다음 철에는 정말 잘하자, 밤낮 게으른 사람은 그날그날은 그럭저럭 지내고 뒤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진실로 발심한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여건에서도 바로 그 찰나찰나를 자기 단속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진발심을 한 사람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일호흡지간에 생사가 달려있다고 하는 그 제자에게 너는
불을 닦을 만하다.

있다고 인증을 하신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찰나찰나가 모여서 하루하루가 되고 찰나찰나가 모여서 한 달이 되고 석 달이 되는 것입니다. 한철이 그 찰나를 정말 알차게 단속을 하지 아니하면 석 달이 금방 지나가는 것입니다. 바람이 좀 분다고 비가 좀 온다고 눈이 온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갈 길을 안 간다면 목적지에 도달하는 시간은 점점 연장이 되고 말 것이고 결국은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닥칠수록에 더욱 조심하고 말 조심하고 몸 조심하고 생각을 단둘이 해서 알뜰하게 정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결제를 맞이해서 강원에서 강원을 졸업도 채 하기도 전에 처처를 나온 수행자도 있고 또 이제 참선을 하기 위해서 나온 그런 초심자를 위해서 간단히 화두에 대한 말씀을 하겠습니다. 화두는 문헌상에 오른 것만 해도 1700 화두입니다. 문헌에 오르지 아니한 것은 이 세상에 법계에 가득 찬 것이 전부가 화두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아무것이나 하나 염송이나 전등록이나 책에서 아무거나 하나 골라가지고 제멋대로 하는 것은 별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 마음대로 선택을 해서 하면 조금 하다가 잘 안 되면 금방 버리고 또 딴 걸 가지고 하고 몇 개를 가지고 하다가 안 되면 세월만 지나가고 공부가 자리를 잡지를 못해서 그래서 자기가 믿는 선지식 믿어지는 선지식한테 화두를 하나를 간택을 받아가지고 공부가 잘 안 되어도 그 화두로서 끝장을 보도록 하고 잘 되면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해서 한 화두를 가지고 참고를 해나가되 이 화두는 사량 분별이나 이론이나 지식이나 상식이나 교리적으로 따져 들어가는 참구가 아닌 것입니다. 아까 조실스님께서 간곡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간절한 의심, 알 수 없는 의심으로 자기 화두를 거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무엇고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이 소소영영한 주인공 볼라야 볼 수 없고 잡을라야 잡을 수 없고 알라야 알 수 없는 이 주인공 대관절 이는 이 무엇이냐 이 무엇고 밥 먹을 때나 옷 입을 때나 걸어갈 때나 앉을 때나 일체처 일체시 아까 12시 중 행주 좌와 어묵동정이라고 하셨습니다마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할 때라도 이 먹고 잊어버리면 또 챙기고 해서 알 수 없는 의심이 동로하도록 의단이 동로해서 들려고 안 해도 제대로 들어질 때가 올 때까지 타성일편이 되도록 순수무잡해서 타성일편이 되도록 한결같이 화두를 거각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일은 불교의 핵심이며 이것 하자고 이것을 하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현을 하신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는 물론 화두라고는 말이 없었습니다. 달마스님께서 중국으로 오시고 거기서 육조스님까지 와가지고 육조스님께서 비로소
오유일물하니 내게 한 물견이 있으니 그런 화두, 이목고 시산마 화두의 시초가 될 만한 그런 법문을 설했었습니다마는 화두라고는 말은 없었어도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8만 4천 법문을 설하신 가운데에 충분히 화두의 뿌리가 될 만한 근간이 될 만한 핵심이 될 만한 법문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근기 따라서 설법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역대 조사가 내려오시면서 차츰차츰 간화선으로 체계를 잡게 된 것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량없는 선지식이 출연을 하시면 더 우리에게 좋은 방편이 나올는지는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시산마 알 수 없는 이 주인공이 돼. 이것이 무엇이냐? 이 먹고 여기서 들고 또 들고 해서 의단이 동로함으로 해서 망상을 물리치려고 하지 않아도 재질로 망상이 물러가는 거고 망상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은 우리 진여 불성 자리에서 일어나는 파도거든 이게. 그래서 그 파도를 버리고 진여 불성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파도가 물에서 나온 것이지 파도 내놓고 물이 따로 없는 것처럼 그 물 속에 습성이라고 하는 본성이 있는데 그 습성은 물에 있고 물이 파도치면은 그것을 물결이라 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에게 진여불성이 있는데 눈으로는 확인할 수도 없고 생각으로 따져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거기에서 나오는 작용은 눈으로는 모든 것을 볼 수도 있고 귀로는 모든 것을 들을 수도 있고 코로는 냄새를 맡을 수도 있고 혀로는 음식의 맛을 알아 몸으로는 추고 더욱고 부드럽고 까끄러운 것을 아는 그런 작용이 거기서 일어나는 것이니 일어나는 그런 작용을 즉해가지고 자기의 본성을 찾아야만 본성을 깨달을 분이 있다고 말이야. 이론으로 따지면은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 부처님께서 하시는 생각, 모든 행동은 바로 그것이 진여 불성의 나타남이지만 우리 중생은 나타나는 그 자체가 불성은 아니요. 불성에서 나오는 작용은 될지언정 그 자체가 불성이라고는 할 수가 없어. 그것이 바로 망상이요, 망동이다 그 말이야. 망상심, 망년된 행동, 거기에 직해서 이 무엇을 찾는 이 미묘한 수행법. 이것은 참선해 나가는데 대단히 중요한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형제 자매 도반 여러분은 이러한 말씀을 귀에 덕깽이가 앉도록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제 때이기 때문에 처음 오신 분을 위해서도 이 말씀을 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1년, 3년, 10년, 20년은 도반들도 항상 그 12시 중에 성성적적하게 화두를 거각하려면 부처다, 불성이다, 진여라고 하는 것이 육군을 통해서 활동을 하고 온다는 사실을 명심을 한다면 도는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보는 거기에 있는 것이며 들을 때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며 행동할 때 바로 그 찰나찰나에 있는 것입니다. 그 도리를 철저히 믿는다면 도는 그렇게 어렵고 먼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진일성성주 날이 맞도록 하루 종일 성성하게 앉았으니 건곤의 무한주의로구나. 하늘과 땅 천지간에 천지간에 모든 것이 눈 가운데 없어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다고. 산을 봐도 산이 아니요, 나무를 봐도 나무가 아니요, 물을 봐도 물이 아니고, 오직 화두 하나만이 성성적적하고 의단이 독로하니까 눈에 귀에도 아무것도 들어올 것이 없다. 유봉이 내 조관이 그런데 벗이 있어서 자기 토굴에 찾아와 명월 옆 청풍이로구나. 밤에면 밝은 달이 찾아오고 맑은 바람, 밝은 달과 맑은 바람이 시시로 찾아오더라. 이것이 고인의 시입니다마는 여기에 이렇게 철저하게 발심을 해서 12시 중에 의단이 동로하도록 잡두리 해나가는 수행자에게 무슨 탐심이 있으며 무슨 진심이 있으며 무슨 시비가 있겠습니까? 아까 선방에 괴각이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이 가운데 괴각을 부린 스님이 있었다면, 교각을 부린 거사나 보사님이 있다면, 진짜 보살 화연이라면 지옥에 가서 조다리를 만나서 조다리와 같이 정진을 하면서 지옥고 맛이 천상낙보다도 더 낫게 수용을 할 자신이 있으면 교각을 밥을 좀 더 먹으면서 힘을 내가지고 교각을 더 부려도 괜찮을 것이고, 보살 화연도 아니면서 자기의 자존심을 내세우고 아만심과 교만심을 내세워서 자기의 언권을 세우기 위해서 큰소리쳐서 대중을 뇌란케 한다면 그분은 틀림없이 지옥고를 받거나 소도 못되고 지옥고를 한량 무량겁을 지옥고를 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아까 주장자를 들고 둘러보니까 그런 분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참 다행으로는 생각합니다마는 오늘 결제를 하면 앞으로 석 달 뒤에 또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석단 뒤에 건강한 모습으로 정말 알뜰하게 그동안의 정진한 여러 철 가운데 입은 안 거야말로 참 알차고도 참 도업을 성취하는데 결정적인 그런 한 철이 되도록 열심히 정진하시기를 바랍니다.

0: 매달 10,000원의 후원금이 모이곤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부다회.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나광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의 큰 인연을 맺으세요.
3: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언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4: 여러분은 흔히 기도 명당하며 어디가 떠오르세요? 팔공산 갓바위? 남해 보리암? BTN 신규 프로그램 문강 스님의 한국학 에세이에서 문강 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5: 천문과 지리를 잘 봐서 선택을 하면 사람의 에너지를 변화시켜준다. 그러면 그 변화되는 에너지가 변하면 Change your luck, 당신의 운을 변화시켜줄 수가 있다.
4: 사람의 에너지를 변하게 하는 곳, 그곳이 바로 기도 명당과도 관련돼 있지 않을까요?
6: 그래서 알아본 연말 연초 한 가지 기도는 무조건 이루어준다는 우리나라 기도 명당 TOP5 알아봤습니다. 영험한 기도 도량 5위, 바로 선운사의 도소람입니다. 백제 위덕왕 때 창건된 천년 넘은 사찰인데요. 호남 5대 사찰 중 하나로 유명한 곳이죠. 게다가 이곳은 미륵불과 지장보살을 함께 모신 세계에서도 단 하나뿐인 성지인데요. 도소람의 역사는 무려 1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고승 검단 선사가 미륵신앙을 기반으로 이곳에 터를 잡았다고 하는데 그 이후로 도소람은 미륵불의 도래를 기다리며 중생의 염원과 기도를 모으는 특별한 장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선운사에서 도소람으로 올라가는 길은 그냥 걷기만 해도 마음이 차분해지는 느낌입니다. 길을 걷다 보면 신라진흥왕과 관련된 석굴, 진흥굴이 눈에 띄는데요. 이곳은 왕위를 내려놓고 불교에 귀의했던 진흥왕이 여생을 보낸 곳이라고 하죠. 불교에 대한 진흥왕의 깊은 염원이 지금도 느껴지는 것 같죠? 도소람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극락보전이 반겨줍니다. 여기에는 아미타 부처님을 본존불로 모시고 양옆으로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극락으로 가는 길이라는 말처럼 이곳에 들어서면 뭔가 마음이 맑아지는 느낌이 든다고 하죠. 조금 더

0: 올라가면 도서람의 하이라이트, 바로 마이블이 등장합니다. 높이 13m, 폭 3m, 거대한 크기의 마의 열의 좌상인데요. 호남 지역을 대표하는 마의불로도 유명합니다. 예전엔 이 마의불을 미륵불이라고 부르며 새로운 세상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염원을 담기도 했다고 하죠. 극락으로 가는 길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도소람에서 내원궁으로 향하는 계단이 또 있는데요. 이 계단을 따라가다 보면 업장을 소멸한다는 108계단과 선제동자가 선지식을 챙겨나듯 걸어야 한다는 53계단을 지나가게 돼요. 조금 힘들기는 해도 이곳에 닿으면 지장보살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 꼭 한번 가볼만 하죠. 그리고 도소람 마이블 뒤쪽으로 가면 소원을 빌며 쌓은 수많은 돌탑들이 보입니다.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여러분도 이곳에 오시면 돌 하나 올리며 소원을 빌어보는 것도 좋겠죠? 미륵불의 도래와 지장보살의 자비가 깃든 도소람. 1000년 넘게 사람들의 염원을 품어온 이곳에서 여러분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1: 영험한 기도 도량 4위. 동해 바다 위에 붉은 연꽃이 피어난 듯한 곳. 바로 양양 낙산사의 홍련암입니다. 이곳은 바닷바람과 거센 파도 속에서도 1300년 동안 꿋꿋이 자리 잡은 관음기도의 성지죠. 낙산사는 신라 문무왕 11년 의상대사에 의해 창건된 우리나라 3대 관음성지 중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도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가 깃든 원통정과 홍련암이 특히 유명합니다. 많은 불자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으러 이곳에 찾곤 하는데요. 홍련암의 또 다른 이름인 보타굴. 전설에 따르면 통도사 극락암의 경봉스님이 홍련암에서 관음기도를 시작한 지 13일 만에 바다 위를 걸어오는 관세음보살을 챙겨냈다고 전해집니다. 이야기가 정말 신비롭죠? 그래서일까요? 홍련암은 단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준다는 기도처로 유명합니다. 법당 바닥에 있는 작은 구멍을 통해 보이는 관음굴도 꼭 한번 보셔야 할 신성한 장소입니다. 낙산사 관음전에는 불상을 따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16m에 달하는 거대한 해수관음상이 그 역할을 대신하는데요. 이 해수관음상은 낙산사의 상징이자 보기 드문 수작으로 평가받는 명물입니다.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죠. 홍련암에서 멀리 바라보면 낙산사의 또 다른 명소, 의상대가 보입니다. 의상대는 1925년에 의상대사를 기리며 세워진 정자로 스님이 참선하던 자리인데요. 관동 팔경의 하나로 손꼽히며 동해 제1의 해맞이 명소로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곳을 더 특별하게 만든 이야기가 있는데요. 2005년 양양 산불로 낙산사가 큰 피해를 입었을 때 홍련암은 불길을 피했다고 하죠. 많은 분들이 이를 관세음보살님의 가피 덕분이라며 홍련암을 더 신비롭고 영험한 곳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음보살을 향한 기도의 성지로서 수많은 불자들이 마음의 안식을 찾으러 오는 수행도량 낙산사 홍련암. 여러분도 홍련암을 방문해 간절한 소원을 빌고 관음보살님의 따뜻한 가피를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0: 영험한 기도도량 3위 낙가산 보문사입니다. 삼국시대에 창건된 우리나라 3대 관음성지 중 하나인 이곳, 강화도에서 약 1.5km 떨어진 작은 섬 성모도. 이 섬의 중심에 관세음보살님이 상주한다는 보문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보문사는 신라 선덕여왕 때 회정대사가 금강산에서 수행하던 중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한 뒤 그 영험한 기운에 이끌려 창건했다고 전해집니다. 보문이라는 이름도 관세음보살을 뜻한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이곳은 불자들의 기도처로 널리 사랑받는 곳입니다. 보문사의 상징 중 하나가 바로 웅장한 마의불인데요. 높이 9.2m, 너비 3.3m의 이 마의불은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는 영험한 기도 장소입니다. 마의불 아래에는 신비로운 바위굴, 석실이 있는데요. 이곳엔 관세음보살상과 삼존상, 19분의 나한상이 모셔져 있어요. 신통굴이라고 불리는 이 석실은 많은 사람들이 간절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 찾는 성지라고 하죠. 여기엔 흥미로운 전설도 있습니다. 신라시대 성모도에 살던 한 어부가 바다에서 22개의 돌을 건져 올렸다고 합니다. 그날 밤 꿈속에서 노스님이 나타나 그 돌상은 귀한 불상이니 명산에 모시라고 일러주셨죠. 어부는 노스님의 말대로 돌을 수레에 싣고 낙가산으로 향했습니다. 수레가 멈춘 곳에 신비로운 바위굴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 불상을 봉안한 어부는 이후 큰 부자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바위굴이 바로 보문사의 석실로 지금도 신비로운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신통굴이라고 불립니다. 1500년의 역사를 품은 낙가산 보문사, 관세음보살님의 가피와 영엄함을 느낄 수 있는 이곳에서 여러분도 소원을 빌며 마음의 평화를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1: 영엄한 기도도량 2위, 바로 오대산 상원사입니다. 이곳은 수많은 불자들의 기도로 가득 찬 신성한 장소로 문수보살님이 상주하는 문수성지로 유명한 사찰이죠. 상원사는 신라시대부터 문수보살의 성지로서 오랜 세월 그 빛을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대웅전 대신 문수보살님을 모신 문수전이 상원사의 주불전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상원사에는 조선 세조와 관련된 전설이 전해 내려옵니다. 전설에 따르면 피부병으로 고생하던 세조가 오대산 계곡에서 우연히 동자승을 만났고 그 동자승의 도움으로 몸이 나았다고 합니다. 세조는 그 동자가 문수보살의 화연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문수보살님께 깊이 감사드렸다고 하죠. 이후 세조는 그 기억을 떠올리며 문수동자의 모습을 그려 좌상을 만들고 자신의 딸 부부에게 봉안하도록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상원사는 문수보살을 주존불로 모신 국내 유일한 사찰이 되었습니다. 이 전설은 단순히 이야기로만 남는 게 아닙니다. 1984년 문수동자 좌상을 도금하는 과정에서 뜻밖의 복장 유물이 발견되었는데요. 그 유물은 바로 세조의 어의로 알려진 피로 얼룩진 비단저고리였습니다. 정말로 세조가 이곳에서 문수보살의 가피를 받았던 걸까요? 문수보살님이 상주한다는 상원사는 오늘날에도 지혜를 기원하는 많은 불자들이 찾는 기도의 성지입니다. 특히 자식의 학업을 기원하는 어머니들의 간절한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이기도 하죠. 지혜와 영엄함의 상징, 오대산 상원사. 여러분도 이곳에서 문수보살님의 가피를 느껴보며 간절한 소원을 빌어보는 건 어떨까요?
0: 영엄한 기도도량 1위는 바로 남해금산의 보리암입니다. 이곳은 바다와 산이 만나는 신비로운 장소인데요. 마음을 치유하고 간절한 소원을 비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성지입니다. 해발 681m, 아주 높은 산은 아니지만 주변을 둘러싼 금산의 위용 덕분에 이곳에 서면 꼭 하늘에 닿은 듯한 기분이 드는데요. 반짝이는 은빛 모래 해변을 지나 금산에 도착하면 한국의 3대 기도도량으로 손꼽히는 보리암을 만날 수 있습니다. 보리암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신비로운 쌍옥문이라는 바위굴을 지나게 되는데요. 이곳은 보리암의 일주문 역할을 하는 관문으로 사방이 뚫려 있어 빛으로 가득 찬 신비로운 공간입니다. 마치 돌배를 타고 세속을 떠나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느낌을 주죠. 쌍옥문을 지나 위로 오르면 정말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장엄한 불국정토와 함께 바위 절벽 위에 자리한 보리암을 만나게 됩니다. 이곳에는 1년 365일 관세음보살님이 상주하신다고 믿어지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빌며 마음의 평화를 찾으러 이곳을 찾습니다. 진정한 나를 찾고 싶거나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보리암에서 관세음보살님께 기도를 드려보세요. 풍랑처럼 일어나는 번뇌와 고통이 관세음보살님의 자비 속에서 사라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 가지 소원은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보리암 관세음보살님.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온 이곳에서 여러분도 진심을 담아 소원을 빌어보세요. 그 마음이 치유되고 평온을 찾는 시간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기도 명당 탑5 어떠셨나요? 연말 연초를 맞아 한 가지 소원은 꼭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1: 이곳들을 직접 방문해 여러분만의 소중한 기도를 올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명당의 기운이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락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광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지금부터 성당사, 여름장사, 서봉암, 병원연 음력 4월, 관음제일, 장기 항생법회를 동행하겠습니다. 동정야의 고전한 법문을 참하는 전법계가 있겠습니다.

마랑 유언.

도인들이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비난에게 사는 것은 지가 짧아 그렇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나고 날 적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데 만인에게 앞서는 밝은 지혜를 갖춰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잘 살 수도 없고 출세할 수도 없습니다. 부모가 재산을 잔뜩 물려줘도 지키지를 못한다. 지혜가 밝은 사람은 사리 판단이 정확하고 모든 경력에 앞서가니 따라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밝은 지혜는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느냐? 밝은 지혜는 우리가 생활하는 그 가운데 참선을 잘해서 마음의 번뇌와 갈등이 싹 소멸이 될 때 뚜렷이 밝아집니다. 지혜가. 사람의 몸뚱이는 100년 이내에 죽어서 화장하고 묻어버리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몸뚱이는 썩어 없어지니 참내가 아니다. 그러면 부모에게 이 몸 받기 전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 화두를 들고 일생생활 가운데 오매불망 간절히 가나 오나 서나 안지나 서나 산책을 하나 농사를 지으나 장사를 하나 오매불망 간절히 챙기고 의심할 것 같으면 마음 가운데 이 생각 저 생각이 다 없어지고 간절한 하도 한 생각만 흐르는 시냇물과 같이 쭉 흘러갑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많은 생에 익혀온 식이 질투고만 암만 등 중생의 나쁜 숙기가 봄바람에 눅눅듯이 녹아 없어지는 동시에 지혜가 서서히 밝아집니다. 그렇게 하루에도 천번 만번 하도를 챙기고 의심하다 보면 문득 참의심이 시동이 걸리게 되는데 참의심이 시동이 걸리면 그때에는 보는 것도 잊어버리고 듣는 것도 잊어버리고 앉아 있어도 밤이 지나가는지 낮이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하도 일념에 푹 빠져서 며칠이고 몇 달이고 흐르다가 호련히 사물을 보는 찰나에 소리를 듣는 찰나에 하도가 박살이 나면서 자기의 참 모습이 흔히 드러납니다. 그러면 한 걸음도 옮기지 않고 진리의 문에 들어가서 모든 부처님과 도인들의 법문을 한 꼬쟁이 다 끼어 버리고 억말년토록 편안

난 진리의 은학을 누리게 되는 것이 이 참선입니다. 이러한 좋은 법이 참선법이 부처님 참선법에 있지 다른 종교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좋은 법을 만난 김에 항시 밝은 지혜를 닦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여상의 참선 수행을 꾸준히 연마하실 것 같으면 마음의 모든 번외와 갈등이 봄바람에 눅눅듣게 녹아 없어지는 동시에 뚜렷이 밝아져 나고 밝아져서 드러나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에 경기도 양주 망월사에 전국 발심한 시인네들이 3, 40명이 모여서 이 대오 견성을 위해서 산문을 나가지 않고 30년 결사를 하자 해서 용맹정진에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에 용성선사를 조실로 모셨고 조계종 초대 종정을 지내신 서구선사를 선덕으로 모셨고 운봉선사를 입성으로 모셔가지고 여법히 참선정진에 몰두했습니다. 그렇게 정진에 몰두한 지 어느덧 반사님이 도래했는데 반사님이 도래한 그 법회 날 조실 스님께서 법상에 오르시어 법문을 하시기를 나의 참 모습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성인들도 보지 못하며 역대의 도인들도 보지 못하며니 여기에 모인 모든 대중은 어느 곳에서 산성의 참모습을 보려는고 하고 멋진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러자 대중 가운데 운봉선사가 일어나서 유리독 속에 몸을 감췄습니다 라고 아주 멋진 답을 하셨다. 이에 용성선사께서 아무 말 없이 즉시 법상에서 내려가서 조실방으로 갔다. 조실님은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하면 한마디 평을 해야 되는데 말 없으면 법상에 내려서 조실방으로 갔다. 그러면 법석에 있고 나서 40년 세월이 흐른 후에 산성의 수승이 쓴 행국선사께서 하루는 산성에게 물으셨다. 진제 내가 만약 이 그 당시에 용성선사가 되었던들 유리독 속에 몸을 감췄습니다 하고 답을 할 적에 뭐라고 점검을 하고 내려가겠느냐 그렇게 물었었습니다. 산성께 하심의 산성이 즉시 답을 하시기를 사자가 멋진 사자우를 하셨습니다 하고 답을 하니 한국 선사께서 아주 칭찬을 하셨습니다. 바른 답을 했다 해가지고 우리가 이 참선을 잘 해서 이 지혜가 뚜렷이 밝아지면 어떠한 물음을 물어도 이렇게 석화정강으로 바른 답이 척척 나오는 법이로다. 또한 당시에 망공선사께서 회상을 열어 참선 지도를 하고 계셨는데 하루는 몇몇 수자들과 마루에 앉아서 한담을 나누던 그러한 차지에 집 처마 끝에서 새가 한 마리 불 날아가니 망공선사께서 물으셨다. 저 새가 하루에 몇이나 날아가는고 이 물음에 수자 그 가운데 보월스 스님이라는 애가 일어나서 초보도 처마를 여의지 않았습니다. 처마 끝을 여의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아주 멋진 답을 하셨다. 훗날 망공 스님이 열반에 드시니 산중회의를 열고 고봉선사를 조실로 모셨다. 결제일에 도래하여 고봉선사께서 결제 법문을 하기 위해 이 법상에 오르라는 차제에
금호 선사께서 뒤를 따라가서 고봉 선사의 장산자락을 잡으면서 선사님 법상에 오르시기 전에 한 말씀 이르고 법상에 오르십시오 그러거든 하니 고봉 선사께서 장산자락 나아라 하셨다 재차 한 말씀 이르고 오르십시오 하니 또 장삼자락 나아라. 그래 조,

닦고 한 말씀 이르고 오르십시오 하면 척 한마디가 나야 된다 그 말이야. 그래야 만 사람을 지도할 자격이 있다. 그 40년 세월이 흘러 하루는 한국 선사께서 산승에게 이 대문을 들어 또 물으셨다. 너가 만약 당시에 고봉 선사가 되었던들 금호 선사가 장감 자락을 붙잡고 한마디 이르고 일러라 할 적에 뭐라고 한마디 하려는고 한국 선사가 산승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선사의 말에 떨어지자마자 산승이 억 하고 병력 같은 하를 했습니다. 한국 선사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가 만약 그렇게 하를 할진단 부산 시민을 다 눈을 멀려가리라 하셨다. 이에 산승이 소승의 허물입니다. 아니 한국 선사께서 아시거나 노승의 허물이라 당신 허물이다 그러겠다. 법담이라는 데 일이 흘러가야 되는 법입니다. 장삼자락을 붙잡고 이르라 할 때는 산승이 즉시 하를 한 것은 묻는 상대의 안목을 시험하기 위한 한 번은 흔들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흑백을 척척 가릴 수 있어야 선지식이 되고 만 사람에게 지도할 그 자격을 갖춘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스승 없이 깨달았다 하는 자는 천마에도다. 이 고전한 그 진리의 세계를 혼자서 알았다는 것은 망령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부처님의 최고 진리의 경계에 이제 눈이 열리어서 만 사람을 지도할 자격이 있는 법입니다. 하도 일념삼매에 며칠이고 몇달이고 지속되어 밤이 지나가는지 낮이 지나가는지 모르고 모든 분별이 다 죄가 되어 죽었다가 살아나야 행상의 일구를 토과해서 진리의 그 가운데 우뚱가는 진리가 행상구입니다. 행상의 일구를 토과해서 모든 부처님과 조사스님들이 설해 놓은 일일법문을 한 꼰쟁이에 다 끼어야 빌린다. 이제 그렇게 되는 법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물음을 물어도 척척 바른 답이 나오게 되고 이것을 일러 견성이라 한다. 성품을 바로 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조그마한 속에는 다 놓아버리고 그건 아마 바른 견성이 아니니까 대오 견성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정진에 몰두해야 허송세월이 없는 법이로다. 옛날 중국 당나라 때 하면 우리나라 신라 때입니다. 우문선사라는 유명한 도인이 계셨는데 이 선법을 널리 서양하시다가 연로해서 세인이 다해가니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는 세 가지 법문을 물으셨다. 첫 번째 어떠한 것이 부처님의 진리의 도입니까? 도인가? 두 번째 어떠한 것이 제바조인가? 96종의 의도를 조각받은 제바조인가? 또 인도 당시에 96종의 그 인도 예도들이 서로 자기 종교가 제일이라고 하고 막 온 국민의 어지럽게 했니 나라가 혼란스러운데 있었다. 이에 국왕이 모든 종파의 지도자를 다 모아놓고 토론을 벌려서 가장 뛰어난 한 종파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없애도록 했다. 그 당시에 부처님 시민법을 제15대 이으신 가나제바 존자가 뛰어난 지혜와 방편으로 96종의 예도들을 모두 조복받았다. 벙어리를 만들어 빌었다. 그래서 가나제바 존자의 법이 인도 전역에 크게 떨쳤다. 세 번째 어떠한 것이 진리의 보배의 검인가 칼인가? 이 세 가지 물음에 여러 제자들 가운데 판응이라는 스님이 나와서 아주 멋진 답을 했다. 세 가지 법문이 있는데 어떠한 것이 부처님의 진리의 도인가 하는 물음에는 진리의 도이냐 물음에는 눈 밝은 이가 깊은 우물에 떨어졌습니다. 눈 밝은 이가 깊은 우물에 떨어졌다.

그렇게 답을 했거든. 어떠한 것이 재바조인가? 96종의 의도를 줘봤거든. 재바조인가 하는 데는 은장반의 흰눈이 소복히 쌓였습니다 라고 또 했거든요. 세 번째, 어떤 것이 진리의 복음인가, 법의 역할인가 하는 데는 산호나무 가지가지에 밝은 달이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운문선사께서 이 세 마디 답처를 들고 매우 기뻐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열반에 들거든 너희들은 나의 길에 가지가지의 음식과 그 과일들을 차리지 말고 예, 이 세 가지 법문만 항상 일러다오라고 했습니다. 방금 말한 세 가지. 예전에 한국 선사께서 이 법문에 대한 산성이 물으시는데 척척 답을 하니 한국 선사께서 아주 좋아하시며 나의 길에 항상 이 세 마디 법문을 들었다오었습니다. 한국 선사께서 열반 5일 전에 돌아가시기 열반 5일 전에 전국 선지역 스님네들을 방문해가 다섯 군데를 방문해가지고 임제탁발화 법문에 대해서 물었는데 시원한 답을 하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 그만치 일 없습니다. 중국 당나라 송나라 때 무슨 돈이 나왔는데 그것도 입을 다물었거든요. 임제탁발화는. 한국 선사께서 전국을 돌아보서 다섯 군데를 다 돌아보시고 마지막에 산승이 주석하고 있는 해운정사에 오셨다. 정신을 고향을 하고 이제 마당을 산책을 하고 있는데 들어오시거든요. 스님 잘 오십시오. 예. 인사를 그리 딱 드리니 딱 바로 보시고 보자마자 마당에서 선체로 이 법문을 모셨다. 덕산 임제탁발화 법문을 모셨거든요. 너가 만약 임제선사가 되었던들 노보살이 대문을 알카닥 닫고 들어갈 때 뭐라고 한마디 하려는고. 이에 산승이 즉시 답을 척하니 한국 선사께서 산승의 두 손을 꽉 잡으면서 과연 나의 제자로구나. 이제 이러한 것을 바로 보는 눈이 있어야 만 사람을 지도할 짝이 있습니다. 운문 삼전에 이걸 모르면 전혀 견성이 아니고 만 사람을 지도할 짝이 없는 법입니다. 그러니 앞에서 말한 운문 선사의 세 가지 법문, 어떠한 것이 부처님의 진리의 도냐 하는데 눈 밝은 이가 깊은 눈물에 떨어졌다 하거든. 이거는 어찌 된 게냐 그러면 눈 밝은 이가 깊은 눈물에 떨어졌다. 어떠한 것이 96종의 의도를 조복받은 제바조인고, 96종의 의도들을 벙어리로 만든 제바조인고 하는데 있어서는 은장반에 흰눈이 소복히 쌓였습니다. 이 글이 다 버렸습니다. 어떠한 것이 진리의 보배의 검인가 칼인가 하는 데는 산호나무 가지가지에 밝은 달이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이 세 마디 임제선사의 법문을 하면 천하통일되고 내가 해운정사를 달라면 해운정사를 주고 성남사를 달라면 성남사를 죽입니다. 그러려고 내가 지었습니다. 이 세 가지 법문과 임제탁발화 법문에 대해 바른 답을 하는 분이 있을 것 같으면 산성의 이 주장자와 들어보인 이 주장자입니다. 두 손으로 전해서 제자로 봉한다. 아무래도 제자로 보는 건 아닙니다. 필경의 진리의 한마디는 어떠한 것인가? 천은 만은 무인의 아니 우가야당 추수심이라. 심오한 진리를 천 가지를 말하고 만 가지를 말해야 그 진미를 아는 이가 없으니 가을비가 많이 내려서 들못에 가득 고이니 가을물이 유달리도 막더라. 가을에 가을비가 와서 못에 가득 고이니 그 물이 말아가지고 그 물이

올림픽까지 다 보인다 그 말이에요. 뭐 오늘 본문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0: 남의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 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1: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 생활하는 가운데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일년이 지속되겠고 본세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0: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 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 관음 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 관음 기도에 동참할 것인가.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 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 기도 동안 선빵 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2: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권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 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 관음 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 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0: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 관음 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3: 용성조사 대원 명법사 실천회에서는 용성조사의 탄생 162주년을 맞아 봉찬대제를 봉행합니다. 용성조사의 대원을 실천하며 탐진치를 버리고 참회 정진하실 분은 육신보살님께 한 달에 1,000원씩 공양 올리시면 됩니다. 문의는 031-655-3215번입니다. BTN 불교TV 합창단 정기연주회 바바나 콘서트가 오는 6월 21일 일요일 오후 5시 부산 금정문화회관에서 개최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맑고 아름다운 선율로 전하는 감동의 무대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9345-8137번입니다. 정읍 칠보산 보림사주지 종진 스님의 두 번째 찾아가는 선명상 법회를 봉행합니다. 종진 스님의 명상 토크쇼에서는 화를 다스리는 법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명상을 지도합니다. 삶의 활력과 변화를 만나고 싶은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참가 문의는 063-535-6800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0: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칠보탑 불사 원만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바라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안녕하세요. 예중입니다. 저는 운문사를 졸업하고 초기 불교 명상을 공부하고 싶어서 스리랑카와 인도에서 20년간 유학을 했습니다. 20년간 유학을 하는 동안 이 교학과 수행을 병행하면서 인간 부다가 가르친 수행법이 무엇인지, 명상법이 무엇인지 그것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런 다음 한국에서 돌아온 뒤로는 동국대학교에서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교육기관에서 명상에 대해서 가르치고 지도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명상 지도자를 양성하는 그런 일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운문사를 온 것은 운문사에 굉장히 큰 행사가 있어요. 운문사 총동문회에서 주최하는 연수회를 하는데 이 연수회가 아주 특별한 어떤 행사예요. 스님들과 학생들이 만나서 함께 명상을 하는 그런 아주 뜻깊은 그런 행사를 하는데 저는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루 전에 내려왔습니다. 운문사는 신라시대 때 창건한 어떤 굉장히 오래된 천년 고찰이고요. 그 다음에 비구니 스님들의 교육부량으로 아주 너무 잘 알려진 곳이기도 합니다. 이 운문사 승가대학을 졸업하고 배출한 스님들이 2천여 명이 넘는다고 하고요. 그분들이 모두 각각 각 사찰에서 많은 포교 활동과 전법 활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89년도에 졸업을 했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늘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은 인간 부다의 가르침, 인간 부다가 가르친 명상법, 수행법이 무엇인가, 그게 굉장히 궁금했고 관심이 있었고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스리랑카로, 인도로 유학을 했고 지금은 어쨌든 명상 수업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20년의 긴 유학 생활 동안 보냈던 어떤 그런 기회를 단 두 단어로 요약을 하라고 한다면 저는 사띠와 보디짓타, 즉 알아차림, 마음 챙김, 그리고 보리심이라고 저는 정리를 하고 싶어요. 알아차림, 사띠, 이것은 네, 수행자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명상의 키워드라고도 할 수 있고 수행자가 늘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정말 알려주고 싶었던 것,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간단하게 말하면 마음 챙겨라, 알아차려라, 명상을 해라, 수행을 해라. 이것이 부처님의 간곡한 당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윗바사나 수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스토리를 하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옛날 옛날에 인도에 한 왕국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왕이 꿈을 꾸었는데 옆에 나라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우리가 네, 졌어요. 그래서 왕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적국에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이 왕이 너무나 많은 매를 맞았어요. 그래서 눈을 뜨고 꿈에서 깨고도 등이 아플 정도로 그 꿈이 너무나 생생했거든요. 그런데 웬일일까요? 꿈을 한 번을 꾼 게 아니라 일곱 번을 내내 꿈을 꾸게 되었어요. 7일간 계속 똑같은 꿈을 꾸었어요. 그래서 그 왕이 생각했어요. 아, 진정한 나는 누구일까? 내가 왕일까? 아니면 노예일까? 진정한 나는, 진정한 자아는 무엇일까?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신하들한테 물어봤죠. 지금 내가 이런 꿈을 7일간 연속으로 꾸었는데 내가 지금 잠시 헷갈린다. 내가 정말 왕인지 노예인지 모르겠다. 좋은 얘기가 있으면 하나씩 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신하들은 왕이시여, 낮에는 당신은 왕이시고 꿈에서는 노예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어요. 근데 그 왕은 그 말이 별로 네, 신통치 않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왕에게는 이것이 화두가 되었어요. 정말 내가 왕일까? 아니면 노예일까? 내가 왕일까? 노예일까? 그러다가 어느 날 어느 은자가 왔어요. 그 은자도 제가 왕께 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왕이 얼마든지 얘기를 하라고 했죠. 왕이시여, 왕의 진짜 자아는 왕도 아니고 노예도 아닙니다. 왕의 진짜 자아는, 진정한 자아는 낮에는 왕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는 자고 노예일 때는 노예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자, 바로 그 아는 자, 알아차리는 자가 진정한 자아입니다. 이렇게 은자가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왕이 너무나 기뻐하면서 아, 너무 좋은 어떤 대답이라고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뭔가 알아차리는 자로 네,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네, 명상을 한다는 것, 알아차리고 마음을 챙긴다는 것은 네, 바로 그 내가 어떤 역할을 하든 어떤 변화가 있든 알아차리는 자, 사띠마, 마음 챙기는 자, 그것을 키우는 것이

네, 수행자의 역할, 그다음에 또 수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내가 왕일까, 노예일까? 여러분 삶에서 주인공이신가요? 아니면 감정이나 생각에 끌려다니는 노예이신가요? 이 스토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좋은 어떤 예인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윗바사나 명상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해볼게요. 윗바사나, 비파사나, 여러 가지로 발음을 할 수는 있는데, 네. 꿰뚫어서 봄이라는 그런 어떤 말이에요. 그래서 휘파사나라는 것을 통찰이나 내관 혹은 지혜라는 말로 번역을 하는데요. 비파사나, 꿰뚫어 본다는 것은 어떤 대상을 모양이나 색깔이나 그런 것을 본다기보다는 어떤 대상이 가지고 있는 본질, 본성을 꿰뚫어 본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윗바사나라는 말은 두 가지로 우리가 쓰고 있어요. 첫 번째는 관찰하는 수행법,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는 수행법이라는 의미로 쓰고 있고, 또 하나는 그렇게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고 자각하고 관찰해서 네, 뭔가 통찰이 일어난 마음의 상태도 윗바사나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보통 윗바사나의 소위 경전이 무엇인가요? 무엇을 의지해서 우리가 윗바사나 명상을 해야 할까요? 라고 했을 때는 네, 대념처경을 네, 들 수가 있어요. 대념처경은 신수심범 네 가지 기반, 네 가지 대상에 마음 챙김을 확립하는 수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몸을 관찰하고, 두 번째는 느낌을 관찰하고, 세 번째는 마음 관찰, 네 번째는 법 관찰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몸을 관찰하는 수행에는 여섯 가지 명상법이 제시가 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호흡 명상, 행주자와 네 가지 자세 명상, 분명한 알아차림 명상, 그 다음에 두 가지 부정관 수행, 그 다음에 한 가지 지수화풍 4대 관찰 수행,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몸을 관찰하는 윗바사나 수행이 수행의 기본이자 출발점이자 기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고요. 두 번째는 느낌 관찰이에요. 느낌이라는 것은 느껴진 것, 몸에서 느껴진 것, 마음에서 느껴진 것, 이런 것을 다 우리는 느낌이라고 해요. 그래서 느낌 관찰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마음 관찰이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는 다양한 마음 상태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대념처경은 16가지 마음 상태를 언급을 하면서 내가 탐욕이 있으면 탐욕이 있다고, 욕망이 있으면 욕망이 있다고, 분노가 있으면 분노가 있다고, 있는 그대로를 분명하게 꿰뚫어 알아야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아주 열심히 마음 챙기면서 알아차리는 자가 되어라. 네. 그래서 명상을 할 때, 특히 비파사나 명상을 할 때는, 네. 그것이 몸이든, 느낌이든, 마음이든, 법이든, 그것이 어떤 대상이든지 간에 그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자 하는 여실지견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또 하나는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 그 다음에 평정심.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휘파사나 수행을 다 좋아하지만 제가 조금 더 강조하는 부분이 있다면 몸을 관찰하는 부분에서 호흡 명상, 그리고 두 번째 느낌을 관찰하는 명상. 느낌 관찰도 정신적인 느낌을 관찰하는 부분이 있고 또 몸의 느낌을 관찰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유학 생활을 하는 동안 마하시 전통, 고엔카 전통, 파욱 전통 여러 전통의 수행법들을 했는데 제가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내 마음을 쏟았던 것이 레디 사야도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고엔카 전통의 수행법이에요. 고엔카 전통에서는 호흡 명상을 하고 그런 다음에 몸의 느낌, 몸의 감각을 관찰하는 윗바사나 명상을 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 수행으로 자해 명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이세 가지 명상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짧게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호흡 명상, 아나파나 사띠라고 해요. 들숨과 날숨에 마음을 챙기고 집중하고 알아차리며 관찰하는 명상이죠. 일단 관찰을 할 때는 접촉점에 주의를 두라고 얘기를 해요. 호흡을 우리가 머리 정수리에서 관찰할 수 없고 발에서 관찰할 수는 없죠. 그래서 내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쉴 때 공기의 덩어리가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면서 부딪히는 지점을 접촉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의 주의력을, 우리의 사띠를 요 접촉점에 두고 들어갈 때는 들어간다고, 나올 때는 나온다고, 숨이 길면 긴줄 알고 짧으면 짧다고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 들숨의 전체 과정을 놓치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다 경험하면서 관찰을 해야 된다. 그리고 숨을 고요히 하면서 들숨 날숨의 작용을 고요히 하면서 편안하게 하면서 호흡 수행을 하겠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호흡 명상 4단계라고 할수 있어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숨 날숨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비파사나 명상인 이유는 숨과 관련된 느낌이나 감각들의 생멸 변화까지 우리가 관찰하고 알아차려줘야 돼요. 비파사나 수행은 한 대상에 그냥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찰나마다 변하는 대상을 그때그때 관찰하고 자각하고 경험하면서 꿰뚫어보는 수행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비파사나 수행자가 이 수행 과정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그 다음에 알아야 되는 부분이, 아하, 숨이든지 숨과 관련된 모든 현상들이 끊임없이 변하고 있구나. 무상한 것이구나. 생멸 변화하는 것이구나. 고정되어 있지 않구나. 영원하지 않구나. 이런 것을 통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통찰을 한 사람은, 그 다음에, 뭔가 무상, 고, 무아라는 것까지 통찰을 해야 지혜를 얻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호흡 수행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고, 느낌 관찰 명상은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부분 옮겨 다니면서 그 부분의 느낌, 감각을 관찰하는 수행이에요. 어느 한 부분에서만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모든 부분, 한 부분도 빼놓지 않고 골고루 몸의 모든 부분에서 느껴지는 느낌과 감각을 알아차리는 명상이에요. 우리의 느낌 감각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레디 사야도 전통, 고엔카 전통에서는 베다나 느낌, 감각을 가장 중요시하는 관찰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왜냐하면 느낌, 감각이 뭔가 가래를 일으키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느낌을 어떻게 다루는가, 느낌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어부의 길로 갈 것인지, 법의 길, 해탈의 길로 갈 것인지 분기점이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느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좋은 느낌, 싫은 느낌, 중립의 느낌이 있어요.
그런 느낌을 느낄 때 우린 단지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느낌

내 반응을 하게 돼요. 즐거운 느낌, 유쾌한 느낌, 좋은 느낌은 우리가 거기에 뭔가 좋아하는 마음, 애착하는 마음, 집착하는 마음, 그런 경향성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싫은 느낌이나 불쾌한 느낌이나 고통스러운 느낌은 우리가 싫어하고 저항하고 거기에 뭔가 혐오를 일으키고 그런 어떤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느낌 때문에 우리가 탐진치라는 반응을 하게 되어요. 탐진치라는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것은 또 다른 업을 만드는, 저장하는 그런 어떤 역할이 되기 때문에 비파사나 수행자는 좋은 느낌을 느끼거나 안 좋은 느낌을 느낄 때에도 탐진치로 반응하기보다는 좋은 느낌이구나. 즐거운 느낌이네. 괴로운 느낌이네. 그럴지라도 거기에서 알아차릴 뿐, 마음 챙길 뿐, 관찰할 뿐이지, 네, 좋은 거를 잡으려고 하거나 나쁜 거를 밀어내려고 하거나 그런 무의식적 자동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요소예요. 그래서 12연기의 어떤 방법을 보면 왜 느낌이 중요한가를 알수 있게 돼요. 12연기는 무명행식 명생유기 촉수 애치유 생로병사로 이렇게 계속 네, 순환을 하게 되는데, 네, 느낌이 왜 일어나는가, 느낌의 경로가 무엇인가라고 보았을 때, 네, 느낌은 조건 발생이에요. 그냥 느낌이 자연 발생이나 뭔가 신의 창조 이런 것이 아니다. 나의 육근이, 안이비설신의 나의 감각기관이 감각 대상들을 만났을 때 바로 마음이 그것을 알고, 그런 다음에 바로 느낌이 일어나고, 느낌이 일어난 다음에는 지각, 인식작용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느낌은 조건 발생이다. 뭔가 접촉이 있을 때, 나의 감각기관에서 감각 대상을 만났을 때, 그때 느낌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느낌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가래로 넘겨줄 것인가, 아니면 느낌의 이 자리에서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고, 관찰하고, 이렇게 할 것인가. 그래서 남방의 스승님들은 느낌을 느낄 때, 느낌에서 가래로 넘겨주지 마라. 느낌에서 멈추어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느낌 자체를 우리가 멈출 수는 없어요. 그러나 느낌 때문에 갈망을 일으키거나 혐오나 반감을 일으키지 않을 수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명상을 할 때, 마음 챙김, 알아차림이라는 명상을 할 때, 세 가지 작용이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어요. 첫 번째는 부정적인 업을 만들지 않는다. 두 번째는 마음 챙김, 알아차림, 자각 현존이라는 긍정적인 좋은 업을, 수행의 업을 만들게 된다. 세 번째는 무근업이 정화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느낌 관찰을 잘했을 때 업의 길로, 괴로움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법의 길로, 지혜의 길로, 해탈의 길로 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쨌든 느낌 관찰 명상은 일상에서도 네, 실습을 하기가 좋고, 네, 뭔가 정화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본인들이 좀 체감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음 챙김이 답이다. 우리가 마음을 챙길 때 지혜가 따라온다. 마음 챙길 때 무명은 사라진다. 무명과 마음 챙김, 무명과 지혜는 같이 있질 못해요. 마음 챙기는 그 순간 무명은 사라지고, 마음 챙기는 그 순간 지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가볍게 자해 명상을 하게 되는데, 실습을 5분간만 실습을 해도 될까요? 네. 그럼 여러분, 네, 한번 몸의 자세를
잡아볼까요? 여러분이 계신 바로 그 자리에서 네, 편안하게 앉아보세요. 허리 반듯하게, 목과 머리도 반듯하게, 눈은 가볍게 감아봅시다. 일단 심호흡을 세 번만 해보실까요? 여러분 스스로 심호흡을 세 번만 해봅시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깊이 내쉬어 보세요. 다시 한번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깊이 내쉬어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세요. 그럼 이제는 호흡은 몸에게 맡겨두시고요. 여러분의 주의력을 접촉점에 두시고 지금 현재 이 순간 이 부분에서 어떤 현상들이 있는지 어떤 작용이 있는지 있는 그대로 마음 챙기고 알아차림 해보세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숨이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공기가 부딪히는 촉감이나 감촉도 알아차려 봅니다.

길면 길다고, 짧으면 짧다고 알아차리시고요. 들숨의 전체 과정, 날숨의 전체 과정을 빼놓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다 경험하면서 관찰을 해봅니다. 그럼 이번에는 관찰, 느낌 관찰, 몸의 느낌, 몸의 감각 관찰을 잠시만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주의력을 머리 정수리에 한번 두어보시겠어요? 머리 정수리에 주의를 두어봅니다. 지금 현재 이 순간 머리 정수리에서 어떤 감각이 알아차려질까요? 뭔가 미세한 움직임, 기운들, 감각들, 에너지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느낌 혹은 감각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저 알고 있음, 자각하고 있음. 이번엔 뒤통수, 머리 뒤통수 부분으로 주의를 옮겨가시고요. 뒤통수 부분의 느낌, 감각 자각해봅니다. 머리의 양 측면, 얼굴 전체, 목으로 주의를 옮겨오시고요. 오른쪽 어깨, 어깨에서부터 손가락 끝까지 오른팔 전체에 주의를 두시고 오른팔을 가만히 관찰해 봅니다. 이번에는 왼쪽 어깨로 주의를 옮겨와 볼까요? 왼쪽 어깨, 어깨의 느낌, 감각 자각해 봅니다. 어깨에서부터 손가락 끝까지 왼팔 전체에 주의를 두시고 왼팔의 느낌, 감각 자각해 봅니다. 이번엔 몸통의 앞부분으로 와서 가슴 부분,

배, 아랫배, 복부 전체. 이번엔 주의를 몸통의 뒷부분으로 가서 뒷목 아래부터 허리 윗부분, 등판의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허리 부분, 엉덩이와 골반, 오른쪽 허벅지, 무릎에서 종아리, 발목에서 발끝까지 오른 다리에 주의를 두시고 관찰을 해봅니다. 왼쪽 허벅지, 무릎에서 종아리, 발목에서 발등과 발바닥, 발가락 끝까지 왼 다리 전체에 주의를 두시고 느낌 감각 가만히 관찰해 보세요. 그럼 자해 명상으로 간단하게 마무리를 할까요? 네, 수행을 마치고 나면 자해 명상으로 간단하게 마무리를 해봅시다. 제일 먼저 자기 자신에게 따뜻한 마음, 응원의 마음, 사랑의 마음 불러일으키는 시간 짧게 가져봐요.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나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기를,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나와 인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 모든 존재들, 모든 중생들이 다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건강하고 안녕하기를,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운문사에서 원데이 명상을 하는데요. 이 원데이 명상은 스님들과 청소년들이 함께 명상하는 아주 특별한 행사예요. 운문사에서도 네, 교육뿐만 아니라 대사회적인 어떤 활동, 그리고 요새는 또 명상의 시대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겪고 불안과 두려움을 겪고 있는데 선명상은 네, 그런 어떤 정신적인 어려움이나 스트레스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앞으로 명상을 많이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라고, 우리 온문사나 우리 스님들이 선명상이 많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열심히 전법하고 가르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0: 명상을 하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걷기 명상을 하기 전에 간단하게 걷기 명상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를 좀 드릴게요. 걷기 명상은 걸음 걸음에 마음 챙기고 집중하고 알아차리면서 관찰하는 명상이에요. 여러분들은 명상을 정적인 명상, 고요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명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그렇지 않아요. 걸으면서도 움직이면서도 우리는 명상을 할 수 있어요. 명상을 한다, 명상을 하지 않는다, 그것의 어떤 분기점, 차이점이 뭐냐면 내가 지금 현재 이 순간 바로 여기에서 마음을 챙기고 있는가, 집중하고 있는가, 알아차리고 있는가, 요것을 여러분들이 네, 기억을 해두시면 좋아요.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걷기 명상을 하는 거예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걸으면서 우리가 집중하고 마음 챙길 것은 네, 일단 발의 움직임이에요. 그리고 걸을 때 발에서 느낀 감각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알아차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내 다리에서 열이 나는지 아니면 다리에 통증이 있는지 가려움이 있는지 부드러운지 딱딱한지, 아까 말씀을 드렸죠. 명상의 다섯 가지 키워드가 뭐라고 했을까요? 현재 이 순간 바로 여기에서. 바로 여기가 어딜까요? 지금은 다리, 그쵸? 다리나 발의 움직임, 바로 여기에서 네, 움직이는 것을 마음 챙기고 느끼고 알아차리고 집중하면서 관찰하는 명상, 동적인 명상이라고 해요. 움직이면서 하는 명상. 일단 다시 한번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 따라서 해주시겠어요? 지금 현재에 머물기, 지금 여기에 머물기, 몸이 움직이는 곳에 마음을 둔다. 몸이 움직이는 발에 마음을 둔다. 한 번에 하나씩만. 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걸을 때는 걷기만 할 뿐. 걸을 때 막 생각하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하지 않고 걸을 때는 걷기에 온전하게 내 마음을 둔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혹은 걸음, 걸음, 걸음, 걸음 이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너무 천천히 걷지도 않을 것이고 너무 빨리 걷지도 않을 것이에요. 걷기 명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른발, 왼발 이런 식으로만 여러분 마음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이라고 알아차리시고 왼발이 나갈 땐 왼발이라고 이름을 마음속으로 붙이면서 걸어봅시다. 주의력을 발에 두어봅니다.

느낌 감각 알아차리면서 걸어봅니다. 우리 학생들은 마루에 그냥 편안히 앉아주시면 좋고 아니면 거기에 걸터앉으셔도 좋아요. 우리 아주 짧은 명상 하면서 걷기 명상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보시겠어요? 편안한 자세로 앉되 눈은 가볍게 감아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주의력을 머리 정수리에 한번 두어보시겠어요? 여러분의 주의력을 머리 정수리에 두어봅니다. 머리 정수리의 느낌, 감각. 머리에 어떤 감각이 있을까요? 땀이 날 수도 있고, 열이 날 수도 있고, 가려울 수도 있고, 그저 알아차립니다. 알고 있음, 알고 있음. 이번에는 양 어깨, 오른쪽 왼쪽 양 어깨, 오른팔 왼팔 양 팔에 주의를 골고루 두시고 양 팔의 느낌 감각을 느끼고 자각해 봅니다. 바람의 촉감도 있고 시원한 느낌도 있고 이번에는 몸통의 앞부분에 주의를 기울여 볼까요? 가슴 부분, 윗배, 아랫배, 복부 전체. 이번엔 몸통의 뒷부분으로 주의를 옮겨가서 등판 전체, 허리, 엉덩이와 골반, 오른 다리, 왼 다리 전체. 그런 다음에 자해 명상으로 마무리를 해볼게요.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향해서 따뜻한 마음 내어볼까요? 제가 하는 대로 여러분도 네, 마음속으로 따라서 해주세요. 내가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평안하기를,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나와 인연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기를, 평안하기를, 안녕하기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지금 현재 이 순간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상태, 기분 상태가 어떠하신지요? 그저 알고 있음, 알아차리고 있음, 관찰하고 있음.

0: 이제 눈을 한번 떠볼까요? 눈을 뜨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오늘 명상하면서 마음이 안정되고 오랜만에 좀 차분함을 느꼈습니다.
2: 이렇게 한 곳에 집중해서 소리를 듣거나 해본 거는 거의 경험이 없으니까

한 곳에 집중해서 해본 것도 재밌었고 그냥 머릿속에 잡생각들이 좀 사라지는 느낌이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깨끗한 마음으로 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로 함살림이 50년째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50년이면 반세기 세월인데 그동안 동깃달마다 한 달 기간을 정해서 함살림을 계속해 왔습니다. 불기로 말하면은 올해가 2570년이니까 2520년부터 예, 근래 함살림, 물론 그 전에도 함살림이 있었습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해마다 계속 하는 함살림이 1900서기로 말하면 75년이었으니까 50년을 딱 되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됩니다. 그동안 이제 함살림을 해마다 개최하면서 주지 스님을 이시해서 종무소 소임자 스님들, 그리고 이제 기도를 맡아 하시는 노전 스님들의 그 수고가 대단했습니다. 살림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하여 일이 잘 되게 하는 게 살림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림 잘 살아라 이런 말도 일반 가정에서 하기도 합니다. 다만 불교의 살림이라는 말은 경전을 가지고 법회를 여는 일정 기간의 행사를 두고 살림이라 하는데, 함살

알림, 항정을 가지고 하면 그렇게 말하고 또 법화 살림, 법화경을 가지고 살림을 하면은 그렇게 또 말합니다. 이 살림의 본래 불교적인 뜻은 산은 이 산 있잖아요. 영축산. 산. 산을 꺾는다, 무너뜨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런 말이 나왔느냐? 체절 인하산이라 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상, 인상, 이 상을 없애라는 거예요. 금강경의 사상 없애라는 법문이 설해져 있듯이. 그래서 산은 체절 인하상, 인하의 상을 꺾어 없애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글자 해석을 해왔고, 림은 수풀림인데 이건 장량공덕님이라, 공덕의 수풀을 무성하게 기른다, 키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살림을 할 때는 스스로 겸손해지고 마음의 덕이 드러나도록 하고, 그리고 많은 공덕이 성취되도록 내가 발언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기원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이 그렇지 50년 동안 살림을 계속 해왔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보통 일이 아닌 아주 참 큰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항경 품을 차례차례 설해 오다가 32품체인 보살 주처품에 대해서 오전에는 내용을 좀 소개하고 오후에는 또 불부사의 품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창계에 보면은 보살 주처 불부사 하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이 품 두 이름을 합쳐서 개성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때 시망보살마 사리해 중에 있다가 여러 보살들에게 고하여 말씀하셨다. 불자야, 동쪽에 처소가 있으니 이름이 선인산이라. 옛적부터 모든 보살들이 그 가운데 살았으며 현재에도 보살이 있으니 이름이 금강성이라. 그 근소 모든 보살 대중 300인과 함께 있으면서 항상 그 가운데서 법을 연설하나니라. 남방에 처소가 있으니 이름이 승봉산이라. 옛적부터 모든 보살들이 중간에 있으면 현재에도 보살이 있으니 이름이 법회라. 그 근속 모든 보살 대중 500인과 함께 계시면서 항상 그 가운데서 법을 연설하나니라. 서방에 처소가 있으니 이름이 금강연산이라. 옛적부터 모든 보살들이 그 가운데 계시면서

계시었고 현재에도 보살이 있으니 이름이 정진무예행이라 그 권속 모든 보살 대중 300인과 함께 계시면서 항상 법을 연설하고

다불 분명 보살 주처품 모들째 자가 앞에 붙어 있기도 한데 보살이 머무는 곳 산을 하나하나 소개하고 그 보살 이름을 밝히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품입니다. 이 품에서는 설주가 심망보살이에요. 항경은 품마다 부처님을 대신해서 법을 설하는 보살들이 이름이 다릅니다. 심망보살 마살이 대중 가운데서 여러 보살들에게 말했다. 어떻게 말하느냐? 심망보살이 하는 말입니다. 불자여, 불자 여러분, 동쪽에 처소가 있으니 이름이 선인산입니다. 선인산이라는 산이 동쪽에 있다는 거예요. 예적부터 보살들이 산속에 머물면서 살면서 지내왔다. 현재에도 보살이 있으니 이름이 금강성이니 그 근속 여러 보살 대중 300인과 함께 있으면서 항상 그 속에서 법을 연설하나니라. 보살 주처품은 보살들이 이 산 저 산 산 속에서 법을 설하고 있다. 항경은 이 모든 시방 법계에 부처님과 보살이 수없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뭐 충만하다 이렇게 이제 경문에는 표현되어 있지요. 이 세상이 부처님과 보살이 계시는 세상이다. 쉽게 말하자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항경을 설하는 이 세계를 흔히 비로자나 부처님 법신불의 하장세계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하장세계가 전부 불보살이 장엄하는 세계다. 경문에 이렇게 밝혀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동서남북으로 시방으로 전개되는 세계 이름을 소개하고 있죠. 그런데 전부 산이요. 산. 우리나라는 대부분 큰 사찰을 비롯해서 역사가 오래된 사찰이 산에 있죠. 송도사도의 영축산. 영축산은 인도의 부처님이 계셨던 산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산에 특정 보살의 주처가 있다. 물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불보살이 없는 데가 없지만은 특정 산에 특정 보살이 계신다. 이게 이제 불교의 한 신앙 행태로 이제 발전돼 내려오기도 했어요. 가령 오대산 하면은 오대산을 청량산이라고도 하는데 거기는 문수보살이 계시는 곳이에요. 또 이제 중국에 가면은 이 보타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영파에서 이제 들어가는 강을 쭉 따라가면은 나타나는 곳인데 그거는 관시음보살이 계시는 곳이라 이래요. 또 이제 아미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아미산. 아미산은 보현보살이 계시는 곳이라 이럽니다. 또 저 구화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거기에는 지장보살이 계시는 산이라 이래요. 그래서 특정 산을 어느 특정 보살이 머무는 곳이다. 그래서 이제 산이 부처님과
보살이 주하는 곳이므로 산의 이름 속에 항상 부처님 보살 이름이 따라 나옵니다. 예, 하엄경에서는 특히 이제 그런 내용이 거듭거듭 품마다 쓰려져 나오죠. 그래서 이제 뭐, 승봉산이 있고 또 거기에는 법회보살이 있고 또 뒤에 가면 이제 금강산, 우리나라도 금강산이 있잖아요. 이 하엄경의 이름을 따서 금강산이라 합니다. 그 이제 법기보살, 오명한 설화도 많이 전해지죠. 법기보살이 있다. 또 뭐 서쪽으로 가면은 금강염산이라는 산이 있다 하고 하여튼 시방 곳곳에 산이 있고 부처님이 계시고 보살이 계시면서 법을 설한다. 매우 대단히 어떤 상징적인 그런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을 일반적으로 말할 때도 자연이 만들어 놓은 사원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자연이 만들어 놓은 사원이요, 천년의 사원이다. 그래서 이제 산으로 가서 뭐 수도를 하고 우리 스님들이 출가를 하는 것도 흔히 입산수도라 이렇게 말해요. 산에 들어가서 도를 닦는다. 또는 출가를 또 산으로 가는 그 뜻을 내셔가지고 입산출가다. 이런 산에 들어와서 출가를 했다. 그래서 스님들 대부분 통보사에서 스님이 되는 길을 받은 스님들 전부가 입산 출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산에 들어간다. 산에서 뭐 공부를 한다. 수행을 한다. 옛날에 어느 산 중에 조그마한 암자가 하나 있었어요. 방이 하나뿐인 암자였는데 방도 빚어봤어요. 그래서 그 암자에 철마다 스님이 한 명씩 번갈아 가면서 혼자 이제 정진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 해가 여러 스님들이 이제 교대해 가지고 정진을 해 왔는데 건물이 좀 폐락이 되어 가지고 여름에 비가 오니까 지붕이 새는 거예요. 지붕이. 그래서 그때 그 작은 암자에 머물고 있던 스님이 야, 비가 새면 점점 뭐 이 지붕 대들보나 석가래 이런 게 썩어서 다음 스님이 와서 정진하기가 어렵겠다 생각하고 비 그치자 지붕을 이제 조금 수리를 하려고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지붕이 올라가가지고 고치는데 그 올라가가지고 머리 만지다거리다 보니 이 건물은 이제 지붕 중심을 잡는 대들보라는 보가 있어요. 그 대들보에 주로 이제 이 상향문을 적어가지고 홈을 파서 넣어둡니다. 그리고 이제 나무로 또 이렇게 잘라가지고 막아두죠. 작업을 하는 중에 그 상향문 넣어서 막아둔 그곳이 물이 적고 이래가지고 톡 아래로 떨어져. 보니까 이제 안에 넣어두었던 상향문 적은 종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언제 이 건물을 지었나 상향문에는 그런 내용이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펼쳐보니까
절을 지은 내력은 전혀 언급이 없어. 몇 년도에 절을 지었다. 뭐 절을 어떻게 해서, 암자도 절 아닙니까? 지었다. 이런 내용은 한마디도 없고, 식구가, 예, 대구로, 대구는 앞구, 뒷구 합해진 그런 한시 글귀를 대구라 합니다. 적혀 있어요. 그리고 읽어보니까, 뭐라 적혀 있느냐. 야유 몽자 뿌립이라, 첫 구절이. 무슨 뜻이냐. 야, 밤야자입니다. 유, 이슬일자. 몽자, 밤에 꿈이 꾸이는 사람은, 잠자다가 꿈이 꾸이는 사람은 이 암자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토굴에 들어와서는. 그래 놓고 다음 또 구절에는 뭐라 했느냐. 꿈 설자 당주. 입으로, 예, 입. 결국 말을 하지 말라는 뜻인데, 해가, 입에 해가 없는 사람만 들어와서 살아라. 참 묘한 야유몽자 불입이요. 응? 꿈을 설자 당주라. 꿈이 잠자다가 꾸이는 사람은 공부가 덜 됐으니 이 암자에 홀로 정진할 자격이 없고, 할 말이 남아있는 사람, 세상을 향해서 요즘 참 인간 세상에 할 말이 많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뭐 언어가 뭐 폭력이 되는 경우도 많고, 비방을 하거나 비난을 하는 말도 많고, 그래서 이제 점점 우리 사회가 악업이 점점 쌓여가는 그런 행태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불교 수행, 불교 공부에 있어서는 이 암자 대들보에서 나왔다는 상냥문 대신 적어놓은 그 글귀의 뜻을 한 번씩 이제 음미해 보는 것이 좋겠다. 마음이 온갖 번뇌에 너무 지연하게 시달리면 안 되죠. 불교 수행이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탐진치 삼독 줄여가는 게 수행입니다. 탐진치 삼독.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반야신경에 나오는 사리불존자가 있잖아요. 사리불이 처음에는 지혜가 어떠민 부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처님보다 먼저 열반에 들어요. 근데 이제 부처님 당시에는 인도에는 여러 출가 수행자 집단이 많았습니다. 그걸 이제 뭐 불교에서는 육사애도라 말하고, 또 그 내용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인도 철학에서는 육파철학이란 말을 써요. 그 애도들이 사리불에게 한번 따져 물은 적이 있어요. 너희 스승 석가는 열반을 얻는 게 목적이라 하는데 도대체 열반이 뭐냐? 응? 석가모니의 가르침의 핵심 내용을, 응? 그냥 목표되는 것을 간단히 말하면은 열반을 얻는 기라 해요. 그런데 그 열반이라는 게 뭐냐? 뭐 때로는 여러 가지 의미로 복합적으로 쓰인다 할까요? 때로는 큰 스님들 돌아가시면 열반에 들었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부처님도 돌아가신 것을 열반에 들었다. 그럴 때는 사람이 죽는 걸 뜻하는 말이죠. 그러나 이제 그 죽음을 뜻하는 말이 열반의 본뜻이 아니에요. 굳이 이제 사전에 나오는 그 해석을 그대로 소개하자면, 열반이라는 거는 번뇌가 없어진 경지를 뜻하는 말입니다.
또 달리 말할 때는 욕망이 없어진 경지를 뜻하는 거예요. 중생은 항상 뭐 이것저것 하고 싶은 거, 어? 말하자면 원하는 게 많잖아요. 달마 스님의 법문에, 어? 무소공행이란 말도 있고 사행내에 나오는데, 원하는 바가 없어야 된다는 말이 나와요. 원하는 바가 있는 거는 욕망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하고 싶은 게 많이 남아있는 사람은 그만큼 마음이 비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행론에도 무소공행이란 말이 나오고 무원을 향하여 무원, 원이 없는 것. 옛날 어떤 스님의 일화에도 이런 말이 전해져요. 어떤 스님이 절을 맡다 평생 살림만 하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절 살림이라는 것은 오늘날도 그렇듯이 경제적인 문제, 뭐 돈이 있어야 뭐 절에 여러 가지 할 일도 하고 뭐 해결이 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님이 돈 때문에 시달리다가 나중에 이제 임종에 임해가지고 죽음에 가까웠을 때 발언을 하기를, 보통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는 정토 발언을 한다 하지 않습니까? 정토 발언이라는 것은 극락세계 아미타부처님이 계시는 세계에 왕생하기를 원하는 걸 말해요. 나무아미타불이 바로 아미타불을 의지해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생 극락국 이렇게 주로 이제 염불하듯이 원을 바라고 하는데, 이 스님은 말을 달리 해가지고 원생 극락국이 아니라 원생 무정국이라고 발언을 했대요. 그 설화가에 전해지는 그 글귀가 나와요. 돈 없는 나라에 가서 태어나고 싶습니다. 돈에 많이 시달린 탓에 그렇게 발언을 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에피소드도 전해집니다만은 결국 마음이 다 비어진 게 열반이요. 그래서 사리브리에게 애도가 찾아와서 열반이 뭐냐 이렇게 딱 단도직입적으로 물어요. 그게 암행 어딘가 나옵니다. 열반이란 탐진치 삼독이 없어진 것이다. 맹쾌하게 대답을 해요. 탐진치 삼독이 없어진 것이 열반이다. 그러니까 열반을 얻기로 목표를 삼아서 수행하는 것은 결국 탐진치 삼독을 이겨낸다, 극복한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참 보살 주처 품에 산마다 이제 보살이 있고 보살들이 법을 설하고 있다. 산마다 보살들이 있으며, 또 이제 항해 앞서 말씀드렸듯이 항해에는 이 모든 세계가 부처님이 계시고 보살이 계신다. 뒤에 가면 이제 보살의 주처는 끝이 없다, 이런 말이 나와요. 보살이 머무르는 곳은 한정이 없다. 이제 불교는 환경대의가 이제 여러 가지로 요약해서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환경뿐만 아니라 불교는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는 마음으로 돌립니다. 하음경대의를 잊었대 하음대가 무감선사 채누리라는 스님이 계셨어요. 무감채누리 하음경대의를 여섯 자로 밝혀놓은 말이 전해져요. 네. 기통만법 기일심, 기자 돌아갈 기자를 쓰기도 하고 밝을 맹자, 밝힐 맹자를 쓰기도 합니다. 일심에 돌아가서 모든 마음법을 다 통합한 그 마음법을 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법을 통합하여 일심에 돌아간다, 한 마음에 돌아간다, 혹은 한 마음을 밝힌다,
통만법 맹일신 이 여섯 자가 함경이 대의를 밝혀놓은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마음으로더라고요. 마음. 자, 이 땅이 우리 사람 사는 집이랄까 뭐 우리 다 주소가 있잖아요. 땅에는 여기저기 장소가 이곳저곳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지리적 공간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는 물리적인 공간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은 더 근원적으로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세상이 없어요. 마음이 없으면 산도 없고 바다도 없는 거예요. 한번문에 이런 뜻이 있어요. 일체 유심조.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은 마음 안에 있다. 부처님도 마음 안에 있는 것이고 보살도 마음 안에 있는 것이다. 이 보살 주제법은 산마다 어느 보살이 있다는 걸 소개하는 내용인데 그 보살들이 지금도 과거에도 보살들이 법을 설해왔고 지금도 어느 보살이 계시면서 법을 설하고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원연 본문은 11시까지만 해달래요. 그래서 뭐 행사가 있다고 오늘 본문은 이어서 마치겠습니다. 오후에 또 다음 품을 이어서 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0: 뭐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우리의 수설시 경례지 사궁의 능남지 자처일체 세간천인 아수라경 공양유불탐여

무생명을 아끼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기를 마치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처럼 하여 꿈틀거리는 미물조차도 마치 갓난 아기인 양 불쌍히 여겨야 한다.

일어서서 노력하라. 자기가 갈 곳을 만들어라. 대장장이가 녹을 제거하듯이 자기 자신의 녹슨 곳을 제거하라. 녹슨 곳을 제거하고 죄지은 것이 없어지면 그는 마침내 불멸에 이르게 되리라.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정 기획 249만 원으로 떠나는 붓다의 길. 인도 네팔 7대 불교 성지 순례는 8월 23일과 9월 13일에 중국 4대 성지 관음도량 보타산과 지장도량 구화산 순례는 8월 10일에 진행합니다. 2026년 대만 인구 공승법회 및 성지 순례가 8월 29일에 BTN 가족기도 도안 스님과 함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11월 10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문명의 철수 현승자가에 대해서 하신 말씀 있습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깨인자 국무신님이 춤을 추고 흙을 입고 다 와서 밥 먹으라 그랬거든. 그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야. 수혜는 여수나 비록 그러지만은 근무는 북시 호신이로다. 근무시는 말이지만 호신이 아니야. 좋은 몸을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오. 뭐 춤추고 웃은지 입고 밥 먹으러 갔는데 무엇이 나쁘기 때문에 좋은 뜻이 아니다 하냐고 말이오. 이것을 이제 바라봐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한 말 하였는데, 보규상향. 보규상향이라고 한 것은 제사 지낼 때 하는 소입니다. 제사 다 지내놨는데 보규상향 한 것이에요. 또 이제 상방악천사라고 유명한 게 있어요. 비치님은 또 이 본문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금화상은, 금우신님은 말이거든. 배두배하여 춤도 뛰니 잔뜩 갖다 놓고, 내가 잘 부른다, 이 말이야. 한잔 먹고 든지, 예? 한 노래를 잘 부른다, 이 말이야. 그런 당시에, 자, 이 당시는, 예? 모이라 있는 만든 그 금우신 회화 있는 그 대중들은 말이야. 나무 불타오르다. 불타오를 때 뭐한테 비해했다, 이 말이야. 인물이 있을까? 이것을 이제 실제로 이제 바로 알아야 되는데, 말로 따라가면 좋습니다. 여기다 또 한 말 하겠는데, 전전은 인생 후전심이라, 앞에 날라오는 활살은 말이여, 예로 만드니 개급다, 그 말이여. 개급인데, 후전심이여, 뒤에 날라오는 활살이 더 무섭단 말이여. 더 무서워. 이것은 뭘로 지적하는 것인지, 문 밝은 사람이면 알 것입니다. 그 뒤에 어느 끊는다. 이게 좀 유명한 어느 풍사 말이야. 어느 풍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말씀을 했냐면은, 제호도의 일생에다, 제호라 하는 것은 참나임이, 가장 웃긴 맛 좋은 음식입니다. 참나임이 웃긴 가장 맛 좋은 제호, 도자, 서리생에다가 말이야. 누구 문구 웃긴 양주구 천국에 큰 서리산을 갔다가 일생에, 하찮은 웃기 준다, 그 말이오. 그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이것이 내 문자 드러난 표현 같지만, 말이오. 그 무심은 근본을 갖다가 분명히 환탁들을 말이오. 천천대질로 드러낸 선입니다. 그 무심이, 예, 춤추고, 믿고, 밥 먹으러 간 이것이 말이냐면은, 사실에 있어 본다면은, 큰 참나인 제호와 말이야. 몸은 누구든지 안 죽을 수 없는 모든 생명을 죽이는 말이야. 도장을 갖다가 한참을 해야한다고 말이야. 한참을 준다고 말이야. 여기에 들어가서 내가 한말 하겠는데, 지혜의 기호, 호기요. 다만 말하자면은, 범의 머리를 탈 줄 말았지. 범의 머리를 탈 줄 안다, 이 말이야. 그렇지만은, 불의 수호미로다. 범의 꼬리를 그릴 줄 몰라. 범이 무슨 범이 머리를 탈 줄 알면서 어찌 범이 머리를 갖다가 그럴 줄 모른다 하냐. 그 무슨 말인지 의심이 나는 사람이 있으면은 화두를 갖다 말이야.

신을 깨쳐야 그리고 전에 모른다 하고 말이야. 우리 대중이라 말이야. 신이는 남양 공도가 아니오. 옳고 그런 것은 만드면 공도로 갈 때 어쩐지 반지하 열다고 말이야. 시리를 갈 때는 어쩐지 참말로 공명 정대한 말이야. 대도입학해서 시리를 가려야 되는지 말이야. 가려야 되는데 참으로 공명 정대한 입장에서 시리를 가는 사람이 없어. 뿌려는 진정 저 인생이라 은혜와 원수라고 말이야. 은혜 은혜와 원수는 어디서 생기냐 하면은 다정히 사비에서 모든 것이 생기더라 이 말이오. 시비를 웃기니 분명히 웃기니 공도에 의지하고 있고 갈 것 같으면 물질 없는데 시비를 갖다 갈 때에서 공도를 갖고 가는 사람 없어. 따라서 때에는 원수 가지고 은인이 되고 하는 것은 다 사정에 의지해서 이렇게 어떤지 원수 지고 은혜도 어떤지 있게 되다 알겠다. 이것은 앞에 본문에 웃긴 총괄적인 말이야, 표현입니다. 금이 반통 말이야. 금이 씌우는 웃긴 그 반통. 그걸 갖다 제대로 했냐면은, 혹진혹비어 어떤 사람 만님이 금을 믿다고 반통을 보고 막 성을 낸다는 말이야, 성을 내. 노래를 내라며. 예? 어떤 사람 만님이 반통을 보고 반통을 보고 좋아서 입이 웃지 한 번에 이렇게 내린다는 말이야. 내 밥은 웃든지, 예, 한통 뿐인데, 어떤 사람은 좋아서 웃고, 어떤 사람은 말이야, 화를 내냐고 말이야. 성인가다 하고 말이야. 사람을 성취 지는 일은 적고, 사람을 성취 지는 일은 적다 하고 말이야. 폐인가 말이야. 사람을 웃든지 마음대로는 실패시킨다고 말이야. 실패시킨 많다고 말이야. 왜 그럴까? 공부 부지를 해서 깨쳐야 된다. 환유나 알겠냐 알겠죠? 무슨 웃기 바꿔야 하는 얘기가 무슨 그 본문이 되던데 이렇게 장하고 말이 웃기 도로 갔다 서울 갔다 도지 알아둘 수 없는 이런 소리 안 갖고 꼭 생각하는 사람이 실례지 모르지만은 이게 실제에서 그 무심은 말이야 유명한 말이야. 유명한 바꿔야 본문이라. 아주 천춘만 거야. 이 본문당도 더 뛰어난 본문이었다. 그 말이야. 이래 할 정도로 유명한 본문이다. 그 안에 그 본문 뜻이 어느 곳에 있냐, 알겠어? 어느 곳에 있냐, 알겠어? 낡은 수산의 영만남이 해 떨어진 가을 산에 말이야. 가을산에 어떤 해가 벌써 떨어졌단 말이야. 가을산에 여행이 만나요. 안개. 그럴 때 진광대거든. 진광대가 또 빛이가 있다고 말이야. 해 떨어진 가을산에 진흙 안개가 그 산에 빛이가 있어. 빛이가 있는데, 고등 하월에 승모하러가 외로운 배, 외로운 조그마한 쪽대가 말이야. 다리 훈하에 뜯는데, 다리 밑에서 놓았고, 갈대 말이야. 갈대꽃이 많이 핀 그 갈대꽃 속에서 잠을 자더라. 이 뜻을 알면은 오늘 본문을 갖다가 전추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려서 밤을 조금이라도 말이야. 이 사랑을 한다든지 말이야. 하면은 생신입지역이요. 삼몸대하로 지옥이 떨린다는 말이야. 어제 이것은 깨치 이전에는 모든 것이 있잖아. 내일부터 우리가 삼중적으로 영명길을 해야 된다는 말이야. 영명길을 해야 되겠잖아. 우선지 꾸준히 정진해 가있고 이 뜻을 바로 아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부지런히 정진합시다.

어이구, 그렇게 하는 자네. 어떤 엉뚱한 자, 누구라는 것이다. 그것은 어떠냐면은, 처분을 깨어 부처를 깨어 도사를 깨어놨더라. 그런데 여러분, 본시 출처가 있습니다. 출처가 있는데, 이전에 위상스님 본문 어떻게 하시냐면, 육구무구는 여동유수라. 있다는 명구나, 있다는 명구는 어떤 해면은 등치기 나무 의장과 같다. 그러한 때 이제 조선이 있다가 뭐라고 물었냐면은 수도 궁궐하면 국이 하초 나무가 이제 자빠졌단 말이야. 그러면 등치기 자연이 죽을 거 아니냐? 말라 죽을지란 말이야. 그러면은 육구나 묵구라는 그것은 어느 곳으로 돌아왔느냐? 한 그런 유명한 법문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거기에 대답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육구라 하는지 묵구라 하는지 보통 보면은 그 이제 차별, 군대식 경쟁이란 말이에요. 경쟁인데, 여기 아주 깊은 뜻이 있어요. 육구와 묵구는 어떻게 되냐면은, 촉을 넓혀야 부처를 뛰어나고 조사를 뛰어났더라. 그런 동시에 모든 이수야 등치기 나무를 의지했다 꼭 갖다 그렇게 하니 나무 의지한 갖다 하니 그건 어쩌냐면은 천둥지뢰라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다 떨어졌단 말이야. 수도 중거야 나무 어떻게 잡아서 뿌리고 등치지 다 말라 죽어버려. 그것은 어쩌냐면은 영숙봉사하고 영이 말이야 봉어집에서 잔다 말이야. 영을 떼서 봉어집에 잡시다. 후기에 합쳐야 그러면 육구라든지 묵구라든지 그것이 어느 곳에서 오더라느냐 말이거든. 그것은 주류 금반이로다. 구실이 아주 누른 황금발, 황금 소반을 수분다. 이랬습니다. 형왕덕금하고 형과한 꽃은 말이야. 꽃은 덕금이야 아주 비단길 끝이 하늘로 보기 어떻다는 말이야. 그런 동시에 저 검질이 종형이라 칼과 창은 말이야. 칼과 창은 이리저리 흩어져 있고 있더라. 사단은 허유하고 사단은 지지 소리를 지르고 만드는 부르짖거든. 온 천지 없는지에 큰 소리를 부르짖고 상황이 해산이로다. 상황이 코진. 코진은 아주 점잖게 놀더라. 자일꾼은 차치하고 이한 구절은 그만둔다! 나일 뿐은 다 마선 거, 저 구절은 또 어떠하냐, 이 말이야. 온만이 파둠의 후음. 근데 온만이 파둠의 후음 가는 걸알것 같으면은, 고통 고문이 진원인데 말이야. 이걸 알면은, 앞에 법문을 전부 다알수 있습니다. 이제 정말로 내리는 풍열지인, 유명한 풍열지인 말이야. 풍열지인에게 어떤 비, 묵지를 어떻게 물었냐면은, 동정이 섬유한 동정, 움직이든지 고요하든지 하는 말이지. 섬유여, 미락하는 것은 일체를 떠난 데 사는 소리고, 미락하는 것은 아주 묘한 무슨 미미한 말이야. 작용을 말하는 것이다. 그 말이야. 그래, 동하든지 진하든지 간에, 모든 다 상을 따서 그 작용이 유효하다 그 말이다. 그러하니 여하 통불된 거 어찌께 해서만 만드는 그게 통달해서 말이야. 그렇게 통해가지고 범하지 않냐겠냐 이랬어. 만약에 조금이라 범하면은 상암지옥을 합니다. 그 어찌께 해서
예, 저촉되지 않고 바로 이 법문을 갖다가 출발하느냐 이 말이야. 그래, 대류인자, 뭐, 부일스님 하신 말씀 뭐라 했냐면은, 상업 강남 3월 위에 내가 항상 정 생각을 하는데, 뭘 생각하냐면은, 저 강남, 남대, 남대라, 그 말이야. 남방, 살았다. 축구기, 범거든. 좌우대대 신마리구나. 좌우락한 새가 노래를 잘 부르고 붙인지, 쭈부름이 다 있는데, 예? 그 노래 잘 부르고 우름 다루는 그 새가 푸르지 꽃속에서 노래하더라 물더라 이 말이야. 그러면은 그 이 뜻이 어느 곳에 있건데 그 열심히 이런 말씀을 하느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나 한 말 하겠습니다. 금각이 무엇이냐. 금각 천하에 큰 흠한 길은 금경이라고 합니다. 그 청나라 성도로 들어가는 길인데 천하의 금각길보다 더 험한 상이 없다 길이 없다고 말이야. 그런데 금각길이 그 험하길 천하의 둘도 엄청나지만은 야생이 강대라 경대라 말이야. 밤길을 가는 사람이 더 많다 이 말이야. 어? 그 험한데 나들도 없이 몬다 했는데 어째서 밤길을 가는 사람이 더 많다 강나 이 말이야. 그게 이제 금경이 천하 둘도 없이 흔한 게 말이야. 그렇지만은 밤길 가는 사람이 더 많다. 이 뜻을 바로 알면은 통일신님 법문도 알 수 있고 또 앞에 내가 말한 것도 다 아십니다. 불감 불선사가 앉아 이 통일신님 법문에 대해서 이렇게 송한 것이요. 송한인데 어떻게 이제 송을 했냐면은 최운영의 성인영함이 조수님 앞에 기관 쪽같이 아주 좋은 저 구름이 한데 꽉 찌가 있단 말이야. 그 찌가 있는데, 신선이가 구름에 뚝 나타났어. 신선이 나타났다가 말이야. 이건 비유입니다. 흑파 홍나선 차는 차아니라, 예? 손으로 혼자 발란 붙이를 들고 말이야. 낯을 뚝 갈아붙어. 깨지 손님이 나타났는데, 부채를 하여 낯을 갈았으니, 낯은 안 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깨드립니다. 막간 서진 수중순하고, 누구든지 말이야. 그 신선이 가지고 있는, 낯을 가리고 있는 그 부채를 보지 마라! 이렇죠. 그 부채 봤다는 미래들이 닿아도록 신선은 낯을 못 본다는 말이야. 급수창 강승이 나라. 천지, 아주 정신을 채워서 말이여, 예, 부치 속에 둔 그 신선 낙지로라. 이리 말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 풍열신 법문이 말이여, 말과 얼굴 있지 않아다, 이 말이여. 어, 말과 얼굴 있지 않아. 말과 얼굴 그 속에 그 간차가 있는, 수가 있는, 그분 뜻을 알아, 알겠지요. 만약, 풍열신 본문 말과 응구로 따라간다면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부채만 보는 사람인지 부채만 보는 사람인지 예? 실제 신선 나트를 보지 못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응구로 따라가면은 절대로 풍열신 뜻을 모른다. 어? 이것을 갖다가 제비현지라 한 것이야. 누구든지 이전신 내 말씀하는 그 대주사신 내 본문 말이야. 응구로 따라간다면은 다 본문 모르는 동시에 상심이다 이것이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말로 따라가자 말고 그 말 속에 둔 말이여 뜻을 바라라 이것이라. 그러면 이 뜻이 어느 곳에 있나 어느 곳에 있냐면은 내가 한 말 하겠어. 삼가 천리 맹팔라인가 맹팔라인가 말이여 저기 골짜리에 사람 집이 어쩐지 저 사는데, 한 사람 어찌 산다고 말이야. 그 아주 궁대장 골짜기에 사는 말이야. 맹가지 판매이여, 어? 여덟째 아들들아, 이것이라. 저 신상 집에 어쩐지 서너 명째 사는 그 동네, 예? 맹가지 여덟째 아들하고, 오늘 법문과 무슨 관계에 있어? 그렇지만은, 이 뜻을 말해야 된다. 그렇지만 지금도 내가 말해준 것과 마찬가지로,
말로 따라가면 죽어. 응? 어째서 내가 삼과 초일명팔랑이나 갔는지 말이야. 이 뜻을 말하라 이거지.

또 수단 죽은 자라 또 여태 이제 비난을 예수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끼지 말하면은 패기 중마 장고만이 아주 많은 분이 철이 말려 눈 깜짝도 철이 말려를 다루는 그런 좋은 말을 타고 아주 높은 데 누가 올라갔다고 말이야. 아니 남북 동서의 득자 이러다 동서남북 원자지 마음대로 말이야. 참 자비하게 활동을 하더라 이 말이야. 예? 활동을 하는데 최여금 10만간이요 가장 좋지는 무엇이 제일 좋으냐 하면은 허리에 만드니 도움을 갖다가 말이요 10만간을 갖다 또 우주인이나가 달아가 있어. 10만간이 아주 가장 많은 돈을 말하는 것이야. 가장 많은 돈을 갖다가 허리에 또 벌떼 쓰고 있거든. 그런 동시에 갱내지하여 하는구나. 또 우주인이 하고 나가 또 와서 말이야. 하늘 타고 저 양주 땅으로 만드는 게 온다고 말이야. 이제 이 뜻을 알면은 앞에 건물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뜻이 또 어느 곳에 있어? 이거 또 내가 말하겠어요. 한 말 했는데 삼사나비는 충장이에요. 삼사나비, 삼사나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이제 삼종 가사를 말합니다. 세 가지 말이에요. 상중하 가사가 세 가지 아니 삼이 아니에요. 그 삼이 가사는 말이지 충장이와 품 절대 밖에 있더라 이것이 밖에. 왜 그 세 가지 가사가 삼종 가사가 품 절대 밖에 있다. 그런 동시에 일로 침수는 백운지 이르라. 한 우춘지 그 하루에 말이야. 불이 융글융글한 우춘지 불이 하루에 불이 한 하루에 있는데 그래서 침수라. 침수라 하는 것은 굉장히 진짜 무섭지않데 이것은 향을 말하는, 침략을 말합니다. 침략을 지 물에 당당 갖다 내는 길이거든. 그 침략은, 백운주의여, 힘부름 속에 있더라, 이것이다. 그 결국은 무엇이냐면은, 아주, 한 화루 등 담은 그 불에 말이지, 좋은 향을 푸는데, 그 향 푸는 것은 힘부름 속에 있더라, 이것이다. 그 뒤에 운문정에 설두 행성사가 여기에 대해서 말한 게 있어요. 어떻게 말로 하냐면은, 야, 유인이 설두하면, 만약 말에 어떤 사람이 있어가지고, 설두했게, 후회를 지니면 이렇게 무슨, 그와 식으로, 같은 식으로, 문방하지 말이야. 그러면은, 대타대화대 나는 어떻게 대답하냐면, 후회를 지니면 같이 대답 안 하겠다고 했어. 어떻게 대답하냐면은, 백보 안 심은 차여, 배를 달려가야 말이야. 발을 달려가고 아주 심장을 깐다 말이야. 그것은 또 어떠 하느냐. 나 이리 말하게 되겠습니다. 풍열심이면은 저 춘삼을 말이야 참 좋을 때 깊은 꼼짝에서 좌우서 말이야. 그 노래 달품 좌우서가 울고 있다. 그걸 이제 법문을 해야 되거든. 법문을 했는데 석두시는 뭐라고 했냐면 나는 그렇게 말하네. 예? 풍열 내가 그리 말한단 말이야. 어떻게 말하냐면은 아주 사람 뱀이 갔다가 칼을 갈아가, 이 말이야. 예? 갈아가지고, 그, 이제, 신청을 내야지. 신장을 내야가지고, 그걸 깡끗더라, 이 말이야. 그야말로 정반대적으로, 이제, 이런 표현이 납니다. 아주 이렇게 뜻도 있습니다. 그래 놓고, 붕, 다시 말하지, 어떻게 말하냐면은, 일풍 치와는 별씨를 가요. 바람이 어디에 있고, 불이 분다, 이 말이야. 불이 잘 안 타거든. 우리가 안타는 때 바람이 오지야 불 잘 타라 분다고 말이야. 때 부는 것은 별신을 하여 별로 없으니 딴 우신이 참 한집이 되어 있더라 이 말이야. 그런 동시에 상구세대는 말이야. 상구세대라고 하는 것이냐면은 그런 우신이 죽이고 말이야. 죽인 동시에 자네는 살린다 그 말이야. 그런 우신이냐면은 본차용이라 말이야. 그 신을 쓰냐면은 예? 참으로 거기에서 다른 뜻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 뜻이 이제 어느 곳에 있냐 이것이거든. 그 뜻이 어느 곳에 있냐면은, 삼중 구십이요. 삼중의 뜻이 구십이라고 말이야. 우리가 삼중에 있으면서 구십일 동안 결정을 하나 공부를 안 했냐, 이 말이야. 그 이제 삼중에는 구십이고. 그런 동시에 우리는 기천 열다.

구름 밖으로 저거 이제 산중을 벗어 나가거든. 벗어 나갔더니 내 천년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고 이제 법은 변성사람에 유명했어요. 유명했었는데 그 스님이 이제 이 법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냐면은 풍요를 하세요 이 말이야. 풍요 스님이 그 말이거든. 구렁차하고 저 깊은 숲이 숲에 들어간데 말이야. 숲에 들어가도 숨이 꽉 찬 숲에 들어갔는데 숲에 들어가긴 들어가도 풀 한 피도 안 건진다 이 말이야. 왜? 숨에 꽉 찬 숲을 돌병 웃지 풀 한 피도 안 건질 것 같을까? 입수 부동파로다. 예? 저기 큰 물속에 들어간대. 물속에 들어가도 물결을 조금 안 건진다 이 말이야. 이것을 바라야 된다. 그런 동시에 안정위원 도탁순위하고 저 눈동자 속에는 순상을 어떻게 거꾸로 또 세워놓는단 말이오. 순상을 하고 순상을 눈동자 속에 순상을 거꾸로 세울 수 있어. 그러고 이모사회는 행한세계로 봐. 눈썹에는 온 삼천 대천 세계를 갖다 눈썹에 갖다 걸쳐놓는다고 말이오. 그래서 풍요신 법문에 대해 한 말입니다. 필경 막제 심어쳐. 그러면 이 풍요신의 그 법문 뜻이 말이야. 네? 필경 어느 곳에 떨어져 있느냐. 이랬더라. 지어놓으죠. 불러놓으니라. 다 뭐 늙은 느낌이 되느니 말이야. 알기는 해야 하지만은. 알기는 해야 말이야. 그런 동시에 그걸 또 알아서는 안 돼. 알기를 허락하지 아니한다. 그 말이 앞에 말하고 뒤에 말이 틀리냐는 말이야. 여기에도 뒷부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뜻이 어느 곳에 있어? 그것도 내가 한 말 하는데 안이 청부가 명세로다. 크만 웃음이 반쯤 말이야. 크만 웃음이 어둠 속에 청부 핵을 바치. 핵을 바치가 명세리여 삼촌 대천 세계를 바치더라. 그나 웃음이 방면에 나와서 갇힌다는 말이오. 신문 분정관 아니야. 또 여기에 대해서 법문 또 한 게 있어. 법문 한 게 어떤 법문을 했냐면은 만반 모중에 천부이나 만부이나 어찌 자꾸 달리나 무슨지 그 분무속이란 말이야. 분무. 분무속. 세우신 높은 분무속 말이야. 분무속에서 병충이 화성을 빙질증하는 말이야. 거기서 떠오르면은 그 쏘는 게 말이야. 쏘물 한 짐이 어쩐지 뛰어나오거든. 쏘물 한 짐이 뛰어나와. 그러니 다소이 햇빛 불고 배만이 많은 사람들이 말이야. 이불 쪽에 쏘물을 갖다 피하지 못한다는 말이야. 피하지 못하고 축파 민문이로다. 오우치 나트 만들고 쏘물이 뛰어가고 나치만 타서 힘피는 쇠들이 있어. 옆에 열심히 법문에 대한 소리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조계 천성정문 안 하고 천성을 말이야. 이천성인 웃음 정문 장대기 뒤에 있는 그 눈을 갖다가 비춰서 연다 그 말이야. 그런 동시에 방출미 위험 우레충이로다. 저 위험한 이전 고급 인상전이 많이 위험한 말이야. 최초부린 위험한 이전 위험한 말이야. 위험한 웃음이 맞으면은 물에 온 천지 만물 밖에 말이야. 온 천지 만물 밖에 봄 소식을 갖다가 아주 나타난다 그 말이야. 나타난다 그 말이야. 이것을 알면은 이제 풍열신 뜻을 갖다가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는데 대기가 우리 대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끝먹듯이 어느 곳에 있냐 알겠습니다. 이제 또 내가 총결정하겠어 하겠는데 미륜 만유하고 오, 천지 웃으니, 만물 만유만. 만유 가도 전부 다 웃으니, 더 웃으니, 예? 포스터에서 천부 다 웃으니, 만유면은, 예? 뚫어 쌌다, 그 말이야. 그런 동시에, 한토 스페르가 말이야. 온 시방 세계를 갖다가, 생기다가, 쳐야다고 말이야. 어떻게 온 천지 만물로 갔다가, 뚫어 웃으니 싸는 말이야. 그런 동시에 시방 세계를 갖다가, 생기다가, 쳐야다고. 겁난다 가도 이제 거짓말 한다 뻘지 뻘라지 뭐 하지만은
and 이 표현도

내려 부족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는 이경전문이요 모든 진노를 완전히 떠났다 그 말이에요. 그런 당시에 젊은이요 모두 뒷문을 갖다 전부 다 끊어졌단 말이에요. 등이 끊어졌어. 뒷문이다 끊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고 기성자석이라 소리를 타고 말이에요. 무슨 소리는 소리 나는 걸 타고 계속이요 빛을 갖다 댄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냐면은 영산정초 영산이라는 걸 만약에 부처님이 회사할 말이거든. 영산을 좀 쳐요, 정쳐요. 예, 영산의 회사 만든 부처님 말이네. 참말로 만드는 참 끊는 뜻을 갖다가 바로 한 산인가, 알겠습니다. 그러고, 소림 적고를라 소림 말이야. 소림은 달마심입니다. 달마심은 직접 말이야. 참다같은지 자성이더라. 이랬습니다. 그럼 어째서인가 이렇게 내가 칭찬을 한단 말이야. 어째서 칭찬을 하냐면은, 독법 천문정상하고 홀로 만드는 천문만보. 이 보리가 천개를 만들었는데 아주 최상등 말이에요. 가장 최상등이야. 홀로 또 버티고 서거든. 버티고 산다. 그런 당시에 전이백 초두련이라, 예? 또 우리가 나아가서 어찌 청가지나 망가지나 꽃이 피라 있어. 예? 꽃이 피라 있는데 그 꽃 핀 말이야. 청가지 망가지 꽃 핀 그 소리 그 가에서 오염을 다 맞추더라 이랬다. 헐리마 그런 뜻을 알겠느냐 이랬어. 알겠냐 말이야. 경주 손에는 무산대하고 무산대하고 종교학하는 이전에 만드는 아주 처녀 이름입니다. 경주 처녀 처녀는 만드는 무산대요. 그 삼바락하는 우승이 좋은 대가서 춤을 춘다고 말이야. 춤을 추는 동시에 팔일이 나 차근 생체나 팔을 갖다 여덟 개나 가지는 말이야. 나타 나타난 것 때문에는 생체 무쇠를 갖다가 어쩐지 꾸준히 뻗어먹더라 이랬습니다. 이제 이 뜻을 바로 알면은 오늘 한 본문 전체를 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오직 깨쳐야 돼. 공부를 부진해가 있고 깨쳐야 되지 깨치기 전에는 이것은 모릅니다. 그래, 그지, 부정 말이요. 공부해가지고, 이 법문을 바로 알아서만은, 비록 해지지 말이지, 해지지. 만약 그렇지 않고, 예, 눈은 캄캄하고 말이요. 비는 절대에 내가 있고, 무슨 소리를 하는지, 예, 무슨 법문을 하는지 말이지, 모르면서 해지했다고 굳이 동서남북을 헛진다면 말이요. 그 사람은 미래를 다하고 공부를 설지 못한다, 말이요. 공부만 설지 못하는 자신이 아니야. 모든 우측이 시주 우측 신이라든지, 어쨌든 말은 말이야. 결국은 영어수록 아비지어가 매하지 못한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든지 우리가, 해지야 받고 시스템 돌아가지 말고, 우측이 공부 무지리 해가지고, 본문을 갖다 바로 알고, 바로 깨치고 말이야. 참방 우측이 해지를 해야 한다, 이랬습니다.

인자 근본해요. 근본 삼천 대천세계 진시방법계라 그 말이요. 온 시방법계를 갖다가 밤 속에다 엮고 후에 뜨거울 때 법비는다 이거죠. 그 무슨 힘이 그리 큰 힘이겠어. 이 시방법계란 건 한이 없는 말이야. 무진법계인데 그 무진법계를 갖다가 밤 속에 열 말이요. 그런 힘이 어디 있겠냐 이거죠. 그런데 그 햄이라는 것은 어떻게 큰지, 이 무진법계라는 것은 비웃 같은 데는 조그마한 좁쌀만 하고 말이에요. 함은 크기가 큰 대해무변 바다같이 그리 큽니다. 모르는 사람이 들을 때는 아주 뺄간 거짓말 같지만은 실제서 법을 바로 깨치고 보면은 말이야, 그 크기란 것은 이 형용사로서도 절대로 부족합니다. 깨니까 큰 만능이 대바다 같은 말, 무진 무변바다 같은 큰 함에다 갖다가 이 무변법계를 갖다가 그때 이제.

집이 있는데 그 속에 무변법 기어들어가면은 조그마한 좁쌀 하는데 그리기 적다 그 말이요. 크기가 그냥 하면이냐 말하자면 그게 크다 그 말입니다. 그 어쩌냐면은 안맹이로야 눈은 멀고 귀는 멀어 뛴다 이것이라. 그것도 무슨 말일까? 응?

어떻게 잘 막았던지 물한 방울 새어 나올 수 없어. 물한 방울 새어 나올 수 없어. 응? 수설 불태야 물한 방울도 새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 아주 어떤지 큰 강물을 갖다가 끌어서 막아봤다. 그래 막았는데 이렇게 이제 둑을 크게 굳세게 잘 막아놓으면 이 둑에서는 부처도 어리될 수 없고 조사도 어리될 수 없고 천나 천지식이 말이지 누구든지 그 근방에 갈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쩌냐면은 20족도로다 손으로 춤을 추고 발로 띠금을 뜬단 말이야. 좋아서 앞에는 무진 법계를 갖다가 큰 우띠 그 부당 법계 부당도 여러 억천만 배큰함 속에다 집어넣으니 깨네 눈이 멀은 동시에 귀가 멀어집니다. 큰 강을 갖다가 아주 이제 뚝을 갖다가 철통같이 막아서 물한 방울 먼 세월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꼬니 조사가 붙여도 그건 어디에도 못하는 것이라. 그러고 보니까 20족도야 손으로 가지고 춤을 추고 발을 띠움을 띠 하도 좋았어. 수파충랑해야 파도를 따라간단 말이야. 예? 물결을 따라가고 파도를 따라간단 말이요. 그 파도와 물결이란 것은 아주 천변만 하는 게야. 예? 바람 부는 대로 말이야. 물결이 이리 나고 저리 천변만 하는 변화무비이거든. 이것은 법신대에 있어서 변화자재하는 거. 아니, 조금도 아무데도 거리낌 없이 자재무해한 거 말이야. 이걸 갖다 말하는 것입니다. 수파충랑. 그러면 어쩌냐면은 12,000보이야. 12,000보이라. 대자유자재한 경계를 말할 때에 와 12,000보이라 하냐 이것이야. 이것이 소위 운문 스님이 말한 상관이라 강입니다. 함계근곤 적단중류 수파충랑 말이요. 이것은 참말로 불조 대기 대용을 갖다가 총요약해서 아주 강결하게 표현한 말이요. 그런 유명한 법입니다. 이쪽 삼관해야 그럼 그것이 다냐 이것이 아니야. 아니다 그 말이야. 이쪽으로 파상관이라 활살 하나가 만들면 이 상관을 갖단 말이여 두드려 부사합니다 이 말이여 활로가 쌓이는 게네 이 앞에 말한 그 아주 불조 대기 대용 말이여 그 상관이 발상다고 천지 만들면 부사접단 말이여 부세 대기다 그 말이여 깨 일쪽 상관에요 한 화살로 상관을 다 부사합니다 그 말이여 그런 적이 되면은 10월 상사로다 10월 달에 지금 10월달 아니여 상사여 갑자를 축하는 게 있거든 병진정삭하는 말이야 상사이여 상사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제 제일 첫 이제 사일입니다 진사라고 사일 말이여 일족 파상관을 했는데 예? 불조 대기 대용을 갖다가 한 핫살로 가있고 전부 다 만지 부사하면 다 없애버리거든 그런데 결국은 어쩌냐면은 10월 상사라 10월 달에 상사이더라. 이랬습니다. 회마, 알겠느냐? 살수나빈 천성이 하니, 손을 갖다가 어디 나아피는데, 어디 가서 나아피냐면은, 저쪽 천성 말이요. 천분 만조사 밖에 손을 나아피단 말이요. 천분 만조사 속에 들면 안 돼. 예? 천분 만조사 그 영역 밖에서, 큰먼 데서 천불만조사를 뛰어났다는 말이야. 초불월제야. 네? 초불월제에서 천불만조사 만드니 밖에서 손을 턱, 이제, 예? 놔두거든. 회중의 감자 화중년이라 깨는 길로 척 돌아서는데, 예? 어찌 됐냐면은 화중년이 돼. 화중년을 찍었어. 불꽃에. 불 속에 연꽃이 피더라. 이제 이것을 앞에 걸 알아서 이제 뒤에 부분을 알수 있는 것이야. 앞에 걸 모르면 이제 뒤에 부분을 모릅니다. 운문인 신문, 운문 스님이 어떤 주인 묻기를 갖다가 어떻게 물었냐 하면 수조 염라스예요. 나무가 어떻니 다 말라서 말이야. 이파리 다 떨렸다 말이야.

여름에는 참 무슨 천산만년 수목이 꽉 우천양인 이파리가 꽉 열리가 안 있어. 그런데 이제 가실이 되면 서리가 오면 이파리가 말이야. 짱도 떨어지고 말이야. 나무다 말라 떨어지면 난 말이야. 그게 나무가 말라서 잎이 다 떨어질 때 그때 어떠하냐. 그게 운신 대답이 뭐냐면 체로금핀이라 몸띠가 금풍에 드러났어. 금풍이라는 건 가을바람을 금풍이라 해야 가을바람. 이제 보통 이제 시기만 본다면은 가을이 되면 우리 이제 나무가 마르고 그런 동시에 이파리 다 떨지 빌고도 응성에 되어 있단 말이오. 그런데 어떠냐 하는 게 체로금핀이야. 나 몸띠가 가을바람에 들어앉나. 천하 쉬운 소리 같지. 그렇지만은 이것은 참 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말밖에 확철이 깨쳐야 되지. 깨치기 전에는 말이오. 사랑복탁과 어느 문자 지식으로는 착 떨어버린 겁니다. 말로 따라갔다 하는 말이오. 억천말력이 되도록 해도 이건 모르는 것이오. 오직 깨치 알지. 그럼 문신 뜻이 어느 곳에 있나. 그 연애 한번 하겠어. 안마지 분내야 바오 밑에 꽃이 피가 있거든. 네? 바오 밑에 좋은 꽃이 피가 있는데 그 꽃에 이제 참말로 화분이 있다. 꽃 이제 그 가루가 많이 이제 거기 이제 있다가 말이오. 동방의 생일이오. 벌들이 그 꽃 이제 가루를 이제 따다가 자기 이제 예? 벌집에 말이오. 꾸러러 갖다 맨다고 말이오. 야 초지자야 저 들어가면 안 되면 온갖 풀이 많이 있거든. 풀이 많이 있어. 그 아주 풀이 많이 있을까요? 풀이 참말 윤택하다가 말이야. 아주 배기 좋다가 말이야. 이들이 늘 아주 좋거든. 그건 이제 뭐지 쓰이냐면은 사제자 캥이라 사향노루. 노루 중에 사향노루 안 있어. 예? 사향노루 갖고 노루가 그 저 배꼽에 그 사향에 붙어가 있어. 사향에 붙어가 있단 말이야. 그 사행 노르고 배꼽이 말이야. 배꼽에 작행이냐? 행천, 행견한다. 이 말이야. 무슨 행기가 좋고, 무슨 행기가 좋다 하지만은, 사행 노르, 사행 말이야. 사행 같은 행기는 없습니다. 없단 말이야. 이제 이 뜻을 알면은, 이제 앞에 말로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말로 따라가서는 안 돼. 말로 따라가서는 상신신명이야. 그 근본 뜻을 깨쳐야 되지. 여기에 대해서 그것도 운문종의 중흥주락하는 설두헌선사가 개송한 게 있습니다. 개송했거든. 문기유종의 다벼유동이라 묵지를 갖다가 어떻게 잘 참말로 만드니 종치에 예? 종문 종치에 아주 참말로 합당하게 말이야. 참 묵지를 잘 물었거든. 다벼유동이여 대답도 아주 멋지게 참 잘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삼구가변이여 운문스님 말씀한 그 삼꾼을 갖단 말이요. 여기에서 다 볼 수 있는 것이고, 일종의 용해로다. 한 웃기 활살에 하늘로 우춘지 만드는 자, 지쳐나간다고 말이야. 대야해 양요 잡세비요. 큰 둘에 말이요. 아주 선선한 바람이 설렁설렁 분다고 말이야. 아주 큰 둘에. 선선한 바람이 설설 부는 동시에 장천의 소원몽몽이다. 아주 저 우측 높은 하늘 말이야. 하늘은 뭐냐면은 예? 이슬비가 슬슬 온다 그 말이야. 정확히 오는 거 아니냐? 분불기인가? 그대가 보지 못했느냐? 소림 남자 미기격이 말이야. 소림의 구자 미기격이야. 소림의 어떤 오래 앉아가 있고 있다가 이 닮아신 말이거든. 소림 그래 오래 안 앉아 있어. 미기격이야. 자기나 돌아가지 못해. 오래 있다 본 게 뭐 시골이 오래되고 하고 자기 이제 고향을 못 갔다 그 말이야. 저희 웅일청천이라 저 웅인산을 간다고 하는데 웅인산을 들었어. 웅인산을 간다고 와서 웅인산을 의지해가 있고 이승계는 말이야. 아주 풀이 만지면은 지붕 수북수박이 말이야. 풀이 아주 대단히 무성하더라. 이것이 그 설두시님의 개성입니다. 개성인데 그러면 이 뜻은 어디 곳에 있을까? 그것도 내가 또 한 말 하겠다 그 말이요. 야수금파의 말이요. 북이요. 밤물. 밤에 이제 물이 이제 만듦이 많이 고피는 밤에 말이요. 금파. 우찌 물.

물결이 웃든지 아주 금같이 말이야. 아주 이제 물결이 보기 좋다고 말이야. 그런데 북에요. 개수나무 그림자 그 빛이거든. 개수나무 그림자만 달이라고 말입니다. 이전에 이제 전설이 달에는 개수나무 있다 그 말이 있거든. 어? 그래 이제 밤은 고한데 아주 깨끗한 물인데 말이야. 어? 그 이제 물결이 이리는데 아주 금빛까지 좋다고 말이야. 그런데 무엇이 빛이냐면은 아주 참 시보야 밍나한 말이 둥그리한 말이야. 달이 환하게 빛이 있더라. 이것이야.

번뇌의 원인을 아는 자는 번뇌를 버릴 수 있다. 번뇌를 버리는 자, 그는 건너기 어려운 이 거센 강을 건너 다시는 몸 받을 일이 없으리라. 이치에 맞는 행동, 깨끗한 행동, 이를 일러 더없는 보배라고 하나니, 스스로 깨끗한 이가 되고 청정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라. 그대를 속박하는 모든 고뇌가 모두 사라지리라.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붓다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시간하고 바로 공간, 이 두 정보를 조절해 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다섯 배,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한쪽이 삐져나와 갖고 이거 무한정 커져버릴 수도 있어요. 이게 기적입니다. 근데 박테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 들어보셨죠? 박테리아가 그냥 무한도로 영양물질을 맞으면 한 며칠만 지나면 지구 덩어리만큼 커진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근데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다세포로 되면서, 이 다세포란 말이 그만큼 무서운 말입니다. 다세포로 되면서 이걸 조율한 거예요.

그래서 세포의 공생이 했는데 뭘 공생했느냐 하면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하고 염록체를 공생한 종을, 미토콘드리아 염록체를 함께 공생한 걸 뭐라 부르냐면 식물이라고 부릅니다. 됐죠? 그러면 미토콘드리아만 공생한 거, 미토콘드리아만 잡아먹어 소화 안 되고 갖고 있는 걸 바로 동물이라고 부릅니다. 동물세포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차이 납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됐죠? 그러면 언제 잡아먹었나, 진핵세포가 언제 출현했느냐 질문은 뭘로 바뀌느냐 하면 언제 미토콘드리아를 삼켰느냐, 언제 공생을 했느냐. 예. 여러 가지 추정을 합니다. 이거는. 이건 상당히 근거가 있습니다. DNA를 조사를 하면 나오는데 이게 대략 20억 년 전에, 20억 년 전에 미토콘드리아가, 미토콘드리아란 박테리아가 이렇게 꼬리 치고 다니다가 어떤 다른 세포한테 잡아먹혔다는 거예요. 자, 어떤 다른 세포가 이렇게 생긴 세포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잡아먹은 거예요. 됐죠? 그리고 야가 요 속에 들어와갖고 공생을 하게 돼갖고 이게 미토콘드리아가 됐다는 거예요. 수도 없이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러면 이전에 이 이름이 뭐냐 하면 이 박테리아가 뭔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알파 프로테오, 프로테오 박테리아입니다. 그 이거 어떻게 아느냐? 네, 아는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정확하게 압니다. 바로 야도 이 박테리아가 생명체이기 때문에 이 속에 DNA가 있습니다. 원형 DNA입니다. 예. 네. 이 DNA를 분석하면 언제 잡아먹혔는지, 그 다음에 어떤 양상인지 다 거의 다 밝혀집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 박테리아가 잡아먹혀서 미토콘드리아로 바뀌었다. 예. 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막이 두 개다. 왜냐하면 잡아먹는 과정에서 요막이 이렇게 감싸버린 거예요,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요 이론이, 예. 요건 반드시 반복해서, 완전히 숙지를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생명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딱 만나면 지구상의 생명은 세 종류밖에 없다. 자, 처음에 두 종류만 먼저, 두 종류. 뭐냐면 원핵 생세포, 진핵 세포. 그리고 원핵 세포는 두 가지. 고세균하고 박테리아로 나눈다. 지금도 박테리아가 뭐 우리보다 더 많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바위 암석 속에도, 암석 결정 그 틈새에도 박테리아가 들어 있습니다. 지금 멘털층 속에도 박테리아가 있다는 게 지금 최근에 가장 중요한 이론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런데 왜 고세균은 뭐고 박테리아는 뭐냐?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세균은 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고세균은 뭐냐 하면 고염세균, 그 다음에 고열세균. 고염이란 거는 아주 짠물에 소금밭에 세균이 있어요. 지구 초기의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온천지대. 온천지대 가보면 막 그 이글이글 끓이는 거 있잖아요. 저는 EBS 세계 테마기행 촬영하러 그 뉴질랜드

에 가서 그 화산 분출 막 일어나는 그쪽 현장을 갔어요. 그럼 막그 벌벌 끓고요. 진흙탕 같이. 예. 그런데 이제 가보면 그 100도가 넘어요. 100도쯤 되는데도 세균 살수 있습니다. 자, 그때는 보통 세균이 아니고 고세균이요. 이 고세균이라는 거는 가장 오래된 세균이란 말입니다. 그두 가지, 짠바다, 그 다음에 뜨거운 지역에만 사는 특화된 세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고세균, 박테리아, 요두 가지를 원핵세포라 부르고, 대략 40억 년 전에 출현했다 보고, 진핵세포는 뭐냐면 대략 20억 년 전에 출현했다 봅니다. 20억 년에 출현했고, 우리가 그 다음에 또 식물은 언제 출현했냐 말씀드릴게요. 식물은 대략 고생대 실루리아기, 대략 뭐 4억 년 전쯤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동물 세포가 먼저 출현했는가? 식물 세포가, 세포 하나를 봤을 때그 동물의 원뿌리 세포, 식물의 원뿌리 세포를 놓고 봤을 때 어느 게 먼저 출현했느냐? 식물 세포의 기원은 어디냐 하면 시아노박테리아입니다. 시아노박테리아. 그 식물은, 그래서 시아노박테리아가 광합성을 하죠. 예. 균류는 뭐냐 하면 버섯하고 곰팡이입니다. 이걸 균류라 부릅니다. 예. 원생 생물은 조금 어려운데, 원생 생물은 단세포도 있습니다. 단세포도 있고, 근데 병원균도 많고 하는데 박테리아는 아닌, 예, 상당히 큰 것도 있고, 예, 그래서 원생 생물 이렇게입니다. 그러면 세포는 딱두 가지만 생각할 때 있어요. 단세포, 다세포. 단세포를 뭐라냐면 박테리아라 부르죠. 고세균, 그 다음에 박테리아. 다세포는 식물, 동물, 균류, 원생 생물. 예. 이렇게 있는데. 자, 요걸, 그리고 요거 간단하죠. 단세포, 다세포를 보시면 돼요. 자, 단세포는 그냥 하나입니다. 예. 그럼 야는, 박테리아는 어떻게 정식하느냐 하면 두 개로 쪼개지는 거죠. 그 다음에 각각이 또두 개로 이렇게 분열을 합니다. 됐죠? 너무 간단한 거예요. 예. 단세포는 이렇게 끝나는데 다세포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다세포는, 자, 우리 사람을 봅시다. 아주 모식도로 그리면 사람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 하면, 이 사람을 이렇게 나눠보세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접근법인데, 이렇게 나누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거 하나하나는, 요거 하나하나를 이거 하나하고 비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몇 개냐? 60조개로 돼 있다. 60조개. 이건 한 개예요. 예. 자,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 자, 여기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요거에, 자, 여기도 DNA가 있어요. 모든 게 이제 DNA입니다. 요 DNA 원형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쪽은 요도 원형 DNA가 다 있어야 돼요. 원형 DNA가 다 여기에. 찐빵에 안고처럼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됐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됐나? 우리는 요 하나 띄내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DNA가 어떤 식으로 돼 있느냐? 우리는 진핵 세포예요. 이 모든 세포는, 이거는 잡으세요. 한 개인데 박테리아는 원핵 세포예요. 우리는 이 하나인데 이건 진핵 세포예요. 이거는 40억 년 전에 출현했고, 이거는 20억 년 전에 출현했어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 겉으로 봐갖고 같은 세포라 보면 안 돼요. 크기도 이게 만 배나 커요. 만 배나. 10의 4승. 예. 이거 이 세포에 만 배나 커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유전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여줄게요. 예, 좋아요. 이 유전자는 어떻게 됐냐면, 야는 선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예. 그리고 이 유전자는 끝이 있는 거예요. 양쪽 말단이 있다는 거예요. 말단.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끊어진 철로. 끊어진 철로. 됐죠? 야들은 원형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끝이 없어요. 요 개념 되게 중요합니다. 예. 어쩌면 이것 때문에
이 원형 끝이 없기 때문에 야들은 영원히 사는 건다. 이렇게 생각했어야 돼요. 우리는 끝이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 하면 텔레미어. 텔로미어. 예. 네. 들어보셨죠? 지금 노벨상을 받습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요 하나는 지금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그럼 이렇게 모아있는 60쪽에 모인 이 자체는 어떻게 다르냐, 빨리 설명, 이 자체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럼 야도 두 개를 늘어놔야 돼요. 늘어나는데 두 가지를 또 포함해야 돼요. 그러니까, 위치하고, 위치, 즉, 공간하고, 시간에 따라서 뭐냐면, DNA의 발현을 조절해야 돼요. 조절해야만이 뭐가 되느냐 하면, 다세포 생명체가 돼요. 다세포라는 게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60쪽에, 주로 몸을 이루는 게 30쪽에, 이 30쪽의 세포가 타이밍을 맞춰야 돼요. 자, 예를 들어 줄게요. 타이밍을 맞춘단 말이 뭐냐 하면, 우리가 그 뭡니까, 브레인 세포든 피부 세포든 근육 세포든, 여러분들 헬스장에 가서 1년간 몇 개 들어보세요. 근육이 뭐 한 10% 이상 늘어나자 더 많아지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브레인 세포는 많아지나요? 아니잖아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피부 세포, 허파까리 세포, 심장 근육 세포, 창자에 있는 민무늬 근육 세포, 다 제각기 다르게 그 조건별로 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하나가 돌출나게 커지지 않아요. 다 조율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다세포 생명체가 되면서 가장 중요한 팩터가 뭐냐면 바로 시간하고 바로 공간, 이 두 정보를 조절해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다세포,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한쪽이 삐져나와갖고 이거 무한정 커져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는 다 아무리 커도 2m 미만으로 해갖고 100kg 미만으로 해갖고 평생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이게 기적입니다. 근데 박테리아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혹 들어보셨죠? 박테리아가 그냥 무한대로 영양물질을 맞으면 한 며칠만 지나면 지구 덩어리만큼 커진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우리도 원래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다세포로 되면서, 이 다세포란 말이 그만큼 무서운 말입니다. 다세포로 되면서 이걸 조율한 거예요. 그 조율의 모든 걸 담당하는 게 이 DNA예요. 이 조율을 담당하는 것들이. 예, 어마어마한 복합적인 이야기가 됩니다. 자, 하나만 예를 들어줄게요. 식물은 공간하고 시간이 어떻냐 하면, 식물은 공간이 이동합니까? 공간 이동 못하죠. 바로 시간적 진화를 하는 거예요. 시간적 진화. 예, 시간을 참는 거예요. 조건이 맞을 때까지 참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벼씨, 이래서 나온 게 뭐냐면 시간적 진화의 대표가 씨앗입니다. 자, 씨앗은 천 년이 지나도 발화하죠. 그 말이 뭐예요? 천 년 동안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적당한 공간, 온도나 수분이 적당한 공간을 만날 때까지 천년을 기다릴 수 있다. 이게 바로 식물의 본질입니다. 그 식물은 공간적 진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적 진화를 하는 거예요. 박테리아에서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시간과 공간은 아무 때나 가서 야들은 그냥 분열만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다세포로 되면서 반드시 갖춰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그 다세포 동물이 되면, 다세포 식물이 되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 시간과 공간 속에 수십 조개의 이 세포들이 어떻게 조율을 해갖고 하나의 형태를 갖추고 하는가. 이게 최고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식물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공간적 진화가 아니고 시간적 진화를 하는 거예요. 그 대표가 바로 씨앗이죠. 자, 그럼 반대로 동물은 뭐냐? 동물은 뭐냐 하면 바로 공간적 진화를 한 거예요. 자, 공간적 진화란 말이 이제 잘 와닿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호모 사피엔스는 공간적 진화를 해서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달나라까지 갔죠. 남극에 가서 세종지지 만들어갖고 영하 40도가 되는 데서 살아남죠. 장소를 마음대로 이동해도 살아남는 이유가 뭐죠? 바로 우리 다세포 속의 브레인이 그걸 다 적응하게 해줬죠. 그래서 동물은, 예, 장소를 마음대로 옮겨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옮겨갔는데 전체가 조율 못하면 남극에 가서 얼어 죽죠. 달나라 가면 숨도 못해 죽죠. 그런데 살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이 60쪽의 세포가 협연을 해갖고 사이언스 가

철학이라는 걸 만들어서 적응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식물은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공간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야들은 이동을 못하기 때문에 시간적 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식물은 꽃피는 시기가 정해져 있죠. 예. 적당한 타임이 될 때 꽃을 딱 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조건이 맞지 않으면 1000년 동안 기다릴 수 있어요. 시간을 주름 잡아갖고 내부로, 시야 속으로, 예, 움켜 잡고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동물은 그럴 수가 없어요. 동물은 그 대신 공간적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공간적이니까는 낯선 환경을 만나죠. 낯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신경 시스템이 진화되어 온 거예요. 자, 이 모든 관점을 여기 이야기했던 한 20가지 넘는 세포가 다 담당한 거예요. 오마이사이언스. 이제 여러분 세포란 말이 명확해 올 겁니다. 이 모든 게 세포가 담당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지금까지 설명했던 걸 이렇게 쭉 이렇게 보이죠? 예,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이거 뭐냐면 어떤 그 세포가 세포 내 공생. 이게 바로 세포 내 공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식물이 됐고, 이거는 동물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거 그 다음에 세균하고 미토콘드리아하고 엽록체가 구조상으로 90% 거의 동일합니다. 오마이사이언스. 제가 그 20년 전에 생물학을 처음 공부할 때 이게 그 유명한 교과서에도 나옵니다. 이 그림이.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은 그림입니다. 우리는 뭐 동물, 식물, 박테리아 완전히 다른 걸로 생각하죠. No. 90% 같은 겁니다. 동물이나 식물이나 박테리아나 90% 같은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 보세요. 가장 핵심만 그려보면 세균이나 미토콘드리아나 엽록체나 다 동일해요. 뭐가 있다? 이 강의 많이 했죠. 이쪽에 보면 미토콘드리아의 호흡 효소들 있잖아요. 예, 양성자 가고 요게 ATP 합성 효소잖아요. 그래서 예, 요 적어 드리면 자, 요게 뭐냐면 예, ATP 합성 효소. 예, 동물, 식물, 박테리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오마이사이언스. 예. 그다음에 뭐냐면 요거 있는 게 예. 요게 전자 전달 시스템. 다 이것도 뭐냐면 이게 다 단백질입니다. 전달시 단백질이 단백질 효소. 예, 보세요. 세균에도 있고. 예. 식물에 있는 예, 스트로마 누메 스트로마에도 있고 다 동일하죠. 자, 그래서 식물, 동물, 박테리아는 90%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기본에 있어서. 뭘? ATP를 만드는 기관 관점을 보면 거의 같습니다. 요거는, 자, 식물하고, 식물세포입니다. 요게 뭐냐 하면, 엽록체. 클로로플라스트. 그 다음에 식물세포. 이거는 식물세포입니다. 식물세포에도 미토콘드리아가 있습니다. 오케이. 됐죠? 그래서 엽록체에서 뭘 하느냐 하면 여기서 광합성을 합니다. 자, 요 광합성하는 모델 있죠? 그래서 광합성하는 요 엽록체를, 요걸 하나를 띄내보면 요거 보시면 미토콘드리아 있는 거 거의 같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식물에, 그 다음에 요쪽에, 이쪽에 나머지 이 모든 영역은 뭐라 하죠? 시토절. 이걸 뭐라 하냐면 세포질이라고 부릅니다. 세포질. 예. 됐죠? 그 다음에 요 핵이 있죠? 다 아시고. 그 다음에 요렇게 PER에 적은 게 뭐냐 하면 이걸 소포체라고 부릅니다. 요 소포체에 요렇게 박혀 있는 요걸 뭐라 하냐 하면 리보솜이라고 부릅니다. 요건 아주 기본. 예. 기본. 예. 근데 요거에 R, 요거 보면 요것도 ER 있지 않습니까? 요거 R은 뭐냐면 러퍼. R-O-U-G-H. 러퍼인가? 예. 이게 뭐냐면 거칠다. 요거는 스무드. 이거는 매끄럽다. 뭐냐면 보세요. 요거는 지금 오돌토돌 하잖아. 야들이 박혀 있기 때문에 오돌토돌 하는데 요거는 박혀 있는 게 없잖아요. 매끈하다는 말이요. 그래서 ER이 뭐냐면, soft체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 이걸 활면 소포체. 우리나라 말로 활면. 매끄러운.
이걸 조면소포체라고 부릅니다. 그 조면소포체는 리보솜이 있습니다. 리보솜은 우리 세포당 몇 개냐면 100만 개, 100만 개 이상 있습니다. 100만 개 오답니다. 자, 그래서 요거의 엽록체 잘 보세요. 요거 있는 요게 요겁니다. 이렇게 돼 있죠. 금방 알아보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햇빛이 들어오잖아. 여기 햇빛입니다. 햇빛, 태양. 햇빛을 쬐면 여기서 자 이게 뭐냐 하면 이게 물입니다. H2O. 식물 뿌리입니다. 식물 뿌리. 식물 뿌리라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이제 조금 이게 일반적으로 뭐가 가장 가까우냐 하면 여러분들 그 물이끼 같은 거. 물에 사는 그 시아노박테리아들이 있습니다. 네, 태초에 이건 대략 뭐 한 30억 년까지 올라갑니다. 여기 이제 이걸 바다라 생각하시면 돼요. 바다. 바닷물입니다. 그래서 요 과정 계기 중에다 빨리 설명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태양빛이 요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바로 식물 엽록체 속에 있는 거잖아요. 요거잖아요. 식물 엽록체 속에는 요걸 실제로 모식도를 그리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태양빛이 엽록소에 들어옵니다. 들어와갖고 이제 좀 복잡한데 이쪽에 동시에 바닷물에도 햇빛이 옵니다. 햇빛 요걸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쓰는 이유는 뭐냐면 요게 조금 요게 프랑크 상수입니다. 프랑크 상수. 예, 양자역학에 나오는 겁니다. 프랑크 상수고 요게 주파수입니다. 주파수는 바로 색깔이죠. 햇빛의 색깔입니다.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의 주파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바닷물에도 하고 그러면 이제 이 바닷물에서 물이 쪼개집니다. 이 태양 에너지. 이게 보통 뭐냐면 1일렉트론 볼트. 온도로 바꾸면 11,600도나 됩니다. 예, 어마어마하게 온도가 높습니다. 이 온도로 물을 쪼갭니다. 바닷물을 쪼개면 바로 양성자 4개 나오고 산소 분자가 나오죠. 산소 분자는 대기 중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상에 지구 대기층이 생긴 겁니다. 이게 언제냐면 20억 년 전부터 지구 대기층에 1% 산소가 생겼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과정에서 ATP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게 사실은 미토콘드리아는 요 과정이 정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다시 설명드리면, 자, 이거는 뭐죠? 바로 강압성은 바로 CO2, 6CO2 플러스 6H2O가 뭐가 되느냐면 C6H12O6 플러스 6O2가 되잖아요. 이게 강압성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 그림하고 뭐가 있나 하면 요거에 6, 요게 바닷물입니다. 바닷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바닷물이 쪼개지는 겁니다. 예. 이거는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에, 공기 중에 있었던 겁니다. 저게. 이거 두 개가 빛으로 합성을 해갖고 이게 포도당이잖아요. 포도당이 만들어지고 이 분자가 바로 지금 우리가 호흡하는 대기 중 산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사실은 우리가 그 후에 모든 동식물이 호흡을 할 때 들어가는 그 산소의 기원이 바로 여기서 그냥 등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포가 이렇게 있다 했을 때, 예. 세포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영역은 세 영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포. 세포는 세 가지로 있습니다. 핵. 그 다음에 세포질. 세포질.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핵은 보통 요렇게, 핵이 요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는 요렇게 있어요. 예. 네. 그리고 요 나머지 부위 전체를 부르는 이름이 요렇게, 이게 세포질입니다. 그리고 요 영역이 세포질. 예. 요것에 일어나는 게 뭐냐면 해당작용이 일어나고, 자, 미토콘드리아에서, 저 하나만 적어드리겠습니다. 미토콘드리아 이어서 하는 거는 뭐냐 하면 딱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ATP를 만드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았는 이 핵은 뭐냐? 요거는 DNA가 있다는 거예요. 예. 네. 여기 가장 백본입니다. 자, 그러면 이 DNA는 뭘 하느냐? 다 아시죠? 이걸 유전,

유전 현상, 유전. 자식이 부모를 닮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그건 그 중에 하나고, 이 DNA는 또뭘 하느냐 하면, 이 DNA에서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하면 RNA로 바뀌고, 이 RNA에서 단백질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DNA가 왜 우리가 DNA를 공부를 해야 되는가? 유전 현상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하는 모든 단백질을 만드는 코드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요 그림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뭐냐면 DNA에서부터 단백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DNA에서 단백질로 곧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DNA가 뭘로 바뀌느냐 하면 RNA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RNA에서 단백질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때를 뭐라 그러냐면 전사라 부르고 RNA에서 이렇게 갈 때는 복제, 리플리케이션, 아니, 번역이라 부릅니다. 우리나라 말로 트랜슬레이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과정이 요 그림을 먼저 보기 전에 요 계략을 조금 설명을 듣고 딱 보면 금방 이해를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핵이 있어요. 핵이 이렇게 있으면 이핵 속에서 DNA 우리 옛날에 이제 이중라선 이렇게 배웠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요 속에서 뭐냐면 RNA를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이 RNA가 일단 세 종류가 있다. 요걸 기억하시는 게첫 번째 중요한 겁니다. 세 종류 RNA. 첫 번째 뭐냐면 mRNA. 두 번째 rRNA. 세 번째 tRNA.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mRNA는 뭐냐면 요걸 카피했는데 요렇게 있다 합시다. 요게 mRNA를 합시다. 그 요게 mRNA, 요 속에서 만들어져요. RNA 중요한데, mRNA. 만들어져서 야는 요 바깥으로 요 구멍을 타고 바깥으로 나와요. 이게 세포질이잖아요. 나와갖고, 요렇게 떠돌아다녀요. 네, 그러면 요 이빨로 그린 게 이게 뭐냐면, 이게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 예. 이걸 뭐라 그러냐면, 영어로 염기라 불러요. 이게,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뭐라 그러냐면 이 전체가 mRNA예요. 궁극적으로 단백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DNA에서 단백질을 만드는 요 영역을 뭐라 부르냐? DNA 요 영역을 유전자라 불러요. 오마이사이언스.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유전자. 아, 그 사람 그 아들이 아버지를 닮았고 그 집안 유전자가 좋아.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유전자란 말이 뭐냐면 DNA의 일부입니다. DNA의. 예를 들면 요 DNA가 있잖아요. 요 DNA 일부를 유전자라 불러요. 그럼 DNA 전체에서 몇 퍼센트냐? 1.5%밖에 안 해요. 예. 이 DNA는 유전자를 포함하고 있고 DNA의 한 100분의 1 되는 영역을 유전자라 불러요. 근데 왜 유전자로 부르느냐? 그 부위가 이 유전자라고 부르는 데피니션이 뭐냐면 요 부위가 바로 유전자란 말은 반드시 야는 뭘 만들어야 되냐면 단백질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DNA에서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를 담고 있는 부분을 유전자라 불러요. 됐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DNA에서 단백질을 만드는 것이 생물학에서 50% 이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만 이해하시면 이제 세포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세포는 단백질 만드는 공장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편리하게 저는. 세포는 단백질 만드는 공장인데 빨리 설명드리면 이런 양상입니다. 자, 어떤 공장에 이 단백질 만드는 그 구성 요소는 뭐냐면 다 아시죠? 아미노산이에요. 자, 아미노산이 자 어떤 공장에 들어가면 이 공장은 아미노산 구슬이 이렇게 당겨져 있어요. 이 아미노산 구슬이 당겨져 있어요. 막 당겨져 있어요. 몇 종류냐면 20종류의 아미노산이에요. 그래서 이제 작업반장이 이제 그 일하는 사람들 불러 모아 아침에 조회를 하는 거예요. 자,
이 공장은 뭘 하느냐 하면 목걸이를 만듭니다.

자, 이걸 구슬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구슬. 구슬 갖고 이 공장은 목걸이를 만들어요. 감자, 이 구슬이 아미노산이고 목걸이가 바로 단백질이에요. 됐나요? 정확 요비입니다. 정확 요비입니다. 그럼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쪽 구슬은 20가지 빨간색, 노란색, 까만색 쭉 20종이 색깔이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구슬 만들어 볼게요. 구슬 갖고 이제 실에 연결을 해야 되죠. 실에 이렇게 해가 목걸이를 만들잖아요. 그럼 목걸이 만들 때 연결을 해야 돼요. 이거 하나하나가 색깔이 다른 20종류의 아미노산이에요. 됐죠? 연결해가 딱 연결을 하면 예. 요거는 빨간색, 요건 노란색, 검정색, 뭐 요건 빨간색, 요 또 빨간색, 검정색 뭐 이렇게 있다 합시다. 됐죠? 그러면 노란색, 검정색, 빨강, 감정 이 정보는 어디에 있느냐고요? 엄마의 사이언스. 목걸이를 만드는 그 정보는 어디에 있느냐고요? 그게 바로 DNA예요. 이 정보가 있는 것이 유전자예요. 바로 어디냐면 DNA가 이렇게 있다면 DNA 전체에서 극히 일부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요게 바로 이 목걸이를 만드는 정보가 여기 있어요. DNA에서. 오케이? 그래서 그러면 몇 종류의 목걸이를 만드느냐?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목걸이. 목걸이가 이게 단백질이요. 목걸이. 단백질이요. 이 단백질이 몇 종류냐 하면 예. 거의 10만 종류가 넘어요. 10만 종류가 넘는 목걸이를 만드는 공장. 그게 바로 세포입니다. 오마이센스. 제가 오랫동안 이 비유를 쓰는데 세포는 뭐냐면 목걸이를 만드는 공장이에요. 그 목걸이가 단백질이요. 그 목걸이 종류가 몇 종류냐 하면 10만 종류가 넘어요. 몇 년 전에 16만 종류 넘었었어요. 매달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럼 보고를 해야 돼요. 새로운 단백질이 발견되면 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백질 종류는, 목걸이 종류는 예, 1년에 뭐 수십 종류가 늘어난다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대략 제가 몇 년 전에 논문을 봤을 때 16만 종류 됐죠. 그러면 자, 목걸이가 이 구슬이 만약에 10개짜리 구슬로 된 목걸이도 있을 수 있죠.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건 베타 엔돌핀. 베타 엔돌핀 같으면 예. 엔돌핀. 엔돌핀 같으면 한 10개 오다요. 그다음 보통 목걸이는 몇 개냐 하면 구슬이. 구슬이 보통 몇 개로 되느냐 하면 단백질이 구슬이 대략 300개짜리 가장 많아요. 대략. 예. 자, 코로나19 코비드 19에 목걸이를 만드는 게 몇 개냐면요. 구슬이 염리가 3만 개 정도니까 구슬로 바꾸면 구슬이 1만 개. 코로나19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구슬이 1만 개를 갖고 생명 활동을 하는 존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는 구슬이 몇 개냐? 이제 우리는 뭐 구슬 어마어마하게 많죠. 이거는 구슬,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아미노산 개수는 뭐 조단위가 넘을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목걸이를 만든다. 그 목걸이가 단백질이다. 그럼 목걸이 만드는 이 구슬을 깨는 순서, 이 조합을 결정해 주는 게 바로 유전자다. 요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그러면 요 과정에서 이제 그 중간 단계입니다. 그러면 요거, 지금 이제 목걸이를 만들어 가야 돼요. 단백질을 만들어 가는 길입니다.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빨리 설명드리면. 요거에 유전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요 부위를 카피를 해야 돼요. 요 부위를 복사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요 부위의 정보를 이렇게 복사한 게 mRNA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mRNA를 갖고 단백질을 만드는 이 원본이 돼요. 이게 원본이, 단백질을 만드는 원본이요. 그러면 단백질을 실제로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단백질 만드는 기계가, 재봉틀 같은 기계가 이거 탁 앉아요. 이렇게 두 개가 앉아요. 오뚜기 같아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리보솜이에요. 우리 세포 속에 거의 100만 개 이상 있습니다. 그럼 이 리보솜이 이게 적은 큰 거, 적은 거, small sub unit, 그다음에 large sub unit 뭐 이렇게 부릅니다. 요 두 유닛가 있어요. 그리고 야들이 이렇게 이동을 해요. 재봉틀한테 이렇게 이동을 해요. 이동하면서 요 이빨 세 개. 요게 뭐냐면 아데닌, 구아닌, 티민, 뭐 이빨 세 개씩

읽는 거예요. 요 세 개 읽으면 바로 하나의 아미노산이 돼요. 요거에 아미노산들이 이렇게 있어요. 세포질이 있어요. 이게 20종류의 아미노산들이 세포질에 떠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야를 실어갖고 이 아미노산을 여기까지 가야 돼요. 요 실는 트럭이, 이 실는 트럭이 이름이 뭐냐면 바로 tRNA예요. 됐죠? 실는 트럭이 tRNA고, 그 다음에 RNA는 뭐냐면 요 RNA는 요 안에 있는 거예요. 요 안에 들어있어요. 리보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R이 뭐냐면 리보솜이란 말이에요. 네. tRNA는 요 트럭, 이렇게. 대략 요 정도. 예. 그러면 요걸 갖고 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포 속에 지금 요게 핵입니다. 핵이 이렇게 있어요. 핵 속에 DNA가 이렇게 있어요. 요 DNA를 갖고 DNA에서 세 개의 RNA, 그러니까 RNA를 세 개를 만들어 내야 돼요. 세 종류 RNA를 만들어 내는데 뭐냐면 처음에 mRNA, 그다음에 rRNA, 그 다음에 tRNA를 만들어내야 돼요. 요 과정이 첫 번입니다. 자, 됐죠? 그걸 만들어내는 효소, 만들어내는 머신 이름이 뭐냐 하면 폴리머라제2가 돼요. 요거 만드는 게 폴리머라제1이 돼요. 예. 네. 자, 요거 만드는 게 폴리머라제3가 돼요. 자, 이 폴리머라제란 말이 뭐냐 하면 이 폴리란 말이 많다는 말이잖아. 여러 개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 구슬을 여러 개 모아갖고 모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러냐 하면, 중합. 중합효소라 불러요. 그 중합효소가 1, 2, 3 세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요 1, 2, 3 세 종류가 바로 RNA 세 종류를 만들어내는 머신, 기계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케이. 보시면. 자, 폴리머라제 2. 자, 폴리머라제 2가 지금 DNA의 일부. 이제 요렇게 요게 뭐냐면 요게 DNA잖아요. 요게 DNA. 짠. 요게 뭐냐면 바로 요걸 복사해요. 요걸 전사라 불러요. 이 전사하는 요게 카피본이에요. 요걸 그냥 RNA라 불러요. RNA라 부르는데 이 RNA가 이것도 RNA예요. 이것도 RNA예요. 이것도 RNA예요. 뭐가? 야들이 다 RNA예요. RNA, RNA, RNA인데 야가 세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요게 세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요쪽으로 요 섹션은 mRNA를 만드는 거예요. m만 적어주면 돼요. 그래서 요게 바로 mRNA예요. 요 mRNA를 금방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미리 만들어낸 거에서, 자, mRNA를 만드는데 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과정이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요 두 과정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유전자가 이렇게 그릴게요. 유전자가 이렇게 있으면, 자, 이게 DNA잖아요. 그러면 유전자가 어떤 식으로 있느냐 하면 이것이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요거 요렇게 있고 이쪽이 유전자가 있어요. 요거 있는 요 두 부위가 유전자예요. 자, 유전자란 말은 요 부위에 있는 코드가 단백질로 바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 부위가 아미노산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요거에 이빨 세 개 하면 아미노산, 이빨이 세 개 붙으면 아미노산 한 개가 할당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요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아미노산 세 개가, 요 이빨이 뭐냐면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 요 이빨이 그 보세요. 요쪽에 요게 tRNA. 요게 tRNA. 예. 예. tRNA인데 이빨이 세 개씩 잃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뭐냐면 지금 이 선이 이게 mRNA예요. 그러면 tRNA가 아미노산을 싣고 와요. 그래서 tRNA가 이렇게 있다면 아미노산을 한 개씩밖에 못 실어요.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할 때 이 스타트하는 아미노산. 자, 무슨 말이냐면 단백질은 목걸이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아미노산이 쭉 연결된 거예요. 그러면 아미노산이 이렇게 박아 이렇게 만들어져 갈 때 맨 처음 들어갔던 아미노산,
예.

0: 그게 연기가 뭘로 되어 있나 하면 요 보시면 AUG로 되어 있죠. 바로 AUG. A 아데닌, 우라실, 구아닌 요 세 문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요 시작이라는 신호요. 그러면 예. 보시면 아데닌, 구아닌, 아데닌, 우라실. 자 보세요. 아데닌. 그다음에 우라실. 그다음에 구아닌. 자, 구아닌 어디 있죠? 그러면 요 선하고 요 블락이 다 하고 요 블락이 만나야 되죠. 그럼 요 블락이죠. 요 블락에서 G가 요 있잖아요. G가. 요거 G. 요 G가 있는 걸 따라가면 딱 요거밖에 없잖아요. 메초닌이 있잖아요. 그래서 메초닌이 시작 시그널이 되는 거예요. 엄청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을 만든다. 근육에 있는 액틴이라는 단백질을 만든다. 미오신이라는 단백질을 만든다. 단백질 종류가 10만 종류나 돼요. 그 각각의 모든 만드는 전부 다 아미노산 서열로 되어 있잖아요. 그 아미노산의 순서의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mRNA예요. 그 원본은 바로 DNA가 있죠. 그래서 노화된다, 세포가 늙었다는 말은 뭐냐면 폐기처분을 늦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 속에 불량품이 쌓이는 거예요. 근데 젊은 세포들은 조금만 고장이 나도 곧장 소각장을 보내갖고 그 재료를 다시 쓰는 거예요.
1: 보살의 마음은 자비심이 근본이다. 자비심은 진실에서 헛되지 않고 선한 행은 진실한 생각에서 나온다. 그러니 진실한 생각은 곧 자비심이며 자비심은 부처님의 마음이다.

세계의 갈대를 땅에 세울 때 서로 의지해서 세워야 쓰러지지 않는다. 만일 하나를 빼버리면 둘도 서지 못하고, 만일 둘을 빼버리면 하나도 서지 못한다.

0: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문제선 아래 호수와 산이 함께 어우러진 천년 고찰 오어사. 이곳은 CNN이 선정한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사찰 33곳 중 하나로, 사찰 앞으로 펼쳐진 호수 오어지와 함께 어우러진 풍경이 진짜 예술이에요. 포항 여행 계획 중이라면 무조건 가야 할 곳. 오늘은 바로 이곳 포항의 힐링뷰 맛집 오어사에 다녀왔습니다. 오어사의 일주문을 지나 쭉 걸어가다 보면 주차장과 연결된 뒷문이 보이는데요. 하지만 진짜 오어사의 정문은 따로 있습니다. 주차장 좌측 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다 보면 그 길 끝에 정갈한 느낌의 오어사의 본문이 나옵니다. 바로 이 계단을 올라야 비로소 오어사의 진짜 정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오어사라는 이름 참 독특하지 않나요? 오어사는 신라 진평왕 때 창건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약 15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진 천년 고찰이죠. 사실 창건 당시의 이름은 항사사였는데, 신라시대 원효대사와 회공선사가 이곳에서 수행하던 중 서로의 깨달음을 시험하기로 했답니다. 두 스님이 물고기 한 마리를 삼킨 뒤 다시 살려내기로 했는데요. 놀랍게도 한 마리는 죽고 다른 한 마리는 살아서 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때 두 스님이 서로 저건 내 물고기라 주장하면서 나오 물고기 어짜를 써서 오어사가 되었다고 해요. 이렇게 원효

대사와 인연이 깊은 오어사엔 유물 전시관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원효대사가 쓰셨다고 전해지는 삿갓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수백 년의 시간이 고스란히 스며든 듯한 모습이죠. 지피 달아 군데군데 색이 바래고 곳곳에는 작은 구멍까지 나 있어요.

오어사 동정은 대한민국 국가지정 보물로 1995년 11월 절합보수 오어지공사 도중 발견되었는데요. 1216년에 대장장이 순광이 만들었다는 기록이 전해지는 이 동정은 묵직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 소리를 내지 않아도 그 깊은 울림이 느껴집니다. 이제 오어사의 풍경을 살펴볼 차례인데요. 오어사는 포항 12경이라 불릴 정도로 아름다운 경관을 품고 있어요. 또 전체적으로 평탄한 평지를 이루고 있어 산책을 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꽃들이 춤추고 새들이 쉬어가는 오어사의 풍경을 편안하게 걸으며 즐길 수 있었습니다. 경내 곳곳에 어우러진 정각과 생명들이 그 자체로 한 폭의 수묵화를 보는 것 같았어요. 편안하게 걸으며 좋은 풍경을 즐길 수 있으니 정말 기분 좋은 여행이었어요. 오어사의 여행 코스는 사찰 앞에 호수, 오어지 둘레길로 이어지는데요. 오어사 앞쪽으로 호수를 가로지르는 커다란 다리, 원효교가 보입니다. 주변 자연과 함께 어우러진 원효교는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저도 원효교를 건너서 오어지 둘레길을 한번 걸어보았는데요. 이 둘레길은 경사가 거의 없어서 편안하게 걸으며 산책이 가능해요. 길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산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둘레길을 따라 천천히 걷다 보면 곳곳에 보이는 경관들이 정말 아름다워요. 둘레길을 걷다가 보이는 오어사의 풍경도 정말 멋진데요. 산책을 하며 마음이 자연스럽게 편안해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포항의 명소 오어사를 찾아 산만리를 떠나보았는데요. 보이는 모든 곳이 한 폭의 그림 같은 오어사. 직접 가서 보면 정말 아름다운 풍경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었어요. 포항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곳 오어사를 꼭 들러보세요.

0: 우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다시 찾아온 드라마 굿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굿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굿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0: 소중한 나.
1: 우아한 피부.
0: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그 우리 또 소나무 애청자분께서 편지를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짧은 내용이긴 하지만 굉장히 또 소중한 편지를 보내오셨어요.

0: 오셔서 오늘 여러분들께 좀 읽어드릴게요.
1: 네.
0: 광호 스님께, 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60대 소나무 애청자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모친이 불자이셔서 자연스레 불교를 접했었는데 모친이 불교를 점점 무속적으로 믿는 것에 실망하던 차 기독교 계통 대학을 가고 기독교인 남편과 결혼하게 되어 저의 집안에서 저만 처음으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광호 스님의 소나무를 시청한 후 그동안 제가 믿고 있는 종교에서 쉽게 납득, 이해되지 않던 점들이 다 인과응보요, 업장소멸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되지 않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을 당해 억울한 경우에도 이것이 다 저의 전생업보, 악업으로 귀결된 것이요, 다 내 탓이다 라고 생각되니 마음이 편해지고 더욱더 공덕을 쌓고 보시를 해서 선업을 쌓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스님의 소나무 프로 덕분이며 60평생 살아오면서 풀지 못했던 답답함이 사라짐에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기회 될 때마다 지인들에게 소나무 프로그램 시청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스님께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리며 늘 건강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서울에 사는 김아무개 올림. 예, 어떻게 편지 내용 잘 들어보셨습니까?
1: 네.
0: 예, 뭐 짧지만 아주 굵직하게. 예. 자,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일들이 다 내가 지은 전생의 업보구나라는 것을 느끼시고 또 마음의 평온함을 찾으셨다는 우리 소나무 애청자의 편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소나무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강조하던 주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1: 네.
0: 예, 내 앞에 펼쳐진 행복과 불행은 다 누가 지은 업이다?
1: 내가
0: 지은 업이다. 그러니까 누가 풀어야 된다?
1: 내가
0: 풀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푸는 과정을 바로 업장 소멸, 그리고 복을 짓는 거.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1: 네.
0: 기도를 통해서 내가 지은 업장을 소멸하고 그리고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서 내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가는 것. 결국 내가 지금 지은 이 업장 소멸과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은 그 복덕은 누가 받게 된다고 했죠? 예, 내 자신이 받게 된다라는 것을 그동안 소나무를 통해서 줄기차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처음에는 이제 어머니 따라서 이제 불제자로 불자의 집안에서 자라오셨다가 어머님이 너무 좀 이게 민간시나 약간 미신 쪽에 좀 빠져드셨나 봐요.
1: 네.
0: 희한한 게 좀 우리 불자들이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예, 특히 요새는 이제 불교대학에서 불교 공부를 경전과 불교 공부를 이제 찬찬히 하신 분들은 이제 그런 미신이라든가 불교에 대해서 헷갈리는 그런 어떤 마음이 많이 적어지고 있긴 한데 그 체계적인 불교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그 불교와 미신을 조금 이렇게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 이분께서 어머님이 조금 불교를 믿는다면서 좀 미신적인 부분에 그냥 집착하는 모습을 어렸을 때 보면서 이제 좀 다른 종교를 믿다가 서양의 유일신 종교를 믿다가 또 무슨 인연이 됐는지 우리 또 BTN 소나무를 봤네요. 그죠?
1: 네.
0: 예, 그것도 복이에요. 예, 그것도. 그래서 이제 부처님 가르침이 예, 알고 보니까 참 좋다. 마음의 편안함을 얻었다. 뭐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처님 경전에 보면 부처님 그 초기 경전의 아함경이나 저 남방의 이제 초기 경전인 니까야 같은 곳에 보면 2600년 전 부처님이 계시던 인도 사회에서도 미신이 굉장히 깊었나 봐요.
1: 아.
0: 예, 미신이 굉장히 깊었나 봅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그런 좀 미신 같은 거 있잖아요.
1: 네.
0: 예를 들어서 뭐 미신이라고 하긴 뭐하겠지만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징크스 같은 거 있잖아요.
1: 네.
0: 그 시험 때는 뭘 먹지 말아라? 미역국 먹지 말아라. 예. 그것도 사실 공부 잘하는 애들은 미역국 먹든 안 먹든.

0: 시험 잘 봐요. 동감하시죠? 꼭 이제 공부 못하는 애들이 엄마 나 밥 줘. 오늘 시험 날이야. 빨리 밥 줘. 그 엄마가 이렇게 미역국 내놓으면 나 시험 망치라고 이런 거 갖다 놔? 막 이러면 예. 그 어떤 어머니가 그러셨대요. 시험 날에는 미역국을 먹어야 된다고. 쭉쭉 미끄러져서 예, 합격문으로 쭉쭉 미끄러져 간다고. 예, 그러니까 한 생각은 다른 거예요. 또 우리 합격하려면 뭘 먹는다고 하죠? 엿 먹는다고 하잖아요. 예, 그 엿 막 이렇게 대학 거기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 담벼락에다가 엿 붙이고 옛날에 그 엿 떼는 게 일이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또 우리가 욕할 때 뭐 먹어라 이러죠? 뭐 엿 먹어라라는 욕이 있잖아요. 그러면 야, 엿 먹어라 하면 합격을 하라는 얘기예요? 욕을 한 거예요? 욕이에요? 합격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하기 나름이라니까요. 예, 뭐 엿 먹는다고 뭐 그게 뭐 합격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안 됐게 뭐 되고 됐게 안 되고 다 우리 마음이 만든 이제 미신이라는 거죠. 또 불자들이 간혹 많이 질문하는 이제 미신이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좀 미혹한 믿음 중에 하나가 스님 기도를 할 때 뭐 밤에 기도하면 안 된다면서요. 뭐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스님 제가 금강경을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직장 생활이 너무 바빠가지고 그 금강경을 독송하려면 집에 와서 씻고 뒷정리 다 한 뒤에 밤에 금강경을 독송하는데 같이 절에 다니는 어떤 분이 밤에 금강경 독송하면 큰일 난다고 큰일 난다고 하는데 불안해서 금강경을 못 읽겠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오래전 일이거든요. 혹시 BTN 보신 적 있나요? 예, 본 적 있다고 해서 12시 넘어서 BTN 틀어본 적 있냐고 아니요 했더니 12시 넘어서 BTN 틀어보면 금강경 독송 나온다고 보신 적 있나요? 예, 심야 방송 때 금강경 독송 막 나오거든요. 그러면 뭐 그 BTN 벌써 망했나? 예? 그렇잖아요. 밤에 금강경 독송하면 안 된다. 그런 건 잘못된 거라고.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부처님 기도는 아침에 하면 아침에 하는 대로 좋고 낮에 하면 낮에 하는 대로 좋고 밤에 하면 밤에 하는 대로 좋다고. 부처님 기도는 언제 하든 다 좋은 거니까 그냥 하시라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내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또 이런 질문 하세요. 선생님 기도를 할 때 동쪽을 보고 해요? 서쪽을 보고 해요? 남쪽을 보고 해요? 북쪽을 보고 해요? 그래서 그 어느 쪽을 보고 해야 됩니까? 해가지고 동쪽에는 동쪽에 부처님이 계시고 남쪽에는 남쪽에 부처님이 계시고 북쪽에는 북쪽에 부처님이 계시고 동서남북에 다 부처님이 계시니까 어딜 보고 하든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해라. 이렇게 제가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 막 또 절에서 막 팥 뿌리는 거 있잖아요. 네. 뭐 동지 때 뭐 팥 뿌려야 뭐 예. 그게 이제 민간 신앙이죠. 뭐뭐 네. 뭐 인도 불교나 부처님 경전에나 팥 뿌리란 말 있어요 없어요? 없죠. 동지에 이제 팥 뿌리는 거는 여러 설이 있어요. 뭐 그 역귀 귀신이 있는데 귀신이 이제 붉은 색깔을 싫어해 가지고 뭐 팥을 뿌린다. 팥이 이제 피 색깔 붉은 색깔이잖아요. 그런 얘기도 있고 뭐 또 뭐 귀신이 있었는데 살아생전에 팥을 싫어했다. 그래서 뭐 팥을 뿌린다라는 설도 있고 많은 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팥 뿌리든 말든 상관 있어요, 없어요?
1: 없어요.
0: 결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아, 오늘 동지 때 팥 죽 먹었으니까 에휴 좋은 일 생기겠지 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지.
1: 맞아요.
0: 맞죠?
1: 네.
0: 예. 그 팥 죽 먹는다고 뭐 좋은 일이 뭐 생긴다 안 생긴다 뭐 팥을 꼭 뭐 얻어 와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 것도 다 우리 마음이 만든 겁니다.
1: 네.
0: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런 소소한 우리 전통 문화를 지켜가는 건 좋은데 너무 집착하면 된다 안 된다? 너무 집착해서 거기에 또 갇히면 안 돼요.
1: 네.
0: 제일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1: 네.
0: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다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1: 네.
0: 마음이 중요하다. 이 마음을 잘 쓰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들은 마음 잘 써요?
1: 네.
0: 두 분이 대답하셨는데 예, 거짓말 하시고 예, 그래 예, 그래서 잘 쓰시겠죠. 예, 예, 훈훈하네요. 예, 나머지는 대답 안 하셨어요. 예, 그 솔직해서 좋네요. 예, 그래요. 마음을 잘 쓴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불자분들은 불교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집 근처에 불교 대학이 있으면 좀 불교 대학 다니시고 그리고 경전 공부할 수 있으면 경전 공부를 하면서 어떤 게 진짜 부처님의 가르침인지 어떤 게 이제 삿된 믿음, 미신인지를 똑바로 분간하면서 우리가 올바르게 불법을 배울 수 있도록 자꾸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1: 네.
0: 자, 그래서 스님 우리 불교 대학 좀 근처에 전 지방에서

따라서 불교 대학에서 공부하기가 좀 힘들어요. 저희는 좀 조그만 시골 지방이라서 불교 대학이 없습니다. 어디 경전 공부할 만한 큰 사찰이 없습니다. 하면 걱정하지 마세요. 무엇을 보시면 돼요? 그렇죠. 눈치 빠른 사람. BTN 바로 나오시네. 나머지 관심 없죠? TV만, 불교 TV, TV만 탁 틀면 불교 TV에서 큰 스님들 법문 줄줄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얼마든지 불교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자리 잡혀져 있다. 그리고 수많은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결국은 이 마음. 마음의 핵심이다. 이 마음을 잘못 써버리면 미신이 되는 거고, 이 마음을 잘 쓰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정법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마음을 잘 쓰는 건가? 또 이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해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공부, 마음 잘 쓰는 법을 우리가 잘 공부해 봅시다. 그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어느 바라문이 있었습니다. 이 바라문은 이제 인도에 있는 사성계급 중에서 이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계급을 바라문, 브라만 계급이라고 하죠. 이 브라만, 바라문이 문득 이런 생각을 일으킵니다. 요새 석가모니 부처님이란 분이 세상에 출연하셔서 중생들에게 이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익이요. 좋은 일, 이익. 이익이 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부처님은 손해보는 것도 알고 계실까? 그러니까 이익에 대한 것만 말씀하시는데, 손해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는 걸까? 이런 의문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찾아가요. 다 부처님을 찾아가요. 옛날에는 아무나 부처님 찾아갔었나 봐요. 그렇죠. 예, 지금은 우리 부처님 뵙고 싶어도 절에 가면 말 없는 이제 불상이 이렇게 놓여 있잖아요. 2600년 전 사람들은 인도 사람들 참 행복했을 거예요. 이렇게 시장에서 밥 먹다 부처님 지나가는 것도 보고, 그럼 가서 질문도 할수 있고. 그래서 이제 부처님한테 찾아가서 이 바라문에 부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에 대해서 설하고 계십니다. 혹시 손해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까? 뭐 손해보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손해에 대해서도 알고 계십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 바라문의 마음을 싹 살펴보십니다. 부처님의 경전을 보면 부처님이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실 때 항상 그 중생들 수준에 맞춰서 설하셨대요. 그 유치원 수준이면 유치원 수준에 맞게, 초등학생이면 초등학생, 대학생이면 대학생 수준에 맞게 법문을 설하십니다. 그 경전을 보면 차이가 엄청 커요. 어떤 거는 부처님께서 되게 싱거운 얘기를 하시네? 라는 그런 좀 무미건조한 법문도 있고, 어떤 거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봐도 봐도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엄청난 법문을 하신 것도 있고, 그 중생 수준에 맞춰서 법문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바라문의 수준을 보니까 바라문의 수준이 높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딱그 수준에 맞춰서 뭐라고 하셨냐면, 부처는 손해에 대해서 알고 있다. 이와 같은 짓을 하면 손해를 볼 것이다. 그래서 이제 첫째가 해가 뜰 때까지 잠을 자고 게으른 거. 찔리죠? 오늘 몇 시에 일어났어요? 자, 해가 뜰 때까지 이제 잠을 자고 게으른 거. 둘째는 달밤, 늦은 달밤이 뜰 때까지 돌아다니고 사치스러운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남의 여자와 간통하는 거. 예, 그 불교에서는 바람 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업보를 짓는 거라고 가르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이혼하는 거에 대해서는 불교가 크게 반대를 안 하는데,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바람 피는 거는 무거운 업보를 짓는 거래요. 부부의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와 같이, 저기, 늦게까지 잠을 자고 게으르고, 또 달밤에 늦게까지 돌아다니고 사치스럽고, 그리고 남의 여자와 간통하는 거, 이것이 바로 손해보는 법이다. 우리가 들으면 별로 대단한 내용은 아니잖아요.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바라문은 그 얘기를 딱 듣고 이제 자기 수준에 맞는 거예요. 아우,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부처님이시여.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가르침이 손해보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가만히 그 바라문의 마음을 살펴본 뒤에 이제 그 바라문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네, 바라문이요. 그대는 직업이 무엇인고, 그대는 무엇을 하면서 먹고 사느냐? 부처님 이미 다 아시지만 알면서 물어보신 거예요.
바라문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 타짜

0: 꿈이다 이래요. 노름 꿈. 예, 전문 노름 꿈에 타짜라고 하잖아요. 영화 안 보셨어요? 자, 하여튼 저는 노름 꿈, 전문 노름 꿈입니다. 타짜입니다. 그 부처님께서 그대가 노름을 하면 이길 때가 더 많냐, 질 때가 더 많냐, 이기느냐, 지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니까 그 이제 노름꾼의 바라문이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습니다. 예? 그때그때 일정하지 않습니다.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습니다. 그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십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을 남기시죠. 남을 이기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가장 고귀한 승리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자야말로 그 누구도 자기를 패배시킬 수 없다. 라고 유명한 말씀을 남기시죠.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어느 왕이 있었습니다. 조그만 나라의 왕이었는데 타고난 지혜와 용기로 이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자기보다 자기네 나라보다 그 조그만 나라의 왕의 나라보다 훨씬 더 큰 강대국들을 차례차례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상을 통일하게 돼요. 근데 이 왕이 이제 세상을 통일하니까 이제 무료함에 빠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술과 여자와 권력과 명예에 빠지고 더 이상 이제 자기가 사랑하던 수많은 부하들의 그런 의견에 귀를 기울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독한 교만함과 오만함에 빠져들어가지고 그런 피폐한 삶을 살고 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왕이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면서 아, 참으로 후회된다. 참으로 후회된다. 이 세상을 내가 다 통일을 했지만 죽을 때는 내가 통일한 흙의 한 줌도 가져가지 못하는구나 하면서 허무해하면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때 그 나라를 지나가던 도인 스님이 제자한테 이제 한탄하면서 아, 이 나라를 통일했던 그 위대한 왕이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그 위대한 왕은 수많은 사람들을 제패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짓밟고 이 세상을 통일했지만 정작 누구 자신은 다스리지 못했다? 자기 자신은 다스리지 못했다. 그렇게 해서까지 왕이 돼봤자 결국 다음 생에는 무거운 업보가 기다릴 것이다. 어찌 비록 세상에선 위대한 왕이라고 추앙받을지 모르겠지만 진리의 눈에서 볼 때에는 어찌 그 사람을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도 그와 같아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 살다 보면 뭐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죠. 네. 뭐 시합을 하든 경기를 하든 장사를 하든 공부를 하든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가만히 스스로를 돌아보면 항상 나는 내 자신한테 졌던 것 같아요. 에이 조금만 더 먹자 이렇게 과식하고 에이 조금만 더 자자 하다 늦잠자 그렇죠. 네. 이제 공부해야 되는데 아유 그 조금만 더 쉬자 조금만 더 놀자 그렇죠 여러분. 네. 예 그래서 이게 다 남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우리 주변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보면 자기 절제관리가 굉장히 뛰어나답니다. 네. 자기관리가 굉장히 뛰어나대요. 그래서 가끔 우리 주변에 막 그 개천에서 용나듯이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들 보면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사람 자기관리하는 거 보면 바늘로 살을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아. 네. 정말 독종이야 독해 이런 사람들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자기 관리를 하는 것도 자기 자신을 이기는 거지만 불교에서는 자기를 절제하는 것보다 또 한 걸음 더 중요한 게 있답니다. 내가 아끼는 걸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내가 얻고 싶은 욕망을 얻기 위해서 자기 절제하고 자기 관리하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건 하수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를 절제하고 관리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거든요. 네. 하지만 내가 아끼는 걸 누군가에게 베푸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랍니다. 네. 정말 자기를 다스리는 것은 내가 아끼고 집착하는 것도 놓아버릴 때 진짜 자기를 다스리는 것이다 라고 불교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 절제와 자기 관리라는 의미와 불교에서 말하는 자기 자신을 이긴다는 것에는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불교는 조금 더 수행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할 때도 우리 많은 불자분들이 그런 유혹에 많이 이제 떨어질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에도 만약에 아 108배 절하는 게 그렇게 건강에 좋고 업장소멸에서 좋다는데 나는 이제 100일 동안 하루도 안 빼지고 100일 동안 하루 108배 100일 기도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처음 뭐 일주일 한 달까지는 열심히 하다가 100일이면 3개월 되잖아요. 한 달 넘어가면 막 몸 피곤하면 어떤 마음 들어요? 오늘 쉴까? 아 오늘 아니야 내가 이러면 안 돼. 내가 나한테 지면 안 돼. 그리고 막 절하려다가 오늘 또 그냥 쉴까? 근데 하루 쉬면 어떻게 될까요? 이틀 쉬고요. 이틀 쉬면 3일 쉬고 3일 쉬면 일주일 쉬고 일주일 쉬면 한 달 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정신 차려서 다시 절하려고 하면 또 무릎이 아파와. 예? 아우 내가 또 무릎 안 했고 남 얘기 같지 않죠. 예, 또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를 할 때마다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긴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육바라밀이 있지 않습니까? 베풀고 계율을 지키고 참아내고 하는 이 여섯 가지의 육바라밀 수행에 있어서 육바라밀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 자신을 좀 희생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은 누구나 자아의식,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희생하기가 싫어요. 웬만큼 수행을 많이 해도 웬만큼 수행을 많이 해서 마음이 굉장히 고요한 상태에 들어가신 분들도 막상 자기 자신을 희생할 일이 생기면 되게 싫은 마음이 이렇게 마음에서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이기심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 이기심을 이겨내고 그 이기심을 다스리는 게 자기 자신을 이기는 건데 이렇게 말하는 광우쓴도 잘 된다 안 된다. 예, 눈치챘구나. 아우 안 돼요. 예? 그만큼 우리 이기심이 무서워요. 예, 저도 귀찮은 거 딱지 일색이거든요. 예, 그래서 살찌나 봐요. 귀찮은 거예요. 예? 자 어쨌거나 이와 같이 이기심을 이기는 거, 자기 자신을 다스린다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가슴속에 각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부처님의 수제자였던 지혜자의 사리불 스님이라고 있습니다. 지혜자의 사리불 스님 많이 들어보셨죠? 네. 예, 그동안 이야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얘 해놓고 물어보면 대답 또 잘 못한다. 자, 지혜자의 사리불이라는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지혜제일이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이 스님께서 어느 날 이제 삼촌을 찾아갑니다. 삼촌을 찾아가요. 삼촌을 찾아가서 그 스님들 세계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스님들이 출가를 하고 부처님 법을 배운 뒤에 중생들이 이제 제도하기 위해서 법을 펼치지 않습니까? 네. 차라리 피 한 방울 안 섞이는 남남이 차라리 제도하기가 편하대요. 네. 오히려 아는 사람, 친척을 만나면 오히려 제도하기가 쉽다, 어렵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옛날에 머리 기르고 살았을 때 피차 서로 어렸을 때부터 기저귀 갈 때부터 알던 사이인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요만했을 때부터 코 질질 흘리던 애가 갑자기 머리 깎고 와가지고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리슨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기가 차는 거죠. 아유 뭐 이러면서 자꾸 옛날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스님들 세계에서는 오히려 가족을 제도하기가 더 힘들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동감하시죠? 네. 예, 가족 제도하기가 더 힘들다. 근데 이제 사리불 스님이 어쨌거나 이제 삼촌을 찾아갑니다. 삼촌을 찾아가서 거사님, 불교에서 이제 남자 신도를 거사님이라 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거사님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공덕을 한 번이라도 지은 적이 있습니까? 복이나 선업이나 공덕을 한 번이라도 지어본 적이 있습니까? 뭐라고 하냐면 있다 이러는 거예요. 사리불 스님, 저도 공덕을 열심히 짓고 있습니다. 아, 무슨 공덕을 지으십니까? 나는 매달 니간타들에게 한 달에 1,000냥씩 보시를 올립니다. 1,000냥이면 큰 돈이겠죠? 지금 치면 1,000만 원 정도? 뭐 최소 100만 원? 모르겠다. 하여튼 2,600년 전에 1,000냥이면 얼마인가? 하여튼 큰 돈이겠죠. 예. 매달 1,000냥씩 니간타들에게 보시를 올린다 이러는 거예요. 니간타가 부처님 당시에 발가벗고 다니는 옷을 입지 않고 이제 발벗 벗고 다니는 알몸 수행자들을 니간타라고 불렀대요. 알몸 수행자들. 내가 매달 1,000냥씩 보시를 올리고 있다. 그 사리불 스님이 아, 왜 보시를 올립니까? 어떤 목적으로 보시를 올립니까? 하니까 그 삼촌이 하는 얘기가 하늘 세계에 태어나기 위함이다. 하늘 세계에 태어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보시를 하면 하늘 세계에 태어난다고 누가 그럽니까? 그들이 그랬다. 아닙니다. 그건 바른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제 지혜자 이름이 사리불스님이 아니다 아니다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늘세계에 태어나냐. 위대하신 부처님이 계십니다. 부처님께 가서 한번 여쭤보시지요 하고 이제 부처님한테 인도를 합니다. 부처님한테 다 인사를 드리고 그 삼촌이 저는 하늘세계에 태어나기 위해서 니건타들에게 그러니까 다른 종교의 사람들에게 한 달에 1,000년씩 보시를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하늘세계에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100년 동안 그들에게 보시를 한다고 해도 부처님의 제자들에게 밥 한 숟가락을 보시하는 것만 못하다. 팔이 완전 안으로 굽어버렸어요. 예? 그들에게 아무리 100년 동안 1,000년씩을 보시한다 하더라도 누구에게? 부처님 제자에게 얼만큼이라도 밥 한 숟가락만큼 보시한 것보다도 못하다. 마땅히 그 진실을 바르게 알아야 될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십니다. 자, 일단 이게 첫 번째 이야기고요. 또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또 이제 사리불스님께서 이번엔 조카를 찾아가요. 아까는 삼촌을 찾아갔죠? 이번엔 조카를 찾아갑니다. 조카한테 그대요. 그대는 한 번이라도 공덕을 지은 적이 있는가? 예, 사리불스님. 이제 자기 삼촌이죠, 사리불스님이. 조카가. 예, 사리불스님. 저는 매달 살아있는 짐승을 잡아서 불의 신에게 제사를 올립니다. 공덕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리불스님이 무슨 목적으로 그와 같은 공덕을 짓습니까? 하늘세계 태어나기 위함입니다. 매달 살아있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불의 신에게 제사를 올리면 하늘세계 태어난다는 것을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그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마땅히 위대하신 부처님을 찾아가서 그 법문을 청하십시오라고 이제 자기 조카를 데려가서 부처님께 이제 질문을 던지도록 합니다. 그 부처님께서 그 질문을 딱 이렇게 들으신 뒤에 매달 살아있는 짐승을 죽여서 불의 신에게 제사를 올리는 것은 아무런 공덕이 없다. 차라리 부처님의 거룩한 제자들에게 예배하는 것이 훨씬 더 큰 공덕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절한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살아있는 짐승을 죽여서 불의 신에게 제사 지내는 건 공덕이 있다 없다?
1: 없다.
0: 차라리 누구에게? 부처님의 제자들에게 무엇을 올리는 게 낫다? 예배를 올리는 게 낫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사리불스님이 이건 이제 또 두 번째 얘기고요. 사리불스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하고 친했던 속가 친구를 찾아갑니다. 세속의 친구를 찾아가요. 근데 이제 친구를 찾아가서 그대요. 그대는 한 번이라도 공덕을 지은 적이 있는가? 아, 나도 공덕을 열심히 짓고 있습니다. 사리불스님. 무슨 공덕을 짓는가? 제가 한 번씩 수많은 짐승들을 죽여서 제사를 올립니다. 그 제사를 희생제라고 하거든요. 희생양 하는 표현 알죠? 희생양. 예. 양을 잡아서 희생 제사에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양. 그래서 수많은 짐승들을 한 번씩 왕창 죽여서 그걸로 희생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니까 사리불스님이 그렇게 제사를 지내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세계에 태어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제사를 지내면 하늘세계에 태어난다는 것을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그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절대 바른 가르침이 아닙니다. 부처님께 찾아가서 법을 청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가서 똑같은 질문을 올리게 됩니다. 그 사리불스님의 친구가. 그 부처님께서 그 이야기를 다 듣고 그거는 절대 바른 가르침이 아니다. 수많은 짐승을 죽여서 희생제, 희생해서 제사를 지내는 의식은 오히려 무거운 업보를 짓는다. 차라리 부처님의 제자를 한 번 더 공경하는 것보다도 못한다. 라고 부처님께서 신신당부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리불스님이 세 명을 찾아가게 되죠. 네. 사리불스님의 삼촌, 그렇죠? 그 다음에 조카, 안 잊어먹었어요? 그 다음에 친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삼촌을 찾아갔을 때는 니건타들에게 한 달에 1,000냥씩 이제 보시를 올린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조카를 찾아갔을 때는 매달 짐승 하나를 죽여서 불의 신에게 제사를 지낸다. 그랬죠.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친구를 찾아갔을 때는 한 번씩 수많은 짐승들을 죽여서 희생제를 올린다. 네. 자,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이제 사리불 스님이 그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부처님께 이제 그 법을

이끌어주는 그런 내용들이 싹 펼쳐지게 됩니다. 지금 이야기한 것들이 우리가 지금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빠질 수 있는 그 혹은 옛날에 우리가 저질렀던 미신들이 깔려 있습니다. 네. 느끼시죠? 네. 그런 미신들이 깔려 있어요. 자, 먼저 우리가 보시라는 개념을 펼칠 때 베푼다는 표현 있잖아요. 네. 베푼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베풀 때는 그 자체가 강력한 복이 된답니다. 근데 아무나 베푼다고 그냥 아무렇게나 쓴다고 다 복이 되는 건 아니래요. 몇 가지 법칙이 있어요. 올바른 분들에게 올바른 마음으로 올바른 것을 바쳐야 돼요. 이해 가시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언가를 베풀 때 내가 승진하거나 진급하고 싶은 마음에 권력자에게 뇌물을 갖다 붙이면 뇌물도 베푼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건 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요. 당연히 안 되겠죠. 네. 올바른 마음도 아니고 올바른 존재도 아니고 동기가 순수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올바른 마음으로 베풀어도 올바른 물건이 아닐 경우, 예를 들어 나 저 스님한테 내가 저 스님한테 저 스님한테 내가 뭐 옷 하나를 해주고 싶다. 옷 하나 해줘야지 하고 몰래 옷가게에서 옷을 훔쳐서 스님한테 공손한 마음, 스님 제 옷 보시를 받아주십시오 하면 복이 돼야 안 돼요. 올바른 물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알죠? 아, 이것도 배워야 돼요. 아니긴 아닌데 이런 것도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마음으로 올바른 분에게 올바른 물건을 갖다 올릴 때 우리가 그 올바른 공덕이 된다고 합니다. 네. 참 묘하죠? 네. 그래서 불교에서는 특별히 복을 받는 세 가지 존재들이 있대요. 첫째가 이제 수행하는 스님들.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과 수행하는 스님들. 그리고 수행을 하는 수행자들. 그 수행자들에게 이제 공양을 올릴 때 큰 복을 받는답니다. 그 불교가 굉장히 쿨한 게 꼭 스님이 아니더라도 도덕적이고 윤리를 잘 지키고 계율을 잘 지키는 청정한 수행자라면 꼭 불교의 스님이 아니더라도 복을 받긴 받는데요. 대단하죠, 불교가. 네. 꼭 스님한테 이렇게 보시를 올려야 공덕을 받는 게 아니라 스님이 아니더라도 계율을 잘 지키는 청정한 분에게 보시를 올리면 그건 강력한 선업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수행자들 중에서도 누구에게 복을 올릴 때? 부처님의 제자들에게 그 공양을 올릴 때, 복을 올릴 때 가장 큰 공덕이 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나 나를 키워주신 스승님께 보시했을 때 또 큰 복이 된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외롭고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한테 이제 보시할 때 큰 복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그 이제 세 가지 한번 볼까요? 첫째가 누구라고 했죠? 수행자, 수행자들에게 네. 보시를 올릴 때 수행자들 중에서도 또 누구? 부처님의 제자들이 가장 큰 복을 얻을 수 있다. 네. 두 번째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나 나를 잘 키워주신 스승님께 보시할 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베풀었을 때 큰 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사고방식과 올바르지 못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한테 보시하면 그 복이 크지 않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종교 중에서도 올바르고 윤리적이고 훌륭한 종교도 있지만 보면 굉장히 좀 저급한 종교들도 있지 않습니까? 막 사이비 종교 같은 거. 그러니까 올바른 종교를 믿는 훌륭한 종교인에게 보시했을 때는 분명히 복이 있지만 사이비 종교에게 보시했을 때는 복을 얻는다 못 얻는다 못 얻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니건타들에게 100년 동안 보시하느니 차라리 누구에게 부처님의 제자들에게 무엇을 밥 한 숟가락을 보시하는 공덕이 차라리 더 크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마음으로 올바른 물건을 갖고 올바른 분에게 보시할 때 그 공덕이 더 크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것이죠. 네. 이런 내용을 보면 경전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스님 밥 한 그릇 그 밥 먹다가 그 밥 한 숟가락 그 스님한테 보시했다고 뭐 공덕이 크겠어요? 이런 마음을 우리도 일으킬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소나무에서도 누누이 얘기했고 경전에서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우리가 마음을 순수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일으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오늘 소나무 시작할 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처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마음자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그마한 거라도 내가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내가 공양을 올렸을 때 그 공덕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의 그 불교설에 보면 어느 신도분이 이렇게 이제 그 마을에 이제 계시면서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밖에 나와서 바람을 쐬고 있었대요. 그렇게 이제 바람을 쐬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스님들이 이렇게 길을 걷고 있다가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그 마을 그늘가에서 스님들이 앉아서 쉬고 있었답니다. 그 할머니가 스님들이 그 땀을 흘리면서 앉아 있는 거 보니까 마음이 애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가 뭐줄게 없는 거예요. 아유 뭐 드릴 게 없나 뭐 이러다가 뭐줄게 없으니까 아 스님들이 목이 말라 날씨가 더우니까 아 물이나 한잔 떠드리자 해가지고 우물가에 가서 우물에 있는 물을 떠다가 스님들한테 이렇게 물을 이렇게 공양 올렸대요. 그 스님들 그 물을 이렇게 시원하게 드셨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물에 할머니 물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우물에 있는 거 그냥 우물에서 물 하나 떠가지고 공양 올린 거잖아요. 그런데 보잘것없는 그냥 우물가에 있는 물한컵 떠서 스님들께 공양 올렸을 뿐인데 그 공덕으로 할머니가 죽어서 하늘세계 천상에 태어납니다. 물 한번 돌린 걸로. 자, 이걸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가성비 대박이라고. 예? 야, 물 한번 올렸는데 하늘세계 태어나. 야, 대단하죠?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야. 그 정성스러운 마음. 우리 같으면 스님들, 막 스님들 땀 흘리고 막 이렇게 앉아있으면 막 이게 아유 저 스님들 물한컵 떠드릴까라는 마음 생길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 스님들이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뭐 나보다 젊은데 알아서 떠다 먹겠지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 그 예를 들어 뭐 스님이 지나가다 목이 말려서 앉아 있는 할머니 노보살님께 할머니 목이 말려서 그런데 물한잔 먹을 수 있을까요? 하면 할머니가 아유 우리 스님하고 정성스럽게 물 주시는 분도 있을 거고 저 있을까 떠다 드셔 이런 분도 있을 거고 그 마음 차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경하는 마음, 그 부처님의 제자라는 이유만으로 부처님을 생각하고 스님을 생각하면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물한 모금 그냥 물한컵 떠다 드렸는데 그 공덕이 천상에 태어나는 복이 되었다. 이래서 제가 불교를 좋아해요. 여러분, 불교에서는 하늘색에 태어난 게 별로 어렵지 않아요. 예? 예, 그래서 그냥 정성스러운 마음과 부처님을 생각하는 마음과 자그마한 물한 컵이라도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보시하는 그 마음이 바로 하늘색에 태어날 수 있는 마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들 동감하시죠? 자, 그래서 이두 번째 우리 그 조카도 만나보고 또세 번째 친구들도 만났잖아요. 그때 어떤 복을 짓냐 했더니 조카는 매달 짐승을 죽여서 불의 신에게 제사 올린다. 그리고 친구는 수많은 짐승을 죽여서 희생제를 올린다 돼 있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옛날 고대 종교를 보면 특히 샤머니즘 문화에서 보면 살아있는 짐승을 죽여서 피를 뿌리고 제사 지내는 의식이 굉장히 많아요. 불교에서는 그게 엄청난 악업을 짓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 지으려고 하늘에 제사 지낼 때 소도 잡고 돼지도 잡고 양도 잡잖아요. 불교적인 관점에서는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서 제사를 올리는 것은 오히려 악업을 짓는 겁니다. 다른 생명을 끊는 거니까. 그래서 불교에서는 복을 짓고 싶으면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말아라.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라. 그게 복을 짓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경전에 보면 한결같이 부처님의 불살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살생하지 말아라, 살생하지 말아라, 살생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미신이라든가 무속신앙을 믿는 집안에서는 뭐큰 그런 뭐국 같은 거할때 살아있는 짐승 죽여가지고 집안 곳곳에 피 뿌리고 막 이렇게 굿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때 그큰 스님들 법문에 보면 그럴 때 하늘의 호법 선신들, 착한 선신들은 떠나가고 악취와 비린내 때문에 떠나가고 그 피를 좋아하는 악한 귀신들이 몰려온다고 했어요. 그 우리 불자들은 항상 깨끗하고 청정한 걸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복을 짓는 가장 첫 번째가 방생이라고 했습니다. 예, 살아있는 생명을 우리가 존중하고 죽을지도 모르는 생명을 살려주는 거. 복을 짓고 싶으면 살아있는 생명을 존중하고 죽어가는 생명을 풀어주는 방생의 공덕에 가장 복을 짓는 것이다라고 우리 불교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리불 스님 입장에서 보면 조카나 그 친구가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가지고 제사를 올려서 복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그나마 그 분들은 전생에 좋은 인연이 있어서 사리불 스님과 같은 선지식을 만나
부처님의 바른 법을 믿게 되었으니 그것도 바로 자기

0: 복입니다. 네.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는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지으려다가 미혹되고 어리석으면 복 지으려다가 복을 까먹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복을 지으려면 무엇보다 불교를 바르게 공부하고 또 바르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해야 됩니다. 네. 부처님의 가르침의 바른 이해 속에서 내가 어떻게 복을 지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선업을 지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공덕을 지어야 되는지를 또렷하게 우리가 알아채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네 가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첫 번째가 바람, 그 노름꾼 바람문이 부처님을 찾아왔을 때 부처님이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가장 고귀한 승리이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가 사리불 스님이 삼촌을 만나서 그 니건타들에게 매달 1,000냥씩 보시하는 것보다 차라리 부처님의 제자들에게 밥 한 숟가락을 공양하는 게 더 공덕이 크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가 사리불 스님이 조카를 만나가지고 무슨 복을 짓냐 했을 때 살아있는 짐승을 죽여서 불의 신에게 제사 지냅니다. 이것은 올바른 가르침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사리불 스님이 친구를 만나서 무슨 공덕을 짓냐 했을 때 한 번씩 짐승들을 많이 죽여서 희생제를 올린다. 그건 올바른 가르침이 아니다. 바른 가르침이 아니다. 라는 그런 네 가지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이 소나무에서 다 이야기하지 못한 또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미신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닦아나가셔서 어떤 게 올바른 믿음인지 어떤 게 잘못된 믿음인지를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깨우쳐 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1: 네.
0: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1: 네.
0: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1: 무한 행복!

여러분,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복을 지어야 합니다. 선업을 지어야 합니다.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복 짓는 것 중에 최고의 방법이 바로 법공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교TV BTN에서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법공양 해주십시오. 방송포교 후원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 법공양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고 늘 고운 날 되소서.

은혜로운 마음으로 재물을 덜어 널리 베풀어도 한순간도 미련을 남겨 후회하지 않으면 반드시 좋은 벗을 만나 피안에 이르러 즐거우리라.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에 따라서 그리고 기쁨에 따라서 보시한다. 다른 사람이 얻은 음식과 음료를 시기하는 사람은 밤이나 낮이나 삼매를 얻지 못한다. 그러나 이것을 박멸하고 뿌리째 뽑아버리고 제거한 사람은 밤이나 낮이나 삼매를 얻는다.

0: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1: 정말요?
0: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2: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1: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3: 안돼!
4: 중앙지검입니다. 박지아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1: 설치했어요.
5: 당했다!
6: 아빠 바빠? 나 핸드폰 깨졌어.
1: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이게 뭐야?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7: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 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8: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화두의 바다 선문염송.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진각해심국사의 선문염송 서문을 이어서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선문염송의 서문은 굉장히 명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고려시대 때의 스님의 한문 그 작법, 그 이 실력이 그대로 드러나는 수준이 이제 이게 드러난다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우리 한국의 그 스님이 지으셨던 그런 서문이라서 저는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있고 이 서문을 굉장히 중요한 문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어떤 서문보다도 좋고 많이 읽으셔도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선의 근본 자치는 불린 문자의 세계다. 그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그래도 불의 문자다. 문자를 도외시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만류에 흐르는 물의 끝을 통해서 쭉 흘러서 본원에 가서 근본 종지를 쫓아서 이 불조의 해명을 잇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염송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 선의 자취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부터는 현재의 고려시대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이것이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영향을 주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황 본조는 자 조성 회삼 이후로 이 선도연 국조하고 지론진 림병하야 이랬습니다. 하물며 본조는 이 본왕조는 했으니까 우리나라는인데 여기는 고려가 되겠지요. 자라고 하는 건 뭐뭐로 붙으니까 조성이라 그랬습니다. 할아버지 조자의 성인 성자 고려 태조 왕건을 태조를 조성이라 그랬어요. 여기서는 성덕을 의미하죠. 성인이라는 개념보다는 성스러운 덕을 갖추시던 그런 그 고려 태조 왕건을 이렇게 높여서 칭송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조성이 회삼 이후로 그랬어요. 회삼이라고 하는 구절을 생각하면 굉장히 우리 불교 공부하신 분들은 회삼귀일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삼승교를 회삼승을 귀일승한다 일승으로 다 회통했다라고 할 때 회삼이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이게 불교에서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엄에서는 법신, 보신, 화신, 삼신이 일불이다. 그 다음에 대방광이다 했을 때, 최상용이다 했을 때 이런 게 삼덕을 일심으로 회통한다 해서 회삼귀일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여기에서의 회삼은 말이죠. 불교 용어를 가지고 와서 고구려 백제 신라를 통일했다. 라는 개념으로 회삼이라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현실에 있는 얘기를 이 불교적인 내용으로 맞춰서 서문을 쓰시는 거죠. 우리 선왕 태조 왕건께서 나라를 삼한을 통일할 이래로 고구려 백제 신라를 통일한 이래로 선도로서 국가의 복을 늘리고 이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선의 역할을 진각해심국선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의 도를 가지고 국가의 복을 연장시킨다 이런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국가의 복이 있으려면 국민들이 참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우원해 보이고 빙 둘러가는 얘기 같고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 이게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서는 국가의 복이 생길 수 없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마음이 초조하고 그다음에 뭔가 쫓기고 있고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일희일비하고 부동심을 가지지 못하면 나라에 복이 생기지 않는다. 국운이 융창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도

힘으로서 나라의 복을 늘린다 이런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아주 멋진 표현이죠. 그다음에 지론으로 지인 림병하야 이건 더 한층 더 나아갔습니다. 지혜의 논장 이게 앞에는 선도니까 선이고 지혜의 논이라고 하는 건 이제 교학이 될 테죠. 불교에서 선과 교가 있는데 이게 교학이죠. 교학 불교의 교리들 부처님 말씀 경률론 3장 역대 조사 스님들의 말씀 이런 부분

나라의 내용을 진압한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불교 교리의 힘으로 이웃 나라의 군사력을 진압시킬 수 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고려시대 때 팔만대장경 몽고의 침입에 우리 팔만대장경으로 말하자면 지론이잖아요. 지혜의 담론, 부처님의 지혜의 말씀 이것을 가지고 국가의 환란을 극복하는 데 실질적으로 활용했던 그 역사가 있었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나아가서 이제 조선시대에는 더 나아가서 스님들이 임진왜란 때 승병, 의승병으로 또 나오시기도 해서 호국불교의 전통이 지켜진단 말이죠. 여기에 이게 이제 호국불교 얘기할 때는 이 진각해신국사의 선문염송 서문이 꼭 나와야 되리라 봅니다. 선으로 가지고 국가의 복을 증장시키고 지혜의 부처님 교리를 가지고서 이웃 나라를 진압한다. 이미 우리가 신라시대 때 황룡사 구층 목탑이라고 하는 게 자장율사의 문수보살 친견, 오대산 문수보살 친견을 통해 가지고 그 구층을 세워서 구층 목탑 하나하나마다 이웃 나라에 그 배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층 한층이 이웃 나라에 이 불법으로, 불법의 힘으로 함부로 쳐들어와서 우리 불국토를 훼손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염원이 담겨 있었고 그런 전통들이 고려시대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한 호국불사의 개념으로 이 선문염송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종논도지자가 막사위 급고로 이랬습니다. 이 종을 깨닫고 도를 논하는 그 자료가 이보다 더 급한 것이 없으므로 이랬거든요. 그럼 앞에 있는 선도와 지론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오종논도라고 했을 때 여기 종은 선종이 될 거고 앞에 있는 선종. 선종의 그 내용을 선도를 깨닫고 논도라고 하는 건 여기에는 지론이라고 하는 거죠. 부처님의 그 논장 그리고 부처님의 경전의 내용들을 그 논하는 그런 그 자료가 이거보다 더 기묘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뭐가 더 기묘하다는 겁니까? 선이라고 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팔만대장경 가운데도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막사위급고로 했는데 이 사자는 여기서는 이사자라면 되는 게 아니라 이보다라고 하는 용법이 있죠. 그래서 이것보다 더 급한 것이 없기 때문에 종문학자가 이 선종의 문호에 들어있는 많은 학자들이 여 갈지 망음하고 여 기지 사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목마른데 마실 거를 바라보는 것과 같고 목마를 때 이게 망자가 재밌습니다. 갈지 망음이라 그랬어요. 막 목이 마르는데 뭐를 막 마시고 싶어 하는데 막 이렇게 바라볼 망자를 썼어요. 여러분 그 가정에서 이제 그 강아지 키우시면 뭐 먹고 싶을 때 이렇게 막 갈망하듯이 바라보는 그 우러러보는 망자를 여기다 썼잖아요. 아주 간절한 표현을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기지 사사라 여기는 밥식자가 아니고 밥사자라 그럽니다. 먹다 할 때는 식으로 발음하고 밥이라고 할 때는 사로 읽어요. 그래서 배고픈 사람이 밥 생각하는 것처럼 목마른 사람이 물 마시고 싶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듯 하였다 이 말입니다. 이 서문염송의 내용들이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렇게 간절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 그 역할이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여피 학도 력청하고 염조성 보내하야 나는 학도 공부를 배우는 많은 학인들의 력청, 힘써 청한 것을 힘입어서 그랬습니다. 아주 그냥 얼마나 간곡하게 청을 했으면 력청, 힘력자를 써서 역청이라 그랬죠. 배우는 제자들이 간곡하게 청하는 것을 그 받고서 그리고 또 조성 그랬죠. 선왕들의 여기는 이제 태조 왕건을 비롯해서 그 위에 모든 왕들이 다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그 선왕들의 본회 본래 품은 바 마음의 본뜻을 염하여 생각하여서 서욕 봉보고 국가하고 유비어 불법하야 그랬습니다. 서욕이라고 하는 건 하고자 할 욕자를 하나만 써도 되는데
이제 이 그

0: 더 강조하기 위해서 발할 서자를 더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봉보고 국가하고 유비오 불법을 하기를 간절히 바람하지 않아서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국가의 복을 뭐라고 봉자는 뭘로 번역해야 되겠습니까? 국가의 복을 받들고 라고 하면 좀 이상하죠. 이 받들봉자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이걸 받칠봉이라고 읽어야 된다 이렇게 그 강의를 해왔습니다. 국가로 하여금 복을 받도록 이제 여기서 바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 봉자를 받칠봉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불법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 빚자라고 하는 건 이게 도움이 되는 것이거든요. 도울 빚자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의 복을 바치고 불법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하야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 봉자에 우리가 금강경 보면 신수봉행이다 이렇게 표현해놨잖아요. 근데 이 봉이라고 하는 글자를 가지고 예전에 우리 동국대학교 총장을 지내셨던 백성욱 박사가 있었어요. 그분이 동국대학교 총장도 하셨는데 그 이전에 지금 동국대학교 자리를 이승만 대통령 때 내무부 장관을 하면서 이 자리를 이제 불교대학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자리도 처음에 마련하시고 그리고 이분은 아주 이치에 밝으시고 공부도 굉장히 많이 되신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백호강명처럼 여기에 대해 점이 딱 있으시고 이렇게 하셨던 분인데 금강경 독송회라고 하는 전국적인 운동을 일으켰던 분이 바로 이 백성욱 박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바치는 공부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학술대회를 했는데 백성욱 선생에 대해 가지고 바치는 공부라고 하는 데서 제가 논평할 때 한마디 했습니다. 금강경에서 신수 봉행할 때 이걸 바친다는 걸 보는 거죠. 금강경이라고 하는 거를 받아서 우리가 신수 믿고 수지해서 그다음에는 그것이 그냥 단순히 받들어가지고 행한다는 게 아니라 이걸 갖다가 수행해가지고 실천을 통해가지고 그 있는 내용을 다시 바친다는 의미가 아니었겠느냐. 그래서 백성욱 선생이 자꾸 바치는 공부라는 말을 했을 텐데 그 근원이 어디서 나왔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연구하는 학자분들도. 그래서 이 봉행에서 여기서 이제 이 바치는 공부라는 게 나오지 않았겠네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봐도 국가의 복을 받들게 하고 이렇게 국가가 무슨 복을 받들겠습니까? 국가의 복을 바치고 이런 거죠. 우리가 열심히 수행정진하고 공부를 해서 말이죠. 국가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건 받칠봉으로 써도 좋겠다. 그래서 불법에 도움이 되고 국가의 복을 바치게도록 해서 내 솔 문인 진운 등 하야 채집 고화범 1125칙과 이랬습니다. 문인들 진운이라고 하는 건 스님들 진각해심국사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문인 등 진운 등을 이끌고 거느리고 이 말이잖아요. 거느리고서 채집했다 그래요. 고화 옛 조사 스님들의 화두 무릇 1125칙이죠. 1125칙과 병, 제사, 염송 등 어요로 가야 성 30권하니 입에 전등이라 아울러서 제사 여러 조사 스님들의 염송 등 염과 송 등 어요록 말씀 가운데 어록인데 그중에 아주 요긴한 것 그래서 어요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어요록을 수록하여 그렇죠 채집하여 그래서 30권을 이루었으니 30권을 만들었으니 입에 전등이라 중국에 있는 경덕 전등록에 짝할만 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전등록과 버금가는 그런 어록을 이렇게 만들게 됐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선문 염송이 처음에 초간본이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재간본이 나오게 되죠. 첫 번째 게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다시 제자분들이 가군 스님이 347칙을 더 덧붙였다 그래요. 347칙을 덧붙였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있는 선문 염송은 1400 그 63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1125칙에 347칙을 합하면 1472칙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남아 있는 우리가 보고 있는 선문 염송 판본은 한국 불교전서에 들어 있는 판본입니다. 한국 불교전서에 들어 있고 고려 대장경의 이제 보유판에 뒤에 들어 있는 건데 말하자면 진각 해심국사가 1125칙을 했고 그 뒤에 이제 다시 이 선문 염송을 간행하면서 제자인 가군 스님이 다시 347칙을 더했는데 지금 우리에게 남아 있는 건 1463칙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더해지고 빼지고 했는 책이 그 칙이 몇 어느 칙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래대로면 1472칙이 돼 있어야 되는데 9칙이 지금 없고 1163칙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번호가 넘버링이 그 화두에 담겨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일단은 원래 진각해심국사가 하셨던 본칙, 그다음에 더하셨다는 본칙 그 숫자만 남아 있으니까 어느 공안이라고 하는 거는 알 수가 없어서 어떤 분이 이제 숫자 더하기가 잘못됐습니다 이런 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남아 있는 건 우리가 1463칙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화두라고 하는 간화선이 대종고 스님이 화두선을 강조해서 간화선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펼치기 시작해서 그때 당대 이제 그 선비들 스님들이 이제 그 묵조선을 비판을 하면서 간화선을 하기 시작했는데 묵조선은 이런 거 아닙니까? 1시간 앉아 있으면 1시간 부처요. 100시간 앉아 있으면 100시간 부처다. 그러면 앉아 있는 걸 집착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간화선은 행주자와 어묵동정의 화두를 들어야지 묵조선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병폐들을 지적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간화선이 대두되기 시작했는데 그때 보조국사가 바로 수입을 해오셔가지고 이렇게 간화선을 해볼 만하다 해서 간화결의론을 짓고 펼치기 시작하자마자 바로 제자인 진각해식국사가 전등록에 있는 것보다 더 정밀하게 책을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선문염송 30권을 만들어서 중국책에 버금가게 만들으셨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있는 부분들이 이제는 지금까지는 이렇게 체록했다 뭐 이런 내용들인데 이제 아주 멋진 구절이 나옵니다. 소기는 요풍여 선풍영선하고 순일공 불일항명하야 해안하청하고 시화세임하야 물물각득기소하고 가가순락무이라 구구지심은 절절어차이라 이랬습니다. 이 구절이 아주 명문장입니다. 명문장입니다. 바라는 바는 그랬어요. 바라는 바는 요풍이 요님금의 바람이 선풍 선의 바람과 더불어서 영선하고 영원히 불고 이게 이제 부채 선자거든요. 동사로 쓸 때는 이제 바람이 불다는 용어로 쓰겠지요. 요님금의 바람과 선풍이 영원히 함께 불고 여기서 이제 요님금이 등장하는 이유는 여러분 고려 시대가 불교 국가라고 해도 의례를 하고 의식을 하고 국가를 운영하는 데는 유교와 같이 병행해서 했었습니다. 유교의 어떤 시스템에 입각해서 같이 불교와 같이 그것이 이 국가를 운영하는데 쓰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 왕과 그다음에 그 관료 신하 이런 전체를 아울러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요님금 중국의 가장 태평성대를 이뤘다고 하는 요님금의 요풍이라고 하는 말을 썼던 거죠. 요풍과 선풍이 영원히 함께 불고 그 다음에 나온 게 그 다음에 이제 바람이 이제 그 태양으로 바뀝니다. 순일공 불일항명하여 순임금의 태양이 부처님의 태양과 더불어 항상 함께 밝고 이렇게 쓴 함께 빛나고 이 말이죠. 자 이게 아주 멋진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요님금은 완전히 무위지치를 한 중국의 가장 이상적인 그런 그 왕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 동양은 복고주의가 많아요. 고지인 옛사람이요 옛고자가 들어가면 좋은 걸로 생각해요. 이상이 옛날에 있는 거예요. 그 옛날을 회복해서 복고창신해가지고 다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놓는데 한포고복했다 그러잖아요. 요님금 순임금 때 그때 백성들은 임금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르고 이제 배를 두드리고 있었대. 노래 부르고. 그러니까 그런 세월, 무위지치가 이루어졌던 그런 그 치세의 세월처럼 이 나라가 다시 고려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선풍과 불일이 함께 영원히 밝고 이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 바람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보나요? 이 풍자가 아주 재밌습니다. 이 바람 풍자가. 이 여러분, 그 우리가 본지 풍광이란 말 들어보셨죠? 예. 본지 풍광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러면 말로 하기가 좀 그러니까 그냥 본래 면목 자리를 말하는 거야. 이렇게 보통 얘기가 말아요. 본래 면목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성 자리다. 그러면 본래 면목이라고 하고 말면 되지. 왜 본지 풍광이란 말은 왜 만듭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시적 사유, 문학적인 어떤 그 상상력이라든지 그런 사유가 끼어드는 겁니다. 우리 선 속에. 이게 여러분 지자라고 하는 게이땅 지자인데요. 우리가 보통 마음자리 이러면 한자로 어떻게 번역합니까? 마음자리, 심지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 본래 성품자리 그러면 성지 이렇게 쓰면 됩니다. 법망경에 이 심지푸는 있잖아요. 마음자리, 본래 자리 이렇게 할때 지자를 쓰면 되죠. 본래 자리, 본래 자리에 바람과 빛이다. 여기에 요풍과 그다음에 이제 이 선풍이라는 풍을 썼고, 그다음에 순임금의 태양과 그다음에 순일과 불일이란 표현을 썼잖아요. 이렇듯이 이게 풍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나의 근본 자리라는 용어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 풍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요상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람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쓰입니까? 풍속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죠? 풍속이란 말이 있어요. 세상 사는 사람들의 어떤 그 나라에 살고 있는 모습이 이게 풍속이라 그래요. 그다음에 풍토라 그러죠. 풍토, 그 나라에 어떤 흘러가는 어떤 풍토. 유교의 시경에 보면은 시경 국풍에 나라마다에 흘러다니는 유행가 노래를 국풍이라 그래요. 국풍이란 표현을 썼어요. 나라마다 이게 그러니까 시라는 뜻이 됐죠. 그 다음에 이게 건강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해서 이 중풍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했듯이 이게 가운데 중이 아니라 이건 적중하다를 중증이에요. 바람 맞았다는 거예요. 바람이 맞았다는 거예요. 중풍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뜻으로도 쓰이지만 나쁜 뜻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뭐 바람 났다 그러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중풍 바람 맞았다 이렇게 표현도 쓰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이 바람이라는 단어가 원래 갑골문에 보면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글자가 갑골문 그림에 보면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봉황봉자입니다. 봉황봉자. 봉황봉자하고 바람풍자하고 글자가 같아요. 이 봉황이 보이는 새가 아니잖아요. 뭔가 휙 지나간 것 같아. 이게 새가 한 마리 옆에서 보이지 않는 새가 휙큰 새가 봉황이 큰 새가 휙 날아가는 것 같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전설이나 신화 같지만은 선정에 들어가면 볼수 있대요. 봉황, 용, 그다음에 우리가 거북이하고 기린 린자를 쓰는데 우리 동물원에서 보는 기린이 아닙니다. 우리 고전에서 말하는 기린은요, 인간의 수명을 관할하고 있는 굉장히 신령스러운 동물이에요. 목이 길고 꼭 사슴처럼 생겼는데 목이 길고 아주 특이하게 생겼어. 이 세상에 없어요. 근데 그 외국에서 질레프라고 하는 동물이 오니까 그냥 그걸 기린이라고 한 거지. 원래 동양에서 말하는 기린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선정에 들어야 볼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 전설상에서만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천상에 있다고 볼수 있겠죠. 봉황이 언제 와옵니까? 공자가 봉조부지하니 봉황이 오지 않고 하불출도하고 하도에서 낙서 같은 그 주역 괴상 같은 게 오지 않으니 나는 이제 다 됐나 보다. 내가 세상을 위해서 뭔가 일을 못할까 보다 하는 얘기를 해요. 중국의 문왕이 나타났을 때 봉황이 나타났다 그러잖아요. 봉황이 나타나서 울었다 그래요. 근데 이 봉황봉자하고 기린 이 바람풍자하고 글자가 같습니다. 뭔가 보이지 않는 엄청난 기운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게 그 중국의 사전에 보면요. 풍은 기아라 이렇게 해놨어요. 풍이라고 하는 건 바람, 기운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재미난 표현이죠. 어떠한 기운입니다. 욘닝금의 바람, 선풍, 선의 바람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떠한 형태의 기운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기 갔더니 뭐 좀 분위기가 이상하네. 여기는 풍속이나 풍토나 사람들의 어떤 전체적인 흘러나오는 분위기가 다르다 할 때 이 풍자를 쓰지요. 그래서 이 주역 괴에도 손괴가 풍을 뜻하잖아요. 이 손괴가 풍을 뜻합니다. 바람이에요, 바람. 예. 예를 들면 어떤 땅에 바람이 분다. 그다음에 하늘 위에 바람이 분다 했을 때 주역 괴상으로 다 나타냅니다. 어떤 새로운 형태의 바람이 부는 건데 그게 이렇게 중풍처럼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고 풀이 초상지풍 필연이라 좋은 선풍이 불면 풀이 쫙 눕는다. 그래서 이게 그게에서 초라고 하는 건 민초를 의미하고 여기 풍이라고 하는 거는 성인의 은덕을 얘기하기도 하고 아주 다양하게 쓰이는 게 이게 풍자입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라고 하는 거를 이게 썼을 때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운, 기상, 본래 가지고 있는 자기의 그 가지고 있는 것이 드러나서 기운으로 드러나는 거고 이거는 빛으로 드러나는 거죠. 사람이 똑같은 사람도 얼굴빛이 빛이 날 때가 있고 꺼멓게 이게 먹칠 해놓은 것처럼 사람이 기운이 떨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본래 면목 자리를 풍광이라고 하는 뜻으로 바꿔서 씁니다. 나중에요 시인들은 이걸 뭐라면 풍격론이라 그래요. 풍격이라는 용어로 씁니다. 어떤 시의 시풍, 시풍이 어떠냐라고 설명할 때 풍격이라고 얘기를 쓰고 심지어는 문심조령 같은 데는 이런 글을 씁니다. 풍골이라고 써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면에 있는 담고 있는 그분의 어떤 기상이나 그 사람의 특징이나 성격이 뾰골자를 써가지고 어떻게 드러난 풍골이라고 해요. 풍골이나 풍격이나 이런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또 재미난 거는 원래 이 발음이 말이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원래 상고음이 중국 발음이 플럼 이렇게 발음됐대요. 지금 중국 발음은 펑이거든요. 바람이 부는데 펑이거든요. 근데 이게 플럼 이렇게 발음돼서 도올 김용 선생의 그 부인이셨던 최영애 선생님은 제가 이 의문학 공부할 때 이 말씀 하셨어요. 원래 우리가 바람풍이다 했을 때 지금 발음 중국은 펑인데 이 바람이라는 말도 플럼에서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면 바람이 됐다 이게. 중국의 원래 고대 발음에서 변천해서 우리나라 바람식으로 발음으로 돼 있는 것들도 꽤 많다. 그러니까 바람풍이고 풍은 음을 뜻하고 바람은 뜻을 훈인데 알고 보면 원래 옛날에 다 이렇게 불렀던 이 발음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설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 풍이라고 하는 거는 동양학에서 그 굉장히 많이 연구해 볼 만한 어떤 그런 가치가 있는 저기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풍 하면은 선풍이 같이 불었으면 좋겠다. 지금 제가 이게 선문염송을 화두의 바다라고 해서 이렇게 했을 때 선풍이 불었으면 좋겠다. 이거 왜 하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하는 목적은 진짜 궁극적으로 이겁니다. 왜 하느냐? 좋은 질문을 잃어버린 사회라. 우리는 화두는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궁극적인 질문에서부터 해서 본지풍광에 해당하는 내용들, 내가 내 근본이 뭔지, 내 뼈가 뭔지, 내 골수가 뭔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근본 마음자리는 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것들이 화두예요. 우리가 지금 평상시에 쓰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화두는 경제 문제의 화두는 뭐며 그냥 상습적으로 쓰고 있는 용어예요. 화두란 단어가. 근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화두는 과연 어떠한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대 사회인들이 가지고 있는 화두는 뭘 여러분들을 화두를 가지고 있습니까? 망공 스님이요. 원담 스님이라는 방장까지 지내셨던 분이에요. 원담 스님이 아주 어릴 때 출가를 해가지고 불태고 있는데 망공 스님이 긴 대나무 짝지를 가지고 머리를 툭 때려요. 야, 아야! 그러거든요. 그러면 머리가 맞았는데 왜 네 입이 아야를 하냐? 어떤 놈이 아야를 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늘 일만 하고 있으면 뒤에 와서 스님이 큰 스님이 톡 머리를 때리고 하니까 이제 답을 처음에 못하겠거든요. 머리가 맞았는데 왜 입이 아야를 하냐고 참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 마음에 계속 이제 그것만 생각하면서 이제 불을 떼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 딱 또 스님이 딱 때리는데 탁 잡았다 이게 이제 딱 잡았어. 그리고 딱 때리는데 어느 놈이 아야를 하는 것 같으냐. 그러니까 저 스님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냥 불교가 마음이다 이거를 교학적으로 설명으로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질문을 던져서 아 이게 뭔가 생각하고 소리치고 느끼고 하는 게 이게 마음이구나 라고 하는 걸 10세 됐을 때 이미 그런 질문을 던졌다.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 있는데 옆에 다른 스님들이 와서 망공 스님한테 화두 받으러 오더라는 거예요. 화두 받으러. 화두 받으러 가지고 질문을 턱 던지면 대답을 못하면 이제 네가 그게 너의 화두다. 이러니까 원담 스님이 몇 년을 이제 그냥 옆에서 지켜보면서 스님한테 가서 스님 저도 화두 하나 주십시오. 저도 화두 하나 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아니 네가 조그만 놈이 무슨 네가 화두를 그런 걸 받을 그게 되냐. 막 이렇게 분심을 나게 만들어서 그래서 화두를 받고 정진을 하셔서 일평생 선사로 사셨잖아요. 우리는 과연 이 시대에 국가 민족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무슨 화두를 들고 있냐 이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여기 지금 진각해심국사의 말씀은 국가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 모든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선풍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선풍이 필요하고 올바른 여기 모든 게 뭡니까? 1464개의 화두가 모여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많은 화두들을 참고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문제가 해결되니까 국가가 편안해질 수 있는 바탕이 백성이 편안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근본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지혜가 생겨야 나라가 환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허학이죠. 빈 것 같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거야말로 진정한 실학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물질을 쫓아왔지만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일으켰던 혁명들을 보십시오. 농업혁명, 산업혁명, 정보혁명까지 왔어요. 전부 다 내 밖에 있는 것밖에 혁명하지 못했다. 이러한 내용들이 진각해심국사의 800년을 이어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때보다 우리는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겨울에 따뜻하게, 여름에 시원하게 모든 것들을 다 먹고 싶은 거는 전 세계에 있는 걸 어느 걸 다 먹을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그러나 이 시대에 하고 있는 이 고민들과 이런 내용들이 해결이 다 됐는지 이게 이제 화두의 문제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큰 가르침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 멋진 구절 요풍이여 선풍이여 응선하고 순일공 불일 항명하여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느냐 해안 하청하고 바다는 편안하고 물은 맑고 여러분 이게 참 이게 이런 게 멋있습니다. 우리 선은 아 이렇게 선풍이 불고 그 다음에 나라가 편안해져가지고 바로 이제 그냥 직접적으로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문제를 얘기할 것 같은데 첫 번째가 말이죠. 바다가 편안하고예요. 그 다음에 강물이 맑고예요. 이게 나보다 내 주변에 있는 환경들 전체가 생태가 다 좋아진다는 것부터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북한산에 도인이 한 분 살면 선정에 들어 있으면 북한산과 인근에 있는 도시가 몇 개나 있습니까? 그럼 일단 거기에 사는 산새들이 편안하고 흘러나오는 물이 맑아지고 물이 맑아져서 각 도시로 흘러내려갑니다. 의정부로도 가고 서울도 가고 일산도 가고 쭉 물이 흘러가지고 말이죠. 쭉 맑고 깨끗한 물들이 쫙 흘러가고 좋은 기운들이 좋은 바람풍 빛광자가 풍광이 쫙 흘러서 내려오면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좋은 기운을 받지 않습니까? 맑고 깨끗한 기운을 받아요. 이게 첫 번째 요소라는 거죠. 선의 첫 번째 요소가 사람들이 인심이 좋아지고 편안해지는 조건이 자연 생태계가 벌써 환하게 좋아진다. 이게 선은 생태학입니다. 그래서 시화세임하야 그랬습니다. 모든 시절마다 말이죠. 뭐가 됩니까? 화평합니다. 화평 편안해요. 싸움이 없어요. 그리고 세상이 풍년이 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라의 기운이 좋아야 풍년도 들고 경제도 좋아진다는 거죠. 그게 두 번째예요. 그렇게 돼서 이제 정신적인 부분, 우리의 환경 부분, 그리고 현실적인 우리 먹고 사는 부분이 해결이 돼서 물물이 각득기소하고 모든 만물이 각자 그 자기 자리를 얻고 이 각득기소했을 때 그 기자 제가 이제 강의할 때 많이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여기서 그 기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바로 그거 하는 딱 그겁니다. 영어로 that's it 하는 거예요. 딱 거기에 맞는 거, 딱 들어맞는 거. 그래서 이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공자가 제자 아내에게 그 자로에게 너무 전쟁에 많이 나가니까 부득기 사연하다. 그 죽음을 얻지 못할 것 같구나. 공자가 제자 자로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정의감에 불타서 아무 전쟁이나 다 나가지 마라. 그러면서 그 죽음을 얻지 못할 것 같다. 이 그라고 하는 게 바로 해당할 당자에 해당한 딱 그 해당한 거. 그러면 자기 수명이 있잖아요. 여러분 비명 행사했다는 말이 그거 아니에요? 비명. 자기 수명이 다 제명대로 수명이 있어요. 근데 그 수명을 지키지 못하고 죽는 걸 비명에 갔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거대한 지하철이 있는데 여기에 원래 이분은 거기 가서 죽을 운이 아니었는데 거기 가서 같이 죽게 됐을 때 비명 행사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운명론이라고 하는 거를 뭐 이렇게 보더라도 이거에 집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뭐 수명이 긴 것 같이 느껴지더라도 항상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옛 어른들을 늘 하시고 계셨잖아요. 그랬듯이 바로 그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어진 사명도 있고 명도 있고 목숨도 있고 있는데 그 죽음을 얻지 못할 것 같구나. 이걸 번역을 제명에 못 살 것 같아 이렇게 번역한다 이거죠. 현대어로 하면 제명대로 못 살 것 같아. 이게 기자입니다. 그래서 물물이 각득기소했다. 이게 참 멋진 말 아닙니까? 모든 물건이 그 장소를 얻었다. 각각 그 장소 딱 자기에게 맞는 그런 자리를 얻었어요. 예, 훌륭한 사람들이 일을 못하고 능력이 있는데도 그 자리를 찾지 못하고 해야 될 일이 있는데도 그게 있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인재를 다 놓치고 써야 될 때 쓰지 못하고 물물이 각득기소했다. 이거는 만물을 뜻하는 겁니다. 만물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물이 각득기소하고 가가가 순랑무이라 집집마다 순랑무이라 야, 이거 엄청나게 멋있는 얘기가 나왔어요. 순락입니다. 순수한 즐거움이에요. 순수한 즐거움. 무이라고 하는 건 아까 욘임금, 순임금에 나온 무이잖아요. 집집마다 어떤 즐거움이냐. 욕망에 찌들어 있는 즐거움이 아니고 순수한 즐거움이에요. 이게 순락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진각의 해신국사가 글 잘 쓰세요. 기가 막히게 쓰시잖아요. 예, 순락무이라. 여러분 순이라고 하는 순수하다고 하는 건 여러분 퇴계 선생이 문순공이에요. 그러니까 문이라고 하는 게 문왕지 소이위 문자는 그러니까 문왕이라고 하는 문왕이 중국의 문왕이 문왕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순역불이다 이렇게 나와요. 예. 순역불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냐? 문왕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이 문왕의 문이란 뜻은 순수해서 그게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순수함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걸 문이라 그래요. 문왕의 문의 뜻은 순역불이라 그래서 순수하다는 뜻이 굉장히 좋습니다. 동양에서는 가장 좋은 뜻 중에 하나가 순수할 순자입니다. 순진한 거 아닙니다. 코팅된 종이 같은 겁니다. 아무리 어떤 게 더러운 게 와도 싹 지워지는 순수함을 유지하고 있는 순수함이 끊임없이 가는 걸 문이라 그래요. 그래서 문순공, 퇴계가 문순공이라고 그랬으면 굉장히 좋은 뜻을 다 갖추고 있는 그런 뜻이죠. 여기에 순락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타락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 쇠퇴하지 않는 진정한 즐거움. 이게 이제 극락에 다른 표현이 되겠는데 진각해신국사는 순락이라고 그랬습니다. 순락무이다. 온 세상의 만물은 각각 자기 자리를 되찾고 그 다음에 집집마다 무위에 즐거움에 순수한 즐거움에 머물게 된다. 그래서 구구지심은 절절어 차이라 나의 이 구구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구구하다가는 약간 구차하다는 뜻이 있지만 아주 그냥 그 디테일한 마음이에요. 그건 아주 간절하고 간절하다. 여기 이렇게 간절하다. 진가개심국사가 선문염송을 펴는 이유는 책을 내는 이유는 이렇게 온 세상의 만물과 국민 전체를 생각하고 국가 전체를 생각하는 마음에 비롯된 것이다. 이 구절이 아주 멋진 명문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하시죠. 제한 제가오록 미득 진람하야 공유유탈이라 소미진자는 갱대 후연하노라. 이 제자는 말이죠. 다만 제자로요. 다만 지자와 같습니다. 다만 한스러운 것은 여러 제가들의 오록을 진람 다 보지 못해서 빠지고 빼버린 것이 있을까 두려울 뿐이니 참 많이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다 못 본 게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미진한 부분은 다시금 또 뒷날의 현자를 기다립니다. 이런 말씀은 책에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마지막 부분이 이랬습니다. 정우 14년 병술 중동에 해동 조계산 수승사의 무의자가 서했다. 정우 14년은 1224년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그 진가개심국사가 돌아가신 해가 왜 우십다 그랬죠? 1234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10년 전에 이걸 쓰셨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항상 쓰는 말 보십시오. 해동이라고 쓰잖아요. 이게 원효대사도 해동을 씁니다. 우리가 바다에 가 있는 마지막 동쪽이라는 거예요. 대륙에서 마지막 동쪽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은 최치원 선생도 우리는 동국이다 이래요. 동국. 우리 동국대학교 있듯이 동국이라 그래. 동국이라는 뜻이 중국의 동이족의 동국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해 뜨는 나라라는 거예요. 가운데라고 하는 거는 항상 상대적인 거지 절대적인 게 없죠. 그래서 중국은 서국이라 그래요. 해지는 나라. 우리가 시작하고 중국은 우리 걸 받아서 쓰는 나라다. 그래서 우리가 동국, 그걸 해동이라 그래요. 해동의 조계산에 수선사에서 무의자가 서했다. 보조국사는 모구자라 그랬어요. 소를 먹이는 소를 먹인다 그랬고 여기에 진가개심국사는 옷이 없는 선사예요. 옷이 없는 납자예요. 말하자면 이 껍데기에 가지고 있는 외부적인 것이 하나도 없는 본지 풍광이 그대로 확 드러난 이 선사가 진가개심국사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게 될 때 참 이 염송을 보면 서문을 보면 참 진가개심국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재밌었던 것은 진가개심국사의 이 자가 말이죠. 출가기 때 자가 영을입디다. 영을 원래 이름이 최식이에요. 원래 자하고 이 이름하고가 원래 대를 맞췄는데 이게 이식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글자로 보면 저 영을이라고 하는 자가 잘 해독이 잘 안 돼요. 근데 굉장히 저게 어떤 화두 같아요. 여러분 굉장히 현대식 이름입니다. 영을 가베 시대가 아니고 영원히 을이래요. 진가개심국사가 이런 이 해심국사의 이런 위대한 서문을 이번에 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선문염송의 요칙에 제가 뽑아놓은 요칙의 제 1칙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재가 만들어지는데 조금 에러가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조금 만들어지는데 좀 시간이 걸렸는데요. 최대한 빨리 책이 나오면 여러분들과 함께 선문염송 요칙 책으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칙) 첫 번째 공안 도솔이라고 하는 공안 법신 변사에 관한 얘기입니다. 아주 누구나 공부를 하면 기본적으로 첫 단계가 되면 이러한 공안들이 알아지는 거죠. 여기 이제 한문으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미리 도솔 이강왕궁 미출 못해 도인이 필이다. 이 구절이 이제 네 글자로 이렇게 딱딱 되어 있지 않습니까? 노래로 시로 해놓으면 송이 되고 그걸 이야기로 엮어놓으면 염이 될 겁니다. 염송이라는 말로 되어 있지만 선문염송의 체례는 먼저 송부터 시부터 나오죠. 그러면 첫 번째 시부터 한번 볼까요?
1: 과거도 버려라. 미래도 버려라. 현재의 이 내 몸, 생각도 말라. 마음에 걸리는 모든 것을 버리면 생사의 괴로움을 받지 않나니.

너희는 마땅히 그 마음을 제어하라. 마음이 두렵기는 독사나 사나운 짐승이나 원수보다 더해서 큰 불길이 타오르는 것도 그것에 비길 바가 못 된다.

다시 찾아온 드라마 붓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붓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붓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허공도 아니요 바닷속도 아니며 험한 산 바위 속도 아니다. 죽음을 피하여 숨을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느니라.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아침 저녁 향과 등불 부처님 전 올리옵고 삼보전에 귀하여 공경 예배하옵나니 우리나라 태평하고 온갖 재앙 소멸되며 온 세계 평화롭고 부처님 법 이루어지다.

아니하고 우리 본사 세존처럼 용맹하신 뜻 세우고 비로자나 혈액같이 큰 깨달음 이룬 뒤에 문소사리 보살처럼 깊고 밝은 근지혜와 보현보살 본을 받아 크고 넓은 행원으로 넓고 넓어 끝이 없는 지장보살 몸과 같이 천수천안 관음보살 32억 몸을 낳토 시방 3세 넓은 세계 두루 돌아다니면서 모든 중생 제도하여 열반도에 들게 할제

고해 벗어나며 산문도량 정숙하여 근심 걱정 없어지고 도량 내외 대소재앙 영원토록 소멸되며 토지 천룡 신장님들 선보님을 호지하고 산신국사 호법신은 상서정기 드높이며 일체 중생 모두 함께 전덕에 태어나고 세세

만족이 가장 큰 재산이며 신뢰가 가장 귀한 친구이다. 그리고 가장 큰 이익은 건강이다. 그러나 마음의 평안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다.

성내지 않음으로써 노여움을 이기고 선으로써 악을 이기고 서로 나누어 가짐으로써 인색함을 이기고 진실로써 거짓을 이겨라.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은 불자들의 방송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고 부처님 법을 받아 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송 포교사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늘 한결같이 꾸밈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남해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0: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일념이 지속되겠고 본세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1: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관음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관음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기도 동안 선빵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2: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법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관음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관음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대중을 거느리시고 남쪽으로 가시다 마침내 마른 뼈 한무더기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선조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여러 제자들 가운데 해안한다 존자가

부처님께서 아니여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스승이시고

예절을 하시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의 상수제자요 출가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기치를 알지 못하는구나 이 한무득이 벼들은 전생에 나의 조상이었을 것이고 또 나의 부모도 되었을 것이므로 내가 지금 예배한 것이니라 아난

하여금 남녀의 배를 분명하라 하시나이까 안 한다여 만일 남자라면 세상에

것이고 만일 여자라면 아기를 한번 낳을 적에서 말세대에 피를 흘리고 여덟섬 노말에 젖을 먹여야 하므로 뼈가 굶고 가벼울 것이니라.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러시되 자세히 듣고 명심하여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어머니가 아기를 가져 출산하기까지 10달 동안 그 거야

달에는 마치 불끝에 묻힌 이슬방울이 아침에 있다가도 낮이 되면 없어지던 새벽에는 피가 모였다 오후에는 흩어져

달에는 흡사 엉긴 피와 같고 넷째 달에는 점점 사람의 모양을 이루며 다섯째 달에는 어머님의 속에서 다섯 부분이 노포가 생기나니 노포란 머리가 일포여 두 팔꿈치가 삼포가 되고 두 무릎까지 오포가 대는이라 어머니가 숙태한 지 여섯째 달에는 어머니 배 속에서 여섯 전기가

속에서 360마디와 84,000 들구멍이 생기나니라. 여덟째 달에는 뜻까지 해가 생기나니 아홉 구멍이

적지 않나니라. 어머니의 생장은 아래로 향하고 숙장은 위로 향하여 한더미의 상과 같이 되나니라.

너에게 효도하고 착한 사람이라면 두 손으로 모으고 나오면서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지만 만일 착하지 못한 자식이라면 어머니의 태를 깨뜨리긴 하다. 어디기도 하여 어머니로 하여금 청개의 칼로 찌르는 듯 만개의 창으로 가슴을 두시는 듯하게 하나니라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혼입 찰차로용 십주구만 오천사십팔자일승원교 나무대방광불화엄경 나무대방광불화엄경 나무

고과 염염불리 금색상 아지병주 어깨관 허공위생무불관 평등산하 무아처

시방 세계 무불련 고령 동생인 무이 운하명자면 삼도 견하형자득의 달 여시교와 항사거 필경무부

대제양령소멸 토지철용호삼보산신국사보정상 준동함령등피안세세상행보살도

어서 속히 올라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기의하오니 고통받아 어서 어서 건네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계정해를 어서 속히 얻어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열반 언덕 어서 어서 올라지다 자비하신

지옥체가 가면 칼산 절로 꺾여지고 화탕지옥체가 가면 화탕절로 사라지며 지옥세계제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지고 아기세계제가 가면 아기절로 배부르며 수라세계제가 가면 악한 마음 선해지고 축생세계제가 가면 지혜절로 얻어지다 남관세음보살마살 나무대세지 보살마

나무 대륜 보살 마하살 나무 관자재 보살 마하살 나무 정치 보살 마살 나무 만월 보살 마

평안해진의 청정한 도량의 개송 온 도량이 정정하여 티끌 없으니 삼보 철룡 이 도량에 강림하시네 제가 이제 묘한 진언에 없나니 대자 대비 베푸시어 가오하소소 죄업을 니으치는 계송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애적부터 탐진치로

참회합니다. 열두 부처님을 칭명하여 듣게 되면 업장이 소멸되는 가지 참회법 나무 참제 업장 보성장을 보강왕 하렴조불 일체 향화

오강을 전 묘음 존황불 환희장 만이 보적불 무진향 승황불 사자월불 환희장 엄주황불 제보당 만이 승강불 열 가지 악업을 참회합니다 살생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도둑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사음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거짓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꾸민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이간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악한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탐욕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성냄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어리석어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오랜 세월 쌓인 죄업 한 생각에 없어지니 마른 풀이 타버리던 남김없이 사라지네 죄의 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네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한 참회란에 죄업을 이우치는 진언옴 살바 묻자 모지사다야 옴 살바 묻자 무지 사다야 사바하 옴 살바 묻자 무지 사다야 사바하 준제주의 계송 준제주는 모든 공덕 보고 이어라 고요한 마음으로 항상 애우면 이 세상 온갖 재난 침범 못하리 하늘이나 사람이나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다름없는 복을 받으니 이와 같은 여의주를 지니는 이는 결정코 최상의 법 이루오리라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제보살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제보살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제보살 법계를 맑게 하는 진언 옴남 옴남 옴남 몸을 보호하는 지는 옴치림 옴치림 옴치림 관세음 보살님의 본마음을 보여주는 미묘한

보리심에 항상 머물며 열정코 극락세계 가서 태어남이 다 부처님을 칭견하옵고 온 세계 모든 국토 머물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 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 법에 귀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승가에 귀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의견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디서든 생각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디서든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디서든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언하며 절.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붓다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 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천년의 역사 속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직한 고솔산 선운사. 천년을 이어온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전주도심으로 향합니다. 선운사 도심포교당은 도심 속 지친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닿을 수 있도록 건립되며 포교당에 모셔질 삼세부를 모연합니다.
2: 부처님 법 전합시다는 이 시대 모든 불자들의 사명입니다. 선운사 대중 모두는 깊은 신심과 바른 공덕의 자세로 불법 홍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여러분의 신심 하나하나가 모여 부처님의 큰 뜻을 이룹니다. 천년의 지혜와 빛을 담을 선운사 전주도심 포교당 건립과 삼세불 모연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3: 학정동 대원사 현정입니다.

사람에게는 내면에 보이지 않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를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보여주는가 하는 것은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남에게 섭섭했던 일은 좀처럼 잊혀지지 않는데 남에게 고마웠던 일은 슬그머니 잊혀지곤 합니다. 반대로 내가 남에게 무언가를 베풀었던 일은 오래도록 기억하면서 남에게 상처를 줬던 일은 쉽사리 잊어버리곤 하지요. 타인에게 도움을 받거나 은혜를 입은 일은 오래 기억하고 남에 대한 원망과 상처는 빨리 잊어버린다면 삶이 훨씬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십시다.

0: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와중생의 원력종찰, 태안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락왕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그때 무진의 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의 옷을 벗어매고 공손히 합장하고 부처님을 향하여 여쭈었다.
1: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님은 무슨 인연으로 이름을 관세음이라 하나이까?
0: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2: 선남자여, 만일 한량없는 백천만억 중생이 모든 괴로움을 받을 적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관세음보살께서 그 음성을 관찰하고 모두 해탈을 얻게 하느니라.

0: 만일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지니는 사람은 혹 큰 화재를 당하더라도 불이 능히 그 사람을 태우지 못하나니 이는 관세음보살의 위실력 때문이니라. 만일 큰 물에 떠내려가게 되더라도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면 곧 얕은 곳에 이를 것이며 만일 백천만억 중생이 금, 은, 유리, 자거, 만호, 산호, 호박, 진주 등 보배를 구하려고 큰 바다에 들어갔다가 가령 폭풍을 만나 그 배가 나찰들의 나라에 잡혔을지라도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이가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나찰의 환란을 벗어나게 되나니 이런 인연으로 관세음이라 하느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피해를 당하게 되었더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저들이 가진 칼과 흉기가 조각조각 부서져 벗어날 수 있으며 만일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야차와 나찰이 와서 사람을 괴롭게 할지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저 모든 낙기들이 감히 악한 눈으로 쳐다보지도 못하거늘 하물며 어찌 해칠 수가 있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죄가 있거나 죄가 없거나 수갑을 차고 칼을 쓰고 몸이 쇠사슬에 묶이었더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모두 부서지고 끊어져서 벗어나게 될 것이며 만일 삼천대천국토에 도적이 가득 찼는데 한 주인이 여러 상인을 데리고 값진 보배를 가지고 험한 길을 지나갈 때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착한 이들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마땅히 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시오. 이 보살님은 능히 중생들의 두려움을 없애주시니 그대들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이 도적들의 난을 벗어나게 되리라 하자 여러 상인들이 이 말을 듣고 다 함께 소리를 내어 나무 관세음보살하고 그 이름을 부르면 곧 벗어나게 되느니라. 무진하여 관세음보살 마살의 위엄과 실력이 이렇게 크느니라. 만일 어떤 중생이 음욕이 많을지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공경히 생각하고 부르면 문득 음욕을 여의게 될 것이며 만일 성내는 마음이 많을지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문득 성내는 마음을 여의게 되고 만일 어리석은 마음이 많더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문득 어리석음을 여의게 되느니라. 무진하여 관세음보살은 이렇게 큰 위실력이 있어 이롭게 하는 일이 많으므로 중생들은 항상 마음으로 생각할지니라. 또 만일 어떤 여인이 아들을 낳기 위하여 관세음보살께 예배하고 공양하면 문득 복덕과 지혜를 갖춘 아들을 낳을 것이며 혹은 딸을 낳고자 원하면 곧 단정하고 어여쁜 딸을 낳게 되리니 전생에 복덕을 심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사랑하고 공경할 것이니라. 무진하여 관세음보살이 이와 같은 힘이 있느니라. 만일 어떤 중생이 관세음보살께 공경하고 예배하면 그 복이 헛되지 않을 것이니 그러므로 중생들은 모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닐지니라. 무진하여 어떤 사람이 62억 항아의 모래수처럼 많은 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고 또 몸이 닿도록 음식과 의복과 침구와 의약으로 공양한다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선남자, 선여인의 공덕이 많겠느냐?
1: 무진의 보살이 대답하기를
2: 매우 많겠나이다, 세존이시여.
0: 만일 어떤 사람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고 한때만이라도 예배하고 공양하면 이 두 사람의 복이 같고 다름이 없어서 백천만억급에 이르러도 다함이 없을 것이니라. 무진하여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면 이와 같이 한량없고 끝이 없는 복덕의 이익을 얻느니라.
1: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어 말씀 올리기를
2: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이 어떻게 이 사바세계를 다니며 어떤 중생을 위하여 법을 말하며 방편의 힘은 어떠하나이까?
1: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0: 선남

0: 자여, 만일 어떤 나라 중생을 부처님의 몸으로 제도시킬 자이면 관세음보살이 곧 부처님의 몸으로 나타내어 설법하며 벽지불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벽지불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성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성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범천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범천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제석천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제석천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자제천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자제천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대자제천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이에게는 대자제천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천대장군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이에게는 천대장군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비사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비사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소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소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장자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장자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거사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거사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재상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재상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바라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바라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며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예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예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장자, 거사, 재상, 바라문의 부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그 부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동남, 북녀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동남, 동녀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하늘,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킨나라, 마후라가 사람, 사람 아닌 이들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다 그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직금강신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직금강신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느니 무진하여 관세음보살이 이와 같은 공덕을 성취하여 가지가지 형상으로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케 하나니 그러므로 너희들은 마땅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관세음보살께 공양해야 하느니라. 관세음보살 마하살은 두렵고 위급한 때에 두려운 일을 없애주시니 그러므로 이 사바세계에서 모두 그를 이름하여 두려움을 없애주는 분이라 이름하느니라.
1: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2: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관세음보살님께 공양하겠나이다
1: 하고 몸에 걸었던 백천금이나 되는 진주 보배 구슬인 영락을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2: 어지신이시여, 법으로 보시하는 이 진보 영락을 받으옵소서.
1: 그때 관세음보살이 이것을 받지 않으므로 무진의 보살이 다시 관세음보살님께 사례었다.
2: 어지신이시여, 저희들을 어여삐 여기시어 이 영락을 받아주소서.
1: 그때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께 말씀하셨다.
0: 마땅히 무진의 보살과 사부대중과 천룡야차와 건달바, 아수라와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와 사람과 사람 아닌 이들을 불쌍히 여겨 그 영락을 받으라.
1: 그때 관세음보살이 모든 사부대중과 하늘, 용, 인, 비인을 어여삐 여겨서 그 영락을 받아 두 몫으로 나누어 한 몫은 석가모니 부처님께 공양하고 한 몫은 다보 부처님 탑에 바치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0: 무진어야,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이 자유자재한 신통의 힘이 있어 능히 사바세계에 다니느니라.
1: 그때 무진의 보살이 개송으로 여쭈었다.
2: 묘한 상호 갖추신 세존이시여, 이제 다시 저희가 여쭙나니 불자들이 어떤 인연으로서 관세음보살이라 하나이까?
1: 묘한 상호를 갖추신 부처님께 없어 개송으로 무진이에게 대답하시되
0: 그대는 이제 잘 들으라. 관음의 높은 덕은 곳곳마다 두루 응하느니라. 큰 서원 바다같이 깊고 깊어서 헤아릴 수 없는 여러 겁을 지내면서 천만억 부처님을 두루 섬기며 청정한 큰 소원을 세웠느니라. 내 이제 그대에게 알기 쉽게 말하노니 그 이름을 듣거나 그 모습을 보는 이가 지극한 마음으로 깊이 삼기면 모든 세상 괴로움 소멸하리라. 어떤 이가 해치려는 생각을 품고 불구덩이에 밀어서 떨어뜨려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불구덩을 못으로 변하게 하고 큰 바다에 빠져서 떠내려갈 때 용과 고기 귀신의 난을 만나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은 파도를 잠재워 안옹케 하네. 수미산 봉우리에서 있을 때 어떤 이가 밀어서 떨어뜨려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해와 같이 옹에 떠 있게 하고 흉악한 사람에게 쫓겨가다가 금강산 험한 곳에 떨어져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등이 털끝 하나 다치지 않느니라. 원수나 도적에게 둘러싸여 당할지라도 제각기 칼을 들고 해치려 해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그들에게 자비한 마음 생기게 하고 어쩌다가 국법을 어겨 형벌을 받아 죽게 되어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칼날이 그대로 조각조각 부서지리라. 옥중에 갇혀 큰 칼을 쓰고 손발에 수갑을 채웠더라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이 저절로 해탈을 얻게 하며 주문과 저주와 독한 약으로 나의 몸을 해치고 욕보이려 해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도리어 그 사람이 다치게 되네. 호각한 나차를 만나고 동령과 귀신이 해치려 해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감히 모두를 해치지 못하며 사나운 짐승들에게 둘러싸여 이빨과 팔톱이 무섭더라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사방으로 뿔뿔이 달아나며 독사와 진해 등 무서운 독충이 불꽃 같은 도끼를 뿜어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소리 듣고 스스로 흩어지리라. 구름과 천둥과 번개를 치며 큰 비와 우박이 쏟아져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이내 곧 구름 거치고 활짝 개이며 중생이 고뇌과 핍박을 당하여 한량없는 고통을 받을지라도 관세음의 미묘한 지혜의 힘이 이 세상 모든 고통 능히 구하느니라. 신통한님 구족하고 지혜의 방편 널리 닦아 시방의 여러 국토에 몸을 나타내지 않는 곳 없으며 가지가지 악하고 나쁜 갈래인 지옥과 악이 축생들까지도 나고 죽고 늙고 병드는 모든 고통 점차로 모두 다 없애주며 참되고 깨끗하게 보살피고 넓고 큰 지혜로 관찰하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감싸주시니 항상 우러러 공경하고 예배할지어다. 티끌없이 깨끗하고 밝은 빛 해와 같은 지혜로 어둠 제거하고 재앙과 바람, 불 능히 항복받고 널리 밝게 세상을 비추느니라. 가엾이 여기신 몸 우레와 같고 자비한 마음 묘하고 큰 구름 시원한 감로의 법비를 내려 번뇌의 타는 불꽃 없애주시네. 총사나 다툼으로 법정에 가거나 두려운 전쟁터에서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원수, 원망 모두 다 사라지리라. 묘한 음성, 세관을 관하는 음성, 범천의 음성, 아침 바다와 같은 음성, 세관의 음성보다 뛰어나시니 그러므로 항상 생각하여서 생각 조금도 의심치 말라. 관세음보살 청정한 성인은 중생의 번뇌, 고통, 죽을 애군에 능히 믿고 의지할 바라. 일체의 여러 공덕 두루 갖추어 자비로운 눈으로 중생을 보며 모든 복덕이 바다처럼 한량없으니 그러므로 마땅히 머리 숙여 예배하여라.
1: 그때 지지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나아가 여쭈었다.
2: 세존이시여, 만일 어떤 중생이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자제한 업과 널리 보이고 나타내는 신통한 힘을 듣는다면 이 사람의 공덕이 적지 아니함을 알겠나이다.
1: 부처님께서 이 보문품을 설하실 때 대중 가운데 8만 4천 중생이 모두 다 비할 바 없이 평등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의 마음을 내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BTN 투어에서 7월 26일 일요일 경상북도 예천으로 특별한 순례를 떠납니다. 깊은 산사에 울려 퍼지는 풍경 소리, 수행의 향기가 머무는 천년 고찰, 예천 용문사 국보 대장정과 천년의 지혜를 품은 윤장대, 고요한 산사 속에서 찬란한 불교 문화유산의 숨결을 만납니다. 새롭게 국보의 가치를 인정받은 계심사지 5층 석탑, 천년의 시간을 견디며 묵묵히 중생의 길을 밝혀온 국보 앞에서 잊고 있던 마음의 평화를 만나보시죠. 이번 순례에는 BTN 가족기도 도원 스님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의 뜻깊은 시간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은 수행이 되고 한 번의 합장은 기도가 되는 시간. BTN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1: 절따라 전설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2: 어떡하면 반음 보살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 중이야.
3: 공부는 마음의 양식이랬거든.
4: 수리 수리 마하 수리 불국사로 고고.
5: 스님, 정말로 만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6: 그럼 만배 그 이상의 복을 받을 게다.
7: 모량리의 대성이란 아이가 이제 너희 집에서 환생할 것이다.
6: 괴이한 일이군. 일주인이 신하도록 손을 펴지 않으니.
8: 잠깐만요, 아이가 손을 폈어요.
9: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선 석굴암을 지어 효의 마음을 다했답니다.
1: 몽이와 동이의 절따라 전설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10: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연구단 연구원 자홍 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0: 있습니다. 중국 당나라는 신라가 그들의 도덕구를 공격한다는 핑계로 무려 50만 대군을 일으켜 침공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에 놓이자 문무왕의 분심은 깊어만 갔습니다. 이에 문무왕은 뛰어난 도력을 지닌 명랑 스님을 청하여 적을 물리칠 계책을 구했습니다.
1: 적들이 코 앞에 있다고 하지 않았어?
0: 명랑 스님은 신유림의 사천왕사를 짓고 부처님의 자비와 도력으로 국난을 극복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즉각 사찰 건립이 시작되었으나 상황은 여의치 않았습니다. 당나라 50만 대군의 침략 속도가 너무도 빨라 절을 완성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절망적인 순간 명랑 스님은 비단과 풀을 이용해 절의 외형을 먼저 갖추자고 제안했습니다. 백성들은 힘을 합쳐 순식간에 비단과 풀로 만든 임시사찰을 완성해냈습니다. 그리고 명랑 스님은 뛰어난 고승들과 함께 국난 극복을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스님들의 기도가 부처님께 닿은 것일까요? 잔잔하던 바다의 하늘이 무섭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투가 채 시작되기도 전에 거대한 풍랑이 일어 당나라의 배들은 모두 깊은 바다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기적 같은 승리로부터 5년이 흐른 679년, 마침내 웅장하고 아름다운 진짜 절이 완성되었습니다. 문무왕은 부처님의 힘으로 나라를 구한 이 절을 사천왕사라 이름 지었습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0: 청동 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 주십시오.
1: 천년을 향한 이 대작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0: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2: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인공이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집어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3: 그때 인재의연 선사의 어록인 인재록은 전통적으로 어록 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4: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3: 선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2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와 국군불교총신도회가 제26회 호국령령 위령대제를 봉행했습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현충원에서 봉행한 데 이어 장병들의 유가족을 초청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동화사에서 일반인들이 출가 수행자의 삶을 직접 체험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열렸습니다. 19명의 행자들은 9박 10일 동안 스님들과 함께 생활하며 참된 수행자의 길을 배웁니다. 태고종이 미혼모 가족들을 사찰로 초청해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했습니다. 명상을 통해 마음을 비우며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놀이공원에서 자녀와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만해 한용운 스님 입적 82주기를 맞아 선악원 중앙선원에서 추모 예술제가 열렸습니다. 스님의 시집 님의 침묵 출간 100주년을 맞아 초판 복간본을 봉정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가족과 다름없는 반려동물을 먼저 떠나보낸 반려인들의 슬픔을 위로하고 반려동물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법석이 마련됐습니다. BTN 무상사가 반려동물 천도제를 처음 봉행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6월은 나라를 지킨 영웅들의 희생을 되새기는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와 국군불교 총신도회가 6.25 전쟁 전사자와 참전국 장병의 영혼을 위로하는 제26회 호국영령 위령대제를 봉행했는데요. 올해는 처음으로 현충원에서 봉행한 데 이어 군복무 중 순직한 장병들의 유가족을 초청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이 잠든 대한민국 대표 추모공간 서울현충원. 조계종 원로의장 불영 자광대종사와 군종특별교구장 법원스님, 강동구 국군불교 총신도회 부회장을 비롯한 국군불자들이 현충탑에 향을 사르고 묵념합니다. 현충관에 차려진 영단으로 이동해 전몰장병의 위패를 이혼하고 천도의식과 헌화를 이어갑니다. 추모의 의미가 담긴 총성이 울려 퍼지자 사부대중은 일제히 고개 숙여 영령의 넋을 기립니다. 한국전쟁 당시 전사한 국군 장병과 민간인, 유엔군 소속 22개국 전몰 장병 등 피해자 약 100만 명.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와 국군불교총신도회가 지난 20일 제26회 호국영령 위령대제를 봉행했습니다.
2: 강한 군대는 바른 마음 국민을 향한 책임과 평화를 지키겠다는 원력 위에 세워집니다. 오늘 이 법석이 호국영령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유가족 여러분께는 작은 위로가 되며 장병들에게는 사명과 용기가

0: 되기를 바랍니다.
1: 지난해 국립전쟁기념관에서 위령대제를 봉행한 데 이어 현충원에서 위령대제를 봉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올해는 특히 대한민국 순직군인유족회 박형방 회장을 비롯한 유족들도 위령대제에 처음 함께해 호국영령에 넋을 기렸습니다. 강동구 중장은 호국영령들의 헌신을 거울삼아 이 땅, 이 나라를 지켜나갈 것을 다짐하며 그 숭고한 희생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0: 이 땅이 다시는 전쟁의 비극으로 얼룩지지 않도록 우리는 부처님의 지혜로 안보의 등불을 밝히며 한치의 흔들림 없는 안보 태세를 확립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1: 군승 3기로 베트남전에 참전하고 제2대 군종교구장을 역임한 자광대종사는 호국불교의 참의미를 아로새기고 연기법에 의지해 선근 공덕을 쌓아가길 당부했습니다.
2: 우리 불교는 정말로 이 나라를 지키는 데 목숨 바쳐 지켜냈습니다. 좋은 인연 갖고 살도록 노력을 많이 합시다.
1: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국회의원은 호국영령 위령대제가 국가급 행사로 확대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3: 원래부터 좀 더 관심을 가져서 내년에는 진짜로 국가급 행사로 좀 격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 4대 군종교구장을 역임한 해자대종사를 비롯해 전현직 장성불자, 현직 군승들도 대거 참석해 추모의 물결을 이었습니다. 제26회 호국영령 위령대제는 나라를 지킨 영웅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순국선열이 흘린 피와 눈물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이 됐습니다. 서울 현충원에서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4: 천년고찰 동화사에서 일반인들이 출가 수행자의 삶을 직접 체험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열렸는데요. 제1기 무문 단기 출가 학교에 입교한 19명의 행자들은 9박 10일 동안 스님들과 함께 생활하며 참된 수행자의 길을 배우게 됩니다. 현장을 엄창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 남녀 행자들이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 자수 자세를 익히고 스님의 지도에 따라 삼배를 올립니다. 처음 접하는 사찰 예절에 다소 어색한 모습도 보이지만 진지한 눈빛에는 수행자의 삶을 향한 설렘과 각오가 묻어납니다. 조계종 총무원이 주최하고 제9교구본사 동아사가 주관한 제1기 무문 단기 출가학교 고불식이 지난 19일 통일대볼전에서 봉행됐습니다.
6: 여러분들께서 제 속에서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바꾸는 시간, 부처님의 가르침이 얼마만큼 소중하고 우리 삶에 유익한가라고 느껴보시길.
5: 이번 단기 출가 학교에는 여성 행자 11명과 남성 행자 8명, 모두 19명이 입교해 9박 10일 동안 수행자의 삶을 체험합니다. 고불식에 앞서 수행의 첫 관문인 갈마의식과 삭발의식을 거행하며 자신이 왜 출가를 결심했는지 되새기고 수행자로서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졌습니다.
7: 이곳에서 키운 작은 깨달음의 씨앗이 세상 밖에서 거대한 지혜의 숲을 이루고 나아가 어두운 우리 사회와 한국 불교의 미래를 환히 밝히는
5: 삭발의식을 통해 행자들의 긴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잘려나가고 바닥 위에 떨어진 머리카락은 지나온 삶의 무게와 욕심을 내려놓는 상징이 됩니다. 가위질이 이어질 때마다 세속의 집착과 번뇌도 함께 드러내는 듯합니다. 세속의 욕심을 잠시 내려놓은 단기 출가자들은 고요한 산사에서 참된 나를 찾고 승가 생활의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8: 좀 더 이제 부처님 말씀을 귀담고 이제 깨달음을 얻고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9: 그 마음이 조금 강해지는 그런 느낌이고 조금 시원해진 느낌, 부처님께 좀 더 가까이 갔다는 느낌, 엄숙한 그런 느낌입니다.
5: 행자들은 앞으로 새벽 예불과 108배 정진, 바루공양, 참선, 포행, 울력 등 사찰의 일상 수행을 스님들과 똑같이 실천합니다. 또 삼기유와 불교 기초거리, 염불과 기도, 좌선과 포행, 법문 수행일지 작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수행의 의미를 체득합니다.
10: 저희들은 오늘부터 짧은 시간 하나 세속의 모든 일을 내려놓고 출가자의 옷으로 기운을 느끼며
5: 산문에 들어와 세속의 이름을 잠시 내려놓고 수행자의 길을 걷기 시작한 19명의 행자들. 9박 10일의 짧지만 깊은 출가 체험이 자신을 돌아보는 소중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
4: 태고종이 미혼모 가족들을 사찰로 초청해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했습니다. 미혼모들은 명상을

0: 통해 마음을 비우며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인근 놀이공원에서 자녀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잊지 못할 추억을 쌓았습니다. 박성현 기자입니다.
1: 청년사 대적광전에 울려 퍼지는 은은한 종소리에 몸과 마음을 맡긴 채 깊은 명상에 잠긴 사람들. 천천히 숨을 고르며 그간 쌓인 긴장과 피로가 조금씩 씻겨 내려갑니다. 이들은 홀로 아이를 키우며 세상의 시선과 일상의 무게를 견뎌내야 했던 미혼모 가족들입니다.
2: 유산을 통해서 좀 참으로 좀 행복한 그런 행복감을 느끼면서 내가 느낀 그 행복함을 다른 사람에게도 좀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자비의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최근 법륜사 청년 템플스테이를 진행해 큰 호응을 얻은 지우 스님의 지도로 이어진 명상 시간. 몸의 감각을 깨우는 바디 스캔에 이어 특별한 순서가 마련됐습니다. 참가자들이 무작위로 질문지를 뽑아 스스로에게 답해 봅니다.
3: 나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저를 위해서 공부를 시작하고 있는
1: 가슴에 묻어둔 진솔한 이야기를 나지막이 내뱉으며 쉽게 꺼내지 못했던 고단함을 공유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기도 합니다. 엄마들이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사이 아이들은 다른 법당에서 신나는 요가와 움직임 명상으로 즐거운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이어 사찰 음식으로 몸과 마음을 채운 가족들은 오후엔 청년사 인근 놀이공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아이들은 엄마와 함께 놀이기구도 타고 또래와 정신없이 어울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4: 육아에 되게 지쳐 계신 어머니들 계신데 회복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조금 가질 수 있는 시간이지 않았나.
5: 저희 자녀가 지금 좀 입시 중이어가지고 왔을 때 아까 좀 밥도 먹고 또 명상하면서 좀 힐링이 많이 됐고 여기 절 산신각도 있더라고요. 거기도 가서 좀 올해 입시가 무사히 잘 치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도 드리고.
1: 복지사업 일환으로 지역 소외 이웃의 마음 치유에 힘을 쏟고 있는 청년사는 앞으로 은둔 청소년 등 대상과 범위를 넓혀나갈 방침입니다.
6: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같이 공유할 수 있을까? 계속 연구 중에 있고 내년부터는 좀 더 확실하게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이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1: 태구종은 이날 미혼모 가정을 위해 식료품과 생활용품 등의 후원물품을 전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혼재가 아니라 언제나 함께라는 따뜻한 연대의 정을 확인한 하루. 태구종이 건넨 자비의 손길은 미혼모 가족들이 세상 속으로 더욱 당당하게 걸어나갈 수 있는 큰 희망의 씨앗이 됐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0: 국민적 시인이자 독립운동가, 불교개혁의 선고자였던 만해 한용운 스님 입적 82주기를 맞아 선학원 중앙선원에서 추모예술제가 열렸습니다. 특히 올해는 스님의 대표작 님의 침묵이 출간 100주년을 맞아 그 의미를 더했는데요. 만해 스님의 사상이 과거에 머물지 않고 이 시대에도 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란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7: 불교계 독립운동의 중심지이자 만해 스님의 숨결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재단법인 선학원. 만해 한용운 스님의 입적 82주기를 기리는 추모예술제가 지난 20일 선학원 중앙선원에서 봉행됐습니다. 올해 추모예술제는 특히 만해 스님의 명작 님의 침묵 출간 10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로 의미가 더 컸습니다.
8: 100년 전 만해 스님께서 님의 침묵이라는 100년이 지나도 지금도 많은 사람들 내리에 남아있는 이 뜻깊은 작품을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0년이 된 님의 침묵을 다시 봉정하게 되는 아주 뜻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7: 한국불교 설리연구원장 법진 스님과 만해 스님의 외손자 정재용 이사가 님의 침묵 초판 복감본을 봉정하며 스님이 남긴 문학적 사상적 유산을 이 시대에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9: 독립운동으로 3년간의 옥구를 치르고 1921년 12월 20일 날 추록에서 우리 선학원에 와서 10년의 세월을 이 자리에서 머무시면서 60만세운동이나 그리고 계모운동, 신간의 운동 다 다양한 독립운동을 이 자리에서 전개한 장소이기도 하고.
7: 이어 동참 대중이 님의 침묵을 함께 낭송하고 BTN 남성 중창단과 홍룡사 해조음 합창단이 묵직한 울림을 더해 독립과 중생군

0: 주제를 위해 한평생 고뇌했던 스님의 정신을 생생하게 일깨웠습니다. 님의 침묵 출간 100주년을 맞아 특별한 강연이 선학원에서 펼쳐졌습니다. 만해 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책으로 펴내 큰 관심을 모았던 도올 김용옥 교수는 심우의 길과 만해의 시를 주제로 만해 사상이 지닌 치열한 불교적 성찰을 현대적 언어로 풀어냈습니다. 김 교수는 만해 스님이 쓴 심우장설에 수록된 10편의 심우시를 중심으로 스님이 머물렀던 심우장의 명명 유래와 부처님 당시부터 중국을 거쳐 경어 스님까지 우리나라에 정착된 시부도와 시부시의 의미를 분석했습니다. 특히 10편 가운데 만해 스님이 전하고자 하는 대의는 마지막 시인 입전수수, 시장에 들어가 춤을 추는 사사무예의 경지, 저작거리에 자비의 손을 들이우는 데 있다며 이것이 대승불교의 보살행인 동시에 님의 침묵 집필 의도와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 님의 침묵, 침묵이라는 것 속에는 현상과 본체, 대상과 주체가 전부 하나가 돼서 있는 거예요. 불교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입전수수라는 얘기죠. 인간들과 더불어 같이 춤추고 울고 웃으면서 이 세계를 만들어가는 그 프로세스, 그 과정이 바로 불교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0: 김 교수는 2시간여에 걸쳐 심우장설과 님의 침묵을 통해 만해 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낱낱이 토팠습니다. 심우장과 선학원에 머물며 역사와 민족의 아픔을 치유했던 만해 스님. 만해 스님이 남긴 정신적 유산은 이 순간에도 한국 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날카로운 나침반이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2: 가족과 다름없는 반려동물을 먼저 떠나보는 반려인들의 슬픔을 위로하고 떠난 반려동물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뜻깊은 법석이 마련됐습니다. BTN 무상사에서 마련된 특별한 천도제 현장, 이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재단 위로 미루와 쫑쫑이 등 저마다의 이름이 새겨진 220여 반려동물의 위패가 정성스럽게 모셔졌습니다. 곁을 떠난 지 수개월 혹은 수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반려인의 가슴 한구석에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소중한 가족입니다. 비티엔 무상사가 지난 20일 세상을 먼저 떠난 반려동물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천도제를 봉행했습니다. 천도제에 앞서 무상사 회주 성우 대종사는 미륵상생경 구절을 인용하며 살아있는 이들의 기도가 떠난 생명에게 전해지는 천도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4: 동물이나 어떤 다른 축생의 종류가 있다 선치더라도 덕문제에 불며 부처님의 명호를 듣기만 하여도 영리 사막도 영원히 사막도에서는 멀어진다. 그야말로 부처님의 자비는 이렇게 끝이 없습니다.
3: 이어 성우대종사는 사람과 반려동물이 맺은 인연의 깊은 의미를 짚었습니다. 반려동물과의 만남은 우연이 아닌 오랜 생을 거쳐 이어진 소중한 인연이라며 지극한 마음으로 회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4: 그냥 인연뿐이 아니에요. 지중한 인연이에요. 과거 전생에 심어놓은 인연이 있으니까 그 강아지, 그 고양이가 나에게 와서 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일찍 떠난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전도해 주는 것은 사람으로서 우리 부자로서는 당연한 일이에요.
3: 본격적인 천도제가 시작되자 생전 함께했던 소소한 일상과 행복했던 순간들이 하나둘 떠오르고 법당 곳곳에서는 애써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나옵니다. 익숙한 사료와 간식이 정성스레 차려진 제단 앞에 반려인들은 향과 맑은 물을 올리며 반려동물들이 고통 없는 곳에서 안식하기를 간절히 바라납니다.
5: 꼭 해주고 싶었는데 기회가 있어가지고 너무 좋았어. 좋은데 가가지고 그냥 편하게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3: 1500만 반려인 시대, 이번 천도제는 사람과 동물이 맺은 인연을 넘어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불교의 자비 정신을 되새기는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2: 시간이 흐르면 그리워질 뜨거운 청춘의 한 페이지. 바로 지금 이 계절과 많이 닮아 있는데요.

0: 지난해 여름 10쌍 중 5쌍의 커플이 되며 큰 화제를 모았던 BTN 붓다회의 만남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가 서울 구룡사에서 다시 한번 열렸습니다. 여름날 열기보다 뜨거웠던 청춘들의 인연 찾기 현장을 이지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 설렘과 긴장감이 교차하는 도심 속 사찰에 미혼 남녀들이 모였습니다. 인연을 찾아 모인 청춘 남녀들은 먼저 상대방

0: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를 다시 한번 열었습니다. 지난해 8월에 열린 절로 갈까 구룡사 편에서 참가자 절반이 커플로 성사되며 높은 관심을 모았던 만큼 이번에도 새로운 인연에 큰 기대가 모였습니다. 구룡사 회주 정우대 종사는 이곳에서 맺은 인연이 청춘들의 삶에 따뜻한 이정표가 돼주길 축원했습니다.
1: 옷빛만 스쳐도 지중한 인연이라고 그러는데 불교에 인연이 있어서 이런 자리를 가졌으니까 늘 따뜻하고 편안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0: 이어진 BTN 김지원 아나운서의 실전 연애 특강. 참가자들은 주어진 문장에 이어 둘만의 소설을 완성하고 공유하며 마음의 거리를 좁혀갑니다. 드라마 파리의 연인 명대사로 펼쳐진 연애 상황극에서 참가자들은 남녀 역할을 바꾸고 구수한 사투리를 더해 재치 있게 대사를 주고받습니다. 반드시 인연을 찾아야 한다는 부담감과 긴장감으로 가득 찼던 분위기는 이내 유쾌한 웃음으로 채워지고 청춘들은 단순한 이성 간 만남을 넘어 친구처럼 편안하게 서로에게 스며듭니다.
2: 아무래도 소개팅 하면은 계속 한 사람이랑만 얘기하다 보니까 좀 대화 소재가 떨어질 때도 있고 그런데 다양한 사람 만나다 보니까 소재도 많고 다양하게 얘기 들을 수 있어서 그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0: 어둠이 짙어지고 사찰 안에서 깜짝 미션을 수행하는 남량 프로그램이 이어지자 오싹함은 이내 묘한 설렘으로 바뀌어갑니다. 모집 인원의 3배 넘는 신청자가 몰리며 높은 관심 속에 열린 이번 절로 갈까는 최종 선발된 남녀 각 10명, 총 20명이 함께했습니다. 특히 평소 사찰에서 경험할 수 없는 이색적인 프로그램을 즐기며 서로의 마음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은 절로 갈까만의 매력으로 꼽힙니다.
3: 지인한테 받았던 소개팅보다도 더 새로운 느낌이어서 좀 더 편하고 좀 더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0: 청춘들은 절로 갈까에서 저마다의 기대를 품은 채 인생이라는 긴 여행을 함께 걸어갈 소중한 인연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4: 양산대원사가 천성산 자연환경보존과 생명평화를 기원하는 산신제를 원효봉 정상에서 지난 19일 봉행했습니다. 내원사는 1961년부터 최근까지 군사 목적으로 사용되며 오염된 원효봉 정상부의 토양 정화 사업을 앞두고 공사 과정에서 희생될 수 있는 생명들의 넋을 위로하고 온전한 습지 복원을 기원하는 산신제를 올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내원사 전 선원장 자광스님, 주지 지은스님을 비롯해 하한거 결제 중임에도 불구하고 내원사 선방 대중스님들이 동참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주지 지은스님은 화엄벌 늪과 더불어 원효봉 늪지를 원상태로 복원하려는 노력은 생태적으로 커다란 의미가 있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래 상태의 습지로 복원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마이산 쌍봉사는 단오를 맞아 지역 장애인 단체와 시설 회원들이 함께하는 제5회 사랑 나눔 어울 한마당을 개최했습니다. 쌍봉사 주지 보경스님은 지난 19일 우리 함께 걸어요를 주제로 진안군 장애인복지관, 진안 시각장애인협회, 농아인협회, 꿈들의 장애인협회, 보듬청소년보호소 등에서 300여 명을 초청해 노래 자랑과 경품 추첨, 점심 공양으로 즐거운 하루를 선사했습니다. 쌍봉사 신도회 자원봉사단이 함께 마련한 이날 행사에는 전충성 진안군수와 동창옥 진안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천주교 진안성당 부설 임보의 집 마티아 수녀 일행도 함께해 나눔과 화합의 잔치마당을 펼쳤습니다. 보경스님은 올해도 봉사자들의 노력으로 행사가 열렸다며 장애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행복하고 따뜻한 진안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6월 22일 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기술은 발전했지만 인간은 더 외로워졌다. AI 시대, 인간의 길을 다시 묻다. 퇴우 정념 스님의 신간, 퇴우 정념 시대를 깨우다. 6월 19일 출판 기념회 및 특별 대담. AI 시대와 한국 불교의 미래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0: 지금 전국 서점과 민족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02732-2403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마곡사에서는 백범 김구 선생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되새기고 평화의 중요성을 배우며 수행자 원종 스님의 화해와 협력, 이해와 배려의 가치를 후세에 전하고자 제77주기 다례제 및 추모 문화제를 개최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는 041841-6221번입니다. 공익법인 세계법왕 일봉문도중앙회에서는 일봉 서경보 존자님 탄신 112주년 기념 및 원적 30주기를 맞아 추모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오는 6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 안성 영평사에서 진행되는 이번 추모법회에 인연 있는 사부대중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2: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해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2: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해선원은 종당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1: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3: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질문을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학교 다닐 때 매우 밝았던 친구가 있는데 얼마 전에 그 친구가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친구를 위해 어떻게 마음을 내어야 할까요? 이런 참으로 참 안타까운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는 그 종종 일어나요. 제 주변에도 그런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고 또 잘했고 멀쩡했고 아주 좋았던 성격도 좋고 뭐 모든 면에서 원만했던 사람인데 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나이가 들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 안 좋은 일이 있었는지, 그러면서 어떻게 조금씩 안 좋아졌나 보죠. 결국에는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라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방편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런 친구가 있을 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만약에 그 친구가 나에게 찾아서 도움을 요청하고 한다면 내가 할수 있는 만큼의 최선을 다할 수 있을 순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그 친구를 살려줄 수 있는 건지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병원에 가도 제대로 변할 수 있는 건지를 의사 선생님도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방편으로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뭐겠어요? 그 친구를 위해서 이제 축원의 마음을 내줄 수 있겠죠. 우리 스님들이 우리 신도님들을 향해서 축원을 하듯이 축원의 마음을 내줄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기보다는 그렇게 멀리서라도 마음이라도 마음을 내줄 수 있는 거 이것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마음에서 마음으로 우리는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진심으로 마음을 내어서 그 친구의 정말 그 친구를 위하는 마음을 낸다면 그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될수 있어요. 분명히 있는 측면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방편을 쓸수 있어요. 그런데 근본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에는 온갖 사람들이 있고 사람들의 인연의 흐름에는 온갖 인연의 흐름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도 어떻게 할수 없는 인연의 흐름을 만나면 우리가 손쓸 수가 없어요. 사실은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도 손쓸 수가 없잖아요. 내 인생도 내가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통제 못 하거든요. 나에게 그런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내가 나를 어떻게 하질 못해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야. 자기가 할수 있는 만큼의 최선을 다할 수는 있을지언정, 삶을 전반적으로 통제하거나 조종하거나 내 뜻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에요. 이런 일이 있을 때 내가 무언가를 할수 있다라고 믿는 것 자체가 아상이 하는 분별심이거든요. 아상은 여기 어떤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뭔가 내가 뜻하는 바대로 순탄하다고 생각되는 대로 일이 벌어져야 된다라고 해석을 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의 생각일 뿐이죠. 어쩌면 어떤 사람이 꼭 이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온갖 괴로움이나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런 큰 괴로움이나 절망에 빠졌을 때 혹은 속수무책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해 줄수 있을까요? 라는 것은 이건 문제 상황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전제를 깔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하되 함이 없이 한다. 할수 있는 게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해주고 도와주고 내가 할수 있는 만큼의 최선을 다할 수 있다. 그것까지만 하면 돼요. 무엇이 되었든, 내 일에 되었든, 상대방의 일이 되었든, 가족들, 자녀들의 일이 되었든, 내가 다할 수도 없고, 잘할 수도 없고, 내 뜻대로 바꿀 수도 없고, 완벽하게 통제를 할 수도 없고, 그 사람을 정상으로 돌려놓을 수도 없어요. 그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방법을 찾을 때, 그건 요의 조작 속에서, 모양의 세계 속에서, 모양의 세계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이 모양의 세계를 살면서, 이 사법계라는 현실을 살면서, 그냥 아무것도 안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반드시 이걸 바꿔야 돼라고 집착하면 괴롭거든요. 안 되니까. 그리고 가슴이 아프거든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애초에 이 지혜의 무분별지라고 하는 이 지혜에 뿌리내리고 있으면 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다 해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음을 스스로 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세상 모든 문제들이 심각하면서도 사실은 심각하지 않게 돼요. 도저히 풀리지 않는 숙제 같은 어떤 일이 좀 단순한 사건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삶에서 만나는 모든 힘들고 괴롭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지혜롭고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할 수 있게 돼요. 어떻게 하는 거겠어요? 내가 할수 있는 만큼의 최선을 다할 뿐이다. 그러나 결과를 내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다.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바뀐다? 그것은 연기법의 법계의 뜻이다. 인연 따라 펼쳐진 일이기 때문에 그건 나쁜 일이 아니라 정확히 그렇게 일어나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근데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나는 알수 없다. 내 생각을 따라가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나쁜 일이라고 해석하겠지만, 연기법이 펼쳐내는 일에서는 사실은 좋은 일, 나쁜 일이 따로 없습니다. 우리들을 분별로 보면, 아상을 개입시켜서 보면, 예를 들어, 사자가 평생 살면서 토끼나 짐승들을 잡아먹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도 우리는 사자가 저렇게 토끼를 잡아먹는구나. 아, 밀림의 세계는 저렇구나. 이렇게 그냥 있는 그대로 볼 거예요, 아마. 그런데 평소에 나와 친하게 지내던 토끼였어요. 내가 마음을 개입시켰단 말이에요. 아상을 개입시켜서 이 토끼는 내 거. 나랑 인연을 나눈 토끼가 돼버렸는데 그 토끼가 사자에게 잡혀 먹혔다? 그러면 엄청난 괴로움, 충격, 절망이 오겠죠, 그죠? 내가 마음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인연을 맺었느냐에 따라서, 있는 그대로의 아무것도 아닌 일이 엄청난 충격이 될수 있거든요? 그건 나의 해석이죠. 사자가 나쁜 놈이었던 게 아닐 수 있어요. 사자는 그냥 자기 업이 그런 거예요. 자기 업이 배고프면 누군가를 잡아먹어야 되는 인연인 거예요, 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의 눈으로 보면, 저런 짓을 벌인 사자는 천하의 나쁜 놈이 되는데, 인연의 눈으로 보면, 인연이 다르고 업이 다를 뿐이죠.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태풍우가 몰아쳐서 그 폭풍우에 몇몇 사람이 죽었다. 그럼 폭풍우가 나쁜 거여서 폭풍우가 이제는 더 이상 오면 안 될까요? 폭풍우는 나름의 역할이 있단 말이죠. 폭풍우가 한번 자연 생태계나 바닷물을 한번 뒤집고 가야 그 오염됐던 것들이 정화되어서 유지가 된다 그래요? 모르긴 해도 인연 따라 그 폭풍우에 희생된 어떤 생명체가 있다면 그들은 마침 지금 인연 따라 자신의 인연이 금생을 이제 떠날 인연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근데 그것이 그 폭풍우란 인연이 맞아떨어져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즉,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모양의 세계가 펼쳐지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게 좋은 일인지 저렇게 되는 게 좋은 일인지를 알수 없습니다. 알수 없는 것을 알수 없다라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지혜이고, 오직 모를 뿐의 시선이고, 안목이고, 무분별심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걸 내가 아는 줄 알면, 아르마리라는 것으로 그걸 투사해서 바라보면, 이 일은 좋고 저 일은 나쁘고, 이런 일은 벌어지면 안 되고, 저런 일은 더 벌어져야 되고,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내가 바꾸고 싶은데, 내 뜻대로 안 바뀌어지니까, 무력감을 느껴요. 무기력함을 느끼고, 나는 능력이 없구나. 난 이것도 못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좌절, 절망을 느껴요. 그것은 전부 다 자기 생각이고 해석일 뿐이죠. 제가 많은 상담을 했을 때요, 가족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는 것을 목격한 남은 가족들이 대부분 죄의식에 시달리는 것을 늘 보거든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라고 해석을 한 다음에 계속 그 죄의식에 사로잡혀요.

예를 들어, 어떤 가족 모임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차를 타고 오시다가 만약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 가족 모임을 처음 하자고 했던 그 아이와 동의했던 엄마가 평생을 우리가 그 모임을 하자는 얘기만 안 했어도 돌아가시지 않았을 건데 하고 나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군에 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어떤 아들은 분명히 내가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뭔지 모르게 아버지가 면회 한번 안 오니 하고 전화했을 때 얘기를 하셨대요. 한 두어 번 얘기를 하셨대요. 그때 내가 눈치를 채고 아버님이 아는지 모르는지 몰랐지만 내 마지막 나를 한번 보고 싶어서 그러셨을 건데 내가 굳이 나도 마음을 내려면 막 억지로라도 마음을 내서 휴가를 갈수 있었는데 굳이 뭐 만들지 않고 그냥 인연 따라 갈 때까지 하고 기다렸던 게 너무나 한스럽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생각만 하면 아버님을 내가 죽인 것 같고 아버님 마지막 간 것을 내가 보지 못한 것이 너무나 한스럽다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 생각을 붙잡고 있죠. 이게 있잖아요.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보니까 이게 사람의 힘을 어쩔 수 없는 인연이 있더라고요, 정말.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조차도 그들이 잘못했거나 부모가 잘못했거나 어떤 그 사람이 뭔가 잘못을 해서 그러지 않은 일이 많아요. 와, 정말 저런 인연이라면 아, 나도 저럴 수 있었겠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인연 따라 정말 불가항력 같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인연이 있을 수 있어요. 있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대부분은 나 때문이야 라고 해석을 해요. 나 때문에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진실일까요? 모든 존재들은 정확히 인연의 때를 만나면 태어나는 것이고, 인연의 때가 다하면 죽어가는 것이지, 그건 누구 한 사람의 의도 때문에, 누구 한 사람의 결정 때문에, 내가 잘못 내린 판단 때문에 그들이 죽거나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그 사건을 해석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탓이야, 내 잘못이야.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못했어. 내가 더 잘했어야 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죄의식에 시달린단 말이죠. 그 죄의식에 시달리는 것 자체가 정당한 걸까요? 정말 그 진실한 걸까요? 그렇다고 확신할 수 있나요? 그게 다 우리들의 생각이거든요. 삶에 대한 자기의 해석이고 판단이고 분별이에요. 그 생각이 없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생사에 대해서 일단 해석을 해요. 죽는 건 나쁜 거, 괴로운 거, 절망스러운 거. 누군가가 죽으면 그 주변 사람들의 모두의 불행, 이렇게 해석을 해요. 왜? 생사가 무엇인지를 모를 때는 죽음은 나쁜 거라고 해석하고 삶은 좋은 거라고 해석하는 그 분별심, 해석에서는 괴로운 걸수 있거든요. 근데 죽는 것이 괴로운 거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죽는 것은 괴로운 게 아니고 삶과 죽음은 둘이 아니거든요. 사는 게 축복이라면 죽음도 축복이죠. 그러면 건강한 게 축복이라면 병도 축복이에요. 어떤 사람은 병에 걸리는 걸 통해서 앞으로 살아갈 날들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를 깨닫기도 하거든요. 심지어 누군가와 대판 싸워가지고 다투어서 서로 상처를 받고 그것이 우리를 깨닫게 하는 수도 있죠. 삶의 모든 장면들은 인연 따라 일어나야 할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는 모든 좋고 나쁜 모든 상황 속에서 삶의 지혜를 배우고 더 나아지고 더 성숙하고 더 분별심을 따라가지 않고 무분별지라는 참된 자기의 근원 거기로 한발한발 걸어갈 수 있는 그 지혜를 얻어요. 그걸 불교에서는 고진멸도 사성제라는 표현을 써요. 괴로움이 있어야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괴로움은 우리를 죽이는 어떤 나쁜 일이 아니라 우리를 깨닫게 하는 성스러운 진리가 됩니다. 죽음도 성스러운 진리예요. 부처님,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돌아가신 것, 그것을 서글픈 죽음이라고 여기지 않고 반열반, 즉 완전한 열반이라고 했어요. 스님들이 돌아가시면 그 스님 죽었어 이러지 않잖아요. 열반에 드셨다 하잖아요. 열반이 뭐예요? 우리가 그토록 들고 싶어하는 게 열반 아니에요. 죽은 것이 누군가에겐 괴로움인데 왜 불교에서는 그걸 열반이라고 할까요? 얘는, 이 몸뚱이는 살아있으면 분별만 하잖아요. 분별만 하면서 사는 100년보다 분별하지 않고 1분 1초를 사는 게 훨씬 더 값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사라는 이 삶 전체가 우리의 한 생각 분별일 뿐이에요. 좋은 일도 없고 나쁜 일도 없어요. 태어나면 좋고 죽으면 나쁘다 생각이에요. 건강한 건 좋은데 이렇게 정신병원에 가는 건 나쁘다, 이것도 우리의 생각이고 판단이에요. 사실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일은 전부 다 의미도 없고 뜻도 없고 인연 따라 모이고 흩어질 뿐이에요. 인연 가합, 연생 무생, 인연 따라 생겨난 모든 것은 무생, 생겨난 바가 없어요.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은요, 바다 위에 파도처럼, 우리 모두 바다거든요. 근데 인연 따라 파도라는 모양이 생겨나고 사라지고 생겨나고 사라져요. 파도가 생겨날 때 생이라고 이름하고 파도가 쓰러질 때 사라고 이름을 해요. 생사라고 이름을 붙여요. 근데 내가 파도인 줄 알면 파도가 생겨날 때 태어났다 이러고 파도가 가라앉을 때 죽었다 이러잖아요. 근데 내가 바다인 줄 안다면, 바다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어떨까요? 생과 사가 똑같은 바다죠. 살면서 좋은 일, 나쁜 일이 똑같은 바다죠. 건강과 병이 똑같은 일이에요. 번뇌와 고요한 마음이 똑같은 한 마음에서 나와요. 그래서 생사 즉 열반이라는 표현을 써요. 또 번뇌 즉 볼이라는 말을 써요. 여러분, 불교 공부라는 사람은 화내면 안 돼, 많이 들었잖아요. 화내면 안 된다라는 말은 이제 초보 단계의 공부인들에게 하는 방편이죠. 그런데 이 공부가 좀 된 사람들한테는 화내면 안 되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화가 무엇인지를 바로 보라고 하지 화내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왜? 불교는 행동양식, 어떤 지침을 우리에게 주지 않아요. 어떤 방식으로 사세요라고 특정한 행동양식을 고집하지 않아요. 물론 그 행동양식을 줄 수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계율이죠, 계율.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 이런 건 하지 마세요, 이런 건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거기 고집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개차법이라고 해서 계율을 지키긴 지켜야 되지만 지킬 줄도 알아야 되고 범할 줄도 알아야 한다. 계율을 열고 닫을 줄 알아야 된다, 이런 표현을 써요. 즉 그 죄가, 죄를 짓고 안 짓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죄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보라고 해요. 정견, 있는 그대로 보라는 것이 불교 수행의 가장 중요한 것이죠. 화내지 마라, 그게 진리라면 큰 스님들이 상좌들에게 화 안 낼까요? 화 내셔요. 저희 처음 출가할 때 은사 스님이 화를 뻐락 내시면 우리 한 선배 스님들이, 야, 큰 스님께서 저 노고를 이끌고 너희 새파란 젊은 너희들한테 화를 내주시는 게 한편으로 참 감동적이지 않니? 이런 재미로, 저게 지금 뭔 소린가? 이런, 재밌기는 그냥 무서워 죽겠는데. 근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그 어른 스님께서 그 젊은 스님들한테 하나하나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그게 자비심이더란 말이죠. 근데 왜 그럴까요? 화내는 일이 이 마음의 일이에요. 이 마음인 줄 깨닫는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이 불성, 자성, 본래 면목이라는 이 한마음의 바다 위에서 일어난 파도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바다 물결을 볼때그 물결 속에서 중생들은 물결의 모양을 보잖아요.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화인지 비난인지 욕인지 이거를 보잖아요. 그런데 법을 보는 사람은 모양의 세계에서 모양을 보지 않고 법을 본단 말이에요. 화를 낼때 화내는 게이 마음 아닌가요? 이 마음에서 화가 일어나죠. 착한 말, 나쁜 말이 전부 다이 자리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알수 없는 말을 해요.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들이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이 자리에서 한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부처님은 수백 명을 죽인 연쇄 살인마도 깨달음으로 이끌어요. 앙굴리마 같은 사람도 깨달음으로 이끌어요. 죄가 죄가 아니라 바로 이 이름을 바르게 깨닫게 해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반야심경에 보면 색즉시공, 공즉시 색이 있죠. 색이 곧 공인 걸 바르게 깨달으라는 거죠. 선한 행위도 이 마음이고 악한 행위도 이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에서 일어난 분별이에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쫓아다니는 건 모양 따라다니는 거예요. 범소유상이 계시 허망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입장이에요. 선악, 선악, 이게 선악이라는 게 분별이란 말이에요. 선도 여기서 나왔고 악도 여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뿌리를 바르게 보면 악을 행하는 순간에도 악이 아니에요. 하되 하는 법 없이 하게 된단 말이죠. 화를 내도 화내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화를 냈어요. 근데 화가 아니에요. 그냥 그때뿐이고 그것도 화에 휘둘려서 그렇게 화내는 게 아니라 인연따라 화를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뒤끝이 없어요. 그것은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불교는 화를 내면 안 돼요라는 어떤 행동 지침을 얘기를 하지 않아요. 생각을 하면 안 돼요라는 행동 지침을 얘기하는 것조차 아니에요. 분별하지 마라 이러는 게 분별심을 일으키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분별하지 말라는 말은 분별 다 해도 되는데 분별이 뭔지를 바르게 보는 안목을 갖춘 채그 분별을 마음껏 써라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분별 안 하면 어떻게 살아요? 분별 안 하면 못 살아요. 분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분별이 바로 이 일임을 깨닫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요. 이 질문에서 보세요. 이런 친구가 병원에 갔거나 어떤 괴로운 일이 생겼어요? 혹은 여러분 자녀가 힘든 일, 괴로운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든 해결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삶을 통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해결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두렵고 무섭고 근심 걱정되고 해결해 주지 못할까봐 무기력감을 느끼고 힘들고 괴로워져요. 자식이 뭔가 힘든 일이 있을 때 부모로서 내가 저걸 해결해 줘야지만 돼라고 집착을 하면 그걸 해결해 주지 못하면 어쩌나라고 두려워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연기법의 세계는 모르는 세계예요. 정해진 정답이 있지 않은 세계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있고 해줄 수 없는 게 있다라는 지혜가 있으면 내가 엄마로서 아빠로서 최선을 다 해줄 만큼 해준다. 그런데 될지 안 될지 몰라라는 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 해줄 뿐이지 반드시 해야 되라는 집착도 없고 못하면 어쩌지라는 두려움도 없어요. 뭐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볍게 저지를 수 있어요. 두려움에 시달리지 않은 채,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은 채 여여한 마음으로 모든 문제를 할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도울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우주 법계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그 일이에요.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 여러분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지 않아요. 뭐를 하면 될까요? 내가 할수 있는 만큼만 하면 돼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갑자기 진급을 해서 무슨 부장이 됐어요? 그래서 부장이 됐더니 부장이 됨과 동시에 우리 회사를 대표해가지고 그 분야에서 엄청 큰

우리 회사에 막 몇백억, 몇천억 되는 그 사업을 따냐 못 따냐 하는 중차대한 보고를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면 이걸 엄청나게 딸수 있고, 못하면 완전히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나 때문에 우리 회사가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두려워하죠. 내가 망치면 어쩌지? 망치면 회사에서 찍힐 거고, 그뿐만 아니라 회사가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는데, 내가 과연 할수 있을까? 못할 거야. 나 같은 게 어떻게 이걸 할수 있겠어? 두려워져요. 왜 두려워질까요? 내가 그것을 해야 된다고 집착하니까. 회사도 나에게 이걸 성공하는 걸 바랄 거야 라고 집착하니까. 진실은 회사가 나를 진급시켜서 이 자리에 올려놓은 것은 내가 잘할 거라고 무조건 집착해서가 아니라 그 경쟁자들 중에 그래도 너가 제일 잘할 것 같아 해서 그 자리에 올려놓은 것뿐이지. 그게 안 된다면 우리 회사가 인연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할 건 없죠. 회사가 시켰으니까 내가 나할수 있는 만큼 한다. 그럼 못해도 어쩔 수 없지 뭐. 되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안 되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인연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해라 모르겠다. 그냥 뭐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뭐 회사도 그거 다 알고 시켰겠지 뭐. 모르겠다 하고 해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평소 하던 대로 그냥 하면 잘한다니까요. 그런데 떨기 시작하면 못해요. 그거 왜 떨겠어요? 잘해야 된다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래요. 집착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 간단한 질문이지만, 이 질문에서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관점을 이제 설명드린 거예요. 어떤 삶에 문제가 오든, 나와 타인의 어떤 문제가 생기든, 그 모든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할 수 없고, 내가 다 해결해야 한다라는 집착을 할 필요도 없고, 그걸 내 뜻대로 통제할 수도 없고, 할수 있는 건 오직 인연에 맡기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인연에 맡길 것도 없어요. 저절로 인연이 알아서 할 거예요. 나를 개입시키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삶을 있는 그대로 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친구가 병원에 입원한 것은 괴로운 일이 아니라 그냥 그런 일이에요. 그럴 뿐이에요. 있는 그대로일 뿐이에요. 좋거나 나쁜 어떤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는 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문병을 가더라도 옆에 가서 막 벌벌 떨면서 뭐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막 가슴 아파하고 어떻게 이러면 어떻게 하니 하면서 막 근심 걱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 아픈 친구가요, 옆에 친구들이 병문안을 왔는데 나보다 얘네가 더 두려워하고 더 근심 걱정하고 막 큰일 난 것처럼 세상 무너지는 것처럼 나를 불쌍하게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가 친구들 떠나간 다음에 더 두려워져요. 나한테 지금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건가 보구나. 나는 지금까지 버틸만 했는데 얘네들을 보고 났더니 갑자기 더 무너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조금 안 좋은 것 같은데 괜히 만나는 사람마다 요즘 안 좋아? 얼굴이 왜 이래? 이러면 괜히 갑자기 뭐지? 이런 두려움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거는 비슷하겠죠. 그래서 세상을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것, 자기 해석으로 투사해서 바라봐주면 자기가 해석한 그 업식을 상대방에게 투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은 더 힘들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는 게 그들을 위한 가장 좋은 일이에요. 방편으로 얘기하면 축원해 주면 좋고, 진실을 얘기를 한다면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 줄 뿐이지, 그걸 내 식대로 해석, 판단, 분별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에요. 예, 오늘 이 말씀 드리면서 이제 조금 진도를 볼게요. 오늘 연가 현각선사 부분이고요. 이제 이 현각 스님이 드디어 이제 현책이라는 도반 스님이 이 연가 현각 스님이 뭔가 한 소식을 한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그것을 육조 스님을 만나서 육조 스님에게 그 법의 안목을 한번 점검받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이 갔던 장면이죠. 그래서 현각이 드디어 현책 스님과 함께

육조스님을 찾아뵈었어요. 찾아뵈었다. 현각이 육조스님이 딱 이렇게 계시는데 영가현각스님이 딱 가가지고는 육조스님이 계시는데 가서 아이고 스님 하면서 합장하고 반배하고 삼배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영가현각스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현각이 육조스님의 조사에 주위를 세 바퀴 돌고는 스님 주변을 이렇게 세 바퀴 돌았어요. 탑돌이 하듯이 세 바퀴 돌고는 지팡 가져가던 지팡이를 땅으로 덕 짚고 나서는 스님 앞에 이렇게 덕 섰어요. 그러고 이러고 있었죠. 그때 육조 스님이 이렇게 앉아서 하는 걸 가만히 지켜봤어요. 이놈이 뭔 짓을 하나 하고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육조 스님이 말씀하셨어요. 무릇 사문이라면, 수행자라면, 스님이라면 삼천위의와 팔만세행을 갖춰야 하거늘 스님은 어디에서 왔기에 이렇게 큰 아만심을 부리느냐 이랬어요. 삼천위의 이러면 이제 스님들, 비구 스님들이 지켜야 할 250가지 계율에다가 행주자와 가고 머물고 앉고 누울 때 언제나 250가지 계율이 잘 지켜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250가지 계율에다가 행주자와 사위의를 곱하면 1000개가 되고 그 1000개를 과거, 현재, 미래로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즉 과거, 현재, 미래에 앉거나 가거나 눕거나 앉거나 뭐 행주자와 어느 순간에나 항상 그 계율을 잘 지키는 여법한 스님으로서의 모습, 위의라 그래요. 스님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스님다운 여법한 모습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예절도 지키고 또 절집안의 전통도 지키고 스님들을 만나면 해야 할 어떤 예의도 갖추고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하겠죠. 그래서 삼천위의 그거에 대한 또 삼천위의와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세행 그걸 따지고 따지고 따지면 팔만세행이 될 거란 얘기예요. 이렇게 스님이라면 그런 세행을 지켜야 할 텐데 갖춰야 할 건데 스님은 어디서 왔기에 이렇게 큰 아만을 부리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보세요. 영가현각 스님이 육조 스님을 찾아갔어요. 찾아간 것은 육조 스님도 알고 본인도 알아요. 왜간 거예요? 법을 물으러 간 거예요. 오로지 스님과 스님들이 만나면 법이 중요한 거예요. 세간을 물으러 간게 아니에요. 세간 상을 물으러 간게 아니에요. 스님 제가 뭐 하면 좋을까요?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이걸 물으러 간게 아니에요. 스님들이 스님을 도인 스님을 만나러 갔다. 그럼 너무 뻔한 거예요. 도움 물어보러 온 거란 말이에요. 공부 물어보러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스승을 탁 만나자마자 내 도의 안목을 보여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안목이 바르냐 그르냐를 보여드려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스승은 그걸 보고 아 얘가 바르게 깨달았구나 아니라는 걸알수 있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모양의 세계에서 궁금한 게 하나도 없어요. 모양의 세계. 그러니 쉽게 말해서 이 말을 듣고 아 그러면 선사 스님들을 만날 때는 우리도 그래야 되겠구나. 나도 그럼 도를 물을 때는 이래야 되는구나. 법회 끝나고 와가지고 여기 세 바퀴 돌지 마시고 그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뭐 어디 스님들 찾아가면 이래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대부분의 스님들이 이러지 않았어요. 근데 현책 스님이 이거 계획하고 간게 아닐 거예요. 문득 보자마자 어떻게 내 살림살이 어떻게 보여드리지? 왜 그것밖에 그냥 떠오르는 게 없었을 거예요. 그럼 나도 모르게 어떻게 내 살림살이를 보여주는지를 즉흥적으로 드러내 버린 거예요.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걷고 한발한발한발 걷는 이 행위로 그대로 법을 보여준 거예요. 이거 한발한발 걷고 이렇게 한 바퀴 도는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목이 이렇다라는 거를 스승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온몸으로. 이건 이렇게 해야만 법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 보고 나서 요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선 어록들을 보고 어떤 스님은 소리를 뻑지르든지 어떤 스님은 뭐 꽃을 보여주든지 뭐뭐 온갖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보고 나서 외워가지고 스승한테 찾아가서 꼭 하면 보통 스님들은 이런 것다한 번씩 본 분들이 많을 거 아니야. 특히 선사 스님들은 그 어디서 나온 말인지 다 안단 말이에요. 그 자기 살림살이가 아니야. 어디서 배운 거지.
수소 들은 것이지.

0: 이런 걸 하라는 얘기로 이런 뜻을 쓴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걸 보여주는 방식이었어요, 즉흥적으로. 그리고 그것을 육조 스님이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런데 얘가 지금 처음 만났잖아요. 현책을 처음 만났잖아요. 근데 처음 만난 스님이 얘가 지금 탁 보니까 아, 얘가 법을 보이는구나라고 감이 오는데, 대본에 감이 오는데, 그한번탁 보고 나서 바로 인정해주면 확실하지 않을 수 있거든. 왜냐면 약간 사이코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얘가 법을 보여준 게 아니고 얘 자체가 약간 좀 성향 이상한 애라서 그럴 수도 있고, 말하자면 알수 없단 말이야. 아직 어디서 배운 일인지, 누가 그걸 시켜서 그렇게 한 건지 알수 없단 말이지. 아직. 그래서 한두 번더 물어보는 거예요. 한두 번더 찔러보는 거예요, 얘가 지금 어떻게 나오는가 하고. 그래서 육조 스님이 바로 그거지 그거지 하고 답을 하지 않고, 수긍하지 않고 이제 떠보는 거예요. 시비를 거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너 잘못했다. 너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보이거든요, 우리가 보기엔 문답이. 근데 그 문답, 너 잘못했다. 왜 팔만가지 스님으로서 지켜야 할 새행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오만함을 부리냐? 하고 혼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한번 떠보는 거예요. 얘가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이 친구의 안목을 또 한번 알아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너는 어디서 왔길래 이 삼천위와 팔만새행을 갖추지 못하고 이렇게 큰 아만심을 부리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영가 현각스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좀 이제 뭐 풀어서 이야기를 한 거죠. 삶과 죽음의 일이 크고 세월이 무상하여 재빨리 흘러가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스님이 이제 분별로, 이제 스님이 지금 이 뭐랄까, 이게 삼천위와 팔만새행을 갖춰야 하는데 어디서 이렇게 아만을 부리냐, 이거는 세간의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육조 스님이. 세간의 얘기를 하면서 찔러본 거예요. 나는 지금 법을 들어보는데 육조 스님이 세간의 일을 얘기를 하면서 쿡 찔렀단 말이에요. 육조 스님도 알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현책 스님도 세간의 언어로 응수를 하는 거예요. 세간의 언어로, 방편의 언어로. 그러니까 이것도 허물이 있는 말이거든요. 근데 방편의 언어로 물어봤으니까, 방편의 언어로 답하니까 서로가 허물 있는 수준에서 답을 한 거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삶과 죽음의 일이 크고 세월이 무상해 재빨리 흘러간다, 이 말이 뭐냐면, 스님, 지금 생사가 이렇게, 생사 대사가 얼마나 중차대한 문제인데, 우리가 지금 생사 대사를 앞두고 있는 마당에 스님도 그렇고 저도 그런데, 그런 세행 예의범절 지키냐 안 지키냐 가지고 지금 그 얘기할 때입니까, 지금? 이런 이제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요 얘기부터 다음 시간에 좀 풀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참고하십시오.
1: ARS에 동참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설악산 닥터왕 인터내셔널에서 해양심층수 TNTN 정혈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2: TV BTN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육조단경과 마음공부를 강의하고 있는 법상입니다. 절에서 보통 불사를 한다고 많이 하는데, 진정한 불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법하는 게 불사겠죠. 그런 점에서 BTN 불교 TV를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그 불사 중에 불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동안 몇년 BTN을 바라보고 옆에서 이렇게 어깨너머로 지켜보면서 느낀 점이요. 와, 정말 정말 열심히 하시고 막 열정을 다하시고 끊임없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려고 노력하고, 또 훌륭한 스님들을 발굴하고, 다양한 방면에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유튜브 100만 명을 넘게 된 것도 그런 열정과 그 포교에 대한 어떤 집념,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진정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지금 이제 BTN이 100만 명이지만 정말 1000만 명 이상 되도록 해서 전 세계에 부처님 가르침이 이제 전파

0: 화가 되도록 그런 불사를 하려면 우리가 BTN 불교 TV를 우리 모두 함께 후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불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모두 BTN 불교 TV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물하십시오.
1: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2: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벌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따가야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2: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1: 무명사회주 무명큰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큰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재단법인 선학원에서는 설립조사이자 민족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만해 한용은 스님의 82주기를 추모하는 추모제와 달해제를 6월 29일에 봉행합니다. 추모제는 오전 11시 시무장에서, 추모 달해제는 오후 4시 HW 컨벤션에서 열립니다. 문의는 02734-9654번입니다. 월암 스님의 효효선 출판 기념법회와 저자 사인회가 오는 7월 4일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진행됩니다. 효효선은 쉼없이 앞만 보고 살

0: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쉼의 의미를 전하는 선명상서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8861-2959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0: 다음에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한안부량에서는 한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빵 건립불사를 봉행합니다.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부량을 여법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1: BTN 부따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 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나광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3: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2: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의 큰 인연을 맺으세요.
4: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0: 나상도
1: 남궁진의
0: 그럼 열정.
2: 뭐라고 생각하세요?
3: 순수하고 예쁘고 귀엽고 노래도 잘해요.
1: 순수하고 예쁘고 귀엽고 감사합니다. 노래도 잘하시고.
4: 가물거리는 추억의 책장을 넘기며
5: 초심 잃지 말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노래해줬으면 좋겠어. 사랑해.
6: 고마워. 나도.
1: 네, 고독한 연인 대 만개화.
0: 자, 하나 둘 셋. 연애, 국악, 나이, 키, 과거, 고향.
6: 1번 하겠습니다.
0: 연애요?
1: 연애?

0: 1946년 서울 삼각산에 피어오른 정법의 위대한 첫 불꽃. 부침과 시련 속에서도 굴하지 않은 거룩한 원력은 종단의 굳건한 정통성이 됩니다. 가르침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 속에서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들. 우리는 자랑스러운 법화 행자입니다. 백만 독송의 원력은 고귀한 실천의 결실로 피어납니다. 전국 각지 도량에서 전방위적 포교를 넓혀온 법화종. 혼탁한 이 시대에 부처님의 법을 실현하며 사바세계를 향한 새로운 희망의 길을 제시합니다. 국태민안을 발언하며 도약할 미래 백년의 문. 6월 28일 통영 안정사에서 법화 행자의 장엄한 걸음이 시작됩니다.
1: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0: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다시 찾아온 드라마 굿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붓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붓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먼저 종정 예하께서 상월 원각 대조사님 전에 헌양, 헌화, 헌달을 하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상호릉각 대주사 제52주기 열반대제를 봉행하겠습니다. 다 함께 3기 의례를 하겠습니다.

0: 바라승아제 무지사바.
1: 다음은 상월 원각 대조사 법어를 종회의장 유하산 스님께서 봉독하시겠습니다.
2: 상월 원각 대조사 법어. 실상은 무상이고 묘법은 무생이며 연하는 무입니다. 무상으로 체를 삼고 무생에 안주하여 무념으로 생활하면 그것이 곧 무상벌이요 무의 해탈이며 무한 생명의 자체 구현이다. 일심이 상 청정하면 처처에 연하겠니라.
1: 다음은 구근융창 기원이 있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첫째, 평화적인 남북통일. 둘째, 대통령 정운 대통. 셋째, 군경장병 무훈장구. 넷째, 우순풍조 국태민화를 부처님 전에 기원드리겠습니다. 시종은 목탁으로 알리겠습니다.

0: 헌양 헌화를 하시는 동안 부처님께 올리는 상단 곤공과 대조사님 전에 찬탄 공양 및 조사 연관을 김영재 부전스님, 책임 부전스님과 부전스님들께서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1: 거하사마세계 남선부주 대한민국 충청북도 열반다래제봉청제자 천태종 중정여 천태종도

종종 야외 법어를 듣기에 앞서 마음을 고유하는 입정 순서가 되겠습니다. 시종은 죽비로 알리겠습니다.

일생 일향무비 중도라. 한 빛깔 한 향기가 중도 아닌 바 없으니 세간과 출세간이 본래 둘이 아니요 일상과 수행 또한 둘이 아니로다. 대조사께서는 생활 가운데 불법을 밝히셨나니 일하는 가운데 수행을 찾고 중생 속에서 보살 행을 실천하는 참된 도의 길을 열어 보이셨도다. 한 생각 밝아지면 사바세계 정토되고 한 마음이 깨쳐지면 불국토가 이루어지리니

0: 스스로 마음을 맑히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며 가정과 사회를 위하는 보살의 원력을 굳게 세울지어다. 대조사께서 남기신 법의 등불을 높이여 일심청정의 길에 흔들림이 없이 걸어가라. 국태민안과 국민화합을 발언하고 온 누리의 자비와 지혜의 연꽃을 피어낼지어다.
1: 종종 예하께서 감로의 법어를 내려주셨습니다. 사부 대중께서는 마음 깊이 새기셔서 실천 수행할 수 있는 불자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추모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덕수 총무원장 스님께서 추모사를 하겠습니다.
2: 추모사 소백산 구봉팔문이 싱그러운 녹음으로 장엄하고 연화성지 구인사의 법비가 날이나니 우리는 오늘 대한불교 천태종의 중창조이신 상월원각 대주사님의 열반 52주기를 기리는 대법회를 봉행하며 스승님을 그리워하며 큰 가르침을 가슴에 되새깁니다. 거룩하고 장엄한 열반대제를 증명하시는 종정야께 깊은 마음으로 공경과 감사의 정례를 올립니다. 동참하여 주신 각 종단의 대덕 스님들과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오신 모든 천태불자 여러분, 정말로 감사합니다. 상월론각 대조사님께서는 국운이 쇠퇴하고 민족의 명운이 풍전동화의 위기에 처했을 때 이 세상에 혜성같이 출현하셨고 각고 정진과 운수 고행을 통해 대각을 이루셨으며 마침내 억조 창생 구제 중생의 큰 원력으로 구인사를 창건하셨습니다. 손수 길을 닦고 나무를 심고 밤을 낮으로 삼아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이 중생들을 위하여 제도하시며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의 3대 지표를 내걸고 시대를 앞서가는 혁신적인 새 불교 운동을 펼치셨습니다. 중생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상월론각 대조사님께서는 열반에 드시었지만 법신은 항상 저희들과 함께 영원히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종단이 살아있다는 것은 생동하는 신앙입니다. 물러남이 없는 수행정진을 하며 살아있는 절이고 스님이고 신도님인 것입니다. 우리는 대조사님의 크나큰 은덕을 오늘 추모하며 그 유지를 받들어 사명을 수행하는데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상월론각 대조사님 열반 52주년을 봉축 법요식을 맞이하여 대조사님의 자애하신 가르침을 한시도 잊지 말고 천추만대에 이 마음을 두고 정진합시다. 대한민국의 국운이 날로 융성하고 모든 인류가 평화롭게 살아가는 불국토가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0: 오늘 이 자리에 동참해 주신 내외기빈 여러분과 신도님들이 가시는 곳마다 항상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1: 다음은 봉행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천태종 중앙신도회장 이충재님께서 봉행사를 하겠습니다.
2: 네, 안녕하십니까. 천태종 중앙신도회장 이충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월옥각 대조사님 52주기 열반제를 맞아 대조사님이 거룩하신 생애와 위덕을 기리기 위해 경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같은 성스러운 법석을 증명해 주시는 종정예하전의 지심정례를 올립니다. 또한 열반대제를 준비해 주시는 박덕수 총무원장 스님과 자리를 함께해 주신 고승대석 스님들께 공경의 정례를 올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함께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또 불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월론과 대조사님께서는 억조창생 중생 구제중생의 성원을 세워 구인사를 창건하시고 수많은 중생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깨달음의 등불이 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려운 경제 상황과 분열하는 사회 속에 세대 간의 갈등,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모두는 대조사님의 억조창생 구제중생의 성원을 높이 받들어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고 화합과 상생을 통해 그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천태종 중앙신도회도 대조사님의 가르침인 애국불교와 생활불교, 대중불교를 실천하고 종단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구운융창, 세계 평화를 위해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52주기 열반대제를 맞이해서 대조사님의 크나크신 법력과 자비 광명이 전국 방방곡곡에 두루 비치고 우리들이 삶 속에서 영원히 함께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이 자리를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하며 늘 부처님의 가피와 가피가 함께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
1: 다음은 초도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님의 추도사를 대통령실 전성환 경천 통합수성이께서 대독하시겠습니다.
3: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경천 통합수석 전성환입니다. 대통령님께서 G7 정상회의에 가셔서 대신 인사 말씀 전하러 왔습니다. 대한민국 천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제52주기 열반대제 봉행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대제를 준비해 주신 도용종정예화와 총무원장 덕수선임을 비롯한 천태동잔 선임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함께해 주신 불자 여러분께 따뜻한 인사를 전합니다. 상월 원각 대조사님께서는 산중에 머물던 불교를 대중의 일상 속으로 이끄시며 개인과 국가는 물론 온 인류가 더불어 사는 상생의 길을 밝히셨습니다. 대조사님께서 열반에 드신 지 반세기가 지났지만 대립을 넘어 화합을 추구하셨던 그 숭고한 정신은 여전히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가르치는 나침판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한불교 천태종은 대조사님의 유훈을 바탕으로 사회의 화합과 통합을 이끄는 데 묵묵히 헌신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천태종이 우리 사회의 상처를 보듬고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구심점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도 불교계가 열어온 화합과 상생의 길을 함께하겠습니다. 대립과 갈등을 넘어 국민 모두가 하나 되는 통합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며 함께하신 모든 분의 앞날에 부처님의 지혜와 가피가 함께하기를

0: 표현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6월 15일 대통령 이재명 대독.
1: 다음은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이신 진우 스님의 추도사를 종단협의회 차석 부회장이신 진각종 통리원장 능원 정사님께서 대독하겠습니다.
2: 추모사, 대한불교 천태종의 중창조이신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제52주기 열반대제를 맞이하여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회원 종단의 마음을 모아 깊이 추모드립니다. 오늘 이 거룩한 법석을 봉행하시는 도영 종정 큰스님과 특수총무원장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과 대덕스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대조사님의 위대한 법향이 더욱 고고히 빛나 천태종과 한국불교가 더욱 융성하기를 지심으로 기원하며 본법회의 무상한 공덕으로 온 세상이 화합하고 평안하기를 발언합니다. 상월 원각 대조사님께서는 단절되었던 천태의 법맥을 다시금 일으키시어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라는 3대 지표 아래 한국불교가 나아갈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주셨습니다. 격변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중생구제의 대원력을 온 삶으로 실천하신 거룩한 발자취였습니다. 오늘날 전태종이 대조사님의 종지를 굳건히 수지하고 사회와 고락을 함께하며 불국토 건설에 이바지하는 모습은 실로 대조사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계승하는 현현이라 할 것입니다. 대조사님께서 조명하신 천태의 가르침은 비단 일종단의 가르침에 머무르지 않고 혼탁한 사바세계를 살아가는 무명의 중생들에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마음의 등불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일심상관의 묘연한 지혜를 본받아 차별과 갈등의 벽을 허물고 서로를 존중하며 포용하는 자비의 삶을 실천할 때 비로소 이 사회는 진정한 화합과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구촌 곳곳이 전쟁과 반목 그리고 경제적 고통으로 신음하는 오늘날 대조사님께서 경책하신 자아의 청정한 개현, 밝은 생활의 창조, 밝은 사회의 실현이라는 사자후는 우리에게 더욱 간절하고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물질 문명과 첨단 기술이 고도로 발달할수록 불교의 연기법적 인과와 대자대비 그리고 자리이타의 정신은 인류의 정신적 중심추가 되어야 합니다. 사부대중 모두가 이 자비의 대행에 더욱 정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이 엄숙한 열반대제가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서원을 다시금 되새기고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희망의 대광명이 되기를 서원합니다. 아울러 오늘 법석에 동참하신 모든 대중의 가정에 부처님의 가호가 함께하여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불기 2570년 6월 12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대독.
1: 다음은 충청북도 김영환 지사님의 추도사를 이동욱 행정부지사님께서 대독하시겠습니다.
3: 존경하는 김도용, 종정예하, 박덕수 총무원장 스님을 비롯한 여러 대덕 스님과 불자 여러분, 뜻깊은 자리를 함께 하신 내외 기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이동욱입니다. 오늘 중생구제의 대도량인 이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에서 대한불교 천태종 중창조이신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거룩하신 유언을 받드는 열반 52주기 기념 대법회 개최를 166만 도민과 함께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열반 52주기 기념 대법회를 정성껏 준비해 주신 박덕수 총무원장 스님